0: 또 있지만 이제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취약하신 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챙기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좀 시원한 시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 Yes.
0: 백화점, 마트, 뭐 말씀하신 그런 에어컨이 있는 시설에 가서 계셔도 되거든요.
1: Yeah.
0: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1: I've been going
0: 같아요.
1: to the library a lot.
0: 도서관도 좋죠.
1: Yes.
0: 좋습니다. 자, 박혜숙님 영어로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선생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 Hi guys, Sujin Sam, Keran Sam, gentle touch. I remember my mom's gentle touch in my childhood, especially when I had a stomach ache because of indigestion. My mom's thread and needle was the best medicine. She held my hand and she bent my thumb and menkokok. I miss my mom.
0: I guess she's trying to say she pricked my
1: Yes,
0: finger with the needle.
1: I remember this.
0: Yes,
1: I
0: yes.
1: remember this.
0: 그래요. 손을 따는 거를 했다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요 영어 단어는 제가 좀 익숙치 않아서 지금 빠르게 찾아봤는데 사실 영어 사전에도 뜨지는 않는 것
1: I'm not
0: 같습니다만,
1: sure, but I
0: 그래도
1: know what it
0: 이해돼요.
1: is. Yeah.
0: 예.
1: You
0: 왜냐면
1: bend the
0: 아까,
1: thumb,
0: 맞아요.
1: you wrap it
0: 왜냐면,
1: around with thread.
0: 그렇죠. Thread and needle 이미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컨텍스트상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따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체증이 가라앉는다. 뭐 옛날에 그래가지고 많이 했었던 것 같고,
1: Home remedies.
0: 네, 그래요.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었다고. 그리고 특히 뭐 그냥 손길 자체가 엄마의 손길이 이제 부드러우니까
1: Sometimes you
0: 기분이
1: didn't even
0: 좋죠.
1: need the needle. Sometimes just,
0: Yeah.
1: holding and pressing on the fingers
0: Exactly.
1: would help the indigestion to go down.
0: 맞아요. 자, Christina Yun 3102님은요, 캐나다에서 영주권 준비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을 들으며 위로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참고로 성시경님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도
1: Don't we
0: 팬인데.
1: all?
0: 네, 다들 최애는 하나씩 있잖아요. 수진쌤이 제 사연 자주 읽어주셔서 스트레스 풀릴 때가 많아요. 늘 감사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셔서요.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 People are listener likes. 모닝 스페셜,
0: 네.
1: 성시경, 최수진,
0: 네.
1: 밝은 목소리.
0: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 영주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군요. 그래도 아마 지난번 사연 때는 그걸 받으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 Yes.
0: 얼마나 또 뿌듯해요, 이제는. 예. 부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러울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어요. 예, 모든 좋은 것 뒤에는 엄청난 고충이 있죠.
1: Yes.
0: 네. 자, 준혁이다님은요. 안녕하세요, 수진쌤, 캐런쌤. 오늘 제 생일이에요.
1: Oh, happy
0: Happy
1: birthday.
0: birthday!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생일을 맞이합니다. 대학생으로서 거의 2년째 모닝 스페셜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세요. 하셨어요.
1: Oh, wow. What a studious college student.
0: 네. 대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1: It's
0: 열심히.
1: hard for a college student to wake up this early and listen to the radio, isn't
0: 그러니까.
1: it?
0: 왜냐면은 보통 대학생들, 아니, 보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 때는, 우리는 대학교를 20년 전에 다녔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늦잠도 자고,
1: Because we, you,
0: 오후 수업 많이 듣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준혁이다님.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고 또 대학생활도 재밌게 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 Stay
0: 그리고
1: cool.
0: 네, 또 생일 축하드립니다.
1: Happy
0: Happy birthday.
1: birthday.
0: Have a wonderful birthday today.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Vanessa Paradis with Be My Baby.

0: Vanessa Paradis, Be My Baby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news coverage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The title is How Badly Do You Want to Squish This Thing?
0: 이걸 얼마나 꽉 쥐어보고 싶으신 건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squish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누르다, 잡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꾹꾹 누르는 요런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왜 말랑말랑이 우리 지금 유행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뭐한
1: Well, I still do see it.
0: 한 6개월 전, 1년 전쯤에 특히 더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지금도 찾을 순 있어요. 문방구 같은 데 가면.
1: Kids like it. Yeah.
0: 네. 그래서 그게 아주 말랑말랑한 소재에 뭐 예쁜 캐릭터도 있고 뭐 버터 모양도 있고 지우개 모양, 만두 모양 뭐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만 요걸 이렇게 누르면은 약간 폭신폭신한데
1: It makes you feel
0: 곰으로
1: good.
0: 만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누르는 거를 스퀴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목이 How badly do you want to squish this thing? 이걸 얼마나 스퀴싱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게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이 말랑이가 굉장히 유행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게 어린이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The goop-filled blobs are squeezable, stretchable, and squishable, and hunting them down is half the fun. At 7:30 a.m. on a recent Monday morning, Ashley Montan and her 8-year-old son were waiting in line outside a Target in Hackensack, New Jersey,

0: hoping to secure the latest additions to their growing collection of squishy toys. The key they had found was to show up right when the store opened. He's waking up at 6:30, brushing his teeth, getting everything together, and I typically can't get him to do that by himself for school, Montan, 32, said of the summer mornings they've spent squishy hunting or chasing down the latest collectibles. But for some reason, for these squishies, he will get up, she said.
1: 끈끈한 내용물로 가득 찬 이 덩어리들은 손으로 꽉 쥐거나 늘리거나 눌러볼 수도 있고요. 이런 말랑이 장난감들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재미의 절반입니다. 최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애슐리 먼턴은 그의 8살 아들과 함께 뉴저지주 해켄사에 있는 타겟 매장 밖에서 줄을 서서 점점 늘어나는 자신들의 이 말랑이 장난감 컬렉션에 최신 제품을 추가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알아낸 득템 비결은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도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2살인 엄마 먼타는 이 스쿠시 사냥이라고 부르는 최신 말랑이 수집품을 찾아다니는 데에 보내는 요즘의 그 여름 아침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거를 위해서 아침에 글쎄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알아서 양치질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서 7시 반까지 이 마트에 도착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니 평소에 학교 갈 때는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게 못하겠더니 참 왠지 모르게 이 장난감 때문에는 아이가 기꺼이 일찍 일어나요. 자,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의 모습까지 들어봤는데 something is half the fun.
0: You can say like planning the trip is half the fun.
1: Yeah.
0: So it's an idiom that means a large, highly enjoyable part of an activity. So it shows that the process or the journey or even the anticipation is just as exciting as the final goal.
1: 즐거움의 절반 정도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planning a trip is half the fun.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지만 여행을 계획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hunting down these squishy toys is half the fun. 이 squishy toys가 요즘 미국에서 찾기 그렇게 힘들대요.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또 재미의 절반이다. 지금 이거 오픈 런 하는 거잖아요.
0: Yes. Going right when the store opens.
1: 네. Yeah. 타겟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인기 많은 마트입니다. 그래서 그 마트 문 열기 전에 7시 반에 8살 아들과 함께 엄마가 줄을 서서 그다음에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이제 스퀴시를 이제 득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Yep.
1: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They're trying to chase down the squishy toys.
0: When you chase something down, that means you're pursuing and catching. It could be a moving target. You could be chasing down like a rabbit when you're hunting. Yep. Or you're searching for and finding a hard-to-locate item or a hard-to-locate person. Or you can also use this when you're chasing down like medication, when something it's bitter or it's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to eat and you're chasing it down with something sweet or something that tastes good.
1: Okay.
0: Something that follows something else.
1: All right. So chase down. 원래 의미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둑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 그러나 여기서는 이 장난감을 찾는 것 자체를 하나의 사냥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unt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여기서는 chasing down the latest collectibles 이 수집품을 모으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마트 앞에 가서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0: The textured, squeezable squishies have become a sensation. They come in a variety of shapes, colors, and forms. A basket with a dumpling inside, a plump cat, and even a raindrop. Some have a crunch feel, and others rise slowly after they've been compressed. The toys are a tactile experience. In addition to squishies, fidget toys include poppable silicone bubbles and bendables, scrunchable rubber straws, many of which brand themselves as stress relief items.

0: dough whose textured gumdrops and ice cubes are on Amazon's best-selling toy list describes its pliable inedible doughs as a way to mellow. I swear, it's therapeutic, Naheen said.
1: 질감이 살아있고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 이 스퀴시, 말랑이 장난감이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은 만두가 들어있는 바구니 모양인 것도 있고 통통한 고양이 모양도 있고요. 심지어 빗방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과 색상,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바삭바삭한 이제 질감, 뭐 느낌을 주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은 눌렀다가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질감도 다 다르죠. 이 장난감들은 이 촉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는데 말랑이 외에 피젯 토이, 그러니까 피젯 토이즈라고 해서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 또 이제 터트릴 수 있는 실리콘 거품이나 구부리고 주물러서 볼 수 있는 고무 빨대 등등이 있고요. 이들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 해소 용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질감이 살아있는 물방울 모양 및 육면체 얼음 모양 말랑이가 아마존 장난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판매업체 니도의 경우에는 자사의 유연한 식용 불과 반죽형 장난감을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자녀를 둔 하와이의 28살 여성 사만타 노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 치료 효과 있다니까요.
2: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tactile.
0: It means that it's connected with a sense of touch.
2: Yeah.
0: So it's perceptible by touching or it tends to the touch of others.
2: So these toys are a tactile experience.
1: 촉감을 이용한 그런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게 만지는 거니까요, 손으로. 자, 그 다음에 pliable doughs가 있대요.
0: Yep. When something's pliable, it means that it's flexible, bendable, or it's easily influenced by like physical touch.
1: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쭉쭉 잘 늘어나고 유연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잘 그 변형할 수 있는 inedible, 그러나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dough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힌이 이런 말을 했죠. I swear. 아, 진짜 이런 것 같아요. It's therapeutic.
0: When something's therapeutic, it means that it has like a healing, curing, or calming effect on, it can be physically on your body, or it could be psychologically on your mind.
1: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뜻의 그 단어가 지금 쓰인 거고요. 자신이 느끼기에는 정말 치료 효과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0: So things that help you feel less stressed and more at peace.
1: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은 힐링이 돼.
0: Yes.
1: 라고 하는 거. 그게 영어로는 this is therapeutic 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0: A perfect storm of factors has led the toys to surge in popularity, said Adrienne Appel, a trends expert at the Toy Association, a trade group. At a relatively low price point, they're easy to collect, she said, and they offer a break from technology. While the toys are certainly low-tech, videos of people trading and acquiring them have become a social media hit. Users share tips on how to locate them, trade them among friends, and even make them.
1: 업계 단체 토이 어소시에이션의 트렌드 전문가인 아펠은 여러 요인이 적시에 맞물린 퍼펙트 스톰 덕분에 이 장난감들의 인기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말랑이 장난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수집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난감들은 확실히 저기술 제품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거래하고 수집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장난감을 찾는 방법, 친구들과 거래하는 방법, 심지어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서로 공유합니다.
2: Normally, when we talk about a perfect storm, it's a really bad combination of things.
0: Yeah.
2: But in this case, it's in quotation marks.
0: Yeah.
2: And it's not

0: not a bad thing, actually. What does it mean?
1: Well, perfect storm, like you said, it refers to like an extremely bad situation caused by a combination of bad factors happening all at the same time. But here, it's using quotation marks because it's talking about a combination of good factors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0: Perfect storm이라는 표현이요. 보통은 악재들이 그냥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perfect storm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악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 때문에 이 말랑이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저렴하지, 모으기 쉽지, 그 다음에 이제 잠시나마 디지털 기기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그 클렌징을 하는
1: 디톡스,
0: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느낌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quotation 안에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르다는 게 암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he's a very good guy.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good에다 quotation mark를 쓴다 그러면 그러면은 good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1: He seems to be good.
0: 그런 것처럼 이 토끼 아니면 뭐 quotation marks를 썼을 때는 이 단어와 내가 의도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low-tech. Low-tech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테크가
1: No-tech이긴
0: 한데 어쨌든 low-tech가 뭐예요?
1: Yeah, low-tech means it uses simple tools or maybe basic methods or older equipment instead of the advanced or digital systems that we see these days.
0: 기술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low-tech인데요. 좀 재밌게 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말랑이에는 어떤 기술도 없죠.
1: Yeah.
0: No technology is used with squishies. But, you know, they're just trying to be a little bit humorous, I think. 그래서 low-tech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하이테크 세상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the Beach Boys' Fun, Fun, Fun.

0: The Beach Boys, fun, fun, fun 들으셨습니다. Well, in America, people are having fun, fun, fun with squishies.
1: Yeah.
0: 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촉감을 만족시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덕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 squishies, 말랑이 장난감에 대해 취재한

0: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1: With the products selling out faster than stores can restock them, the name brand on the squishy is an afterthought for some customers. There's definitely some fake ones out there, but I think in the end of the day, like a squishy is a squishy. It really doesn't matter if it's a name brand or not, Martell said, adding, I think they're fun regardless. At Kip's Toyland, an employee said the squishy craze had decimated the inventory. Rest assured, they'll be restocking this weekend.
0: 제품이 매장에 재입고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매진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는 스위시의 브랜드 이름 같은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랑이 장난감 교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는 23살의 마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가짜 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스퀴시는 스퀴시일 뿐이라 브랜드 제품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어요. 어쨌든 재미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킵스 토일랜드 매장의 한 직원은 말랑이 열풍으로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 이번 주말에 재입고가 된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을 좀 볼 텐데요. The name brand on the squishy is an afterthought.
1: Yeah. When something's an afterthought, it's kind of it's something that's not that important. So it was just kind of added later.
0: Right. 그거는 뭐 그냥 나중 문제다. 그럼 뭐 지금 굳이 먼저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스퀴시를 사러 갈 때 이게 어느 브랜드의 스퀴시지 이걸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in the end of the day라고 여기 써 있긴 하는데 이게 코트 이것도 역시 코테이션이거든요.
1: Yes.
0: 그래서 아마 그냥 slip of the tongue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 at the end of the day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근데 말하다 보면 이것도 지금 원어민이지만 이렇게 뭐 가끔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So, at the end of the day, 한번 보겠습니다.
1: Yeah,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kind of an informal, it's something, it's a phrase that a lot of people use to say that,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when all things are considered, in the end, it's something that you say before you give the most important fact of a situation.
0: 그래요.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 the end of the day, a squishy is a squishy. 그러니까 결국은 스퀴시는 그냥 스퀴시니까 뭐 어느 브랜드든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마다 스퀴시가 계속 이렇게 다 품절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재고가 지금 리스토킹이 될 겁니다. 재입고 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아라. 영어로 rest assured.
1: Rest assured. It means you can sleep at night. You can stop worrying because something is completely certain.
0: 그래요. 그래서 assurance라는 게 안도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도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인데 Rest assured they'll be restocking this weekend. 자, 그런데 이제 최근 폭염의 날씨 속에 차량 안에 둔 말랑이가 녹아내리거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랑이 장난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While the enthusiasm for a decidedly analog hobby may be encouraging for some parents, others have worried about the ingredients. Doctors and public officials issued warnings this summer after a trend that encouraged children to microwave knee dough led to burn injuries. Playing with toys made from plastic, certain foams and other materials could risk exposing children to unwanted chemicals, said Tracy Woodruff, a professor of epidemiology and population health at Stanford University. Younger children who may be more inclined to put their mouths on toys may be more exposed, she said. Buying fidget toys from reputable suppliers is one way to ensure toys have met safety standards, Appel said.
0: 명백히 아날로그적인 취미에 대한 열기가 일부 부모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모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구성 성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여름 아이들에게

0: 이 니도 브랜드의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도록 부추기는 유행이 결국은 화상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들과 공무원들이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역학 및 인구 보건학과의 워드러프 교수는 플라스틱, 특정 발포재, 그리고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 경우 어린이들이 원치 않는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장난감을 입에 넣는 경향이 큰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이 어소시에이션의 아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피짓 토이를 구매하는 것이 그나마 아직 장난감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좀 봐야 되겠네요.
1: Yeah,
0: 앞으로는 미국에서.
1: and
0: 네.
1: maybe the ingredients that go inside.
0: 그래요. 그래서 이뭐 어쨌든 뭐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공신력 있는 브랜드의 스퀴시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니까 이름 걸고 파는 거겠죠?
1: Yep.
0: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으니 요거 좀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한 전문가가 한 거고요. Let's have a look at the enthusiasm for a decidedly analog hobby. Is encouraging some parents and it's worrying some parents as well. What's a decidedly analog thing?
1: So we talked about how it's very low tech. So it's decidedly analog. So when something is decidedly something, it means it's clearly, certainly, and in a way that is very obvious or without a doubt.
0: Clearly,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확실히 아날로그한 취미가 어떤 부모들에게는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부모들에게는 이거 근데 괜찮은 거야? 안전해? 라는 우려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ecidedly,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을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We have five expressions from that from that article, excuse me. And the first one is, that is half the fun.
1: Half the fun of something. So it's an idiom that means a large, highly enjoyable part of an activity.
0: 이 즐거움의 반은 뭐뭐다라고 할때 영어로는 이제 순서는 반대인데요. Something is half the fun. 예문 보겠습니다.
1: For many gamers, customizing their character is half the fun of the game.
0: 이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많은 경우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그 자체가 즐거움의 반입니다. 자, 그다음에 pliable, 잘 휘어지거나 유연하거나 이런 걸 이제 pliable이라고 하죠.
1: And it means flexible, bendable, or easily influenced.
0: What's your sentence?
1: The leather became pliable after applying oil.
0: 가죽에다가 기름칠을 했더니 이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a perfect storm.
1: A perfect storm kind of refers to a worst case scenario or an extremely bad situation that's been caused by a rare combination of multiple bad factors that happen at the same time.
0: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났을 때그 상황을 놓고 This is a perfect storm이라고 말합니다. perfect가 들어가서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perfect storm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문 볼게요.
1: Bad weather and a key player's injury created a perfect storm for the team's loss.
0: 그안 좋은 날씨와 그 다음에 핵심 선수의 부상 이 겹치다 보니 그 팀이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겹쳤다라는 거를 여기서 created a perfect storm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s an afterthought 이건데요. 뭐 나중에 생각할 만한 거다. 뭐 나중에 생각 지금 급하게 생각해야 될게 아니라는 뜻이죠.
1: So afterthought, it's like an idea or thought that was not originally intended, but thought of at a later time. So my sentence was, she added her name to the card as an afterthought.
0: 그 카드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어떤 카드

0: 카드를 얘기하는 걸까요? Like a greeting card?
1: And birthday card, maybe.
0: 그래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표현인데요. Rest assured.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 And it means that you can stop worrying because something is completely certain.
0: 예문 볼게요.
1: You can rest assured that your package will arrive on time.
0: 택배가 제때 잘 도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Rest assured. Well, that's it for today's main expressions and the story.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you can check by coming to our website.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닌 거 골라주시는 거였어요. Grip, grasp, grumble.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Something you do with your mouth, right? Grumble.
0: 툴툴거리는 거예요.
1: I have to do it
0: What's wrong with this food? I'm so
1: It's so
0: tired. I don't want to wake
1: hot.
0: up.
1: Go to work.
0: 이렇게 grumbling이에요. 자, 그다음에 grip and grasp. 이건 좀 비슷한데 grip는 꽉 잡는 거고요. 예, grasp도 역시 잡는 건데 비유적으로 grasp는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요. 또 grip는 이제 정신 차려, 정신 붙들어매, get a grip 이럴 때또 비유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3번 grumble 정확하게 맞춰주신 5310님 그리고 김은진님 축하드립니다. 5310님께는 시카크림과 앰플, 그리고 김은진님께는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당첨자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Alright, well, it's time for us to listen to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독일어 마이스터 징어는 명인, 장인을 뜻하는 마이스터와 가수를 뜻하는 징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15, 16세기 독일에서는 목수나 대장장이, 직물공 같은 장인들이 생업을 마친 뒤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곤 했다는데요. 이런 노래하는 장인들을 바로 마이스터 징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퇴근 후 동호회나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이스터 징어는 음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준 예인데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많아질수록 공연장을 찾는 관객도 늘어나고 지역 문화도 활기를 띠게 되죠. 프로 예술가가 높은 수준의 예술을 선보인다면 아마추어 예술가는 그 예술을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땅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 이유죠. 문화예술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것이니까요.

8월 5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에서 캉캉 세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상 안내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남, 장성, 순천, 곡성 북부, 곡성 남부, 충남 서천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는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취미로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 적지 않죠? 퇴근 후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분들처럼요. 단순히 취미생활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열정은 전문 예술가 못지않겠죠. 프로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우리 청클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십니까? 궁금한데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론도는 하나의 주제가 반복해서 돌아오는 형식인데요. 모차르트는 같은 주제가 되풀이되는 순간에도 특유의 우아함과 장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의 론도 디장초 쾌활번호 485. 이곡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론도 D장조 쾌활보너 485 블라드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861 쓰시는 분, 정경님 예전에 그림 모임장이라고 사연을 보냈고 이번에 두 번째 전시랍니다. 음악을 사랑하며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을 들으며 그림 잘 그리고 있어요. 더위 조심하세요.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잘 마쳤을까요? 그림 그리는 마이스터 진거시군요. 네, 그림도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시도 성황리에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정님, 더위와 전쟁하는 여름날의 연속입니다. 보내주셨고요. 하승성님, 휴가 마지막 날 방구석 1열 예약하고 정클클 출석합니다. 8737 쓰시는 분, 마트로 갈까요? 영화관에 갈까요? 그래도 잔잔한 음악과 정경님의 멋진 목소리에 클래식 음악에 스토리가 좋은 정클클에서 머물고 싶네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와, 이 마트와 영화관의 유혹을 이기고 정클클을 선택해 주신 8737님, 또 오정님, 하승성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우아한 왈츠 형식을 빌렸지만 화려한 무도회보다는 체코 특유의 서정성과 따뜻한 향수가 더 짙게 배어있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보르자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2번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모차르트와 로스니의 명성에 좀 가려졌지만 당대에는 모차르트의 견주에 만큼 큰 인기를 누렸던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셀로인데요. 그가 쓴 하프 협주곡입니다. 들어볼까요? 파이셀로의 하프 협주곡 A장조 1악장 알레그로, 야스나 코라도 메를라크의 하프, 디미트리스 디미트라디스가 지휘하는 유럽연합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해의장초 1악장 알레그로 야스나 코라도 메를라크의 하프 드미트리스 드미트라디스가 지휘하는 유럽 연합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5039 쓰시는 분. 자, 아무래도 클래식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정답 알아볼까요? 5039님. 1번 드보르작 현느리안 세레나데. 음악 속에 있으면 덥지 않은 것 같아요. 보내주셨고요. 김기현님은 정답 1번. 휴가를 같이 맞춘 친구들이랑 냉커피 한 잔의 여유와 정클클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행복하게 해줍니다. 친구들이 오늘따라 차분하고 예뻐 보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드보르자크 현우리안 세레나데 이 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박미숙님, 수채화와 아크릴화 그리고 있고 클래식 기타는 시작한 지 3개월 차예요. 클래식을 사랑하다 보니 그림 그릴 때 클래식을 듣고 그러다 보니 클래식 기타까지 왔네요. 너무 어렵지만 그림과 악기를 같이 하는 건 멋진 콜라보 같아요. 덤으로 영어와 불어 공부도 저에겐 활력이 되네요. 와, 박미숙님. 대단합니다. 수채화, 아크릴화, 클래식 기타, 그리고 영어와 불어 공부까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보람을 느끼실 날이 분명 올 거라 믿습니다. 0905 쓰시는 분, 정경희 클래식 애청자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주말엔 개인 레슨을 받는 6년 차 취미 오케스트라 파이널리스트입니다.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재미있으면서도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인내의 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강원 교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6년 차 오케스트라 단원이시군요. 아, 0905님. 이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죠. 바이올린. 앞으로도 꾸준히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역할 맡으실 것 같은데요. 정기 연주에도 파이팅입니다. 5929님, 여름 휴가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정클클을 찾는 초등학교 2학년 딸, 한규리. 클래식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클클, 감사합니다. 와,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규리가 클래식에 빠졌군요. 휴가 때 어머니께서 클래식을 좀 들려주셨나요? 아니면 방송을 같이 들으셨을까요? 궁금한데요. 클래식의 세계로 들어온 한규리,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드보르자크의 현우리안 세레나데, 2장조 작품으로 22중 2악장 템포 디바이스, 루이지 피어바롱거 지휘하는 아르케디 산타 체칠레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곡 듣고 저는 수요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경이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대한민국 대표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 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주인공은 세계 오페라의 성지 바이로이트를 비롯한 유럽

0: 주로 극장에서 활약해온 분이시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님 교수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오랜만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그 한국 들어오신 지 지금 며칠 안 돼서
1: 예, 이제 시차 적응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비몽사몽 중입니다.
0: 이런 와중에 라이브도 준비해 주셔 고맙습니다.
1: 아유, 별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박은호 또 공연도 해야 되니까.
0: 네. 네,
1: 홍보 차원에서 또 제가 뭐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노래를 안 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아침이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크크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가족과 같은 분이죠. 이틀 연속 만납니다. 피아니스트 정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형입니다.
0: 좌석이 그쪽으로 하니까 좀
2: 어색해요.
0: 항상 제 오른편에 계셨는데
2: 맞아요.
0: 자, 이제 왼편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태형 선생님이 함께 오신 건 두 분이 또 협연을 위해서 오신 거죠?
1: 그렇죠. 우리 정 선생님하고 또 우리 두 분 다 정 선생님이시네. 우리 정경 선생님보다 사실 우리 정태형 선생을 제가 원활하게 좀 미리 알았기도 했고
0: 네.
1: 또 제 클래스 반주를 또 오래 했거든요.
0: 예.
1: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연할 때 정태형 선생님을 항상 제가 선호해서 피아니스트로 제가 모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하니까 너무 좋네요.
0: 아, 기대가 예. 됩니다. 예. 자, 2021년 10월에 다녀가셨더라고요.
1: 아, 그렇네요. 5년 만이네요. 예.
0: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벌써? 네, 그러니까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네.
0: 제가 금방 다시 모시기로 했는데 예. 5년이나 걸렸습니다.
1: 적당한 때 물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의 세월 동안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0: 네.
1: 또 제 삶에 또 달라진 비전들도 많이 생겼고
0: 네.
1: 네,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0: 9244님, 정클클에서 3일륜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8월 뜨거웠던 여름, 빛의 시어터 공연에서 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리는 말해 뭐 하나요? 연기도 훌륭하시고요. 그날 정태양님도 같이 연주하셨는데 태양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보냅니다. 토요일 니벨룽의 반지에서 뵐게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팬분이 그 작년에 빛의 시어터 공연에서도 뵙고
1: 예.
0: 또 이제 토요일 날 니벨룽의 반지에서도
1: 예, 예.
0: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그때 이제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부임하기 전이었고
1: 예, 그렇죠. 예.
0: 벌써 이제 모교로 가신 지 5년 차가 되셨고
1: 예.
0: 아, 어떠세요? 교육자와 연주자 병행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1: 교육자의 삶을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28년 동안 살면서 한 15년 정도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유학생들
0: 네.
1: 그들에게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공연장 갈 때마다 뭐 노래도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이 좋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또 그런 비전을 똑같이 살고 싶었지만 이제 어떤 소속이 돼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연주자의 생활은 또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비전들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육자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우리 청장년들,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그런 게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요. 뭐 아시는 이제 최우정 선생님 또 김보람과 그리고 저 그래서 요즘 같이 프로젝트를 또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아, 그 이탈리아 독일에서 유학하셨잖아요.
1: 예,
0: 그때 워낙 또 많은 이 유학생들에게 이 극장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1: 예.
0: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청장년층까지 관심을
1: 예, 한국에 오니까 거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청장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 재밌는 글을 읽어서 유학을 떠나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악에 큰 뜻이 없고 오히려 클래식 라디오 피드가 꿈이었다.
1: 아, 그때 제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 피드가 꿈, 라디오 DJ가 꿈이라는 것보다는
0: 네.
1: 제가 너무 들려줄 얘기가 많아서 그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들려줄 얘기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들려주는 얘기라는 시간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너무너무 그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층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또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소명감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5년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 부모님께서 예. 일산에 살고 계셔서 저한테
1: 예.
0: 이 효도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잘 지내시죠?
1: 아, 부모님 너무 잘
0: 예.
1: 지내시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흑석동 살고 있는데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0: 아우 예. 좋으시겠어요.
1: 그때 제가 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우리 방송 때문에 덕분에 또 일산 와서 또 부모님도 뵐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일산에 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왔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바로 근처에 사십니다.
0: 아, 네. 부모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감사드립니다.
0: 안부드립니다. 자, 베이스 바리톤 삼일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바그너 전문 성악가입니다. 그 시장을 열어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1: 그렇죠. 그럼 저한테 있어서 바그너 오페라 하면 뭐 빠뜨릴 수 없는 저의 캐리어의 가장 중심 얘기이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성악가로서의 아주 완전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특히 바이올렛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도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죠.
0: 네. 어떤 오페라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1: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 젠타와
0: 네.
1: 남자 주인공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네덜란드인이 둘이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인데 이 이중창은 사실 이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덜란드인 선장은 7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무대에 나와서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믿음 있게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그 사람한테만 그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저주가 풀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저주가 풀린다라는 거는 이게 계속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그 영혼이 이제 죽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가장 큰 소망은 죽는 거죠. 근데 그 진짜 평안한 상태를 얻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했다가 이 젠타라는 이 소프라노가 본인이 옛날 막 그 잘 때도 그 자꾸 꿈에 나타나는 그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선장이었고 그래서 오페라 끝에 보면은 자기의 죽음으로서 증명을 합니다. 젠타 여자 주인공이
0: 네.
1: 내가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를 그리는 장면 중에 이 이중창이 이제 그때 바로 네덜란드인 선장이 아, 이 여자가 진짜로 나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구나. 그걸 확신을 갖게 돼서 부르는 바로 그 시점에 부르는 듀엣입니다.
0: 네. 네. 제가 이제
1: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오페라인지 먼저 여쭤봤었는데
1: 예, 예.
0: 이 오페라가 1843년에 초연된 거죠.
1: 맞죠. 그러니까 예. 바그너가 가장 혈기 있을 때
0: 예예.
1: 작곡한 거여가지고 성악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기로
0: 예.
1: 너무너무 막 그 멋있게 만들긴 했는데 초기 작품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전 그 많은 작곡가들한테 좀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0: 예.
1: 아주 바그너 전통이라고 좀 보기 좀 어렵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이 한 작곡가라 할지더라도
1: 예.
0: 어떤 시기에 작곡했는지에 따라서
1: 그럼요.
0: 작품이 천차만별이다.
1: 예, 시기에 따라 달라지죠.
0: 네. 아. 자, 초기

그의 걸작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이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는 그의 철학이 선명히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곡을 좀 들어볼까요? 예.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Ein heiliger Balsam, meine Wunden 내 상처를 위한 거룩한 치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Ein heiliger Balsam meinen Wunden 내 상처를 위한 거룩한 치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륜 소프라노 리카르다 메트벨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륜만 소개를 하고 소프라노 소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1: 그래, 이제 독일 동료가 아마 삐졌을 수도
0: 아,
1: 있어.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래 나오는데 제가 다시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윤정님, 오늘 수요 초대석 손님이 어마무시한 사무엘륜 음악가님 환영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정은숙님, 사무엘륜님 너무 반갑습니다. 3357님, 안녕하세요. 와, 이번 주는 바그너 주간인가요? 어제 정태형 선생님의 라인의 황금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초대 손님이 사무엘륜 선생님이시네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되어요. 다음 주에 니벨룽의 반지 공연 관람 대비하여 열심히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저는 이 바그너의 작품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극장에 간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1: 저희 국민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 예술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수준이 너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박은호 한다 그러면은 관중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 관심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공연이 150주년 기념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공연이거든요. 국립오페라단도 이제 라인의 황금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강릉에서도 라인의 황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시작이 저희인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가 하이라이트 버전이다 보니까 오셔서 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0: 이 하이라이트라 함은 주요 아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주요 아리아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그너 오페라에서는 이제 아리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모든 게다 서술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단락단락마다 나오는 라이트 모티브가 있어요.
0: 라이트 모티브네.
1: 이제 이 오페라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너무너무 긴 오페라잖아요. 4기니까. 뭐 15시간이 넘는 걸 갖다가 이제 3시간 반으로 줄이면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라이트 모티브가 그러니까 라이트 모티브의 라이트가 리드라는 뜻이거든요. 그 역들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드라마 보면 어떤

0: 주인공이 나오면 그 사람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박은호가 쓴 거죠, 옛날에. 근데 그게 핵심이 돼서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럼 관중분들이 약간 지루하실 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성악가가 6분, 7분 이상 부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됐으면 좀 이렇게 달락달락으로 중요한 거를 좀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아리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제 저도 실수라네요.
1: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어제 정태영의 오페라 인사에 대해서 이 라인의 황금을 소개했거든요.
0: 공부하셨군요.
1: 예,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바로 우리 사무엘 선생님 오시니까, 그리고 또 공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니까 뭔가 이 박은호 진짜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음원 언제 녹음하신 거죠?
0: 2013년에
1: 네.
0: 박은호 페스티벌 100주년이었나? 아마 그게 기념 음반으로, 아니 기념 아이 DVD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뭐 지금도 150주년이어가지고 되게 그 리베룽헨의 반지를 갖고 한, 그러니까 처음 작곡한 시기가 150주년이 된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베룽헨의 반지를 지금 공연이 되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거 일환이고. 근데 그때 2013년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어떤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걸 기념하기 위한 DVD를 만들었고 그 작품이 플리겐 홀랜드였어요. 그때 나왔던 2013년 이제 실황 공연입니다.
1: 13년 전에 실황 공연을 오늘 듣는군요. 좋습니다. 수요초대에서 오늘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언어 지휘자와 성악가들은 이 무대에 서는 것을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로 여기죠. 바이로이트 극장. 이름만으로도 너무나 설레는데요. 오페라 가수들에게 어떤 무대일까요?
0: 오페라 가수들한테는 정말 명예로운 곳이죠. 저 같은 경우도 2003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아주 조그마한 역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역 하나 했는데도 제가 그때 몸담았던 쾰른 극장에서 뭐 거의 잔치 수준이었으니까 아 드디어 우리 극장에도 바이로이트에 쓰는 성악가가 생겼다.
1: 배출했다.
0: 예, 그렇죠. 단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그 정도로 독일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안에서도 바그너의 그 노래를 할수 있는 솔리스트로 채택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큰 영예입니다. 예.
1: 네. 이 극장에서도 좋아했을 정도니까.
0: 그래서 박은호가 직접
1: 네.
0: 또 설계한 극장이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아주, 아주 완벽하게 바이올린 사운드라고 해서 성악가들의 소리가 오케스트라에 묻히지 않게끔 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온전하게 박은호의 그 작품을 들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박은호 바이올린 페스티벌이 또 유명해진 거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한곡더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0: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주인공인 네덜란드 선장이 부르는 이제 7년 만에 내가 무태 나와서 그 시간이 됐다. 그렇게 시작하는 Die Frist ist um 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이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Die Frist ist um, 기한이 다 되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주로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태풍이 상륙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릅니다. 정전에 대비해 스마트기기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셋째,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에 있다면 수시로 이웃의 상황을 챙기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합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독일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오페라의 성지 바이로이트를 누빈 세계적인 바그너 전문 성악가 사무엘 윤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소연님 메시지 주셨네요. 목소리를 악기처럼 사용하시는 성악가들 멋집니다. 특히 사무엘 윤님은 바그너 전문이시라니 더욱 특별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오정님, 사무엘 윤님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캐릭터이세요.
1: 어떤 의미일까요?
0: 이 얼마나 장점입니까?
1: 아, 그렇죠. 무섭게 그분한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코믹하면 네. 다행인데.
0: 또 부파 전문 아닙니까?
1: 부파도 제가 좋아하죠.
0: 아, 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바그너 이 작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희극적인 캐릭터도 잘하십니다. 자, 다시 바이로이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이로이트에서 예. 주역을 맡았다는 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바그너 성악가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구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허들 가장 넘기 어려웠습니까?
1: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발음이죠. 그러니까 아. 이제 제가 독일이 23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항상 독일 작품을 만났을 때 제 옆에 항상 3명? 4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그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항상 세네 명이 옆에서 발음 음악 코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 리허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달라붙죠. 어디 어디 틀린 거 뭐 그런 것도. 근데 그거는 성악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독일 성악가 때도 그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중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바그너 오페라, 바이로이트, 독일 예술의 정수, 독일말에 들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처음에 나오는 자음들과 뒤에 끝에 나오는 자음들을 아주 과장되게 더 많이 더 신경 써서 하고 열린 몸 다친 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만 처음 시작은 너무 어렵죠. 예.
0: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딕션.
1: 딕션이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그 이 바그너 오페라는 성악가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1: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바그너 오페라는 우리 저희 초반에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리아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서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도 어떤 똑같은 가사로 반복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속 다른 가사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악가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방언의 노래들 같은 경우만 2시간 10분인데 거기에 인터미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성악가가 한번 목소리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연극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오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오페라들도 뭐 당연히 니벨룽이라 봤지 뭐 4시간 반 뭐 라인앙금이 2시간 뭐 10분이지만 다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성악가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열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예. 올해는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곡 초연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예.
0: 이를 기념해서 세계 곳곳에서 유명 오페라단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죠? 말씀해
1: 예.
0: 주십시오.
1: 예, 아주 바로 이제 8월 8일 날 네. 그리고 또 8월 14일

0: 14일, 8월 8일은 예술진단 콘서트홀이고 8월 14일은 부천 아트센터에서 하게 되는데요.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를 저희들이 전 4개 작품을 아주 이쁘게 커트를 잘해서
1: 네.
0: 공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수고했던 저희들 작품이니까 많이 와주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 네.
0: 또 저희가 또저 나름대로는 또 11월에 이제 국립오페라단과 라인의 앙금에서 알베르시 역으로 또 제가 출연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2월에는 강릉에서 라인의 앙금도 이제 공연을 이제 첫 시작부터 하게 되는데, 그땐 제가 성악가이기도 하고 또 연출가로도 같이 참여합니다.
1: 연출가로.
0: 예.
1: 아, 연출 겸 성악가로.
0: 공동 연출가로 박혜섭 작가, 그리고 이강호 연출가, 그리고 사무엘윤 셋이서 팀을 꾸려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희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세 명이 같이 공동 합작이 됐습니다.
1: 와, 지금 보면 박은호의 작품을 말씀하신 대로 8월 8일은 서울에서 하고, 8월 14일은 부천, 그리고 11월은 국립오페라단 어디서 하죠?
0: 국립오페라단은 이제 우리 예술전당에서 하고
1: 여세금단 서울에서 하고, 12월에는 강릉.
0: 강릉에서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나름 우리 전국에 박은호의 음악을.
0: 박은호의 음악이 이번에 제대로 전도될 수 있도록.
1: 오정님, 답이 왔습니다. 처음 볼때 무섭고, 계속 보면 친근한, 친절한
0: 아,
1: 아티스트입니다.
0: 이게 아까 그 대답인 것
1: 네.
0: 같은데요. 하모음을 절대 잊지 못한다는 말씀이.
1: 네. 어떻게 원하는
0: 네, 맞는 것 같아요.
1: 대답입니까?
0: 예, 제가 제몸 안에 있는 캐릭터 중에 무서운 캐릭터도 너무 많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친근하고 또 친절할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노래할 때 제가 듣고서는 그런 얘기 많이, 너가 지금 친절하게 노래를 한거 같냐, 아닌 거 같냐. 근데 그 친절하다는 의미가 되게 많은 뜻을 듣고 있거든요. 담고 있거든요. 친절하게 내가 노래했다는 얘기는 잘 알아듣게 노래했고, 내 감정 표현이 정말 잘 드러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예술을 친절하게 한다는 만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좋은 답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오정님, 고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정태형 선생님과 오페라 인사이드 시간에서 니벨룽의 반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라인의 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니벨룽의 반지는, 대작이죠.
0: 그렇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은호 오페라를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난다. 2012년? 아니죠, 2002년이네요. 2002년에 제가 돈노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24년이 됐네요. 근데 그 돈노로 시작을 해서 시작한 박은호가, 어떤 오페라도 제가 안 해본 오페라가 없고, 박은호 오페라 중에 특히 니벨룽의 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신들의 왕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군터, 하겐, 알베르시 세 역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탄 같은 경우도 라인의 앙금의 보탄, 발키리의 보탄, 시크비트 보탄도 다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저음 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라인의 앙금에서도 거기서도 돈노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알베르시도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니벨룽의 반지는 제가 안 해본 작품이 없죠. 안 해본 역이 없죠.
1: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0: 예.
1: 단역부터 주역까지 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단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이제 제가 많이 다져졌죠.
1: 아하.
0: 예,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4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말씀드리면, 지휘자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겠지만, 이게 공연 시간이 15시간에서 16시간. 네, 이릅니다. 라인의 황금 약 2시간 30분 정도, 발키레는 한 4~5시간, 지크프리트는 약 4시간, 신들의 황혼은 약 5시간에 이르는, 그야말로.
0: 이게 이제 바이로트를 가면은 좀 달라지는 게, 거기는 쉬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드래곤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반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쉬는 시간 인터미션 포함하면.
0: 그렇죠. 인터미션이 여기 한국은 20분, 30분이잖아요.
1: 네네.
0: 바이로트는 1시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막 거기 이제 거닐면서 식사도 하고 오시고 그러죠.
1: 충분히 식사와 커피가 가능한
0: 다
1: 시간이군요.
0: 가능하죠.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성악가들, 지휘자들, 연출가도 올려놓고 다 거기서 해부하시죠. 쟤는 왜 노래를 저렇게, 쟤는 연출을 왜 저렇게, 지인은 왜 저렇게, 이제 그 시간이에요, 그한 시간이.
1: 네. 야, 어떻게 보면 그 무대에 오르시는 아티스트들은 그한 시간이 그렇게 좋지만
0: 좋지는
1: 않겠어요.
0: 않죠.
1: 자, 신화 이야기에서 비롯했지만 여전히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 작품으로도 평가되고 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박은호가 그 시절엔 꿈꾸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은 항상 권력, 욕망,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아주 더러운 것들을 다뤘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신들조차도 그렇게, 그 신들인데도 그런 권력에 탐내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그 인간의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주제가?
1: 네.
0: 맨 마지막에 신들의 항원도 신들이 다 저물고 오로지 인간의 사랑.

0: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해봤기 때문에
0: 예.
1: 그 캐릭터마다의 상황과 또 연출자와 작곡가 의도를 더 가까이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바그너 오페라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니벨룽의 반지 맞습니까?
0: 맞습니다. 니벨룽의 반지의 돈노 역으로 번개 신이라고 그러죠. 번개 신. 천둥의 신.
1: 천둥의 신.
0: 천둥의 신.
1: 예, 예.
0: 천둥의 신. 예. 그걸 역으로 처음으로 했죠.
1: 그때 생생합니까?
0: 아, 생생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돈노를 부르고 나서 그 신문에 표 신문 이제 제가 독일말을 잘 모르는데 제 동료가 갖고 온 거예요. 놀래 가지고 이제 그때 그 돈노를 불렀을 때 출연진들이 대부분이 바이루트 캐스팅이었어요. 큰
1: 네.
0: 극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루트 출연진들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 돈노를 이제 처음 해보는데 노래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공연의 유일한 바그너 성악가는 사멜린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돈노를 했는데.
0: 돈노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극장장이 제가 저보고 자꾸 바그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5년 동안 그래서 바그너를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1: 아.
0: 그러니까 그 극장장의 아주 선견 지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바그너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확신했고 저를 돈노를 시켰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성악가 중에 이제 바그너를 부를 수 있는 성악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때 그 정말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노도 많이 했지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많은 작은 역들이 또 있거든요. 뭐 파르시팔을 제가 특히 바이올렛 첫 데뷔가 피에르 블레즈와 했던
1: 네.
0: 파르시팔인데 그때 스바이테 그라스리터 두 번째 성백이사 그야말로 정말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라이마 폰스베터 타노이서 그거는 아예 솔로가 없고 계속 중창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독일 바이로이트
0: 예.
1: 페스티벌에서 다 이 바그너 오페라 하시고 그런데 참 전 극장장님한테 고마운 게
0: 예.
1: 바그너 오페라 하기 싫어했잖아요.
0: 싫어했죠. 예.
1: 나는 하기 싫어했는데
0: 예.
1: 극장장님이 유일한 바그너가 쓰는 사멜린이었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0: 예.
1: 불을 쑤셔준 거 아닙니까?
0: 그거를 극장장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기사 나온 거 본인이 시켰는데.
1: 아,
0: 그랬으니까. 예.
1: 자, 이제 드디어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입니다. 어떤 곡? 불러주십니까?
0: 예, 이번에 저희가 8월 8일날 그것도 8월 14일날 하는 공연에 제가 이제 알베리시와 하겐 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1: 네.
0: 이제 오페라 4개 중에 알베리시는 제가 이제 라인 연금에서 하고 또 괴토 드 무릉 그 신데렐라 학원에서는 하겐 역을 하는데 오늘 제가 온 이 초대석에서 두 캐릭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0: 아, 예.
1: 시차 정도 잘 안 되는
0: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오전에서 부르는 연주입니다.
0: 예.
1: 물 한 잔 드시고
0: 예.
1: 예. 연주를 위해서 무대로 이동하시면 제가 곡소리를 좀 더 해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예.
1: 니벨룽의 반지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 제4장에 등장하는 난쟁이 족장 알베리히의 노래입니다. 알베리히는 라인강의 황금을 훔쳐 반지를 만들고 그 힘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왕 보탄과 불의 신 로게는 알베리히를 속여 붙잡습니다. 알베리히는 자유로운 대가로 황금을 내놓고 마지막 남은 마법의 반지까지 빼앗기죠. 그때 알베리히가 외치는 노래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0: 예.
1: 바그너 오페라 라인의 황금 중 알베리히의 아리아 비니시는 플라이. 내가 이제 자유롭다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0: 박은 오페라 라인의 황금 중 알베리히의 아리아 미니시눈 프라이. 내가 이제 자유롭다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정태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한 것 같습니다. 오전이니 시차 적응이니 뭐 다
1: 일단은 정말로 예. 다 쏟아냈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 클래식에 와서 뭐 저희 공연도 너무 되게 중요하지만 니벨룽겐의 반지가 절대 지루한 오페라가 아니다. 네.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 동영상으로 보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음원으로만 들으셨으면 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 보이는 라디오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저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순간 바이로이트에 온 줄 알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태영 선생님.
2: 네.
0: 예, 요즘에 박은호에도 좀 빠져 계신데
2: 네네.
0: 같이 협연하셨습니다. 오늘 연주 어떠셨나요?
2: 아, 네. 이 곡 알베리히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0: 예, 예.
2: 그리고 저는 제가 학생일 때 사물윤 교수님께서 바이로이트에서 공연하신 DVD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하고 또 이번에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더 영광인 것 같아요.
0: 그 항상 그 협연하실 때 악보를 네. 요즘에 이제 태블릿으로 많이 보시다가
2: 예.
0: 오늘 이렇게 종이 악보를 가져오신 것도 좀 인상적인데요.
2: 아, 지금 오페라 공연하고 준비하고 있는 악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자, 서돌님, 와, 너무 멋지십니다. 에스터 1585님, 마왕의 목소리 같기도.
1: 예,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0: 황재님, 와, 브라보. 이 아침에 스튜디오를 찢으시는군요. 보내주셨습니다. 하승성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데 삼일류님 생생한 표정 연기까지 휴가 마지막 날 개탄 기분입니다. 태양님은 어제 퇴근하고 오신 거죠?
2: 아니요. EBS에서 잤어요. 농담입니다.
0: 이동일님, 숨을 못 쉬겠습니다. 별 다섯 개 보내주셨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아, 이거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1: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이렇게 무서운 음악을 들려드려서.
0: 아닙니다. 자, 3357님, 와, 브라보. 너무 몰입해서 봤어요. 열연 감동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베리히의 절규는

0: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분노는 아니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알베리시 캐릭터는 되게 순수한 캐릭터였어요. 단지 본인이 갖고 있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황금을 얻게 됐고 또 라인 처녀들한테 뺏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만큼 이런 상황까지 처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반지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자기 그 니베르네 종족의 왕처럼 막 아주 본인이 군림을 했죠.
0: 네.
1: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시간들도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탄과 로게의 어떤 그런 획책으로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뺏기면서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 하면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본인이 지금 못 하잖아요, 당장.
0: 네.
1: 그러니까 그 복수를 그 반지에다가 실은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권력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0: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아까도 설명해 주셔서 연주를 듣는 내내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쏙쏙 됩니다. 황제님, 알베리히가 난쟁이 족장이 맞나요? 거인 족장 같아요. 워낙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셔서 황제님 그렇게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지현님, 어머어머 무슨 일인가요? 보이는 라디오 이럴 때 필요한 거였어요. 보내주셨고요. 청효경님, 와우!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유영준님, 두 분의 표정과 몸짓에 캐릭터 에너지가 폭발적인 연주. 이어폰이 터진 듯한 강렬함이
1: 아유,
0: 밀려옵니다.
1: 그래도 정태영 선생님이 오늘 너무 반주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두 분의 협연 근사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 베이스 바리톤 섬일윤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언젠가 단연 애착이 가는 역할은 알베리히다라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1: 예.
0: 여전히 그렇습니까?
1: 저도 이게 또 알베리시도 또 사연이 있는 게
0: 예.
1: 저도 알베리시를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군들을 너무 많이 이제 불렀던 시기가 이제 제가 홀랜더 그 바이올린 데뷔한 다음에
0: 네.
1: 제가 120회 이상을 했더라고요, 공연을.
0: 와.
1: 홀랜더로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잠깐 사담을 나눴지만 바군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제 방한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시간 10분에서 20분 동안은 휴식 없이 하니까 성악가한테 엄청난 큰그 부담이거든요.
0: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1: 예.
0: 그이 어려운 이유가 휴식기 없는 것도 그렇지만
1: 예.
0: 음역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1: 음역대를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바그너가 초기에 짓다 보니까
0: 네.
1: 이 네덜란드인이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무서운 아주 누가 봐도 막 정말 오싹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쁜 점도 내게 했고
0: 네.
1: 그것도 또 하이바리톤이 내야 되는 아주 고음을 내게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성악가를 고려해가지고 지었으면 좋은데 그냥 막 정말 드라마틱한 걸다 거기다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악가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죠.
0: 예, 여러분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 고음을 내기 전에 이 단계별로 낼수 있게끔 해주는
1: 그렇죠.
0: 게 성악가를 배려하는
1: 예.
0: 이런 작곡가의 어떻게 보면 기법인데 이 바그너가 워낙 드라마틱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극저음과 극고음을 한 번에 넣어서 지금 방금 교수님이 그런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성악가로서 좀 쉽지 않다.
1: 정말 어렵죠. 특히
0: 예.
1: 중간중간 또 리트처럼 부르는 가곡처럼 불러야 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냥 뭐 정말 거의 다 넣었어요.
0: 윤금정님, 브라보! 목소리로만 듣다 보이는 라디오로 본능적으로 바꿨는데 연기가 관객을 압도시키시는군요. 보내주셨습니다. 김그라님, 우와! 삼일윤쌤, 저는 동영상 촬영에 친구들 공유, 감동입니다. 폭염을 날렸어요.
1: 그거는 정말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폭염을 알려드렸더니 다행입니다.
0: 자, 이번 갈라 콘서트에서도 알베리히 말고도 아들 역할인 하겐도 맡게 되셨죠. 자, 하겐은 리벨룽의 반지에서 가장 어두운 인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겐이라면 이 인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내가 또 이제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일까요?
1: 이제 제가 그 베이스 바리톤인데
0: 네.
1: 베이스 바리톤에서 이제 좀 만약에 고음까지 나와야 되는 역이면 2악보까지도 제가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메피스펠로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가 2악보와 좀 비슷했다면은 지금 이제 메피스펠이 좀 가깝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하겐이 갖고 있는 음역대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0: 예.
1: 그리고 하겐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태어날 때부터 복수를 해야 되는 캐릭터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알베르시는 본인이 처음부터 아주 그렇게 복수의 학생은 아니었지만
0: 과정 중에 그런 거죠.
1: 과정 중이었죠.
0: 네.
1: 그리고 아버지의 그 원한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0: 네.
1: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겐이 계속 그 환

0: 큰 환상을 자꾸 느끼고 자기 뒤에 아빠 알베르시가 자꾸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를 뺐는데 사실 알베르시가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환청을 들려줘요. 복수해야 된다는 거. 저주받은, 다 저주받은. 그 하겐 이제 그거를 물려받아서 하는 거죠. 정말로 어둡고 아주 껌껌한 데서 부르는 역입니다.
1: 대를 이어서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복수인 거죠.
0: 예.
1: 자, 하겐의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0: Hier sitz ich zur Wacht라는 이제 곡인데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자기가 그산 중에 딱 올라가서 이 평원을 쫙 보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 꾸밀 그런 계획들, 책략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이 오페라 유일하게 조용하게 나오고 아주 으스스하게 부르는 신인데 제가 방금 전에 알베르시 이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불렀던 거를 이제 다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분 연주를 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제가 좀더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겐은 니블룽족 왕 알베르히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증오를 품고 살아갑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하겐은 궁정 밖에서 홀로 깨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 혼자 경계를 서며 자신의 계획을 되새깁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인물인 하겐의 노래는 니벨룽의 반지, 비극의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4부 신들의 황혼 중 하겐의 아리아 Hier sitz ich zur Wacht 여기 앉아 망을 보며 베이스 바리톤 3일륜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박은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4부 신들의 황혼 중 하겐의 아리아 히어지트이 저박트 여기 앉아 망을 보며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정태영의 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405님 방금 라디오를 켰는데 혹시 정경님의 목소리인가요? 대박. 아, 저는 바리톤이고 우리 교수님은 베이스 바리톤입니다. 저보다 레인지가 좀 낮고 더 깊으시잖아요.
1: 제가 좀 더 이제 밑에 쪽이죠.
0: 3357님 리벨룽의 반지 일단 예매를 하고 예습을 시작하긴 했는데 좀 막막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방송을 보면서 혼자 예습할 때보다 많이 친근해지고 열공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입니까?
1: 아유, 너무너무 어제 그걸 했는지는 전 모르고 왔는데 아, 너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오늘 제가 아, 출연해서 더.
0: 예, 예, 예. 어제 또 나눴던 아리아도 불러주시고.
2: 맞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이동일님, 바그너를 우상처럼 받들었던 니체 역작 황혼의 우상. 바그너에게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어, 많죠. 그럼 바그너 영향받았던 철학가들이 너무 많죠. 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고. 그 바그너가 음악가로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만 사실 총체적 예술을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게삼트 쿤스트베르크.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모든 것을 다 실현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음악, 무용, 미술,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그걸 거기 무대에 표현하고 싶어 했기도 직접 본인도 대본도 쓰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철학가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쳤죠.
0: 네. 자, 3483님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긴장감을 깔아주시네요. 더위가 쑥 날아가 버렸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윤 교수님이 악역이나 어두운 역할을 많이 맡으시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또 유쾌한 분입니다. 태영수님 어떻습니까?
2: 네, 저 사무엘 윤 교수님과 여러 무대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악역이나 어두운 역할의 모습은 전혀 없으세요.
0: 코미디언입니까?
2: 아, 그건 아니지만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네. 또 후배 음악가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사무엘 교수님과 작업할 때 저도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0: 그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건 정말 오래전이에요.
1: 그럼요.
0: 예, 예전에 예. 배재천 선생님하고 식사했을 예,
1: 그렇죠.
0: 때. 그러니까 거의 뭐
1: 예, 저 스승님하고 같이
0: 맞아요. 최종 스님하고 예. 거의 17, 18년 전.
1: 그럼요. 저 정말 오래됐죠.
0: 예, 2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서울대 갔을 때 우리 사무엘 선생님이 예. 저한테 정태영 선생님 소개해 주셨어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근데 저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되시겠지만 네. 저는 한 분과 인연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최소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잘 바꾸는 것도 별로 못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인연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분과 인연을 맺으면은 그분과 만약 저와의 뜻이 비슷하다면은 아주 특히 우리 정태영 선생 같은 분은 제 옆에 항상 두고 싶죠.
0: 아, 예. 이렇게 또 후배 또 학생 제자분들을 살뜰히 챙겨 주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예. 이 선한 역할에 대한 갈증은 없습니까?
1: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0: 네.
1: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감사한 조건들을 바깥으로 내놨을 때 그게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하고 살고 있고,
1: 네.
0: 실제로 제 나이가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실제 바깥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약한 사람들한테 힘이 돼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독일에서 무대에서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교에서의 후학 양성하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공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교수 하다 보면. 예.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의 선택이 좀 의외였다라는 분도 계시고,
0: 그럼요.
1: 예,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0: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저를 28년 동안 외국에서 저를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만나셨던 분들은 제가 유럽에 가서 어느 공연장을 가면 항상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유학생들을 만났고 뭐 제가 1년 200명씩 만났다는 얘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유학생들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제가 찾아간 건 맞아요. 그들이 지금 이제 정태현 선생님 나이가 된 거죠. 그때는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10년이 넘으면서 이제 40대가 돼서 한국에 돌아온 이제 청장년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의 이 보금자리인 한국에서 예술을 정말로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제가 그리는 꿈입니다.
1: 아,
0: 예.
1: 그러니까 유학생들에게는 유학생들의 힘듦을 좀 만져주시고,
0: 그렇죠.
1: 유학 갔다 온 공부를 해서 이제 연주를 펼쳐야 되는데,
0: 그렇죠.
1: 여기에서 또,
0: 너무 좁죠.
1: 아.
0: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1: 예, 이 질문이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0: 예.
1: 이게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 국제 콩쿨도 많이 입상하고,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0: 제가 정경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가끔씩 보면 고등학생들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전 오히려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소개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웠던 한국에 왔는데, 근데 우리가 많은 어떤 미디어와 매체들이 주로 방금 전에 콩쿠르 입상한 사람,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뭔가 어떤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 당연히 초대가 될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안 해도 표가 잘 팔려요. 표도 잘 팔릴 뿐만 아니라 매니아층도 강하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무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그 성악계, 더 나아가 클래식계가 지금 말씀하신 거 더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0: 개인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더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줘도 본인이 너무 그 일편적인 어떤 똑같은 성악가의 범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용쌤도 저하고 약간 좀 같은 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줘야죠.
1: 예.
0: 그래야 그것만으로 창작을 해야지만 지금 우리 문화계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거. 예.
1: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클래식이지만
0: 그렇죠.
1: 거기에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0: 그럼요.
1: 예,
0: 정용
1: 자신의
0: 선생님도 이제 국악이랑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저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 개발들, 협업들, 그런 게 절대 경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자, 이현진님,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멋진 성악가님에게도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여전히 있으실까요?
0: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저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베이스 바리톤 삼일륜의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얻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를 이제 성악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죠.
1: 네.
0: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삼일륜이 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성악가뿐만 아니라 멋진 일을 하려고 그랬구나. 멋지다라는 게 무대에서 멋진 거 말고 실제로 많은 우리 청장년층들을 예술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결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지현님, 사무엘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따뜻함, 선함이 묻어나네요. 보내주셨고요. 하아영님, 오페라는 어릴 때

0: 나비 부인 보고 너무 답답해. 잘안 보게 되었는데.
1: 아, 저희가
2: 나비
1: 이렇게
2: 부인이 재밌는 오페라인데.
0: 예,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2: 그래도
0: 예.
2: 오늘 제가 노래한 게 효과가 있었네요.
0: 니벨룽의 반지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2: 아유,
0: 듭니다.
2: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0: 아니, 푸친이 이겼어요.
2: 성공했습니다. 박원호가 푸친이 이겼습니다. 윈.
0: 어제 오늘 열심히 예. 들어서 그런지 오페라에 좀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2: 아유, 감사드립니다.
0: 아,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2: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박원호 전도사를 했네요.
0: 아, 자 오늘 수요초대석 베이스바리톤 사무엘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그 이 음악가로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음악가 이외에 이른바 이 시대와 시대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렇죠. 연결자로서의 네. 철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네. 참 그런 부분이 이 후배들 또 이 선배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2: 음악가 이제 선배라는 역할은요.
0: 네.
2: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군림을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남들한테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배는 꼭 역할을 해야죠. 받은 것만큼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내놓고 있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한 거 좀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정경 선생님도 그런 거 관심 많으신 거 제가 들었는데 이게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생각만 갖고 계시고 어려운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실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혹시 제가 제 마음에 너무 또 감정적인 게 섞이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정적인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너무 말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예전에는 말을 안 했지만 이제는 말을 하고 그리고 실체는 옮기고. 그래서 제가 요즘 박물관, 미술관, 관장님들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대를 좀 많이 우리 예술가들한테 쓰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어떤 목표가 생기니까 뭔가 삶의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최윤정님, 사무엘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분야에도 연결되길 소망이 보내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추천곡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곡일까요?
2: 아, 예, 이 곡은 제가 재작년에 그 예술연대에서 콘서트홀에서 제가 독창회를 했었을 때 재작년 맞나요? 그렇죠? 예. 재작년에 했을 때 그때 저의 이제 첫 앨범이 이제 데카에서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곡 중에 이제 도플갱어 슈베르트 도플갱어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0: 와우.
2: 편곡을 해서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한 곡이 절대로 그 원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각색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때 오케스트라 지휘로 김광현 선생이 지휘했던 곡으로 나온 예, 첫 번째 곡인 것 같아요. 이게 이 곡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수요 초대서 이 바그너 전문 성악가로 알려져 있는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뷰 안에서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말과 실천을 또 해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연주 파이팅입니다.
2: 다음에 5년 뒤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0: 아닙니다.
2: 다음에 좀 짧게.
0: 잘 알겠습니다.
2: 제가 항상 제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협연을 위해서 출연해 주신 이틀 연속 나와주신 정태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2: 공연 많이 보러 가주십시오.
0: 네, 여러분 공연도 꼭 많이 봐주세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도이치모노 957 중 도플갱어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김광현이 지휘하는 심포닉 레볼루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공연인데요. 말코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한국이 최초로 우승을 거둔 이승원이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케빈 첸,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과 함께 라벨의 작품으로 음악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라벨의 라바이스. 이승원이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28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반장 선거.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던 그날. 심지어 자신도 스스로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망연자실함. 오늘이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땐 14살이었다. 이제는 마흔이 넘었는데 여전히 똑같다니.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땐 울기라도 했지. 지금은 울 수도 없다. 어른이니까. 박한선 교수의 책 거절 불안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른 어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김영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거절 불안.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박한선 교수의 책이고요. 잠시 후이책 거절 불안 들고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초대석에서 오늘 박한선 교수님 모시고 나눌 얘기들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모두 해당되는 얘기 일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아마 다내 얘기다 싶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읽어드린 부분 공감되시죠? 이것이 박한선 교수의 경험이든 누구의 경험이든 간에 나에게도 해당되는 마음이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이 어릴 때 상처받았던 마음 같은 것이 다시 딱들 때가 있고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그게 딱 치솟을 때 그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박한선 교수가 쓴 표현에 따르면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거, 내가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망토를 두른 괴물 같아서 어느 순간 훅 이렇게 나를 감싼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혹스럽지만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 교수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은 가끔 몰래 우세요. 안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요. 우는 것도 안 하면 어찌 살아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이 또 많이 힘이 되네요. 울고 싶지만 난 이미 이제 어른인데, 마음 놓고 울 만한 공간도 시간도 마음 상태도 아닌데, 울고 싶은 그 어떤 심리 상태가 훅 치솟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은 반짝반짝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죠. 힘들긴 합니다. 너무 시원한 커피만 마셔서 배탈 날까 걱정돼서 오늘은 뜨끈한 커피를 챙겨 마시고 있어요. 할 일도 많고 기운도 없지만 부디 무거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감당할래요. 오늘도 북카페는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감당할래요라고 하는 말 단단한 결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카페인님들 지금 너무 폭염으로 지치고 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북카페에서 정말 좋은 자리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쉬셨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려드리려고 제가 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소리에 어떤 마음의 안정을 느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또 들려드리고 있어요.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굿즈, 키링입니다. 키링이고, 여기에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라고 우리 북카페 클로징 멘트잖아요. 약간 주문 같은, 그리고 다짐 같은 말인데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개의 키링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받으시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제 조약돌을 흔드는 소리 같다. 그리고 저도 플라멩고 출때 캐스터네츠 소리 같다. 풍경 소리 같다. 많은 비유를 했는데 오늘 약간 엿장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그런 마음으로 키링 이벤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7주년 축하 엽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쁜 엽서 공모전 있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보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엽서 띄워주시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보내셔야 좀 여유롭게 다음 주 마감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기운덕님은 반짝 엽서 지금 막다 썼어요. 색연필로 테두리를 칠해서 조금 환하게 보이도록 했어요. 오늘 꼭 보내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EBS 북카페 태그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이 엽서 관련 이야기를 또 띄워주시는 카페인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오늘 북카페 그 스토리에다가 공유해 놓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엽서를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윤덕님도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셨고, 카페인 송채원님 사연을 이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는데, 많은 카페인님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몰래 엽서 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쓰셨다면 보내주시죠. 우리 추첨해서, 추첨 아니고, 네, 우리 선정해서, 심사해서, 마음은 자꾸 추첨인가 봐요. 심사해서 우수 엽서에 우리 상품, 이 굿즈 드릴게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예쁜 엽서 보내주세요. 뷰티풀 사우스의 드리머 리들 드림 그리고 코러스 로란 불치의 All I Have to Do is Dream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미선님, 반짝거리든 아니든 모두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 카페인 분들이 서로서로 공유하시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반짝이고 싶지만 오늘은 찌그러져 있다면 더더 응원합니다. 언젠간 반짝일 테니까요. 라고 미선님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없어서 엽서 못 보내겠다 하고 있었는데, 보라로, 보이는 라디오로 흔들리는 키링을 보니 제 맘도 흔들립니다. 최선을 다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보라로 흔들흔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 같은 이 귀여운 키링을 보니까 아마 마음이 동하실 것 같습니다. 예쁜 엽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북카페 또 윤고은의 EBS 북카페로서는 7주년이니까 7살 된 북카페에 그냥 그 다정한 메시지 보내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나라님도 지금 반짝 키링을 보니 솜씨는 없지만 예쁜 엽서 쓰고 싶은

마음이 뿜뿜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시면 되죠. 옮기시면 되죠. 행동으로 기다리겠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손재주가 아니라 발재주도 없는데, 시간은 가고, 참 난감하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우리 어디, 뭐, 지금 미술 전시회에 출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7살 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그냥 다정한 마음 예쁘게 붙여서 보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 주제가 휴식의 기술이죠. 휴식의 기술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궁금한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시죠.

밤과 수면의 역사를 집중 조명한 밤의 문화사를 쓴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는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중세 말기부터 근대 초기까지의 책에서 사람들이 2단계 수면이란 말을 언급했고 밤마다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였죠. 조사 범위를 넓히자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수면 방법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개 9시나 10시쯤 첫 번째 잠에 들었다가 1시쯤 깨어나 한두 시간 각성 상태를 유지하다 다시 잠이 들어 해가 뜰 때까지 자는 형태죠. 2단계 수면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한밤중 깨어있는 한두 시간 각성기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주 자연스럽고 유용한 시간으로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시간에 가벼운 잡무나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사색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베개 밑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었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글을 썼고요. 현대의 우리는 대체로 하루에 7, 8시간 한 번도 깨지 않고 연속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원래는 통잠을 자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2단계 수면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 밤에 얼마 동안 깨어있게 되기도 하고요. 밤의 문화사에 따르면 이 오랜 수면 습관이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급격히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겪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 중 상당수가 질병이 아니라 과거 인류가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흔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밤중에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러니 밤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고 그 경험을 그냥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휴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명을 켜지 말고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하지 말고 평온한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소로처럼 침대 옆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굿나잇 스윗하트 듣고 왔습니다. 이 목소리, 음악 목소리가 너무, 노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다가도 약간 너무 달콤해서 깰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자장가도 참 여러 갈래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2단계 수면,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도 굉장히 본능적이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인데 산업혁명 거치면서 그 통잠이라고 하는 통잠의 숙면 형태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카페인 분들 잠자는 스타일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통잠 딱잘 자시는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기후가 차고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밤에 잠을 두번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좀 온화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잠을 밤에 두는 대신 낮에 두는 거죠. 시에스타. 한낮에 그 잠을 들여놓는 그런 문화권들이 있잖아요. 카페인님들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오수미님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깨어 통잠이 안 되네요라고 하셨는데 아 그쵸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박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아나왜 자꾸 잠이 이렇게 한밤중에 깨지? 뭔가 문제가 있나?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다시 잠들지? 하면서 괜히 주섬주섬 휴대폰 켜고 요런 것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안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조금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을 차분히 그냥 누워서 해보는 거 요런 시간으로 드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리 데이빗 소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펜을 두고 뭔가를 끄적끄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엽서 같은 시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엽서를 쓰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지만 끄적끄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주님, 어둠 속에서 반짝 떠오른 무언가를 메모하는 소로 따라하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 머리맡에다가 수첩과 펜을 두고 잔 경험 있나요? 카페인 분들? 저도 한때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이래가지고 꿈까지 어떻게 좀 창작에 활용해보고자 그렇게 두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끄적끄적 했던 적도 있는데 수첩 하나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창작의 영감도 사실은 현실에서 더 많이 줍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첩과 펜을 이손 닿는 곳에 놓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다시 들여놓아 두고 싶어집니다. 오늘 일카 만나니까. 소년달에 잠들지 못하는 청춘들에게,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두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 또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 휴가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오늘 책 더 흥미롭게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열 님도 지금 아이가 방학이라서 점심을 챙겨 먹이려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고은님 목소리도 들리는 노래도 참 나른하게 쉼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아이와 함께 지금 식사 중에 들으시기 참 좋은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집집마다 물건들이 너무 많죠? 물건 미니멀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은 물건이 필요한 거지라는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키에서 펴낸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살펴볼게요. 김병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정말 궁금하죠? 왜 인류에게 물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책이 출발하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시애틀에 사는 누나 집에 갔을 때 일이다. 누나가 대수롭지 않게 내게 물었다. 인간이 만들고 남긴 물건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고고학자로서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린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누나를 어색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온갖 게 다 어디서 왔느냐고. 누나가 덧붙였다. 처음에는 답이 너무나 뻔해 보였지만 또 너무나 뻔하게 복잡해서 머리가 얼어붙어 버렸다. 누나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액자에 든 그림이 걸려 있었다. 식탁 주위에는 잘 어울리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마루에 깔린 무늬가 들어간 깔개 위에 나무 차탁이 놓여 있고

있고 푹신하고 긴 소파가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흘낏 보이는 부엌에는 오븐, 싱크대, 식기세척기가 있고 찬장에는 접시, 플라스틱재 저장용기, 통조림, 신선식품이 가득 들어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침실, 화장실, 옷장 같은 다른 공간에 있을 물건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수천 개의 못, 볼트, 나사, 손잡이, 걸쇠, 그리고 지붕, 벽 배관 시설, 전기 설비, 통풍 장치에 들어간 금속, 돌,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집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당황한 채 앉아있던 그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물건 수는 아마 30만 개쯤 되었을 것이다. 미국 평균 가정에 대한 유달리 열정어린 추산에 따르면 그렇다. 이 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나는 누나의 질문이 어떻게 인간은 이런 순간에 이르렀는가 하는 더 심오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다른 어떤 생물도 물건과 이처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다. 도구 제작의 씨앗은 인류의 동물적 본능 깊숙이 묻혀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세상의 원자재를 이용한다. 인도네시아의 문어는 부서진 코코넛 껍질을 집으로 삼는다. 코끼리는 나뭇가지를 흔들어 파리를 쫓는다. 까마귀, 비버, 오랑우탄은 모두 도구를 사용하며 이런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지만 도구 제작이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으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일을 해냈다. 인간은 물건을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과 힘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만들기도 한다. 신을 숭배하기 위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미술 작품을 만들고 불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핸드백을 만든다. 또 끊임없이 더 많은 물건을 발명한다. 누나가 던진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을 인간답게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어쩌다가 동시에 호모 스투펜시스, 자신의 물건들로 규정되고 형성되는 물건으로 가득한 종이 되었을까?

더 루미니어스의 라이프 인더 시티 들려드렸습니다. 고고학자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읽고 있습니다. 어쩌다 인류는 이렇게 많은 물건과 함께 살게 됐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곳곳의 현장들을 다 다룹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석기를 사용했던 동아프리카 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가지 기술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미국의 매립지까지 다 다루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가 생각할 때 인류는 세 차례 큰 도약을 하며 300만 년보다 더긴 시간 동안 물건과 함께 여정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인류 최초라고 알려진 도구에서 곤도마리에의 옷장 정리 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 큰 도약은 세상의 천연 재료가 우리의 상상력과 의지에 따라 다른 무엇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돌이 창으로, 속을 파낸 통나무가 칸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먼 영장류 조상들은 세상의 사물들을 생존이라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짜맞추어야 하는 퍼즐로 보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진화상 친족에게 바위는 그저 바위일 뿐이었다. 도구의 발견은 대략 400만 년전 이후 거친 돌로 동물을 도살할 때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석기를 사용해 최초로 뼈를 자른 자국은 339만 년전 에티오피아. 최초의 석기들은 330만 년전 케냐에서 만들어졌다. 250만 년전 호모 계통의 조상들은 초보적인 도구를 개량해 더 복잡한 기술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전통에서 아슐 주먹 도끼가 등장했다. 커다랗고 투박한 화살촉처럼 생긴 이 돌도끼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찢고 긁을 수도 있고, 쪼아서 버리고 찌를 수도 있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만능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진화의 길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생물학과 문화가 결합해 우리 조상들에게 더큰 뇌와 더 효율적인 소화기관 시스템을 제공했고,

이 덕분에 생존 기회가 늘어났다. 인류 최초의 기술 몇 가지는 너무나 뛰어나서 100만 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다. 이 기술들은 수렵 채집 사회의 발전과 석기시대 이후 잇따라 일어난 물질 혁명의 토대를 놓았다. 새로운 도구 하나하나는 그 다음 도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석기는 조상들이 동물을 효율적으로 도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덕분에 질긴 힘줄을 발출할 수 있었다. 힘줄은 실이 되었고, 실은 바늘로, 바늘은 의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발명을 통해 우리 조상 벌거벗은 유인원은 더 이상 벌거벗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물질적 창조물의 한 예인 의복은 추운 곳에서 온기를 제공하고 더운 곳에서 그늘을 제공해 조상들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의복은 또 사냥과 매복을 위한 위장도구, 상처를 싸매는 천, 악이나 물자를 운반하는 배낭으로도 쓰였다. 그리고 춤, 의례, 미술에 쓰이면서 훨씬 더 많은 용도를 가지게 되었다.

빌 더글라스의 매직 서클 띄워드렸습니다.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하루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카페이님들? 우리 인류와 물건의 그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본능적인 거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오늘도 띵동하는 그 소리에 택배가 도착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송채원 님도 싹다 버릴 거야 하고서 쓰레기 봉투 옆에 갖다 쏟아버리면서도 이건 써도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쪽 상자에 한가득 쌓아놓은 이놈의 병. 고쳐지지가 않네요. 사지 말아야지 하시면서도 또 택배가 도착했어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마 다들 사는 거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물건들, 대체 왜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거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지? 하는 거책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자본주의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기가 막히게 타겟팅하는 것 같아요. 싸구려 상업주의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헨리 데이비 소로처럼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건에 지배받지 않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클린 밴딧 자라라슨의 곡 심포니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박한선 교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단톡방에서 나만 빠진 채 대화가 이어질 때, 내 발표에만 시큰둥한 반응일 때, 새로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와장창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어째서 우리는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거절 불안을 쓴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박한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박한선 교수님 쓰신 책으로는 진화 인류학 강의, 인간의 자리, 마음으로부터 일곱 발자국 등이 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0: 와,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뭐, 즐겁게 왔습니다. 밖은 더운데 또 창문 닫아놓고 차 안에서 에어컨 최대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카페인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네. 또 우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생방으로 오늘 또 이제 거절 네.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1: 예, 예.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0: 아,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1: 네,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거절만 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청취자 카페인분들, 우리 소통 많이 즐겨주시죠. 사연으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진화인류학 어떤 학문인지 좀 짚고 갈까요?
1: 네, 인류학의 이 네 대표적인 분과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고고인류학, 그리고 이제 생물인류학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0: 네.
1: 이 생물인류학, 요즘은 이제 진화인류학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졌고 또 이 전 지구를 통틀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이 행동과 또 신체가 분화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0: 진화인류학. 이번에 이 내신 거절 불안이라는 책 제목부터 딱 보고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1: 네.
0: 거절 불안? 아마 모두가 다 나를 겨냥한 책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런 주제로 또 책을 쓰셨는지.
1: 네, 사실 이 책은 뭐 이제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
0: 네.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야말로 이 거절 불안이 아주 심각한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잘 정리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 기회가 있어서
0: 네.
1: 한 2년 정도 네, 잘 적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 인류학적인 얘기, 정신의학적인 얘기, 또 뒤에는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얘기까지 좀 다루면서 뭐 저만 이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거절 불안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0: 근데 좀 의외네요. 왜냐면 진화인류학을
1: 네네.
0: 이렇게 연구하시고
1: 네네.
0: 정신과 전문이신데 거절 불안 이것을 나도 느끼고 있다. 나도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네. 것이요.
1: 그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다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선은 없어요.
0: 네.
1: 우울증 환자 있지만 뭐 일반인도 우울하죠. 또 뭐 망상 있는 심각한 환자도 있지만 우리들도 사실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약간의 망상을 가지고 살아요.
0: 그쵸.
1: 자기는 과대하게 생각하고 네. 세상은 조금 더 피해적으로 또 받아들이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환자라고 얘기했던 건 뭐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늘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나라님은 저는 거절

0: 당할까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타인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뭐든 혼자 해결하려니 쉽게 지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귀쫑긋하고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런 사연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1: 많죠. 예, 거절 불안이 이제 너무 심하면 우리가 사회 불안 장애, 예전에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0: 네.
1: 예,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증상 중에 하나로 정면 공포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사람들 만나서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빨개지고, 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홍당무처럼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또 불안하고,
0: 그렇죠.
1: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특히 요즘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대 앞에 서서 발표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자꾸 숨게 되고, 이런 분들 많아요.
0: 많습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거절 불안이라니. 저의 오랜 고민이자 약점을 관통하는 단어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교사를 하던 시절에 학생들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늘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주 자유롭지 못해요.
1: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0: 네.
1: 근데 학생들이 제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하고, 예전에는, 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는 첫 강의를 할 때는 끝나자마자 이 강의평이 있어요.
0: 네.
1: 막 들어가서 강의평이 뭐라고 나왔는지 보고, 에, 좋게 나왔나, 나쁘게 나왔나, 또 이제, 요즘 대학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5점 척도로 해서
0: 네.
1: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를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요.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물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전전긍긍하는 것만큼이나 선생도 학생들한테 또 어떤 강의가 평가를 받았는지 전전긍긍하고 그러곤 하죠.
0: 그렇죠.
1: 누구나 그렇습니다.
0: 지금 이 실제로 거절을 당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거절로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애매한 어떤 그 기운까지도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구의 문자 메시지에서 키읔키읔 두개 하던 친구가 키읔 하나만 딱 찍어 보낸다거나 이러면
1: 네.
0: 또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요 정도에서. 혹은 앞에서 얼굴을 볼수 있을 때는 표정 하나에, 막 눈썹 실룩임 각도 이런 거에 또 예민해지고. 왜
1: 맞습니다.
0: 이러는 거예요, 우리?
1: 동아시아 사회를 이제 고맥락 사회라는 말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대화나 행동을 그 주변의 맥락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거죠. 재밌는 건 카톡에 키읔 혹은 키읔 키읔 혹은 넵냉뭐네 네하고 점점 몇개 이런 식의 맥락들이
0: 네.
1: 그 반응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0: 한국 사회에서 특히
1: 네네 뭐 영어로 yes 하면 되는데
0: 네.
1: yes하고 점을 두개 찍었는지 세개 찍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는 안 해요. 예, 서구 사회는 우리가 저맥락 사회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이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러니까 대답이 좀 늦어지거나 예,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답이 예상보다 좀 짧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도
0: 네.
1: 그 맥락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머릿속에서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혹시 싫은 건가? 꺼리는 건가? 이게 종종 거절 불안이 심한 분들한테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하루에 카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문자
0: 그쵸.
1: 메시지, 뭐또 SNS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변하고 자신의 뭐 글을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데요. 이 거절 불안이 심한 분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니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0: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내가 겪었던 그때 그 감정도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공감하시는 경우,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연 보내주시죠. 왜 그런, 우리 아까 예도 들었지만, 단톡방에서도 내가 올린 메시지면 반응이 없다거나, 그쵸? SNS 좋아요 수부터 시작해서, 우린 뭐, 북카페니까 북 그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누는데, 독서 모임에서

0: 내가 의견을 하나 냈는데 갑자기 뭐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이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또 이렇게
1: 네네네.
0: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하는 거절 불안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누겠습니다. 6959 쓰시는 카페이님, 교수님도 거절 불안이 있다고 하시니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저도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걸 보니 거절 불안이 있었던가 봐요.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에도 깔려 있는 거죠.
1: 물론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도 잘 못하고, 심지어 이 중국집에 예전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주세요 이랬거든요.
0: 네.
1: 못한대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거에 더 편안해하고.
0: 네.
1: 윤고은 작가님은 키오스크 좋아하세요?
0: 키오스크보다 사실 전 대면 주문이 더 좋긴
1: 네,
0: 합니다.
1: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저도 직접 말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0: 그렇죠.
1: 좋지. 막 키오스크 버튼 누르는 거 싫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오히려.
1: 키오스크는 거절을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말투, 행동, 또 눈빛, 아주 미묘한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주문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지 나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려운 말로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불확실성 불내성이라는 말을 해요.
0: 네.
1: 인간의 뇌는요, 빈칸을 싫어합니다. 이 상대방의 반응에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 그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이 최악의 판단을 했을 거야, 최악의 평가를 했을 거야 라고 가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상대방이 나한테 카톡을, 답장을 늦게 보내면 내가 너무 좋은데, 날 너무 좋아해서 마음이 설레서 나한테 답장을 늦게 하는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0: 네.
1: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드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에요.
0: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
1: 그렇죠. 살아남는 게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심리, 즉 상대방의 반응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공백적인 상황, 즉
0: 네.
1: 답이 없거나 뭐 읽씹을 당했다고 하거나 혹은 좋아요가 달리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예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다 보니 키오스크가 이렇게 인기가 아닌가 싶어요.
0: 자, 오늘 얘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카페인님들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죠. 우리 음악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네, 아마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대학 시절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0: 아.
1: 라디오 헤드의 크립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추억의 곡을 갖고 오신 거죠.
1: 네, 가사 내용이
0: 네.
1: 보면 이제 나는 이쪽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좋아하던 이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0: 네.
1: 자신을 받아줄지 모른다, 받아줄까라는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울하기도 하고 조금은 젊은이의 그런 충동적이고 조금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거절 불안입니다. 박한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책 내용 많이 궁금합니다. 저에게 거절은 불안하다기보다는 불쾌한 감정에 가깝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타인의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신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불안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불쾌하다.
1: 네,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불편하다, 불쾌하다, 화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거절당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제안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 존재 자체의 거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요, 이 제안이 거절당한 것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이제 친구한테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아, 나 그날 바빠 이러면 제안이 거절당한 건데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게
0: 네.
1: 반복되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곤 하죠. 이 셋을 구분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러네요. 이게 연결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1: 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도 나는 네가 싫어서 영화 같이 안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너 같은 존재랑 내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0: 그렇죠.
1: 않죠. 예, 그러니까 제안이 거절당한 건지, 관계가 거절당한 건지, 혹은 내 존재가 부족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함도 느끼고, 화가 나기도 하고,
1: 화가 나죠.
0: 초조해지고, 이러는
1: 초조하고 화내죠.
0: 거죠. 6634 쓰시는 카페이님, 동네 댄스 수업 갈 때마다 기센 언니들이 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어쩌나 1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문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문 열고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씩씩한 척 인사해요. 이것이 바로 거절 불안이네요. 인사를 안 받아줄까봐 불안하다.
1: 네, 이런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그 빨리 자기 단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0: 네.
1: 단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 이제 뭐 동급생들이죠. 동급생들하고 친해지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에 먼저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소위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0: 네.
1: 이제 어른이 되면요,

0: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면을 쓰게 돼요. 일부러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좋은 아침입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하듯이
1: 네.
0: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 거절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됐죠.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또 사람들도 만나고 낯선 사람들한테 만나서 뭐 영업사원이라면 물건도 팔고 그럴 수 있지
1: 그쵸.
0: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 점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1: 갑자기 허탈해질 수도 있네요. 어느
0: 맞습니다. 그래서
1: 순간에.
0: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겉으로는 아주 사교적이고 막 핵인싸가 하는 것처럼
1: 네.
0: 말도 잘하고 또 아주 싹싹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깊은 공허와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있곤 하죠.
1: 권수현님은 이 처방이 하나 좀 있으면 좋을 듯하다. 저는 그러라 그래. 거절당한 순간을 이겨내는 처방으로 그러라 그래를 쓰신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되도록 빨리 털어냈는데 질문이 고은님과 교수님께도 이 혹시 거절당하는 입장이셨을 때 털어낼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0: 아, 이게 재밌는 게요. 거절을 정말 당하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집니다.
1: 간단하죠, 그냥.
0: 뭐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날 싫어서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으면 돼요.
1: 네.
0: 뭐 자신의 제안을 좀더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거절 불안의 핵심, 즉 내가 거절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누구도 그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봤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법의 비법 같은 건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0: 아무리 봐도 거절 같은데 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거절당하는 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1: 네.
0: 모두 알기 때문에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앞에 대놓고 야,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정도로 대놓고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 정말 막역한 사이가 아니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1: 책에도 많은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요, 요런 답변도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해 볼게요. 이걸 이제
0: 생각해
1: 긍정으로
0: 볼게요.
1: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반대도 있을 거고.
0: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과 토론을 할때 학생들이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렸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1: 네.
0: 그 요즘은 참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로 달콤하게 우리가 슈가 코팅이라고 하죠.
1: 네.
0: 설탕물만 입힌다고 해서 이 거절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거절 불안을 없애는 마법의 비법은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좋은 건 아주 가까운 사이, 즉,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놓고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쌓인 그러한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1: 믿을 수 있는 사람.
0: 보통은 배우자가 그런 역할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사귄 파트너도 그런 역할을 할
1: 네.
0: 수 있고요. 또 현대사회에는 그렇게 아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깊은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기지우라고 하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친구. 우리 친구끼리는 일부러라도 거절하거든요. 욕도 하고 막 일부러 짓궂게도 행동하죠.
1: 그쵸.
0: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거절 불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줄수 있는 일종의 트레이닝이고 연습이고 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데 이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 이러한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참 어려워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떨 때는 거절 불안, 이게 참 애매한,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이 키오스크가 차라리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여기 딱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 빨리 눌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보리는 안 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 젊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40, 50대도 일부 그렇다고 하는데요.
1: 네.
0: 전화를 못 받습니다.
1: 전화를,
0: 문자나 혹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1: 그렇죠.
0: 이 전화는 목소리의 톤, 또뭐목 빠.

0: 빠르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비언어적인 맥락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상대방의 제안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1: 네.
0: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 면접을 간다든지 혹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하면 무슨 말 해야지 무슨 어떻게 행동해야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죠. 아주 중요하기는 한데요. 일상적인 관계에서마저 그걸 연습해야 된다면 아 그것은 아좀 사회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이게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의 그 본능에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내가 거절당하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그냥 바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는 사회적인 집단을 만드는 동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 네.
0: 대부분 독립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짝짓기 처리 아니면은 다른 동종 개체들과 만나지 않는데 그래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수준의 자기 독립성을 이룬 뭐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될까?
1: 네.
0: 그런데 인간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집단을 만드는 동물들은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큰 이득을 누려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죠. 사회적 관계에서 이득을 얻다 보니 사회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불안이 있었고, 이건 아마 수백만 년전 인간이 이 작은 규모의 수렵 채집 사회를 살아갔던 무렵부터 인간의 DNA에 강력하게 각인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1: 그것이 이제 뭐 사자 호랑이를 우리가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에도 남아 있는 거죠.
0: 예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한테 평판을 이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배제를 당하면 저녁에 끼니거리가 없을 때쌀 구러 갈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게 비공식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1: 네.
0: 보상이 돼요. 돈 필요할 때 친구한테 돈 꾸는 사람 없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들한테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에 집착하고 내가 배제당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밀려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1: 사연으로 좀 질문도 엄청 많은데요.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0: 네, 두 번째 곡은 레너드 코헨의 앤썸이라는 곡입니다. 네,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이제 싱어송라이터고 그 가사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저음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요. 이 앤썸이라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크랙, 금, 즉 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 가사가 좋아서 이 책에 이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1: 함께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거절 불안을 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1: 아, 네.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저도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조개.
0: 조개?
1: 진주 조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진주조개 에디션입니다.
1: 네.
0: 네, 왜 진주조개를 선택하셨어요?
1: 조개 안에 진주는 안에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이렇게 감싸고 감싸고 수천 번, 수만 번 감싸다 보면 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0: 된다는 거예요.
1: 네.
0: 우리의 삶도 이 진주처럼 이 거절 불안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이 고통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듬고 쌓아가다 보면 결국 펄, 즉 진주가 된다는 그런 이야 느낌으로
1: 네.
0: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진주 조개 에디션. 우리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요책 선물로 드릴게요. 이인희님은 오늘 메시지 창도 저를 거절하네요. 긴 글은 등록이 안 되고 짧은 글만 등록이 되네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방에서 이 거절이란 단어를 써서 사연 주시는 게 약간 지금 어떤 밈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니님 짧은 글로 자주 등록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든 보내주시죠. 그리고 5623 쓰시는 카페인님은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안에는 내 마음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어떤가요?
0: 네, 맞습니다. 자신을 인정받고 싶다, 자신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집단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이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갓난 아기들.
1: 네.
0: 엄마가 100% 완벽한 사랑을 줍니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함에 대한 환상이라고 불러요. 원하는 건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갓난아기 시절, 엄마한테 완벽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연인을 만나던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던 누군가, 혹은 그게 절대자가 되었던, 나를 완벽하게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 나를 속하게 만들어줄 그 대상을 찾아서 헤매곤 하죠.
1: 네.
0: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 슬픕니다. 슬픈데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섭리 같기도 하고 책에 그 자아에 대해서 써두신 부분도 제가 밑줄을 그었거든요. 자아가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잘 확고하게 생겨난 구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40년 넘은 아주 낡은 아파트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도 없고 내진 설계도 적용이 안 됐고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집값이 휙 빠지는 그런 상황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부분이 참 너무 재밌었거든요. 공감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이게 막 휘청거릴 정도로. 근데 자아라고 하는 건 왠지 그래도 좀 중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시선 하나에, 뭐 이렇게 추임새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나, 얄팍하게. 근데 그게 사실 같기도 합니다.
0: 아, 이게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그런 아파트라서 제 아파트 얘기를 쓴 거고요. 제 아파트가 40년 됐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무슨 안전진단 막 D등급 받고 막 그런 아파트인데 사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 자아가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뭐 자존감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자존감에 대한 담론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유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허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태도에도, 행동에도, 세상 풍파에도 전혀 시달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1: 한 명도요?
0: 네.
1: 아.
0: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1: 네.
0: 척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걸 우리가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회피성 성격은 자신의 결점이나 혹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도망치는 것일 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곤 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지금 회피성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책에 이제 거절 불안이 만들어낸 다양한 진단명들이 등장합니다. 6가지 정도 거론을 하셨는데 사회 불안 장애, 그렇죠? 회피성 인격 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네, 요런 구분 살짝 우리 좀 짚어볼까요?
0: 사회 불안 장애,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 그래요.
1: 네.
0: 거절 불안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이제 언급되는 진단명인데요. 이 사회 불안 장애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그 수줍음이 심해서 병이 된 정도에 이른 상태 이렇게
1: 네.
0: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약간 수줍어하는 게더 여성적이고 또더 좋아 보여, 더 바람직해 이렇게 얘기하는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곤 했어요.
1: 네.
0: 또 남자들도요, 너무 나가서 막말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고 뭐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면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현대 사회에는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막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고
1: 그쵸.
0: 광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인정도 받고요.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회불안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병이 아니었던 상태가 지금은 이제 병으로 취급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회피성 인격장애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그쵸? 이어지는 면인 거고, 의존성 인격장애, 분리불안, 경계선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까지 이렇게 있네요.
0: 맞아요. 아,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1: 그쵸.
0: 어려울 것 같은데, 의존성 인격장애와 분리불안 장애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나는 거절불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떨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데, 영희가 떨어지기만 해도, 멀리 가기만 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상태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한테 위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1: 네.
0: 거절 불안이 너무 심해서, 거절당하지 않은, 완벽하게 내가 복종적인 상태, 관계에서 이 취약한 상태를 상대방한테 전부 전가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점점 질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회피성 성격을 보이게 돼요. 이게 극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 네.
0: 이 아주 심각한 경우가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잠깐만 연락을 안 해줘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1: 네.
0: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영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급기야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1: 네.
0: 문을 두들기고 화를 냅니다. 막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넌왜 나한테 3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이렇게 연락하곤 하죠. 카톡을 1시간에 10번씩 보내는 연인 관계, 바로 이
1: 네.
0: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참, 이 분리불안을 다루시면서도 그런 이제 그 확실하게 좀그 감별할 수 있는 법을 좀 적어 두셨더라고요. 상대방이 나 없이도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라면 행복한 모습 보면 좋다. 이건
0: 맞아요.
1: 사랑이고. 근데 그게 좀 싫다. 이러면 이제 분리불안을 좀 의심할 수 있는.
0: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깊게 유착되어 있죠.
1: 네.
0: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점점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하고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서 친구들과 독립적으로 여행도 가고 또뭐 시간도 보내고 자취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쁘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물론 걱정은 좀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그렇게 떠나지 못하게 해요. 집 안에 계속 두려고 하고, 뭐먼그 대학으로 유학 가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나가서 혼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게
1: 네.
0: 건강한 부모님이라고, 그 양육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문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거죠.
1: 이런 것들이 다 거절 불안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이번에는 그 자우림의 샤이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대 때, 거절 불안을 떠나서 실제로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실제로도 그래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에 많이 시달렸을 때 그때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좀잘 들어보시면
1: 네.
0: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박한선 교수와 함께 거절 불안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현선님이요. 맞습니다, 교수님. 다시고 다져도 마음은 좀처럼 단단해지기 어렵더군요. 거절을 시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풀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거절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가 필요했나 봐요. 이 책이 좀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1: 그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 손절하는 법,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마라. 이런 유튜브는 넘쳐나요. 해결책을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합니다. 거절당하지 않거나, 혹은 거절당할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하고 싶어 하죠.
0: 그쵸.
1: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런 식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겐 거절이 숙명이고, 그러니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절 불안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맞아요. 책에 나온 그 수많은 예시도 그렇고, 오늘 오가는 사연들도 그렇고, 우리가 딱 들으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빨리 이 거절 상태, 거절 불안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조바심만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책
1: 맞습니다.
0: 읽는 동안.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 우리 북카페 에디션이 진주 조개잖아요. 어머나, 제 영어 이름이 펄이었어요. 하시면서, 지어주신 분이 소심함에서 벗어나 좀 뻔뻔해져야 친구도 만들고 영어도 는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어쩐지 막 운명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지금 뭔가를 피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6270 쓰시는 카페이님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거절이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지키기 위한 용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진심이 담긴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이어가기 위한 배려 아닐까 생각한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그 거절 불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거절을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거절을 내가 하면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관계 자체를 거절할까 봐 생기는 일종의 2차 거절 불안이라고 할수
0: 그렇죠.
1: 있는데요. 그 거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이 거절을 제안에 대한 거절인지 관계에 대한 거절인지 혼동스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건 너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제안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여기까지는 거절이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나를 다시 2차적으로 거절할까 봐 말을 빙빙빙빙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혼에 대해서, 아, 당신의 청혼은 고맙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몹시 혼동스러워 할 겁니다.
0: 그렇죠.
1: 어떤 면에서는 거절을 해주는 게 상대방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 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네 존재 자체를 밀어내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거절하는 요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지금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정말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지만 둘 사이,
1: 네,
0: 둘
1: 맞습니다.
0: 이상을 그런데 가끔은 정말 우리를 더 미로에 빠뜨리기도 하네요. 분명하게
1: 그럼요.
0: 말하지 않으면.
1: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거절을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해줘야 돼요. 이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투, 상대방의 목소리에 담긴 정감만을 가지고도 거절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연습을 많이 안 하고 또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공식적인 거절을 하거나 혹은 돌려서 거절 아닌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절은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만큼이나 직접 만나서 해야 됩니다.
0: 와, 이 잠수 이별이란 말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를
0: 네.
1: 하려면 일단 찻집이라도 만나서 이러저러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을 갖자. 아니면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싫어서,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연락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인데 갑자기 연락 끊어지면.
0: 네.
1: 오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0: 그쵸.
1: 예, 사람과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가야 될 것이고, 처음 가진 직장에서 정년퇴직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면 거절 불안을 느끼는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0: 이게 개개인의 어떤 이 생각의 전환, 마음 다잡음,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회 분위기도 약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0: 네.
1: 사회라는 건 결국 개개인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절 불안을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이 사회가 바꾸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완벽한 엄마가 다시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0: 네.
1: 물론 사회적으로 거절이 너무 이 적나라하고 과도하게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안전, 혹은 뭐,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이라든지,
0: 네.
1: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가 해결해 줘야죠. 하지만 우리의 거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카톡에서 읽씹을 당했다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읽씹
0: 아,
1: 금지 법안을
0: 그쵸.
1: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0: 네.
1: 예, 문제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소하고 또 사회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데서 많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회의 일원이니 내가
0: 네.
1: 조금 더 거절 불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겠죠.
0: 그렇겠죠. 오늘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풀어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시간.
1: 재밌었습니다.
0: 네.
1: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거절 안 하실지.
0: 거절이 뭐예요, 지금.
1: 네.
0: 정말 많이. 네, 이 책을 찾아 읽겠다 하시는 그 사연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1: 아유,
0: 예.
1: 고맙습니다.
0: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이인희님,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270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

0: 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바로 주소 연락처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요. 아, 교수님 오늘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0: 네, 오늘 끝곡은 신디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그리고 지진 발생 당시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쳐 사라지는 등 사람 가족과 헤어진 반려동물들도 있죠. 구마모토 주민들은 SNS를 통해 이 실종된 반려동물의 사진부터 목격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병원들도 수색과 보호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자연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네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 덕분에 함께 피난처에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족 같은 동물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 자원봉사가 아닌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일본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의 밴드 Monkey Magic 그들의 노래 Together였습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쌓여가는 불안감 그걸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가는 반려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도 조금은 있습니다. Runaway Animals 이렇게 패닉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살려고 뭐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반려견 중에 시바견 이름이 고라는데요. 이 두 살 시바견 고의 상황으로 기사는 시작합니다. 입양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리고 이 입양한 반려인들이 고는 아마도 학대받은 그런 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답니다. 반면 좋은 소식은 치와와 견인데요. 이름은 레오. 그 지진이 발생하고 6시간 만에 그날 저녁 온라인 게시판에서 목격자들이 막 제보하는 가운데 상봉을 했대요. 온라인 게시판의 이름은 로스트 도그 블레틴 보드. 직관적이죠. 15만 멤버의 그리고 수천의 팔로잉에 아마도 제일 실적이 좋은 이용자 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명줄 역할을 해냈다. 뭐 이렇게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지진 이후로 이 80종의 반려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는데 지난 2016년도 그렇고 이 로컬 지역의 수의대학교 캠퍼스가 큰일을 해내고 있다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쉘터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데 수의대학교 딱인 것 같으네요. 그러나 수의대학교가 유일한 처방일 순 없다 그러면서 이 로컬 정부 지자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마모토 수색 작업은 8월 2일자로 그 공식적으로는 종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제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폭염 상황에서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반려 동물들의 상태도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현선님께서 극한 상황에 처해도 소외될 수 있는 말 못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써주셨습니다. 0104님의 문자도 보이네요. 이런 소식이 반갑다 하시면서 자연재해 있을 때마다 이 친한 견주들끼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하시네요. 강아지들과 대피소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비상용품 챙겨서 광장에서 만나자라고요. 키우는 동물 버리고 혼자 대피소를 들어간다는 거 상상도 못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실제 이런 쉘터 대피소의 필요가 절실하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입니다. 또는 EBS 반디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아마랄, 그들의 음악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날. 이어서 로사나가 부르는 엘 달리스만, 운명의 징표. 두 곡 듣고 오죠.

스페인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사나의 엘 탈리스만, 운명의 징표. 먼저 들으신 곡 아마랄의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날이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한 음악인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한 개의 창문만 들여보는 건 처음부터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례일 겁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윌리엄 실레르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그는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7살부터 베토벤이 되길 꿈꾸며 정식으로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죠. 훗날 그는 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하거나 직접 작곡한 정교한 교향악곡으로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두루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만 있으면 무대를 채울 수 있는 프렌치 팝 발라드의 장인이 되었죠.

클래시컬을 바탕으로 한 피아노 발라드는 윌리엄 실레르의 팝의 영역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부터 비틀즈를 필두로 한 영미 록 음악이 프렌치 팝의 아성을 뒤흔들 때 그는 풍자와 패러디에 가까운 비틀즈 워너비 음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실레르

씨는 클래식 음악 못지않게 일찍부터 영미 록음악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7살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고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클래식 음악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베토벤을 버리고 비틀즈 워너비의 길을 떠났다니까요. 1968년 직접 결성한 록밴드 The Worst를 만들었고 다른 밴드의 히트곡의 작곡가로 먼저 이름을 알리고 데스타 달리다나 바르바라의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1975년 윌리엄 슐레르 본인의 이름을 내건 데뷔 앨범에서 지금 들으시는 이곡 Rock and Dallas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교향악단 지휘자, 클래식 음악가, 영화 음악가, 피아노 팝 송라이터, 싱어, 록 뮤지션, 윌리엄 슐레르에게 쉴 틈 없이 달린 이 명찰들은 일면 백화점식 절충주의에 복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가 시도한 스타일은 팝송부터 캬바레 음악, 발레 음악, 실험적인 전자음악, 전통 현악 사중주, 심지어는 일본 황실 전통음악까지 가지각색이네요. 이 때문에 클래식 음악계만이 아니라 샹송의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대중음악계에서도 그를 두고 이것저것 다 손대지만 고유한 정체성은 희미하다라며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데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장르의 경계, 시대적 가치관, 예술을 고급과 저급으로 분리하는 경향을 무너뜨리고 융합한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윌리엄 실레르는 장르의 경계를 전방위적으로 유목하며 자신만의 개성으로 융합한 선구자로 자리잡게 되죠. 2018년 그리고 2021년 프랑스의 한 공영방송사가 윌리엄 실레르의 은퇴와 회고록 발표를 기념하며 내건 헤드라인 또한 그의 굳건한 위상을 뒷받침합니다. Il n'y a pas un mais plusieurs William Schuller. 윌리엄 슐레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네.

글로벌 팝의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계 프랑스 아티스트로 교향악에서 로큰롤까지 클래식과 팝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이 새롭고 다채로운 혼종음악을 자신만의 그런 작품을 탄생시킨

윌리엄 실레르 만나봤습니다. 두 곡 전해드렸죠. 첫 곡 Rock and Dollars. 그러니까 Rock and Roll도 아니고 뭐 이런 조합은 처음 보네요. 예, Rock, 예, Rock and Roll과 미국 달러라는 표현을 접합을 해버렸네요. 그 이탈리아 아티스트 아드리아노 짜렌타노의 그런 접합술보다는 좀 못하지만 왜 있잖아요. 브리즌 콜린 앤 C9 치우소. 아주 엄청난 영어인 듯 영어 아닌 이것도 냉소가 깔린 그런 풍자 곡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중음악의 상업적인 미국화 뭐 대표적으로 영어 가사를 마구 사용한다든지 단어를 그냥 툭툭 집어넣어서 그런 거가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윌리엄 실레르 입장에서는 그런 패러디였다. 74년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음반 제작하는 가운데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편곡, 현악, 관악 그런 집중된 그런 기술도 출중한 실레르 본인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노래 내용은 뭘 계속 달라고 하네요. 제발 좀 주세요. 햄버거에 뿌릴 케첩도 좀 내 오토바이에 내 바이크에 넣을 휘발유 그리고 오디오를 듣는데 이 데시벨 좀 더 주세요. 음량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비유. 메이드 인 잉글랜드제 부츠도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이런 소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소비 문화, 특히 영미권의 그런 문화, 뭐 상업 그런 거 관련한 풍자였습니다. 두 번째 곡 완전한 반전이죠. 뭐 그래서 아까 그 비유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창을 하나만 들여보고 이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파악할 수 절대 없다. 그 창 중에서 대중이 가장 접점을 발견한 커다란 접점을 발견한 그래서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Un homme heureux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91년도 발표곡이고 늘 들으면서 저 때의 녹음 분위기는 어땠을까? 누가 초대되었고 관계자 위주였을까? 팬 위주였을까? 궁금한데 윌리엄 실레르가 이 음반은 스튜디오를 정해서 관객의 소수의 관객의 같은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음한 기록이었습니다. 뭐 성적도 대단했죠. 뭐 프랑스 탑 50 차트에 16주간 또 뭐 1위까지는 탈환하지 못했으나 2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요. 윌리엄 실레르의 커리어상 유일하게 이런 탑 50, 50위권 안에 진출한 그런 음악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의 커리어는 뭐 심포니 록, 뭐 클래시컬, 그러니까 팝, 록, 심포니, 클래시컬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시기마다 집중했던 부분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 가운데 심포니를 위주로 실험을 했던 시기가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방금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런 친밀함을 좀 더 미니멀한 편곡으로 느낄 수 있는 90년대가 또 팬들에게는 어떤 팬들에게는 더 소중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흉스러운 작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디스코그래피라고 설명드리면서

정말 다양하다. 자, 오늘 세아란 여기까지고요. 이제 브라질 음악 두 곡 듣겠습니다. 브라질의 플라비오 벤투리니의 세우지 상토 아마루, 상토 아마루의 하늘,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그바르트 닥슬란드의 Take Me and Hold Me. 두 곡 듣고 세우맹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도도 구두뉴가 부르는 말레데토 소뉴, 저주받은 꿈입니다. 싱송나 도도 구두뉴의 1981년 작품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였을지 모른다고, 이러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지 모른다고, 악몽. 이 제목대로라면 저주받은 꿈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독백이죠. 진실을 알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거다 라고 다짐합니다. 뒤돌아 다시 찾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슬픈 거는 자신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 대상, 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할 거다라는 예감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 저주받은 꿈이 날 깨워 당신 없는 현실로 데려다 놓는다면, 내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 녀석이 당신은 지금껏 날 농락한 거라고 말한다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 꿈을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 그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나 고통을 느끼겠지.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게 되겠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만약 다른 남자가 당신을 안고 날 완전히 잊게 만든다면 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찾지 않을 거다. 그건 아니지. 큰 소리로 외치며 떠날 거야.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으로 인해 병이 들 수도 죽을지도 모르는 내 아픔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던져버린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당신을 미칠 만큼 사랑하면서도 또 그만큼 미워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 음향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또또 구두뉴의 1981년 발표곡 말라데토 소뇨 저주받은 꿈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남의림 청취자께서 자주 듣는다 새음행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인사 주셨는데요. 오늘은 휴가라 집에서 듣는다고 하시면서 이 더운 여름 집 밖을 보다가 집 안이 천국이다라는 느낌을 느끼신다 하시면서 뭐 날씨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천국이라는 생각은 저도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약간 좀 뭔가 찜찜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집안에 있다가 보니 정리할 거 투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새 음행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악 잘 듣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김영학 대표와 함께하는 LP살롱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인도네시아의 노아의 와니타쿠 마이걸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태풍이 상륙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릅니다. 정전에 대비해 스마트기기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셋째,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에 있다면 수시로 이웃의 상황을 챙기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일본의 퓨전 재즈 그룹 T-Square 그들의 1998년도 음반 그래비티 수록곡 Sailing the Ocean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2부 순서 김파발 코스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김영혁의 LP 사롱 바로 시작합니다.

0: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 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 질문은 예전에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유럽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전달해 질문해 봅니다. 뭐 한국도 이제 유럽과 비슷해진 상황이긴 한데 그 40도 또는 폭염 상황에서 바인을 걱정하는 유럽인들이 SNS에 많이 올린 글 중에서 한 매체가 소개한 그런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폭염 때문에 귀하의 LP들이 위기에 처했나요? 라고 기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5단계로 바인을 보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공유했습니다. 그 뭐 친절하게 우리 영혁 씨가 그 겹쳐 쌓지 말아라.
1: 네.
0: 세워서 보관하지 말아라. 이런 팁은 예전에
1: 세워서 주셨... 보관을 해야죠.
0: 아, 세워서 보관하라. 네, 세워서, 겹쳐 네. 겹쳐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네. 눌려 있으면 안 된다.
1: 눕게 만들면 안 되죠.
0: 네. 네. 그런 팁은 예전에 주셔 가지고 요 그게 네. 이 매체에서 얘기하는 3단계. 그리고 보호 슬리브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뭐 좀 공간 중에서도 다락이나 지하실 같은 데는 안 좋다. 피해라.
1: 그렇죠. 예. 네. 그게 안 좋은 이유가 예. 습기 때문에.
0: 습기가 아주 아주 안 좋은.
1: 습기 때문에도 좋지가 않고 뭐 다락 같은 경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직사광선이 들어오거나 좀 뜨거울 수 있잖아요. 뭐 아. 특히나 이제 옥탑방 뭐 이런.
0: 그러니까 해가 그냥 바로 네. 그 지붕을 비추고 있으니까
1: 네.
0: 아, 예. 그 열기가 대단하겠네요. 요즘 네. 같은. 그래서 이 바인을 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참 1단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거는 100도에서 녹기 때문에
1: 네.
0: 아직은 멀었다. 당분간은 괜찮다. 이렇게. 네.
1: 녹지는 않는데 네. 휠 수가 있죠. 이제 휘는 게 문제인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휘느냐.
0: 네.
1: 직사광선을 받으면 휩니다.
0: 모든 플라스틱이 그러면 뭐 안경테 네. 같은 것도 오래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좀
1: 그럴 수는 있는데 레코드는 네. 얇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변형이 빨리
1: 저는
0: 오나?
1: 일부러 실험을 한 건 아닌데
0: 네.
1: 제가 예전에 LP가 한번 물에 젖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0: 그걸 네.
1: 그래서
0: 드라이기로 말리셨다고 지난번에
1: 드라이로 말리면 네. 안 되니까
0: 네.
1: 어쨌든 말리긴 말려야 되잖아요. 잠깐 마당에다가 내놨었거든요.
0: 그럼 직사광선 맞은 거네요.
1: 근데 이제 그때 네. 그늘이 져서 네. 해가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말려놓고 잠깐 제가 다른 일을 한 거죠.
0: 네.
1: 근데
0: 깜빡.
1: 깜빡. 아 가봤더니 해가 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해가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0: 이렇게 위로 네. 이렇게 막. 보울처럼 됐나요?
1: 정말 걱정할 만큼 그 센, 그 강력한 햇빛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 진짜 휘었어요.
0: 그새.
1: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아 이거는 어떤 식의 그 빛이라도
0: 네.
1: LP가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했었습니다.
0: 슬리브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보관할 때
1: 네.
0: 그러니까.
1: 슬리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습기에 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비닐 재질로 된 그 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0: 예.
1: 어쨌든 습기도 레코드에 있어서는 뭐 최대 적 중에 하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한다면 네. 직사광선.
0: 직사광선.
1: 네.
0: 그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컬렉터들이 혹시나 주변 아니면 뭐 들으신 바에 따르면 뭐 전용 보관실을 만들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1: 전용 보관실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네. 그 우리가 무슨 공산품 같은 거 사면 뒤에
0: 직사광선
1: 많이 적혀 있잖아요. 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0: 과자도 그 피하라고.
1: 그렇죠. 네. 과자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똑같습니다. 진짜 빛만 정말 내려쬐지 않는 곳이면
0: 네.
1: 뭐 40도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0: 40도라도 뭐 괜찮다. 네.
1: 근데 32도라도 빛이 들어오는 예, 곳에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 네. 레코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0: 김밥 레코드는 상태 보관 상태가 좋나요? 거긴?
1: 아, 당연히 조심해야죠.
0: 네. 암막 커튼 이렇게
1: 재산이니까요. 예. 네.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0: 약간 콩나물 같은 느낌이네. 약간 네. 어두운 데서 이렇게.
1: 뭐 콩나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빛을 차단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자, 오늘 첫 질문 다시 한번 팁을 드렸고요. 바이닐 LP 보관하는 방법.
1: 네. 문화재 보관하는 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직사광선은
1: 박물관에서 그
0: 당연히 또
1: 네. 유물들이나 그 문화재들 보관하는 방식으로
0: 너무 어렵잖아요.
1: 아, 그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0: 과자 정도,
1: 네, 네. 과자와 라면, 네. 네,
0: 간식 보관할 때 네,
1: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0: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던져놓지 않듯이, 네. 네. 네.
1: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0: 아, 그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 여쭤보려고 네. 그랬는데
1: 과자, 뭐 라면을 싱싱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0: 유럽의 누군가는 네. 예. 아니 온라인상에 그런 팁이 돌아다닌대요. 네. 그렇게 뭐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나 네. 봐요.
1: 뭐 물론 라면도 냉장면이 있긴 하죠. 근데 레코드에는 네. 냉장용 레코드는 없습니다.
0: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뭐 나빠질 거가 있나?
1: 나빠질 건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습기가
0: 그걸 꺼냈을 때 네. 습기가 거의 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온도차가 있으니까. 네.
1: 물렁물렁 해줄 수 있죠. 네. 네.
0: 괜히 또
1: 냉장고 좋지 않습니다.
0: 네. 넣지 마시고. 네. 자, 오늘 LP 또 소장 LP들 다량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1: 오늘 사실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번 네. 주 정말 더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청량감 넘치는 퓨전 음악 특집을 준비를 했다가 네. 며칠 전에 글렌 하사드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0: 맞습니다.
1: 글렌 하사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네, 글렌 하사드가 그 30년 넘게 음악 생활을 했는데 네.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을 준비를 해서 추모 네. 특집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0: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또 아티스트를 추모하는 느낌으로 제인 버킨 때 또 한번
1: 그랬었죠. 뭐 몇 번 있긴 때. 했었는데 예.
0: 그때가 네. 더 제일 생각이 나서
1: 네 몇 번 있긴 했었는데 네. 글렌 하사드도 뭐 저 개인적으로도 네. 좀 인연이 있었고 어쨌든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또 사망이라서 예. 네. 또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글렌 하사드 음악을 사실 원스 곡들은 많이 아시지만 다른 곡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좀 그의 음악 활동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예, 네. 다섯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글렌 하사드가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90년대부터 밴드 생활로 음악을 시작한 네, 거가
1: 1990년에
0: 맞나요?
1: 1990년에 네. 데뷔를 했고요. 글렌 하사드는 뭐 목수인 아버지와 이제 그 어머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네. 어머니가 뭐 비틀스를 좋아했고 아버지가 피드를 자주 연주했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뭐 음악을 그렇게 권장하는 집안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여서 뭐 좀 폭력에 많이 시달리기도 해서 좀 네. 외로운 그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삼촌이 감옥에 가면서 남기고 간 기타가 한 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우연하게 이제 밥 딜런 카세트를 들었는데 네네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0: 독학으로
1: 기타를 배웠고 네.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분이 더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글렌 하사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네. 하는데 당시 학교의 선생님이 네. 글렌이 이제 기타 연주하는 걸 보고 계속 이 길로 나가고 싶다면 그냥 나가서 연주를 해라.
0: 아, 그 네 음악을 들어줄 사람들, 네. 관객을 만나라.
1: 그러니까 버스킹을 이야기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길거리에 나가서 연주를 해라. 내가 당신이 네가 유명해진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렌 하사드가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0: 오, 네. 보직 옷대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파래 코스

0: 네,
1: 받아들였군요. 그
0: 길에 나가서
1: 선생님의
0: 이제
1: 조언을.
0: 네, 길에 나가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실제로는 어쨌든 13살부터 음악을 했지만 프로로 데뷔를 한 거는 1990년, 그러니까 20살 때 프레임스라는 밴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1: 그 더블린의 뭐 그래프턴 스트리트 워낙
0: 네.
1: 유명하니까
0: 네.
1: 그럼 그리로 바로 나간 거예요?
0: 그래프톤이 어떻게 보면 글렌의 음악적인 고향 같은 네, 거리죠.
1: 13살 무렵에서 트레이닝을 그냥 하드하게 거기 거리에서
0: 네.
1: 버스킹으로 한 거네요.
0: 스스로를 훈련을 시킨 거죠.
1: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솔로 데뷔는 아니었죠?
0: 네,
1: 네.
0: 밴드로, 프레임스로 밴드로 데뷔를
1: 네.
0: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곡을 그 타임라인으로 한번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그 프레임스 시절에 발표했던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1995년에 나왔던 프레임스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God Bless Mom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제목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어머니 뭐 이런
0: 네,
1: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가요?
0: 맞습니다. 네.
1: 일단 음악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오늘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일랜드의 글렌 한사드 추모 특집으로 골라오신 LP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그의 커리어 타임라인에서 초기 95년 The Frames라는 밴드 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발표한 God Bless Mom 듣고 왔습니다. 95년이니까 당시 음악 지형에서 봤을 때 아일랜드의 The Frames라는 밴드의 음악을 설명한다면 어떤 당시 컨템포러리들이 뭐 당연히 라디오헤드도 있었을 것이고 뭐 등등 그런지는 약간 저무는 그런 아니네. 그런지가
1: 그런지가 네. 좀 인기를 얻던 시절인데요. 근데 네, 올라가던 프랜스는 네. 뭐 그런지나 얼터너티브 이런 이름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아일랜드의 정서나 글렌 한사드가 갖고 있는 어떤 음악적 특징이 굉장히 강조된 밴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글렌 한사드 아까도 밥 딜런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벤 모리슨도 좋아했었고
0: 벤 모리슨
1: 뭐 아일랜드 음악적 영웅이죠. 네. 그리고 뭐 레너드 코헨을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중에 그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AC/DC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본 스콧 보컬리스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취향들이 밴드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포크에 가까운 음악들도 있지만 또 지금 들으시는 음악처럼 네. 뭐랄까 좀 하드락에 가까운 네. 네, 그런 음악들도 좀 있는 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시대의 흐름보다는 그냥 프레임스의 음악을 자신들의 스타일 음악을 뭐 십수년간 계속 지속을 시켜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13살부터 그러면 뭐 버스킹 하면서 자기 곡도 썼을 테니까
1: 네.
0: 그러니까 데뷔 앨범이지만 또 프레임스의 음악은 거의 완성도가 일반적인 데뷔 아티스트의 어떤 음반과는 좀 더 예. 또 깊이가 좀 달랐을 거다.
1: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들과 생각이... 같이 또 합주도 많이 했던 상황에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밴드의 사운드는 완성이 돼 있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원스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원스에 사용된 음악들 일부가 네. 프레임스가 만들었던
0: 프레임스의 곡이군요.
1: 만들었던 네.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뭐 Say to Me Now 같은 경우는 피츠카랄도라는 앨범에 이미 수록이 되어 있었던 곡이고 뭐 Falling Slowly도 물론 이제 Swell Seaso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녹음을 했지만 Flames의 앨범에도 수록이 되었던
0: 네.
1: Once Soundtrack 이전에 수록이 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0: The Frames, 글렌 한사드의 모태가 된 밴드의 음악으로 출발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이제 프레임스가 이제 서서히 아일랜드에서 인기를 쌓아가면서 이제 번더맵스라는 앨범이 나올 무렵에는 거의 한 3만 장 이상
0: 네.
1: 판매가 되는 그런 인기 밴드가 됐습니다. 아일랜드 차트에서 1위도 하게 되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가 이제 친구인 존 카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0: 아, 친구였군요.
1: 존 카니는 네. 프레임스에서 베이스를 연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톤에서 만났는데 네. 글렌이 노래를 할 때 존은 저쪽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글렌이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존은 존 카니는 자기가 뭐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지만 글렌이 예, 그랬다고
0: 버스킹 할 때 네, 걔는 저 옆에서 춤을 췄다.
1: 예, 거리에 댄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난 사이이고
0: 네.
1: 프레임스에서 연주를 하다가

0: 이제 영화 연출을 시작을 했는데 다 아시는 이제 원스라는 영화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1: 예.
0: 사실 근데 존 카니는 글렌한테 주연을 뭐 맡기는 것보다 음악을 맡아달라고 온 건데 본래 배역은 킬리언 머피가
1: 아, 정말요?
0: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킬리언 머피는 존 카니랑 2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1: 아.
0: 그 당시 이제 킬리언 머피가 이제 유명해지기
1: 예.
0: 시작할 무렵이긴 한데 킬리언이 주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한 건데요. 근데 킬리언이 이제 노래도 좀 어렵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자 배역이 글렌의 추천으로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그 역을 맡게 됐는데 본래는 또 다른 여자 배우가 있었었는데 여자 배우가 못하게 되면서 이 마르케타가 하게 됐는데 킬리언이 이제 난색을 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이 무산됐고 이제 주연 남자 배우가 없는 상황에서 글렌에게
1: 자연스러운 이렇게
0: 네,
1: 흐름으로
0: 부탁을 하게 된
1: 왔네요.
0: 겁니다. 그래서 뭐 글렌은 근데 사실 그 전에 연기를 한번 한 적이
1: 아,
0: 있긴
1: 저그 영화
0: 했었어요.
1: 본 적이 있어요. 더
0: 커밋먼트.
1: 커밋먼트.
0: 알란 파커가 만든 영화인데 아마 OTT 같은데 지금 서비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글렌의 20대의 모습을 볼수 있는 영화인데 거기서 잠깐 연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해요.
1: 상당히 유약한
0: 네.
1: 성격으로 나왔던 거예요.
0: 네.
1: 기타 치면서.
0: 근데 어쨌든 전문 배우는 아니니까 뭐 글렌도 사실 그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17일간 촬영을 했고 뭐 우리 돈으로 1억이 조금 넘는 제작비로
1: 저
0: 네,
1: 예산으로
0: 완성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대박을 치게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 무렵에 그러니까 그 글렌이 마르케타를 추천했던 그 무렵에 스웰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화 촬영은 2006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스웰 시즌의 데뷔 앨범은 2005년 12월에 녹음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원스 사운드트랙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앨범이 2005년에 녹음이 돼서 2006년에 원스 이전에 발표가 됐는데 뭐 마르케타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글렌 한사드가 우연하게 그 초대받은 팬의 집에 그 부모의 딸이었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서 뭐 마르케타와 우정을 쌓게 되는데 이제 뭐 사실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이 된건 영화
1: 촬영을
0: 촬영하게 한
1: 하면서
0: 이후죠. 그래서 이제 마르케타는 이제 그때 이제 막 티네이저를 벗어나던 시기였으니까 이제 글렌도 사실 이 마르케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마르케타는 어린이야.
1: 나이 차이가
0: 라고
1: 너무
0: 네,
1: 나니까.
0: 어린이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어떤 로맨스가 시작이 된게 이제 사실 2006년 무렵부터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관계들이 담겨 있는 스웰 시즌의 곡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웰 시즌의 슬리핑이라는 곡 골라오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2: Still dreaming, still drifting off alone.

you come to be such a lazy love? Oh, it's so simple.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이죠. 김영혁의 LP 사롱, 김바라구즈, 김영혁 대표의 안내로 오늘은 글렌 한사드 추모 시간으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말키다 엘 글로바와 함께 했던 The Swell Season 시절의 음반에서 Sleeping 듣고 왔습니다. 2006년 발표 음반이었고요. 뭐이 듀오, 이 조합, 이두 사람의 연기가 이제 원스를 이야기하면 전부니까요. 이 시절 2000년 초반에는 저는 원스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아일랜드 느낌의 어떤 포크,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랑 뭐 리사 헤니건 이 조합은 알았었는데,
1: 네.
0: 내수용으로만 일단 정상까지 올라갔던 거죠. 한사드 같은 경우는.
1: 네, 이제 플레임스는 어쨌든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유럽에서 투어도 하고 뭐 북미에도 가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널리 알려진 밴드는 아니었죠. 아일랜드에서는 정말 유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밴드 중에 하나였지만 그 정도의 인기를 사실 아일랜드 바깥에서만큼 누리지는
0: 누리지 못해.
1: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웰 시즌이 전 세계적인, 아니, 스웰 시즌이 아니라 이제
0: 원스라는 존
1: 원스가
0: 커리가
1: 전
0: 덕분에
1: 세계적인 그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프레임스도 같이 유명해졌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원스 때그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운드트랙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0: 음반사에서
1: 네.
0: 사운드트랙
1: 그러면서 이제
0: 담당.
1: 저는 그 프레임스의 앨범을 한국에 발매를 하기 위해서 글렌 한사드 매니저와 이제 그쪽에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프레임스 음악을 조금은 알았지만 그 앨범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아, 정말 이 앨범들은 다 소개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0: 그러셨군요.
1: 좋았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글렌 한서드나 그 주변 사람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0: 요즘도 연락을 하시나요? 그때 인연 맺은
1: 지금은 사실
0: 글렌
1: 연락을 안
0: 한서드
1: 하는데
0: 매니저.
1: 어쨌든 뭐그 이후로 몇 년간은 계속 연락을 했었고요. 스웰 시즌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지금 제가 LP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2009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근데 2009년에 스웰 시즌이 이제 처음으로 내한을 했었거든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때 내한을 했을 때 스웰 시즌 두 번째 앨범 안에 있는 사진들을 그때 서울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뭐 홍보 사진은 남산에서 찍고 그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묵었던 L 호텔에서 촬영을
0: 그냥
1: 했었습니다.
0: 객실에서 이렇게
1: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0: 셀피로 설마?
1: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사진 같이 동행했던 포토그래퍼가 있어서 사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글렌 한사드의 미담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버스커들에게도 잘해주지만 뭐 주변에 있는

0: 뮤지션들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처음 내한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메이트라는 당시의 무명 밴드가 이제 그 뭔가 공연의 그 버스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입구에서 버스킹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글렌이 그걸 보고 그냥 무대 와서 공연을 해라.
1: 아, 정말.
0: 네, 그렇게 초대를
1: 와.
0: 해서 메이트가 그 세종문화회관
1: 임원일
0: 네,
1: 씨가
0: 임원일 씨, 뭐
1: 속했던
0: 네, 정준일 씨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 그큰 극장에서
1: 그런 일이
0: 그런
1: 있었군요.
0: 일도 있었습니다. 네.
1: 그냥 바로 올려서.
0: 네. 무대에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할수 있도록.
1: 그뭐 아일랜드에서도 자선 활동이나 뭐 이런 홈레스 관련 뭐 자선 행사를
0: 많이 했는데 이제 2009년이 또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 게 글렌이 이제 그래프턴을 지나가다가 합창단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우연히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갔는데 이게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기타를 들고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15년 넘게 이어졌고 그 주변에 이제 보노, 유투의 보노라든지 데미안 라이스라든지 그 동료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15년 넘게 200만 유로를 예,
1: 와,
0: 노숙자들을
1: 위한
0: 위해서
1: 기금을
0: 예,
1: 또,
0: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30억이 넘는 돈을
1: 오, 어마어마한 돈이네.
0: 네, 기부를 했었습니다.
1: 자, 이제 말씀하신 한국에서 찍은 자료 사진이 포함된 그 LP에서
0: 네.
1: The Rain이라는 곡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듣고 오죠.

0: 원스의 스타로만 뭐 혹시나 알고 계셨다면 오늘 약간은 더 프레임스 시절부터 더 스웰 시즌 그리고 솔로 자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글렌 한사드 추모 특집 김파일 고수의 김형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형혁의 엘피사롱 방금 듣고 온 곡은 더 스웰 시즌의 2009년 음반에서 더 레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곡을 들어볼 텐데 요거는 김밥 레코드에서 발매를 하셨어요.
1: 제 사실
0: 기획하신 건가요?
1: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때 뭔가 뭐 레이블을 만들거나 뭐 음반을 발매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잠깐 프리랜서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렌 매니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이 글렌이 첫 솔로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혹시 한국에서 관심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국에서 따로 발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뭐 음악을 듣고 뭐 평소에 글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앨범을 발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 그 뭔가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발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급조해서 만든 이름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을
0: 아, 그 탄생
1: 가서
0: 배경이
1: 예, 갖다
0: 그건가요?
1: 붙인 김밥 레코즈였고 그래서 이 앨범이 나오면서 그 김밥 레코즈라는 이름과 로고를 처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0: 머릿돌 같은 거네.
1: 예, 뭐또 시작점에 있었던 아티스트라서 또저 어쨌든 저한테는 또 뭔가 인연이 더 예,
0: 큰
1: 특별하게
0: 의미네요.
1: 느껴지는 음악가고요. 그래서 이첫 번째 솔로 앨범인 리듬 앤 리포즈라는 앨범에서 오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담긴 이 버드업 소로라는 곡은 글렌의 또 대표곡 중에 한 곡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곡이고요. 뭐 글렌의 그 정말 그 특유의 예, 고음에서 정말 그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보컬이 잘 담겨 있는
0: 이 곡이
1: 그런 노래.
0: 가장 그런 면에서 세다,
1: 네.
0: 파워풀한 곡이다. 오늘 골라오신
1: 자전
0: 레퍼토리.
1: 뭐 글렌의 곡들이 대부분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특히 이 곡은 자신의 어떤 좀 쓰라렸던
0: 알코올 중독이었던
1: 네,
0: 아버지와
1: 유년 시절
0: 관련해서.
1: 기억에 좀 관련되어 있는 곡이라서 예. 뭐 글렌을 생각할 때이 곡이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0: 혹시 그 매니저분을 통해서 글렌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신 바는 없어요?
1: 그런 건 없습니다. 네,
0: 그건
1: 뭐 사생활 어떤 게 궁금하세요?
0: 아니 그런 거 궁금한 게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 뭐
1: 네.
0: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영혁 씨가 혹시 궁금했던 점은 없어요?
1: 뭐 특별히
0: 팬으로서?
1: 네, 특별히 그런 건
0: 아,
1: 궁금하지. 네.
0: 정말 훌륭한 팬이다라는 생각. 글렌 한사드의
1: 네. 그리고
0: 2012년.
1: 뭐 글렌은 한세번 정도 만나봤는데 뭐 어제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보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든 글렌을 만나면 그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뭐 사실 뭔가 깊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아티스트라서 그래서 너무 사실
0: 마음이
1: 마음이
0: 아프시군요.
1: 아팠어요. 네.
0: 느껴집니다. 자, 음악 듣죠. 2012년작 리듬 앤 리포즈 수록곡 Bird of Sorrow 함께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LP로 특별히 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랑. 오늘은 김팝레코즈의 김영혁 대표의 안내로 듣고 있습니다. 글렌 헨사드의 커리어의 중요 지점에서 골라오신 그런 발표곡들 추모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테마 선곡 중에 마지막 곡을 만나볼 차례인데

0: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로 글렌하스터디의 90년 시절로 다시 회귀하네요. The Frames의 곡으로 마무리를 하실 모양이죠.
1: 네, 어제 그 장례식 때그뭐 보노도 오고 데미안 라이스도 오고 에디베더랑 굉장히
0: 에디베더, 네.
1: 친했습니다. 같이 공연도 많이 했는데 에디베더도 오고 리사 해니건도 오고 뭐 프레임스 멤버들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
0: 스프링스틴,
1: 스트릿 그 브루스
0: 밴드,
1: 스프링스틴은 못 왔지만 이 스트릿 밴드의 멤버들도 오고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 콘서트처럼
0: 장례식을
1: 장례식을
0: 했군요.
1: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포레버 영을 불렀어요. 밥 딜런 곡을 불렀는데 저는 이제 Forever Young 대신 Star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은 Frames가 발표 95년에 발표를 했던 곡이고요. 공연을 하면은 스웰 시즌 공연이든 Frames 공연이든 앵콜 때이 곡을
0: 항상
1: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글렌이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별아 내가 빛날 수 있는지 알려다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글렌은 어쨌든 뭐 음악 생활도 그랬지만 사생활에서도 굉장히 빛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스타스타라는 곡이 마지막 곡으로 소개하기엔 딱 좋은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0: 이 곡을 제가 오늘 미리 들어봤는데, 혹시 제가 음원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곡이 다 끝나고, 한, 얼마 있다가 뒤에 살짝 연결되는
1: 아,
0: 부분이 숨어 있더라고요.
1: 그게 이제 퓨어 이미지네이션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다른 곡인데 그 영화 음악으로 사용된 곡인데 공연 때이두 곡을 가끔씩 붙여서
0: 메들리로?
1: 부릅니다. 메들리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공연 샌리스트에는 스타스타 퓨어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0: 붙여놨군요.
1: 붙여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제인 버킨 또그 외에 추모한 아티스트 선곡 중에서도 약간 좀 마음이 진짜 아픈 느낌을 전해주셨어요.
1: 네.
0: 잘 들었고요. 함께 또 추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두주 후에 뵙나요?
1: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글렌 한서드의 The Frames, 밴드 The Frames에서 시절의 음악 스타 스타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et a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4: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5: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6: Hello, we are Lunate, the fifth generation boy group and the icon of youth.
7: Yeah! We are finally here, everybody. Let's get it, oh my god.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먼저 한국이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 리기!
0: 아비겔 테일러 06님께서 캠디막디 안녕. 야간 근무 끝나고 방금 집에 왔어요. 지금은 스킨케어 하면서 라디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1: 예, yeah, 네, 스킨케어 중요하죠.
0: 네, 네, 중요하죠.
1: 스킨케어. 그리고 우리 레어카이브님께서 8월이다! 우리 재밌게 보내자 하트라고 하셨는데 아, 8월도 네. 행복한 한 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앤디어 로즈님께서 루네이트 여러분 오늘 우리 DJ들과 함께 멋진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Sneakers 들려드리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Please welcome the K-pop super rookies, Lunate full of youthful energy.
2: 둘, 셋.
3: Love it us.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0: 예. 네,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루네이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진수라고 합니다.
1: 예, yeah, 리더.
5: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축구 도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입니다. 오,
0: 축구 도리.
1: 오, 와우. 소커, 오케이.
6: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준우입니다.
1: 오, 오, 예.
7: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의 기둥 카엘입니다.
1: 오, 야. 기둥.
8: 기둥.
1: Yeah. He is the pillar of Lunate. 기둥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번에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량 에너지로 돌아온 루네이트인데요. 아, 또 이 진수 씨랑 카엘 씨가 스페셜 DJ를 또 2024년에
4: 제가 또
1: 즐겼다고 들었어요. 와우, 오마가, welcome back.
6: Thank you.
1: Yes.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에 돌아온 소감 혹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아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너무 네. 기대하고 왔는데, 네. 아,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1: 아,
4: 즐겁습니다. 맞아요? 시작하기
1: 아.
4: 전부터.
1: 아,
0: 너무
1: 좋네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카일 씨도 그러면 소감.
7: 일단, 네. 왔는데 정말 가족 같은 네. 분위기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아, 감사하고, 오늘 형. 진짜 제. 네. 재밌는 하루 네.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0: 네, 우리 먼저 한국인들에게 또 루네이트의 팀명 뜻과 또 우리 팀의 매력은 이거다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 아, 일단 저희 팀 루네이트의 팀명 뜻은 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빛을 품은 소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팀의 뭐 매력이라고 하면은 이 네. 빛나는 달빛처럼 저희의 빛나는 화합이 또 저희 팀의 매력이 아닐까.
1: 오,
0: 신나죠. 또 리더가 봤을 때 딱 화합이 좋나요?
4: 굉장합니다. 아, 이 화합이 안 맞는 것까지 정말 매력적이에요.
0: 아, 어떻게 좀 리더 말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아,
4: 잘 들어주죠.
1: 방금 되게 홈쇼핑 같았어요.
4: 잘 들어주시죠.
1: 잘 들어주시죠.
4: 장난 아니에요.
0: 자, 또 올해가 데뷔 3년 차라고 들었는데요. 데뷔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이한 씨.
5: 아, 저요.
0: 네.
5: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네. 아, 저는 이제 카일 씨의 비주얼.
1: 오.
0: 어떻게 달라졌나요? 데뷔 때랑.
5: 아, 좀 더. 데뷔 때는 조금 화장을 네. 조금 진하게 했던 편이었는데. 아.
0: 네.
5: 화장을 덜어내고 나서부터 네. 뭔가 얼굴이 더 잘생긴 그 얼굴이 아. 좀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
1: 아. 맞아. 약간 드라마에 나올 상이에요.
5: 그죠?
1: 무슨 네. 설마
6: 나올 것 같아요.
1: 그 설
0: 아, 최근에 뭐... 그 드라마 봤는데.
1: 봤어요?
5: 그거 봤어요?
1: 맞구나.
5: 봤어요? 또 봤어요?
1: 맞구나.
5: 김부장 봤어요?
1: 아, 맞아.
0: 맞아. 맞아.
1: 아,

0: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1: 아, 김나 방송 무조건
2: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3: 네. 아,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아, 이게 확실히 실물이 더 좋네. 네.
2: 아, 감사합니다.
3: 네, 너무 좋습니다.
4: 어쨌든 화장을 덜어낼수록 잘생김. 네. 아, 그게 찐 잘생긴 거 아시죠?
2: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3: That's real, bro. Yeah.
1: 자, 그러면 룬에이트 현재 숙소 생활 중인가요?
5: 그럼요. 네, 하고 있습니다.
1: 다 같이 one house.
3: Yeah. Yeah.
1: Yeah. 어떻게 방배정?
3: 방배정 is like what?
5: It's like 저랑 진성이랑 같이 쓰고 있고요.
1: Oh, two people, okay.
5: Yeah. 그리고 저희 two people 다 two people이긴 한데.
1: Oh, two, two, two.
5: 예. 지금 이한이는 쿠마라는 멤버랑 같이 쓰고 있고요.
3: 네, 네.
5: 카이 형은 이제 유마라는 형과 유마. 같이 쓰고 있습니다.
3: 쿠마, 유마.
5: Yeah.
3: Yeah.
5: I like that.
3: 오, 좋은데요? 아, 어때요? 방 멤버 좀 만족하시나요? 저기서 좀 불평이 있으신 분 여기서 다 말해주시기
1: 바랍니다. 맞아요.
3: 오, 아, 네. 오, 카이 씨.
1: 네, 룸메. 아,
2: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네. 네. 침대 위에서 자꾸 막 과자를 먹고
1: 아 그거는
2: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1: 하죠.
2: 네. 아, 조금 옛날부터 거슬리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제가 많이 뭐라 해가지고
1: 아 진짜요?
2: 좀 내려와서 먹더라고요.
1: 아, 네.
2: 그래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3: 아, 다행이네요. 근데 침대에서 과자 먹는 건 좀 아니죠.
2: 그죠
6: 아니죠. 벌레 꼬이잖아요.
3: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캠디한테 맞아요.
1: 아니, 맞지 않고요. 네.
3: 자 그러면 숙소에서 가장 웃긴 멤버, 약간 가장 재밌는 멤버 있으신가요? 우리 준우 씨?
5: 아 재밌는 네. 멤버. 아 재밌는 네. 멤버라기보다는 네. 한 명 한 명 각자 너무 다 재밌는데
3: 네. 네.
5: 저희가 사실 숙소를 하면서 가장 즐겨하는 그게 있습니다.
3: 뭐죠? 뭔가요?
5: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가잖아요.
3: 네. 네.
5: 근데 차에서 타고 내리면은 네. 반대편에 있는 멤버들은 차를 돌아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3: 아 먼저 올라가요.
5: 네. 그때 이야. 절망스럽게 오는 멤버들의 표정을 보면 네. 와 오늘 하루를 너무 고생했다는 표정이 약간 와 맛있다.
3: 오.
5: 와, 약간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좋은데요. 저희는 그거 하면 네. 멤버도 삐지잖아요.
6: 아, 그렇죠. 저희 삐져요.
3: 몇번 그런 적 있거든요.
6: 아, 뭔가 저는 여기서 가장 웃긴 멤버가 되게 카엘 씨일 것 같은데.
3: 오.
2: 저요.
6: 네.
2: 저요.
3: 카엘 씨 그러면 재밌는 약간.
2: 약간
3: 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숙소에서 재밌었던 일
2: 숙소 저는 재밌지가 않을 텐데
7: 형의 모습이 좀 재밌긴 해요.
2: 아 제가 네. 좀 많이 벗고 다녀가지고 제 모습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3: 원래 공개
6: 알고 계시는 거예요?
2: 모르겠습니다.
7: 몰라요?
2: 아,
7: 모를걸요?
2: 예 네, 일단 제가 좀 많이 벗고 다녀서
3: 진짜요? 이거 그냥 라이브에
2: 4년차인데
3: 전 존중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왜냐면 집이니까 편하게 있어요.
7: 아, 그렇죠. 네.
3: 그건 너무
2: 그럼요.
3: 뭐 남자들끼리
7: 혼자만 벗고 다니시나요?
5: 아직도 다 벗고 다닌다.
2: 이 친구까지
7: 아 많이 벗고 다니는 거예요?
3: 자, 네. 벗고 다니는 룬에이트 숙소.
2: 아,
3: 네.
2: 그렇죠.
3: 아, 근데 뭐 보통 남자 숙소가 다 거기서
7: 그렇죠.
6: 그렇죠. 특히 네. 여름이니까 또.
3: 맞아, 네. 맞아. 그 에어컨 빵빵하게 해놓고 그 최대한 적게 입으면.
2: 아, 그럼요.
3: 시원합니다.
8: 엠퍼스 넣은 분들은 안 먹고 다니시나요?
3: 아, 저희 뭐
2: 이 친구 엄청 먹고 다니죠.
3: 여기서 공개가 되네요. 네, 저도 한 팀입니다.
8: 네. 오케이, 룬에이트.
3: Let's go.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자, 그러면 이게 또 팀워크가 좋긴 하지만 가끔 네. 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그럼
3: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약간 게임 아니면 무조건 형의 말을 따른다. 뭐 그런 게 있나요?
5: 아, 저희는 약간 가위바위보.
3: 오.
5: 특히 가위바위보 많이 하는데 네. 형들이 형들이라고 막 각자의 주장을 막 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존중을 해주면서 아.
3: 네.
5: 우리 재밌게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 하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긴 하지만
3: 네.
5: 형들이 마음에 안 들어 살짝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편이죠.
3: 아 진짜요?
5: 네네, 그래요.
3: 아 어느 정도 그게 있긴 하네요. 형들의 네. 파워가
5: 네, 조금 있어야죠.
3: 어느 정도 있어야죠.
5: 그렇죠.
2: 그렇죠.
3: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이한 씨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8: 자 그렇게 잘 좋아합니다.
3: 아 좋아해요.
8: 네.
3: 축구 그럼 잘하진 않아요?
8: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3: 어느 정도요?
6: 제일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축구팀 있으세요?
8: 아, 저 축구팀은 없습니다.
3: 아,
8: 그냥 축구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3: 네.
8: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3: 선수.
2: 아, 선수 출신.
8: 네, 저 선수를 했었어요.
3: 아, 진짜요?
8: 네,
5: 일본 가져갔습니다.
3: 포지션이 근데, 뭐예요?
8: 포지션은 저
2: 스트라이커?
8: 라이트 윙.
3: 오, 라이트 윙.
5: 오, 라이트 윙.
3: 날개. 빠른 곳이잖아요.
6: 그렇죠. 되게 축구선수랑 잘 어울리세요.
8: 아, 진짜요?
6: 네,
8: 약간 감사합니다.
6: 오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축구 선수.
8: 아, 그래요?
5: 사카보이.
3: 여기서 헤어밴드만 있으면 되는데.
8: 아, 헤어밴드.
3: 네, 헤어밴드 해 가지고 딱 축구 좋네요. 축구 그럼 멤버들이랑 같이 하세요?
8: 아, 멤버들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3: 아, 진짜요? 혹시 그러면 준우 씨 농구 좋아하시죠?
5: 아, 저 농구도 좋아하는데.
3: 그렇죠.
5: 축구를 근데 저도

0: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1: 아,
0: 한번.
1: 진짜요?
0: 예전에 유럽 저희 투어 갔었을 때
1: 네.
0: 조그만한 공 사가지고 둘이서 좀 호텔을 좀 바깥에서 계속 죽고 했었습니다.
1: 오,
0: 네네.
1: 좋다. 저희는 뮤직 투어를 다녀왔는데,
0: 네.
1: 미국을 다녀왔는데, 야구 공이랑
0: 오.
1: 글러브를 사서
0: 오.
1: 캐치볼 했어요.
2: 오.
1: 네. 승모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2: 아, 진짜.
1: 근데 걔도 원래 축구 출신이에요.
2: 아, 진짜.
1: 네,
2: 야구를
1: 레벨은
2: 좋아해요?
1: 높지 않은데 지식은 꽤 있을
2: 네,
1: 거예요.
2: 다들 지금 그렇잖아요.
1: 오, 되게. 약간 우리 커넥팅 한 게 맞네요. 숙소, 뭐,
2: 아,
1: 라이프스타일 이런 거.
2: 그러니까.
1: 뭐, 축구 좋아하는 멤버.
2: 아, 완전
1: 축구
2: 패밀리네요.
1: 선수.
2: 그러니까.
1: 그러나요?
3: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1: 넘어갈게요. 아, 이 얘기를 또안할 수는 없죠. 아,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팬들 곁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지난 7월 22일, 네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를 발매하며 힘차게 컴백을 했는데요. Off the Grid. 오, 좋은데요? 자, 그럼 아직 루네이트 신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앨범 소개 부탁드릴 건데요. 자, 늘 소개하는 멤버가 누구죠?
0: 지금 여기
1: 지금
0: 없습니다.
1: 여기
2: 아,
1: 없어요?
2: 여기 없어요.
1: 아무나 고르면 좀 랜덤이군요.
0: 그럼요,
2: 네.
0: 그럼요.
1: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카일 씨.
2: 네. 페이크 좋았어요.
1: 네.
2: 페이크 약간 좋았어요.
1: 우리 카일 씨.
3: 좋네, 이게.
2: 아,
1: 네, 네
2: 맛있다.
1: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는 어떤 앨범인가요?
4: 네, 저희 네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는 정해진 기준과 틀을 벗어나
3: 네.
4: 우리만의 새로운 출발선을 그리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2: 와,
4: 네, 앨범입니다.
2: 앨범이죠.
4: 앨범입니다.
1: 그래서 Off the Grid구나.
4: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아, 그 떠나서. 아, 좋네요. 이게 또 여름의 청춘과 자유의 해방감. 어우, 청춘 스타일.
4: 그렇죠.
2: 맞아,
1: 청춘. 맞아.
2: 맞아.
1: 항상 청춘 스타일 곡들 많이 내셨죠.
0: 아, 요즘 굉장히 많이
4: 그렇죠.
1: 네.
5: 또 이번 앨범 준비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6: 뭐 앨범 준비하면 저희가 이제 또 자유로움을 이번에 추구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각 맞추고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썼었는데
1: 네.
6: 이번에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5: 아, 그냥
1: 오,
5: 아예 안
6: 네.
5: 맞추고.
6: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나머지가 어느 정도 안 맞추고 해도 맞는 게 나오는데 이제 딱
1: 그렇죠.
6: 한 명이
5: 네, 딱한명 누구예요?
6: 굉장한 모습을 한번
1: 여기
6: 보여주더라고요.
1: 있나요?
6: 아, 여기 있습니다.
1: 아, 여기 있네요.
6: 아,
1: 혹시
0: 누구
1: 그
0: 같아요?
1: 동기고
0: 혹시?
1: 계시는
6: 예, 아, 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0: KLC?
6: 그렇죠. 또 엄청 자유로운 형이거든요.
1: 네, 얼마나 자유롭길래.
6: 예, 형이 한번 그냥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동작을 배우면은
1: 네.
6: 그대로 추는 게 있는데
1: 네.
6: 형은 거의 다른 동작을 하는 수준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또 안무 창작을 한번더 하는.
1: 아, 창작
6: 네.
1: 한번 더
6: 레벨업.
1: 하는
6: 그렇죠.
0: 레벨업이죠.
1: 마음에 안 들었구나.
3: 그렇죠.
1: 네. 어쩐지 아까
6: 아,
1: 마음에 안
6: 네.
1: 들어하는
6: 그죠.
1: 느낌이었어요.
2: 지금까지 모든 디테일을 제일 이제 많이 안 맞추는.
1: 재창조.
2: 네,
1: 약간
2: 그렇죠.
1: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건가요?
4: 아, 그럼요.
1: 약간
4: 제가 또
1: 확고하신 편인가요?
4: 멤버들이랑 추구하는 춤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1: 아, 그래요?
4: 네, 그래가지고 좀 저만 튀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번엔 좀 많이 맞추려고
6: 그래서
4: 노력을 했던 것
6: 그걸 정리를
4: 같아요.
6: 해내서 이제 나왔죠, 또. 네.
1: 아.
6: 초반 과정이었습니다. 초반 과정.
5: 근데 안 맞추려고 했을 때좀 멋있었나요? 원래 멋있으면 솔직히 좀 약간
1: 아,
5: 어느 정도 넘어갈 법 하잖아요.
1: 그렇죠. 인정해줘야죠.
5: 멤버들이
4: 근데 뭐 멋있는 것도 있고
1: 네.
4: 별로인 것도 있었어요.
6: 그렇죠. 잘 섞어서 또 만들어내죠.
4: 아, 잘 섞어서.
1: 좋은 것만 딱 남기고.
4: 그렇죠.
1: 그렇죠. 그래도 그 센터일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4: 센터일 때는 제가 또
6: 오늘
4: 굉장히
6: 그렇지.
4: 날라다니죠. 날라다니죠. 미치죠, 아주.
1: 진짜 아까 공중부양 하는 거 제가
4: 아이고.
1: 봤거든요. 잘하더라고요.
4: 어디서
2: 한 3초 날랐어요.
1: 맞아,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이번에 8월 8일 서울에서 데뷔 첫 단독 팬 콘서트 업존을 개최. 와우. 업존. 또이 업그레이드랑 약간 연결된 그거네요.
4: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1: 업존. 이번에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짝 뭐 스포나 힌트 주실 수
4: 저희가
1: 있나요?
4: 또 이번에 팬 콘서트를 또 무료로 하거든요.
1: 오 마이
4: 갓. 네, 무료로 하는데
1: 399?
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만큼 저희가 또 다양한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1: 네.
4: 지금까지 제가 러베이트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무대들을 좀 많이
1: 네.
4: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3: 그럼 저희도 가도 되나요?
4: 아, 그럼요. 아, 진짜
1: 오,
4: 오실래요?
1: 진짜요? 뭐 이게 티켓팅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가면
3: 그냥
1: 되나요?
3: 가도 돼요?
4: 초대를 하면 올수 있는데
3: 어,
4: 진짜,
3: 진짜요?
4: 진짜 오실
3: 진짜로?
4: 거예요?
1: 8월 8일.
3: 8월 8일.
1: 뭐, 저희는 되면 가죠.
3: 그쵸.
1: 아, 8월 8일 저희가 해외에 있네요.
5: 8월 8일만 하시나요?
4: 네.
6: 아, 그럼 유럽으로 갑니다, 저희가.
0: 제가 바로 또 가요.
1: 유럽, 유럽.
4: 8월 8일 다음에 바로 유럽으로
1: 네.
4: 가가지고.
1: 아, 진짜요?
0: 바로 투어가지고.
1: 그럼 다음에 한번
3: 네.
1: 가보도록
0: 기회가
1: 하겠습니다.
0: 되면 아주 좋습니다.
3: 네, 다음에 하면 언제든지.
4: 아,
1: 네.
4: 그럼요, 그럼요.
1: 이번에 또 러베이트, 또 팬덤명이죠.
2: 네.
1: 러베이트에게 고마운 마음이 항상 클것 같은데, 팬들에게 들었던 인상 깊은 말이나 기억에 남는 댓글, 아니면 뭐 편지 같은 걸 수도 있죠.
2: 아, 있죠.
1: 있으신가요?
6: 아, 저도 확실히 있는데요. 저희가
1: 네.
6: 또 이제 10개월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1: 네.
6: 되게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동안 근데 팬분들은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1: 아, 그쵸.
6: 일단 응원은 해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너희가 얼마나 걸려도 언제 와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 계속 응원하고 있겠다라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 네.
6: 제가 또 눈물을 살짝 흘릴 뻔했던 기억이
1: 아,
6: 있습니다.
1: 눈물.
5: 울음이 좀 많으신지.
6: 저는 중학교 3학년 뒤로 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5: 그럼 여기 중에서 지금 울음이 좀 많은 멤버가.
0: 저 이한이 아,
5: 진짜요?
2: 네, 잘 울어요.
5: 되게 의외인데요?
4: 진짜 많이 울어요.
2: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
4: 삐지면 울고.
0: F예요?
2: 네, F예요.
5: 저도 아, F예요.
2: 아, 진짜요?
5: 네, 네, 저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좀 많이 울어요.
2: 최근에 많이 울었어요? 네. 왜 울었어요?
0: 울지 마요.
5: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보면서 별로 우는 편이 아닌데 네. 요즘 드라마 보면서 좀 울더라고요. 특히 그
1: 김부장?
5: 김부장
1: 김부장 보고 울었어요?
4: 제가 마지막에 아,
5: 처음에 너무 그 첫 1화인가 2화 때쯤에
1: 좀 눈부셨죠?
5: 어떤 남학생이 네. 이제 맞은 거예요.
0: 아, 그때 내가 그냥 울었어요. 제가
1: 아, 왜요?
5: 네, 너무 네 너무
0: 아,
5: 마음이
0: 저 그때 되게 좋았는데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1: 아, 재밌네요. 아, 이게 확실히 원래도 카일 씨가 이걸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서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5: 너무 행복하다.
0: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루네이트 멤버들에게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릴게요.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4: 글로벌 항공이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주세요. K-POP 비하인드부터 가사 번역, 아이돌 게스트 출연까지 K-POP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이번에는요. 루네이트의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선곡 요정은 누군가요?
7: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진수입니다.
1: 오, What's up, 진수? 네, 선곡 요정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6: 네, 저는 이번에 한로로 네. 너와 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1: 좋아하는 곡이세요?
6: 네, 이 노래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네. 이 노래가 이제 너와 나의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 내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남을 거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곡이어서 우리 러베이트와 항공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루네이트 여러분, 아이돌 한국어 편안하게 즐기고 계십니까?
1: 아우,
2: 네.
1: 박수 한번
2: 네.
1: 쳤습니다.
0: 허허, 편안한 시간은 이제 그만! 얼쑤! 킹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정원!
3: 급제요!
4: A few hundred years ago in Korea, if you pass some national exam, you will be doing a 장원급제. And now, it's time for a Korean language test.
0: 네, 오늘의 팀은 앉은 순서대로 칼, 준우 한 팀이고요. 그리고 진수, 이안 한 팀입니다.
1: Yeah.
0: 아, 오늘 퀴즈 이길 자신 있으세요?
5: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진짜요?
6: 저희 둘이 한국어를 진짜 못해요.
0: 아, 진짜요? 네,
6: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거 띄어쓰기나 문법 이제 진수한테 물어보고 맞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 팀이 이렇게 둘이 됐네요.
0: 오케이. 아, 그러면 일단 뭐 예상은 또 진수, 이한 팀이 이길 것 같다.
5: 네, 무조건
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자,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또 앉은 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팀장이 된 칼 또는 진수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바로 실력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장원 급제요! 시작합니다.
1: Let's go.
4: 자,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내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 외국어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저 라킴등이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한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시옷 비읍은,
0: 수박?
4: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맞춰야 합니다. 자, 문제는 총 5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1: 네.
4: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 네.
4: 치읓, 치읓.
1: 더블.
0: 진수.
4: 네, 진수.
1: 초청.
0: 오! 초청!
1: 야, 초청.
0: 틀렸습니다.
7: 가요.
0: 축축.
1: 가엘.
0: 진수.
1: 가엘.
6: 청춘.
0: 확실합니까?
6: 확실합니다.
0: 오!
6: 나 말만 그랬는데.
0: 또 이번에 또 청춘 컨셉이잖아요.
6: 그렇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4: 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디귿, 이응.
0: 디귿, 이응.
6: 디귿, 이응?
4: 디귿, 이거 힘들입니다.
0: 진수.
1: 하엘.
0: 도용.
4: 진수?
0: 네? 도용.
4: 도용?
6: 우리랑 관련된 거라.
1: 우리랑 관련된 거.
6: 카엘.
0: 카엘.
6: DM.
0: 오!
1: DM 도용.
0: 뭐래
1: 있지?
6: 디귿 이응.
1: 준우 두유?
0: 오 마이 갓 노 웨이.
1: 오 마이 갓.
0: 좋습니다. 진수 동요?
1: 동요.
0: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4: 네, 요즘
0: 진수.
6: 진수.
1: 더워.
6: 가엘.
0: 더워?
1: 아, 더위?
0: 아, 더워라고 하셨어요.
1: 아, 진수.
6: 진수. 더위. 준우 아니면 가엘.
4: 아, 더위.
0: 더위.
4: 예.
0: 와!
6: 준우 뭔데 갑자기?
1: 아, 몰라.
0: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4: 자, 다음 문제입니다.
1: 지금 있네요?
4: 자, 다음 문제는 세 글자입니다. 자, 비읍, 히읗, 기역.
0: 에?
1: 와우.
4: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읍, 히읗, 기역.
6: 맞아.
0: 우리랑 관련된 거.
1: 이제 번혁희? 아니면
4: 자, 곧 어디 가신다고 들었는데.
0: 뭐 어디 투어를 가셔야 되잖아요.
4: 어디 가셔야 된다 그러는데.
0: 유럽
4: 어떻게 가지? 가요?
0: 가요.
1: 진수.
0: 가요.
1: 비행기.
0: 와.
1: 야, 우리 너무 처참한데 3대.
4: 그자 뒤에가 있어.
0: 네 번째 질문.
4: 자, 네 번째는 이응, 디귿, 히읗.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0: 가요.
1: 진수.
0: 손을 그래도 여기 먼저 들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4: 진수.
0: 진수 팀.
1: 야, 답을 내. 좀 생각하지 말라고.
4: 생각도
0: 자, 가해, 진수. 네,
4: 자, 가해.
0: 아돌한.
1: 아, 나도 하러
0: 가야.
6: 아돌한?
0: 아, 역시.
6: 아돌한. 뭐야?
0: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루네이트가 최근에.
4: 자, 무슨 곡을 들고 왔죠?
1: 무슨 곡을 들고 왔죠, 저희가? 네.
0: 진수! 운동화! 운동화!
1: 오 마이 갓!
6: 나이스. 맞네.
4: 운동화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네 글자입니다.
1: 오케이. 그럼 2점 주시죠.

0: 주시나요 혹시?
1: 에이.
2: 일단 1점, 일단 1점.
1: 일단 1점.
3: 네. 헐, 스니커즈.
0: 진수 룰레이트.
1: 자, 다 네 글자. 기역, 디귿, 히읗, 시옷.
4: 와우.
1: 오? 자, 이거 굉장히 오늘 많이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4: 감동하셨어요.
2: 또 칼씨랑 오늘, 연관이 있는.
1: 네, 칼씨랑.
4: 김부 아닌데 이거 안 돼? 맞습니다. 거기에 그쪽 오! 맞아요.
3: 뭐예요?
4: 그쪽에서 칼씨가
1: 칼씨가 뭘 했죠?
4: 어! 칼! 고등학교!
2: 오! 오 아니, 고등학교!
4: 진수!
2: 고등학생! 고등학생!
4: 안 돼!
1: 아니 잠시만 이거를 고등학교
2: 기회가 어디서 나왔는데 갑자기?
1: 아니 고등학생이라고
4: 아 고맙고
1: 네.
5: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3점 칼 준우 그리고 2점 진수 이한으로 아직 칼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1: 앞서고 있습니다 네.
5: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인데요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NCORE는 앙코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엉코어라고 하죠 이게 약간 발음이 살짝 달라요 자 제가 스펠링을 불러드릴 테니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얘기해주세요 자 문제는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 예
5: 네. 오케이 파이팅. Question number 1 MESSENGER
3: 카엘
5: 메시지
3: 카엘
0: 진수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래도
5: 네 진수
0: 메시지
5: 카엘 네
4: 아 아니겠구나
5: 근데 이게 엔딩이 GER였어요
0: 어 진수 메신저
4: 자
0: 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4: 카엘 진수 카엘 했잖아.
3: 메신저
0: 근데 아까 카엘 보냈으니까
5: 메신저 아니면 메신저
4: 저. 메신저
5: 저?
0: 근데 아까도 저기 두 번 했으니까 우리 또 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4: 돌아가면서
5: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두 번째 질문 아, 자 아, 이제부터 그냥 빨리 외치는 팀이 먼저 합니다
4: 네.
5: TRAMPOLINE
0: 진수
5: 트램펄린
0: 펄
3: 칼, 어... 아, 템 벌리는 줄 알았네.
4: 나이스.
5: 밤마늘의 팔. 오케이, 세 번째 질문. D, E, C, O, R, A, T, I, O, N.
0: 원래... 진수.
5: 어, 진수.
0: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5: 틀렸습니다.
4: 너무 틀렸어요.
0: 얼마나 틀린 거예요?
5: 데코가 아닙니다.
4: 어, 칼! 네?
3: 형이. 데코레이션.
5: 데코레이션.
0: 오! 아, 진짜로?
5: 터가 죽이다. 데코레이션입니다.
4: 데코레이션이었어요.
5: 지금 막상 막하예요. 지금 칼 팀이 4점, 진수 팀이 3점인데, 네. 아직 퀴즈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3: 오, 저 5점이 아닌가요?
0: 맞아, 이제 1점이 더 들어가요.
5: 아, 5점이구나.
1: 아, 5점, 5점, 5점이
5: 아, 5대 3. 아, 이러면 좀 이게 또 차이가 나죠.
4: 네. 어, 저게.
0: 몇
5: 석이
0: 있으니까.
5: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우리가 불리한데 다음 퀴즈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1: 네, 마지막입니다.
5: 오케이, let's get it.
1: Let's go.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보기를 듣고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해물과 띄고, 백두산이 띄고, 이런 식인데요. 띄어쓰기에 자신 있는 멤버 혹시 누구 있나요?
3: 저기 바닥에 앉아있는.
0: 띄어쓰기는
1: 조금.
4: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5: 네, 그렇죠.
1: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또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4: 이야, 진수.
1: 진수.
4: 기다려, 뛰고, 온, 뛰고, 으흠. 순간이, 뛰고, 어허. 드디어 뛰고 찾아왔어요.
5: 오와우 원샷 원킬.
3: 야, 너
5: 오,
3: 뭐야?
5: 원샷 원킬.
0: 좀 더 보고 온 거 아니야?
4: 아, 야, 오케이.
1: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준 팬들에게 감사해요.
5: 카엘.
0: 그냥 막 했고.
4: 아니, 어쩌나. 오랜 시간. 아니야, 오랜. 뛰고. 시간 뛰고 함께해 뛰고 어?
0: 준
4: 뛰고 팬들에게 뛰고 감사해요
5: 와우 와! 와! 맞아요 맞아요 오마이갓
0: 준우가?
3: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오마이갓
0: 준우가 왔었다고?
3: 야 이거 네. 준우가? 오케이.
1: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 점수 뒤집기 어떠신가요?
0: 좋습니다.
3: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2점으로 할까요? 뒤집기 2점?
1: 자, 3점. 이번 점수 3점 걸겠습니다. 3점.
5: 아니요, 한 3,200점 걸죠.
1: 좋습니다. 멤버, 네. 멤버 괜찮나요?
3: 네, 좋습니다.
1: 네, 오케이.

0: 이것만 그래요? 맞추면 된다.
1: 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 카엘.
1: 자, 카엘.
3: 앞으로 카엘. 뛰고, 더 뛰고, 좋은 뛰고, 모습을 뛰고, 보여드리고 뛰고 싶어요.
0: 진수! 진수!
4: 너 해.
0: 형이야, 형이야. 앞으로 뛰고, 더 뛰고, 좋은 뛰고, 모습을 뛰고, 보여 뛰고, 드리고 뛰고 싶어요?
4: 아! 예! 오 마이 갓! 뒤집기! 나이스! 7대 6! 오 마이 갓!
3: 잘 먹고 잘 살아.
4: 잘 뛰고, 먹고 뛰고, 잘 뛰고 살아. 와.
0: 근데 이게 항상.
2: 이거 항상.
0: 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 걸 맞춰요.
5: 무조건. 104점이네, 우리.
2: 네.
0: 자.
2: 104점. 아,
0: 이렇게.
4: 너무 처참하다.
0: 이렇게 해서 장원급제 우승은 지수 팀입니다.
3: 예. 17대 차이.
1: 야, 네, 우리 또 진 팀은 마지막에 어마무시한 벌칙이 있다는 거
0: 꼭
1: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쯤에서 또 잠시 쉬어가기 위해 두 번째 성공 요정을 불러보겠습니다. 누구시죠?
6: 안녕, 난 성공 요정 이한이야.
7: 안녕.
0: 우리 성공 요정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6: 로이킴 봄이 와도인데요.
0: 요술봉 이제 끄셔도 돼요.
6: 아, 그래요? 끄면 되는 거야?
5: 아, 좀 시끄럽다.
6: 아, 처음이어가지고 몰랐습니다.
0: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6: 아, 제가 또 네. 이번 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신곡이거든요.
0: 아, 진짜요?
6: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들었고 네. 또 보컬 선생님한테 레슨도 네. 개인적으로 받았던 곡이었어요.
0: 아, 그만큼 좋아해서?
6: 네, 진짜 좋아해서.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로이킴 봄이 와도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건 화려한 무대와 완벽한 모습이 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만큼 그 마음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거야말로 진짜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래서일까요? 이 일에 어울리는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한 리더 진수 씨의 인터뷰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뮤지션을 꿈꾸는 루네이트.
0: 실력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며 달처럼 오래오래 빛날
1: 루네이트의 멋진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2: 반짝이는 이 순간 모두에게 번지니
0: 스쿨!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루네이트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보았는데요.
1: 아, 노래를 잘하는 가수, 아 춤을 잘 추는 가수처럼 어떤 가수가 멋진 가수라고 생각하시나요?
3: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일단 이 춤과 노래 정말 중요한데 이 춤과 노래를 무대에서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정말 멋진 가수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진심.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멤버들끼리 좋은 멋있는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약간 약속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3: 저희는 그래도 이제 좀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요즘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행복을 드리는 느낌의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네. 저희끼리 행복함이 일단 먼저가 아닐까 해서 아. 뭔가 서운한 게 있다 뭐 네.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오늘 안에는 모든 걸 끝내고 가자 12시 전까지는 다 해결하자 약간 이런 아. 약속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1: 어 진짜요?
0: 약간 무대 전에 네. 그럼 약간 다들 웃자 약간 이런 것도 하나요?
3: 아 하죠. 저희끼리 또 웃기 위해서 뭐 저희끼리 게임도 하고
4: 서로 서로 얼굴 한 번씩 보고들 하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0: 누가 제일 잘 웃어요 무대에서? 약간 와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하는 거 있나요?
3: 네. 예쁘게 웃는다.
0: 네 예쁘게 웃는다.
3: 난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저는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무대에서 너무 제 웃으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팬분들이 무대에서 눈 좀 뜨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1: 약간 연동돼 있구나.
3: 네. 렌치를 꼈는데 눈을 네. 감으니까 아,
0: 약간 강아지 눈웃음
3: 이렇게 그냥 눈이 감기더라고 하회탈 느낌의 웃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아유, 매력이다. 그래도
4: 그게 매력이죠.
3: 그게 그렇죠. 그게 제 매력이에요. 장점이죠.
1: 그게 찐 메이드 인 코리아.
3: 그렇죠.
1: 완전 코리안이잖아요.
4: 그렇죠. 하회탈 예.
1: 아 좋네요.
0: 그리고 또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힐링할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4: 그렇죠.
0: 에너지 충전한 나만의 힐링법. 있다면 아, 어떤 건가요?
1: 궁금합니다.
0: 멤버들끼리 좀 같이 힐링을 하시나요? 아니면 각자 아 나는 각자 따로
4: 각자 네.
0: 각자 어떻게 힐링을 좀 하세요?
4: 아, 뭔가 저로 예를 들면은 네. 저는 예전까지는 되게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었거든요.
1: 네.
4: 근데 이제는 뭔가 여행을 가는 게 힐링인 것 같아요.
1: 오, 네.
4: 제가 오. 영상을 어떤 걸 봤는데 그쵸. 바다 영상이었는데 네. 제가 보면서 쉬는 날이 사실 막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요즘은
1: 그렇죠.
4: 근데 제가 이 나이 때 지금 빨리 모든 걸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은데 영상으로 보기보단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더 오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으로 뭔가 네. 쉬는 날이 있다 싶으면 좀 어디를 좀 지방을 좀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아. 좀 약간 오. 보고 오는 스타일입니다.
1: 오. 혼자서요?
4: 네.
1: 우와 오, 진짜요? 네. 오, 대박이다. 제일 멀리 간 게 어디예요?
4: 동해 그 촛대바위라고
1: 네.
4: 그 약간 뭐지? 양초야 촛대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1: 네.
4: 거기를 옛날부터 제가 많이 갔거든요. 어릴 때 네. 완전 베이비부터 때 갔거든요.
1: 네. 네.
4: 근데 계속 어머니가 거기를 항상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는데
1: 아~
4: 진짜 기회가 한 번 더 오면은 거기 한번 다시 가보려고.
1: 아~ 추억의 장소네요.
4: 네네.
1: 오 좋다.
0: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떻게 힐링하십니까?
5: 저는 또 아이쇼핑을 합니다.
1: 아~ 네.
5: 아이쇼핑을 네. 좀 하고 네. 그건 진짜 쇼핑을 하면 나중에 제 통장 잠가 봤을 때 좀 그 힐링이
1: 아니죠.
5: 깨질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냥 일단 아이쇼핑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아이쇼핑하다 너무 마음에 든 게 있잖아요.
5: 그쵸.
0: 그런 거 못 살 때 오히려 더 짜증나지 않아요? 그만큼?
5: 일단 못 살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단 저장만 해놓고 아, 나중에 정말.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해요? 아니면 직접 가서?
5: 온라인도 하고 직접 가는 것도 있고
0: 아이쇼핑
1: 좋은데 여기도 아. 아이쇼핑 되게 좋아하고
4: 진짜요? 비슷한 게 되게 많으시네.
1: 010이고 아이쇼핑 아, 같이 아이쇼핑 하면 되겠네.
4: 아, 좋다. 아, 같이 넘어가 이렇게
1: 한번 가시죠.
4: 가시죠. 이거 어떠냐 이렇게
1: 좋다.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댄스 챌린지가 좀 신기하게 나왔는데 보통은 한 가지 버전으로 나오지만 루네이트는 이번에 콩트 버전 안무 버전 이지 버전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4: 맞아요.
1: 제가 사실 콩트 버전을 하나 봤어요.
4: 오
1: 이 제가 알기로 준우 씨가 나온 거였는데

0: 네네.
1: 진짜 안무실에서 안무실에서 했던 거.
2: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1: 그거 봤어요. 그 약간 뭐지? 뛰어 들어와서 신발 예쁘네요 하고 내 거.
2: 맞아 맞아 맞아.
1: 아, 그거 괜찮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거?
3: 아, 이게 사실 제가 만든 건데.
1: 그렇죠.
4: 그럴 것 같았어요.
3: 그냥 이제 사실 세 개의 버전을 만든 이유가 이제 항상 이제 음악 방송을 하면은 다들 바쁘시잖아요.
4: 맞아요.
3: 실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부담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지도 좋지만 그냥 대사만 치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슬퍼. 이거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제가 그냥 다 짰습니다. 대본 이렇게 대사까지 다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합니다.
1: 야, 박수 한번 조용히 주세요.
4: 고생했어요.
0: 아, 좋습니다.
4: 또 루네이트 이번 활동 계획과 목표가 궁금한데요.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는데 멤버 개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도 좀 있을까요?
5: 일단 개개인적인 것보다는 루네이트가 연말에 좀 무대들 많이 하고 상도 받고 시상식이나 이런 데도 가고 좀 행복한 연말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다 같이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한번 내면 어떨까 라는 목표도 있긴 합니다.
1: 와, 크리스마스 캐롤. 사실 저도 여기 저희 엠퍼센트 원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캐롤 노래가 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2: 그렇죠.
1: 이거 나와 있는 게 너무 다 좋다 보니까.
2: 맞아요. 네. 맞아요.
1: 아, 저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나오면 꼭 들을게요.
2: 아, 감사합니다.
1: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크리스마스 엄청 좋아해요.
2: 아,
1: 크리스마스 노래도 좋아하고.
2: 아, 겨울도 좋네.
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어봐야겠죠. 카이님의 추천곡, 루네이트,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 루네이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1: No, but I mean really, we'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Hangungider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Lunate through our Haider Hangugo social media channels.
2: 네, 항공이들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1: Yo.
3: 아니 근데 진짜 리스님께서 진수는 라면이랑 우동 둘 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4: 와.
2: 오 마이 갓.
4: 하나만.
2: 네, 엄마 하나만. 아니면 아빠 느낌인데요.
4: 그쵸. 거의 네.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인데요.
1: 네.
4: 저는 둘 중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라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좋았어.
1: 약간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5: 매운 거? 아니면?
4: 아, 저는 라면, 이게 라면 종류가 많으니까 많죠? 고른 것도 맞아. 있긴 한데, 전 진짜로 그냥 웬만한 라면은 다 먹어요.
2: 와, 진짜 true love이네요.
4: 그렇습니다.
1: 그럼 막 식용색소 넣는 막 라면 있잖아요. 파란색
4: 라면. 파란 라면.
1: 네, 그런 것도.
4: 예전에 한번 이형이 먹었거든요.
1: 진짜요?
4: 어, 이상한 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1: 어, 진짜요?
3: 네. 맛있어, 맛있어.
2: 역시 라면은 라면이구나.
4: 그쵸.
3: 그럼요.
4: 맛있더라고요.
2: 오케이. 그리고 우리 다음.
1: 네, 진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4: 파샤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파샤. 앞으로 꼭 시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나요? 유닛 프로젝트 할 때 관심 있는 뮤지션도 얘기해주세요. 시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 저는 약간 밴드곡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 아까 그 노래 뭐죠? 그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4: 네.
1: 약간 밴드곡 느낌.
4: 그쵸. 약간
1: 보이죠?
4: 락 발라드 쪽이어서 락발, 밴드 네. 세션 많이 쓰고 했어.
1: 좋죠. 좋네요. 혹시 하고 싶은 유닛 있으세요?
4: 유닛.
1: 네. 이 안에서 아, 이 멤버랑 같이 유닛 한번 해보고 싶다.
6: 이 안.
1: 네.
4: 아, 이 안.
1: 이 안.
4: 예전에 저랑 카이리 형이랑 둘이서 네. 커버곡 하나를 올린 게 있는데 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 네.
4: 저희가 또 그런 식으로 유닛을 노래랑 랩을 하는 걸로 한번 해가지고
1: 아, 노래랑 또 랩.
4: 굉장히 좋지 않을까.
2: 어, 좋네요. 노래 랩 듀오. 오케이. 준우님.
6: 네. 위 안님이 아니 근데 진짜. 엄마, 가족이랑 싸운 적도 있으신가요? 화해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 오, 되게 family question이네요.
6: 사실 엄마랑 싸운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엄마랑 아, 엄마랑 약간 뭐 약간 다툼이 있거나 좀 약간 좀 서운한 일 있으면은 화해보다는 제가 먼저 항상 엄마한테 다가가는 것 같아요.
1: 아.
6: 근데 항상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가야지. 조금이나마 어머니 기분이 빨리 풀려서
2: 네. 그렇죠.
6: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가는 편입니다.
2: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화나면 엄마의 시선에서 없어져야 돼.
4: 그렇죠, 그렇죠.
2: 일단 숨고. 예, 네, 아까 말했듯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저희 아, 비슷한 게 많네요, 우리. 네.
6: 뭐 비슷해요.
2: 오케이, 그리고 이한님,
7: 둘 세하코 3605님. 아니 근데 진짜 루네이트. 지난 주말이 제 생일이었는데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1: 오.
7: 멕시코에서 곧 뵙기를 기대합니다.
1: 오 마이 갓. 파시세
8: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세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2: 와우. 아 멕시코에 가세요?
6: 아니요.
4: 아니요. 멕시코에 가세요. 가게 된다면 이제 또
1: 가게 된다. 아, 그래서 곧 뵙기를.
4: 그렇죠. 네,
1: 아, 가본 적은 없으시죠, 멕시코에.
4: 네.
1: 가본
4: 적이
1: 없어요.
4: 가고 싶어요.
2: 그래서 아. 기대를. 오케이. 좋습니다. Happy birthday.
6: Happy birthday.
2: I hope you had a great birthday.
1: Yeah.
2: Yes. 좋습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이고.
2: 와우.
1: 자, 루네이트 멤버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출연해 보니 어떠셨나요?
2: 한 분씩 소감 갈까요?
1: 네, 한 분씩. 네, 한 분씩.
4: 아, 일단 너무 즐겁고요. 아, 아, 네. 두 분의 이 케미가 굉장하시네요, 일단.
1: 아, 진짜요?
4: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정말
1: 감사합니다.
4: 그냥 약간 옆에서 그냥 재밌게 웃다가 가는

0: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언제든 나와가지고 뭐 저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분 하실 때 불러주시면 옆에서 재밌게 웃다가 가겠습니다.
1: 어, 좋은데요?
2: 저기서
1: 내가 방청객 느낌. 네,
0: 저 피아노 쪽에 앉아서 피아노 치고 있어요.
2: 피아노로 계시고 있어요.
3: 좋다 좋다. 아 저도 저희 캠디님과 막디님께서 너무 잘 진행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어 저도 보면서 되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뭔가 두 분 조합이 굉장히 좋으신 게 텐션이 높으시면 옆에서 중화를 시켜주는 느낌이
2: 제가 약간
1: 같이 이렇게 섞이니까
2: 먹재기.
1: 어 맛있다
2: 맛있죠.
1: 정말 소중한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아이라고 했는데 아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좀 더 케미가 잘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3: 맞아.
6: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또 불러주세요.
5: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1: 저희도 되게 많이 웃고
4: 그러니까요.
1: 뭔가 확실히 잘 맞는 것 같아요.
2: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1: 오늘 컨셉입니다.
4: 몇 번을 말하는
1: 잘 맞아요. 네, 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루네이트의 Wild Heart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퀴즈에서 진 팀 카일 씨 그리고 준우 씨는 벌칙 준비해 주시고요. 춤춰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네. 준비되셨나요? 춤출 준비?
2: 아, 그럼요.
1: 오케이, 오케이.
4: 좋습니다. 자,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루네이트 멤버들아, 잘 먹고 잘 살자!
7: 안녕!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그런 말 아세요? 따뜻한 말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제가 요즘 계란 두 알하고요, 채소로 연명 중이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공개 방송 서머 스페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BS 라디오 영어 선생님들 다 나오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뵈야 하는데 1g이라도 빼고 만나야 예의일 것 같더라고요. 탄수화물 부족에다가 더위까지 왠지 까칠해지고 이상한 말 나올지도 모릅니다. 갓 구운 빵이나 따뜻한 밥 한 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여러분, 혈당이 차오르면 인류애가 샘솟는 법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친절합시다. 저한테도 예쁜 말 한마디 던져주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The Cranberries, Dreams.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5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박서연 님이요. 와유쌤 요즘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조금 빠졌나요? 하지만 이 아래는 보시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조혜승 님이요. 와유쌤 이발하심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예. 해야 될 때가 됐죠. 진짜 너무 길었기 때문에. 4043님이요. 마유쌤 실물 영접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이어트까지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오늘도 웃음 주시며 오프닝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장기전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유쌤이 1g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 소문이 작가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소문일 뿐이겠죠? 네. 자, 공개 방송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매년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초저가 온라인 쇼핑으로만 옷을 사던 저였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과감하게 피팅룸 들어가서 입어보고 옷 한 벌 장만했습니다. 그만큼 설레는 만남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면서 자, 한 분 모셔야죠. 1g 빠진 마유에게 어머 쌤 그거 턱선이에요? 해서 기분 좋아지려고 했는데 바로 아 쉐딩이구나 할 것 같은 우리 크리스틴 쌤 모시겠습니다.
1: Hi, hey. Nice to meet you.
0: Oh, nice to meet you too. Oh,
1: I've seen you before. You look very familiar.
0: Oh, yeah.
1: Where could it be?
0: Do I look different though?
1: You look, yeah. Do I look with your new haircut? Mm-hmm. I mean, my goodness, watch out, ladies. Watch out.
0: 주의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오늘 오렌지한 느낌으로.
1: It's very, you know I love orange. Uh-huh. And this is a very orange dress, actually.
0: 저는 이런 색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 가방이랑 딱 맞추셔가지고.
1: Yeah, and my shoes are orange, too. I'm walking orange.
0: 쌤은 굉장히 브라이트한, 쨍한 색이 좀 잘 어울리십니다.
1: Thank you.
0: 너무 좋아요.
1: Okay.
0: All right.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0: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0: 한반도를 덮친 극한 폭염 속에 13호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태풍의 회전력을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위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0: 일본 정부와 미국 연준이 수백조 원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미일간 금리 격차와 재정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0: 앞으로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명령어 입력으로 AI가 100% 만든 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작 기여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1: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0: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16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오직 수영으로 건넌 사상 첫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56시간 동안 물살을 가른 끝에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0: 한반도를 덮친 극한 폭염 속에 13호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태풍의 회전력을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위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태풍 돌핀이 엄청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북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일본 오키나와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보통 태풍이 오면, 보통 비바람이 좀 불면서 시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Right?
1: Yeah, unfortunately that is the case. Mm-hmm. As the typhoon spins, it pushes hot human air mm-hmm. toward South Korea. So it's going to make the heat wave feel mm-hmm. much worse.
0: 그러니까 이게 그 태풍이 빙빙빙빙 돌면서 mm-hmm. 습한 공기를 하필 우리나라에다가 밀어버리는 거군요.
1: That's right.
0: 와,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그런 더울 때 오히려 그 팬을 틀면 이게 냉풍이 아니라 더 열풍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1: Sure. 그쵸? And of course, you know, anytime you have added humidity, it just makes it much worse.
0: Oh, yes. Yeah.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계셨던

0: 우리 크 쌤은 정말 희음이라는 거는 참지 못하신다고 했죠.
1: Correct.
0: Right. 자, 태풍 좀 위로 올라와서 비 살짝 뿌려주면 좋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0: 한반도를 덮친 극한 폭염 속에 13호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더운 거는 뭐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안녕, 나 태풍이야 하고 돌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Mm-hmm.
0: 뭐 약간의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mm-hmm.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런 느낌의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네요.
1: That's right.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Mm-hmm. So we already have a situation
0: right.
1: where it's so hot, mm-hmm. scorching hot, and then we have a surprising development.
0: Right.
1: That is the definition of a twist.
0: Mm-hmm.
1: So we usually hear this in a novel mm-hmm. or in the movie.
0: Right.
1: You know, the story, the plot goes normally,
0: uh-huh.
1: and then there's like a twist.
0: 막판에 뒤집는 거.
1: That's right.
0: 완전 반전이잖아요.
1: Yes.
0: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안녕.
1: He's a bad guy.
0: 내가 범인이야.
1: Always suspect the bad, the good guy.
0: A good guy.
1: That's right.
0: Yes.
1: Because they're usually the bad guy.
0: 마지막에 딱 돌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싹 웃죠.
1: Yeah.
0: 이러면서 right.
1: That's right.
0: So 마지막에 뒤집는 거. 우리가 보통 뭐 plot twist나 그냥 twist라고 하면은 뭔가를 꾼 거니까 반전 혹은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변수를 여기다 더했다. Add a new twist. 라고 하는 것은 아 뭐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1: mm-hmm.
0: 그냥 더운 걸로 끝나겠다 했는데
1: mm-mm.
0: 뭔가 하나 돌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1: That 자. is a terrible twist.
0: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0: 태풍의 회전력을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위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태풍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걸어서 앞으로 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1: Not quite.
0: 막 돌면서 오잖아요.
1: That's right.
0: right. 근데 이렇게 도는 거를 사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1: So basically the way our headline describes it is counterclockwise rotation.
0: Okay.
1: So the rotation, it's rotating and it means it's like going in circles.
0: All right.
1: But the direction is counterclockwise.
0: Okay.
1: Now if we look at a clock, the normal movement is from right to left, right?
0: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1: That's right. But counterclockwise is left to right.
0: 반대.
1: Yeah, so this is what's causing to pull in the hot winds.
0: 이게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뜨거운 공기를 끌어오는 거군요.
1: Yeah.
0: Okay. So,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clockwise, counterclockwise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도 엄청 쓰잖아요.
1: Sure.
0: 그렇죠? 근데 우리말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1: Yes.
0: 이렇게 얘기하듯이 clockwise는 시계 방향으로 정도가 되겠고요. 앞에 counter가 붙으면 반대가 되겠죠. So 반시계 방향. 우리가 counter 얘기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1: Yeah. Mm-hmm.
0: Right. 그리고 rotation이 그러니까 결국 회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That's right.
0: 이건 어떻게 보면 spin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It is very similar. That's right. But of course, this is a little bit more formal.
0: Okay.
1: And so yeah, we could say like a counterclockwise spin, but because it's a headline, we would use the word rotation.
0: 아, okay. So rotation이 spin보다 둘 다 이제 회전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격식이다.
1: Yeah.
0: Okay. 그래서 그런 반시계 방향 회전으로 막 이렇게 오면서 지금 뜨거운 hot winds를 pull in,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 히트가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그것을 crank up 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말이죠.
1: Stop. Please. Enough.
0: 그만해.
1: Oh,
0: 이 정도면 됐어.
1: That's
0: 덥잖아.
1: Right. And you know this word crank up, it does mean to increase. However, or to kind of heat, it turn up the heat.
0: Okay.
1: But the idea of crank is that kind of old car and old machines, you had to like turn that thing.
0: 아.
1: And that is called the crank.
0: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가 지금은 뭐 브룸 하고 걸리지만 예전에는 진짜 보면 앞에서 누군가가 막 돌려주면은 크랭크를 막 돌려주면은 그 사람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사람 어휴 하고
1: And then they start.
0: 그렇죠.
1: Right? Yeah. So the idea of cranking up something means to kind of get something to

0: to start
1: mm-hmm.
0: or to increase,
1: okay.
0: but with effort.
1: 아, 뭔가 노력을 다해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crank up 한다. 그러니까 increase는 increase인데 뭔가 강력함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0: Yeah, that's
1: 왜냐하면
0: right.
1: 진짜 crank 돌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0: So sometimes we use it like at a party. Let's crank it up.
1: Right.
0: Like, let's get this party going. Right? So it's a stronger word.
1: 아, crank it up. 오, 뭔가를 step up 시킨다는 느낌이 좀
0: Yeah, that's
1: 들어갔네요.
0: right.
1: Okay, so crank 자체가 수동식 그런 구부러진 손잡이를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뭐 볼륨을 올리던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던. 그런데 거기에 up을 붙여서 crank up the heat 하면 열기를 끌어올리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On top of the extreme heat scorching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Dolphin is adding a new twist into the forecast. Driven by its counterclockwise rotation, the storm is pulling in hot winds, threatening to crank up the heat even further.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Anne with Marie.

0: Love.
1: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not No. So that song was by Anne Marie, and the song was 2002.
1: 2002.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2: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With root caus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1: 일본 정부와 미국 연준이 수백조 원대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0: 미일 간 금리 격차와 재정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이 엔화 값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금을 막대하게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심지어 미국까지 팔을 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엔화 가치가 바닥을 좀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1: Yeah, I mean, last week the yen fell. I mean, I remember the last time I checked, it was like 883, and it kept sliding. And I thought, what is going on? And so then you started seeing on the news that Japan had asked the U.S. for help. And so there was a big video about Trump saying, oh, you know, they're very good friends of ours. We need to help them. So basically, they injected trillions, multi-trillion won into helping the yen not slip any further. So it is not, however, it is not completely safe.
0: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좀그 안정화가 된 거는 아닌 상황이고
1: It's
0: 계속
1: back up.
0: 떨어지고 있는
1: That's right.
0: 느낌.
1: It's back up at 920 as I checked today, but it's still, you know, this could happen again, right?
0: 이게 지금 40년 만에 최저인 역대급 엔저라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 정부는 우리 돈으로 치면 110조 원. 그리고 지난 말에, 그러니까 4월, 5월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10조 원이고요. 지난달 말에는 126조 원을 투입을 한 건데, 그것도 그런데 진짜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미국. 미국 연준이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냥 굿윌로 하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1: Well, here's the thing, because Japan holds US treasuries. So the US are afraid that Japan is going to sell the treasuries. This is a very big concern.
0: 결국에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
1: Well,
0: 것이다.
1: sure.
0: Right?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이제 매각을 해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미 투자에 차질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1: Sure.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투자하는 거에 문제 없게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1: Yeah,
0: 들어가네요. 그죠?
1: that's right.
0: Okay. So 엔화 가격이 우리 수출 시장은 물론이고요. 일본 여행 등에도 영향이 좀큰 만큼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espite massive interventions worth hundreds of, or actually, let me read that again.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0: 일본 정부와 미국 연준이 수백조 원대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그저 the Japanese yen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면 stuck in the doldrums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stuck in somewhere이라고 하면 I'm stuck in
1: Not good.
0: traffic, right? 어딘가에 걸려있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1: Can't
0: 거잖아요,
1: move.
0: right? 근데 무슨 뭔가 problems나 뭐 trouble 이런 단어가 아니라 doldrums에 묶여있다고 했네요.
1: Okay, so the word is doldrums. This may be the first time you've heard of this word. The original meaning of doldrums is that when sailing ships go to a certain area of the ocean, it's like they get stuck because there's no wind.
0: 아, 무서워요. 바람이 안 불어서.
1: And sometimes they're stuck there for weeks because at the time they didn't have motors. They only had sails. If you have sails, you need the wind. Right. So the idea of being stuck in the doldrums means that they are really like, it's bad.
0: 그냥 they're stuck. They can't go
1: they
0: anywhere.
1: can't go anywhere.
0: Doldrums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섭 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Sure.
0: 바다에서 배가 딱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
1: Yes.
0: 그것을 이제 doldrums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S는 무조건 붙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oldrum이 아니고 doldrums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약간 slump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1: Yeah, so I
0: 같아요.
1: mean, if you're a person can be in the doldrums, meaning like they're really kind of in low spirits.
0: 아래로 막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도가도 못한다. So in the doldrums라고 하면 침체되어 있는 침울한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0: 미 일간 금리 격차와 재정 불안이

0: 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엔저가 지금 멈추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또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서 라고 했는데요.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root issues 이 루트는 진짜 무슨 식물 뿌리인 거잖아요.
1: That's right. So when we're talking about usually root issues or root causes, this is the more popular term.
0: Okay.
1: It means it's the where is the problem coming from? That is the root issue.
0: Okay.
1: Where does it originate from?
0: 어디서 도대체 이 What 문제가 나오는 것인가?
1: Yeah, that's right.
0: So root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뿌리 그 말이 맞네요.
1: Yes.
0: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아, 그 issue 뭐 그런 cause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fundamental 뭐 issues라고 봐도 되겠네요.
1: Well, you 그렇죠? could, but I do feel like when you use the word root, it really gets down to the very essence of this issue.
0: 도대체 이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어?
1: Like the seed.
0: 아, yeah. 오케이. 그래서 US-Japan interest rate gap이라고 하는 게 그 root issues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and fiscal concerns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재정적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iscal 자체가 재정적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게 이제 풀리지 않은 채로 지금 뭔가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뭔가 it's getting worse and worse라고 한다든가 it won't stop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the bearish trend가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show no sign이라는 거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Oh, yeah, that's right. It's a great expression that journalists use. And here, if something lets up, it means that it becomes less strong or even stops. So oftentimes we use this with rain, right? It's not letting up. It's not stopping. It continues, right? So here, the bearish trend, of course, we talked about the bull, bullish trend and the bearish. Bearish not being good.
0: Right.
1: They are really just continuing in that direction. So it's not looking good.
0: 뭔가 약세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비가 안 멈추듯이 그런 사인을 보여주질 않네요. 말을 그러니까 약해질 사인을 안 보이네요.
1: Yeah.
0: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일단은 show no signs of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정말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을 안 보여준다는 거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let up은 방금 우리 크쌤이 설명해 주셨듯이 비가 내리는데 약해지는 것을 let up한다고 하죠. 근데 그 약해질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진다.
1: That's right.
0: 네. Okay, 좋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Despite massive multi-trillion won interventions by Tokyo and the Federal Reserve, the Japanese yen remains stuck in the doldrums, with root issues like the U.S.-Japan interest rate gap and fiscal concerns still unresolved. The bearish trend on the yen shows no sign of letting up.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0: 앞으로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명령어 입력으로 AI가 100% 만든 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작 기여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 요즘에는 진짜 명령어 프롬프트 몇 개만 넣으면 노래가 그냥 AI가 그냥 노래를 뚝딱 하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고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해가지고.
1: Did you try?
0: 네, AI로 그 뭐 그런 트라이얼 피리어드 동안 그냥 프리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Uh-huh.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 Really?
0: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에 장르를 heavy metal하고 힙합으로 한번 하나씩 만들어봤는데 입영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입으로 하는 영작이 저의 또 그거거든요.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웃깁니다. 너무 진지한데 입영작을 다 같이 해. 왜 넌 입영작 안 하는 거야? 너 영어 안 넣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어색해.
1: How about the heavy metal one?
0: 근데 어색해야 되잖아. 입영작! 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1: Wow, that's amazing.
0: 깜짝 놀랐습니다.

0: However, though, if you want to copyright,
1: right.
0: okay, if you want to register to protect your song, uh-huh. you have to have a lot of, you have had to be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mm-hmm. not just give simple prompts.
1: Right.
0: Then you don't qualify.
1: 그래서 저는 나는 그냥 프롬프트를 해서 넣은 건데, 만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이 copyright을 가지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0: Sure. Well, we're going to give you the answer.
1: Oh, okay. 그래서 이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걸 편집을 하고 뭐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프로브를 할 수 있으면 저작권 줍니다.
0: Yes.
1: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1: 앞으로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AI가 도와준 음악도 이제는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core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에 성공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은 obviously 정식 저작권 보호. 이것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0: Yeah.
1: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0: Yeah.
1: 이런 게 있는데, 쌤 잠깐만요. Heavy lifting. 우리 뭐 짐 같은 데 가면 oh, you lift heavy. 그래서 고중량 치시네요. 해가지고 이렇게
0: right.
1: 하는 것을 lift heavy
0: yeah.
1: 한다고 하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0: heavy
1: 여기,
0: lifting.
1: 이거는 관련이 없겠죠.
0: Okay, so very similarly, it's kind of like you've got multiple boxes.
1: Mm-hmm.
0: Okay, one is lighter and a few are really heavy.
1: Okay.
0: So basically, in this is usually talking about some sort of team effort.
1: Mm-hmm.
0: If one person does the heavy lifting, it means that they are doing the hardest part. They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part
1: mm-hmm.
0: and demanding work
1: okay.
0: compared to the others.
1: Ah.
0: So in this case, it would be that the human mm-hmm. needs to do the majority of the work, mm-hmm. not the AI.
1: 그냥 prompts를 넣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걸 오히려 인간이 더 해야 인정
0: yes.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Yes.
1: Okay, so heavy lifting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핵심적인 힘든 일 역할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팀워크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 핵심적인 일을 한다든가
0: yeah.
1: 그걸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0: That's right.
1: 그래야만 이거 스코어 할 수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1: 다만 단순한 명령어 입력으로 AI가 100% 만든 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작 기여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헤비리프팅 제가 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영수증을 보여줘야 됩니까?
0: Yeah,
1: 네.
0: that's right. So you're like, why is the receipts there?
1: Right.
0: So show one's receipts mm-hmm. actually has an idiomatic meaning.
1: Mm-hmm.
0: It means show the evidence,
1: mm.
0: show the proof. It's kind of like, okay, I did this. Okay,
1: mm-hmm.
0: well then show me the evidence. Show it to me, prove it to me.
1: 아, 그러면 show me the receipts라고 실제로 쓴다는 얘기죠.
0: Yeah.
1: 와, 너무 신기합니다.
0: 그렇죠.
1: 우리가
0: yeah.
1: receipt이라고 하면 그냥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idiomatic expression으로다가 당신 뭐 한 거 있으면 증거 대보세요.
0: Yeah.
1: 증거 보여주세요.
0: That's right.
1: Wow. Okay, so show one's receipts라고 하면 증거 혹은 기록을 제시하다, 보여주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이제 creative contribution, 창의적인 기여를 prove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From now on, AI-assisted music can score offici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d a human creator did the heavy lifting. However, songs generated entirely from simple prompts will be excluded from registration. Creators need to show their receipts and prove their creative contribution.
1: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엔화나 달러 같은 화폐의 가치 또는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을 비유하는 동물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0: Number 1, bull. Number 2, bear. Number 3, hawk. Number 4, dove.
1: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주가라든가 화폐의 가치 이런 것이 하락하는 약세장을 비유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0: Number 1, bull.

0: Number two, bear. Number three, hog. Number four,
1: dove. That. 왜? 지금 마지막 거 약간 너무 억지 같은 느낌인데요.
0: That was a hard
1: 너무
0: one.
1: 귀여웠습니다.
0: A dove is a hard one.
1: 처음에 불이 저는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이제 황소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0: Oh,
1: 아!
0: Yeah, I forgot.
1: 소리는,
0: anyway.
1: 소리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Right. 자, 보기 동물들 모두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have a little BTS with Swim.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이 뭐였죠?
2: Number two, bear.
1: 맞습니다. Bear는 곰은 아래로 내려치죠.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ull, 황소는 위로 올려치기 때문에 강세장. 그리고 hawk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매파, 강경파라고 할 수 있죠.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강경파 얘기하고요. 그리고 dove는 진짜 말 그대로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Okay.
1: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허진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673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Right. 방금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6732님께서요. 크쌤 동물 흉내 소리 포켓몬이 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면서 파키마니 정답은 2번 하셨고요. 정답 발표할 때 곰소리 다시 내주세요. 제발 하셨습니다. 내주셨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주세요. 곰소리 어떻게 내요?
2: Bear.
1: 저희 정말 우리 쌤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2: 네. Oh, that's right.
1: 다림님이요. 갑자기 아니 마지막 기사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Is that even humanly possible?
2: 다림님, no. It is not.
1: 저희도 놀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1: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16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오직 수영으로 건넌 사상 첫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56시간 동안 물살을 가는 끝에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56시간을 안 자고 버티는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영을 56시간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 저는 진짜 걱정이 됐던 게 아니, 그러다가 졸아서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물에서 뭔가 나오거나
2: well,
1: 어떻게
2: I mean,
1: 해요, 이거?
2: That's the thing. The important thing here is continuous hours
1: wow.
2: without sleep or rest. Or outside support, because
1: right.
2: sometimes they do have some outside support
1: right.
2: to
1: yes,
2: kind of
1: yes, yes.
2: help them along.
1: Uh-huh.
2: No, it's completely himself.
1: So he just kept floating?
2: He kept swimming.
1: Oh.
2: Just swimming.
1: 그러면 swimming 하다, and then, you know, 잠깐 쉴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floating.
2: I'm not sure.
1: You know,
2: I'm not
1: whatever.
2: sure. Maybe like he floated on his back, maybe. But yeah.
1: 저는 상상이 안 가요.
2: He didn't stop.
1: 특히나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2: Yeah, I mean,
1: 충격적.
2: I like swimming, but not that much.
1: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아암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울트라 발틱 스윔 프로젝트의 일환.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완주로 79만 주어티 약 3억 원 이상 모금을 달성을 했다.
2: Wow, that is right. amazing.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1: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16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오직 수영으로 건넌 사상 첫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2: yeah.
1: 않을 수가 없습니다. So 160km의 이제 거리를 수영을 쫙 한 첫 번째 스위머로서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So he made history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무슨 보트를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So strictly on manpower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 Yeah. 네. So I think our listeners may know the word strict.
1: Mm-hmm.
2: So teachers can be strict, parents can be strict. But we use this with L-Y strictly here. Mm-hmm. It takes on another meaning. It means only, completely, exclusively.
1: Mm-hmm.
2: So here, strictly on manpower. And manpower is literally the power from the man.
1: Okay.
2: So no outside help, no machinery that helps him. He did it on his with his own body.
1: 정말 사람의 힘으로만 해낸 것이다.
2: Yes, that's
1: 무슨 뭐
2: right.
1: 보트를 타고 가거나 무슨 뭐 드론이 이렇게 이렇게 끌어주거나 좀 말이 안 됐나요? 아무튼 여기 지금 일단은 방금 포인트가 strict하다라고 형용사로 쓰게 되면 oh, my father is really strict.
2: Yeah, 이렇게 teacher is really strict. Yeah, yeah. Mm-hmm.
1: 엄격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Mm-hmm. 근데 이제 strictly하게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completely 완전히 다른 예외는 없다.
2: Mm. So one really common expression is okay, this is strictly. Confidential.
1: Mm-hmm.
2: Completely confidential. Mm-hmm. You cannot tell anybody.
1: 완전히가 되겠네요. Okay. So manpower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도 쓰잖아요. Oh, we need more manpower. 이렇게 얘기하면
2: yes.
1: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2: right.
1: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도 진짜 오직 순수 사람의 힘으로만 그렇게 수용해 감으로써 he has made history가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2: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1: 쉬거나 잠도 자지 않고 56시간 동안 물살을 가른 끝에 네 번의 실패를 딛고 다섯 번째 도전만에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요, 성공한 것도 대박인데요. 그 전에 네 번을 이미 했다는 거가 저 지금 읽으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몸이.
2: It's too much. Come on.
1: 그렇죠. 그 실패를 했지만 다섯 번째 성공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멋지게 표현을 좀 했네요.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2: Yeah.
1: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cut을 썼을,

0: 그리고 뭐 swim through라고 할수 있었던 것을 왜 이거 썼을까? 그리고 그냥 water가 아니라 왜 why is it the open water?
1: Okay. So the open water is a body of water that is literally, it's basically another way of saying the ocean, the sea. Okay. It's like wide open. There is no end, right? There's no closing
0: okay.
1: thing.
0: There's no, there are no buildings
1: no
0: in between,
1: nothing.
0: nothing.
1: It's open water. And the idea of cutting through something means really simply just to pass through. But you feel, though, that it's he's going right through the water. Like, you know, like one, you know, at a time. Like just going right through the water.
0: 정말 무슨 가위로 자르는 듯이
1: 물을 passing through.
0: 가르면서 가는 거네요.
1: Yeah.
0: 이게 너무 우리말이랑 비슷한 게 우리말도 만약에 수영해서 가면서 이러면 느낌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바다를 가르며 이런 멋있잖아요.
1: Yes, yes.
0: 조금 더 문학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So cut through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면서 나아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water가 아니라 open을 써버리니까 탁 튀어 있는 느낌. 굉장히 바다가 크다라는 느낌을
1: ocean.
0: 주네요. 그럼 쌤, open sky라고도 쓰나요?
1: Yeah, sometimes we do.
0: 뭔가 하늘이 와 넓다.
1: Yeah, that's right. It's large.
0: 뭔가 poetic합니다.
1: It's endless.
0: Right. 그렇게 오랫동안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막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하면서 드디어 뭔가 극복하게 된 겁니다. 전에 여러 번 실패했지만 다섯 번째는 안 돼. 해낼 거야. 성공을 했어요. 자, 근데 다섯 번째 그 성공한 것을 굉장히 멋지게 또 monumental mileston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Well, these two words are very extraordinary,
0: right.
1: both of them, right? Monumental is extraordinary, almost historic. And then if something is a milestone, it is a very important or significant event. So if it's a monumental milestone, this is just extraordinarily incredible.
0: 보통은 하나씩 쓸 법도 한데
1: yeah.
0: 그렇죠? 이것을 섞어서 써버린 거네요.
1: That's
0: so
1: it.
0: monumental이라고 원래 monument 자체가 굉장히 기념물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념비적인 그런 또 거기에다가 milestone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뭐 이정표라는 뜻도 되지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셨죠.
1: Yes.
0: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획기적인 사건을 이뤘다. 멋지게 표현을
1: yes,
0: 하게 되네요.
1: That's right.
0: 이거는 약간 마일스톤보다는 160km stone 아닐까요? 네.
1: So, just quickly. Now, of course, this is a milestone. It's monumental. But we in life have many milestones.
0: Right.
1: You know, graduating college, getting married. Those are also considered milestones as well.
0: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1: Important.
0: 될 수도 있고
1: yes.
0: 중요한 그런 획기적인 사건. 건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Polish swimmer has made history as the first person ever to cross the 160-kilometer Baltic Sea strictly on manpower. Cutting through the open water for 56 hours without sleep or rest, he overcame four previous failures to achieve a monumental milestone on his fifth attempt.
0: 네,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트위스트를 준다라고 하는 거, add a new.
1: I've been in the doldrums all week.
0: 아, 목소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1: Yeah.
0: 나 일주일 내내 기분이 영 꿀꿀하고 의욕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counter clockwise rotation.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이죠.
1: Turn the cap in a counterclockwise rotation to open it.
0: 뚜껑을 열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냥 receipts가 나오게 되면 영수증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Show their receipts. Show one's receipts 쓰면 증거를 대다 확실한 사실을 입증하다.
1: If you claim you were there, show your receipts.
0: 네가 거기 있었다고 주장할 거면 확실한 증거를 대봐. 무슨 뭐 그 연예인한테 뭔가 사인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자, 그리고요. Crank up the heat. 난방, 뭐 열을 세게 틀다.
1: The boss decided to crank up the heat on the team.
0: 팀장이 팀원들을 더 세게 압박하기 시작해서 뭔가 힛을 막 강하게 돌린 거죠. Alright,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봅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할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태풍이 상륙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릅니다. 정전에 대비해 스마트기기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셋째,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에 있다면 수시로 이웃의 상황을 챙기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0: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Deep Dive Daily. 오늘도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운동할 때요,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뭐 레깅스나 자전거 타이즈처럼 뭐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입고 거리를 나서는 일, 뭐 요즘에는 정말 흔한 일상이 됐죠. 그런데 이런 차림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운동할 때 입었는데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입니다. 자, 크쌤이 드리는 단어 중에 나머지와 카테고리가 전혀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 Here we go.
1: Yeah.
2: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1: 와, 엄청 빨랐어요.
2: Yeah.
1: 엄청 빨랐습니다.
2: Oof.
1: 와, 오늘 뭔가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2: yeah,
1: 생동감이
2: not bad,
1: 살아있고요.
2: Huh? Uh-huh.
1: 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2: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1: 네, 지금 보니까 다 뭔가 하나 빼고는 이렇게
2: below
1: 아래, 아래. 입는 하이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culottes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치마바지 같은 뭐 그런
2: yes.
1: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거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Okay, yeah, that's good.
1: 네,
2: good hint.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딥 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2: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1: 터키의 주지사가 해임됐다. 이유는 쫄쫄이 자전거 바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ousted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oust 한다는 것은 뭔가 몰아낸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urkish governor가 ousted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expelled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임되었다. 자, 만약 한 지역의 가장 높은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지사나 시장 같은 고위 공무원이 딱 붙는 자전거 바지를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면 어떨까요? 최근 터키에서 한 주지사가 해임을 당했는데 정말로 이 자전거 바지 때문에 잘렸다는 황당하고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 황당한 이야기 오늘 기사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대통령령 제3호,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튀르키예 아르다한주의 메흐메트 파티흐 치체클리 주지사를 해임합니다. 자, 이런 발표가 났고 처음엔 평범한 인사이동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But the brief announcement from the Turkish president's office last week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of Çiçekli, who had been appointed in January as the governor of Ardahan, a province of about 90,000 people in northeast Turkey. And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0: 대통령실의 발표에는 치체클리가 대체 왜 해임됐는지 이유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아르다한주에 막 부임한 인물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바지 때문에 해임된 거란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합리적인. 왜냐하면 방금 부임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일 것이다. 이것 때문일 것이다.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the brief announcement from the Turkish president's office last week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of Çiçekli, who had been appointed in January as the governor of Ardahan, a province of about 90,000 people in northeast Turkey.
0: 지난주 터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짧은 발표에는 치체클리가 대체 왜 해임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올해 1월 인구 9만 명 정도가 사는 튀르키예 북동부 아르다한주의 주지사로 임명된 인물이었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announcement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뭐 해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But it did not specify any reason for the dismissal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dismissal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 Okay. In this context, dismissal means that he was removed from his position. That they let him go.
0: Right. 이거는 원래 dismiss 한다는 거가 이제 해산, 자 헤어져, 다 가 이런 느낌 아닌가요?
1: Okay. Class dismissed. Right. Yeah, that's right. Go. So basically, it is the formal term for saying you can no longer work here.
0: 아, 뭔가 그거를 좀 부드럽게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0: Termination. 이러면
1: right. Or firing. It's very strong words, okay. right? So in this context, dismissal, like quietly. And also because they did not specify.
0: Right.
1: And that's why they probably use the word dismissal.
0: Right.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강한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더 집중이 돼 버리니까.
1: Right.
0: So dismiss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해임, 뭐 파면, 해고 정도를 부드럽게 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specify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1: It says here they did not specify any reason.
0: Right.
1: So when you specify, you hear the word specific in there.
0: Specific, yeah, 뭔가 구체적인.
1: Right. They're related together. And so if you specify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giving specific details about something. You are stating clearly and exactly the reason. But here, they did not.
0: 아,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라든가 사실 뭐 해임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든가 뭐라도 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1: Sure. 그렇죠? Right. I mean, people want to know.
0: 그런데 대충 했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했거나. So, specify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1: Yeah.
0: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0: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해임된 이유가 다름 아닌 자전거 바지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죠? So at least some people quickly started speculating that he had been fired because of bicycle pants. Okay. 아, 이거는 분명히 저 bicycle pants 때문이야. 딴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1: Well, I mean, the government
2: the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터키의 주지사가 해임됐다. 이유는 쫄쫄이 자전거 바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임 소식에 지역 민심이 들썩였지만 아무 사유도 발표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소셜미디어 자전거 사진들로 쏠렸습니다. 사실 치체클리 주지사는 직접 대회까지 기획할 만큼 자전거에 진심이었다는데요. 문제는 사진 속 그가 늘 딱 붙는 선수용 쫄쫄이 자전거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공직자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에서까지 비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0: That prompted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As reported in local news media, one lawmaker from the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Inan Akun Alp, considered the matter important enough to bring up in the parliament. He called Çiçekli a TikTok governor, according to the Hürriyet Daily News, adding he walks around in cycling tights with four bodyguards, rides his bicycle all day long among citizens. This is not how a governor should act.
1: 결국 이 사진들은 정적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야당의 알프 의원은 이 문제를 무려 국회에서까지 끄집어냈는데요. 치차클리 주지사를 틱톡 주지사라고 부르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호원 넷을 데리고 쫄쫄이 복장으로 온종일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데 이건 주지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가치에 어긋난 옷차림이다. 이렇게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That prompted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1: 결국 이 사진들은 정적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criticism을 prompt 했다라고 했는데 prompt는 여기서 무슨 뭐 프롬프트를 쳐서 넣는다가 아니라 뭔가를 spark 시키는 거, 촉발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criticism은 여러분 criticize 동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명사입니다. criticism 뭐 비난, 비판,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바로 political opponents라고 얘기를 하나요.
0: That's right. Political opponents. These are the people on the opposing side of politics or the opposing party, his rivals,
1: okay.
0: The other parties.
1: Yeah. Of course.
0: Of course.
1: 뭔가 이때다 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opponent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적을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정치 쪽에서의 적이다. 그래서 정적, 정치적 상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지하는 사람은 proponent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As reported in local news media, one lawmaker from the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Inan Akun Alp, considered the matter important enough to bring up in Parliament.
1: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당의 이난 아쿤 알프 의원은 이 문제를 무려 의회에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뤘다고 해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parliament에서 bring up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bring up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화에서도 좀 많이 쓰죠. 그렇죠? 뭔가를 위로 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0: No, no. Right? So if you bring up, usually we say this when we want to talk about a topic. You mention the topic, you introduce a topic, which is basically to bring up a topic.
1: Bring up.
0: Yes.
1: 갑자기 다들 조용히 있는데, 아니, 너, why did you have to bring that up?
0: Yeah. Why did you have to talk about that, right?
1: 마유 그때 방귀 꼈다며? 그랬을 때 마유가 깜짝 놀래가지고, yeah. why did you have to bring that up? 이렇게 yeah. 얘기를 하는 거죠.
0: Don't say that. Okay. Now, here, in this context, bring it up in parliament, it's kind of like bring it to their attention. To mention it and highlight this even stronger.
1: Okay.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좀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0: Yes.
1: 그래서,
0: yes.
1: 아, 의회에서 이 의회라고 하는 거 parliam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bring up을 했다. 이 parliament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영국 쪽에서 보통 이제 많이 쓰게 되죠.
0: True.
1: 그래서 의원 내각제 의회가 되겠고요. 미국 쪽은 보통 대통령제 의회이기 때문에 뭐 congress라는 단어를
0: That's
1: 이제
0: right.
1: 쓴다든가. 그래서 이 parliament에서 bring up mention을 할 정도로 이거 충분히 중요한 얘기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Alright, 연결해 보겠습니다.
0: He called Çiçekli a TikTok governor, according to the Hürriyet Daily News, adding he walks around in cycling tights with four bodyguards, rides his bicycle all day among citizens. This is not how a governor should act.
1: 그는 치체클리 주지사를 틱톡 주지사라고 부르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호원 4명을 데리고 쫄쫄이 자전거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온종일 주민들 사이로 자전거나 타고 다닙니다. 이건 주지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I said, why not? I
0: Well,
1: mean,
0: I mean, everybody does it. I mean, we go to
1: right.
0: Hong Kong and you see a lot of people wearing
1: Right.
0: these like

0: cycling tights when they're sick.
1: Cycling tights.
0: Or cycling shorts.
1: 저는 이런 게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타이츠가 있는데 많은 여러분들 타이즈가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타이즈라고 대부분 부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이츠인 거죠,
0: That's
1: 그렇죠?
0: right, that's right.
1: 타이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팬츠가 이제 줄여서 타이츠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타이츠도 있고 레깅스도
0: Oh, leggings.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That's
1: right?
0: right. But here it's cycling. So, yeah, I guess in the winter it can be leggings,
1: Okay.
0: long. But usually when we hear cycling shorts or obviously they're going to be shorts. And tights, it could be long, it
1: Long.
0: could be short.
1: 오케이. 아, 그렇군요. 그게 저는 지금 타이츠는 잠깐만 발이 달렸나? 이런 식으로 레깅스는 다리 쪽이니까 발이 안 달렸나 했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타이츠는 짧은 것도 있겠네요. 오케이. So cycling tights라고 하는 거 자전거용 쫄쫄이 바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지류로 돼 있는 거는 plural. 복수로 쓰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Alright, so 이렇게 됩니다. Part 2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at prompted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as reported in local news media. One lawmaker, from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Inan Agun Alp, considered the matter important enough to bring up in parliament. He called Çiçekli a TikTok governor, according to the Hürriyet Daily News, adding, He walks around in cycling tights with four bodyguards, rides his bicycle all day among citizens. This is not how a governor should act.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 되겠습니다. 자, 크쌤이 드리는 단어들 중 나머지와 카테고리가 다른 하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0: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1: 한 번만 더요.
0: Tights, pants, chinos, culottes, trousers, leggings, hoodie, jogger, shorts.
1: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Leo Sayer with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 함께하고 계신 기사 제목은요.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되겠습니다. 야당의 거센 공격과 소셜미디어용 주지사라는 놀림 속에서도 치차클리 주지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그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그 옷은 일할 때 입은 게 아니라 아침 운동할 때 입은 정당한 스포츠웨어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응원하는 동네 주민 수천 명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였고요. 지사직을 내려놓고 떠나는 마지막 길엔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의 차를 호위하는 보기 드문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합니다. 논란의 주인공 주지사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1: Çiçekli leaped right in, telling Bergün, an Istanbul newspaper,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Apart from that, we don't wear this attire during our normal working hours on weekdays.
0: 억울했던 치체클리는 즉각 언론에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요트도 타고 노도 젓고 자전거도 탑니다. 뭘 하든 프로답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입은 옷은 아침 운동용 스포츠웨어입니다. 평일 정상 근무 시간 중에는 당연히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아 진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Çiçekli leaped right in, telling Bergün, an Istanbul newspaper,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0: 억울했던 치체클리는 즉각 언론에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스탄불 신문사 비르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트와 노를 젓고 자전거도 탑니다. 무슨 운동이든 프로 수준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체클리가 한참 기다렸다가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온 느낌이 좀 들어가서
1: yes,
0: So Çiçekli
1: right.
0: leaped right in 이라고 yeah. 했네요.
1: And if you leap right in, it means to do or start something immediately mm-hmm. or very enthusiastically. Ah. Like there's like a project, like who right. wants to do it? You leap right in. It mm-hmm. may be, I'll do it right away.
0: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얘기를 할 때 leap right,
1: right in.
0: in.
1: And leap uh-huh. in and that right is stressing mm-hmm. that it's happening right now.
0: Leap 자체가 이렇게 mm-hmm. 껑충껑충 뛰는 것을 얘기를
1: right
0: 하잖아요.
1: In.
0: 그러면 right이 없어도 이미 leap in 한다는 것 자체가 탁 뛰어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1: yeah.
0: 더 강조를 해준 거네요.
1: Yes, so okay. he leaped right in. Mm-hmm. In this context means mm-hmm. that he quickly said, mm-hmm. he quickly gave it a reason.
0: 더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거나 오해가 있기 전에 바로 막으려고
1: yeah.
0: leap right in, 한마디로 즉시 거침없이 뛰어들다, 뭐 바로 해명을 하다, 뭐 이 정도로 의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Correct.
0: Right. So 그러면은 Leap in 대신에 jump in을 써도 될까요?
1: Yeah, he
0: 거니까.
1: jumped right in, yeah.
0: 아, mm-hmm.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 안 돼, 나, I need to explain myself.
1: Yeah, it's
0: 얘기했죠.
1: not true, it's not true, right.
0: 아하, 바로 mm-hmm.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and I do my best, right? 최선을 다한다. To do it,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At a professional level.
1: That's right.
0: 그런데 쌤, at a professional level이라고 하면 진짜 프로라는 뜻인가요?
1: Yes, that is true.
0: 아.
1: To do something at a professional level or to do it at an amateur level mm-hmm. is one or the other. Most of us do, you know, we're amateurs or
0: okay.
1: we just do it as a hobby.
0: Right.
1: But he tries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0: okay.
1: means that it's not like row, row, mm-hmm. row your boat. Mm-hmm. You know, like, mm-hmm. you know, let's go out into the boat.
0: Right.
1: And no, he is like a rower and a sailor.
0: Uh-huh.
1: At a professional level.
0: 진짜 프로처럼 한다라는 mm-hmm.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yeah.
0: 그 사람 자체가 실제로 뭐 프로로 활동한다는 게

0: 아니어도 그 정도로 정말 제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1: That's right. And so here a cyclist as well. And that's why if you're a cyclist, you usually wear those pants. You know, those biker shorts, right? The cyclist shorts. But normal people just wear, you know, whatever.
0: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을 타고 어디를 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제가 그런 사이클링, you know, bicycling tights를 입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1: No.
0: 그냥 바지 입고 하는 건데 이 정도로 뭔가 gear를 갖추고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1: That's correct.
0: 아, 그래서 나는 하려면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진짜 프로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제대로 한다고요.
1: Yeah.
0: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Which is why I wear my cycling tights. Which is probably that's what he's saying.
0: 그래서 입는 거다. 다른 게 아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Apart from that, we don't wear this attire during normal working hours on weekdays.
0: 제가 입은 옷은 아침 운동용 스포츠웨어입니다. 평일 정상 근무 시간 중에는 당연히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내가 morning workouts, 아침 운동을 위해서 이런 거 입기는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I'm wearing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다.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할 때 입는 건 맞긴 한데 apart from that 이러면서 we don't wear this attire 이라고 뭔가 스토리가 반전이 돼요. Apart from that이라고 하는 건 그 뭔가를 바꿔주는 내용일까요?
1: Well, this simply means except for.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except for.
0: Okay.
1: Right.
0: So,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거 빼고는요.
1: Excluding. Yes. Yes.
0: So, 여기서는 이런 상황을 빼고,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할 때 빼고는 우리는 이 어타이를 그렇죠. 낮에 갑자기 일할 때 입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Like he probably doesn't wear it to the office.
0: 그건 좀 아니죠.
1: Yeah.
0: 만약에 그거 그랬으면 정말로 그거는 논란이 될 수
1: right.
0: 있고 의외에
1: right.
0: 나가는데 갑자기 타이츠를 입고 나간다든가. So 여기서 attire이라고 하는 건 복장이나 의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옷이나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운동이라든가 무슨 어떤 공식 행사가 있거나 입는 그런 그런 상황에 맞는 차림새를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1: Yes.
0: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Çiçekli leaped right in, telling Bergün, an Istanbul newspaper, I'm a sailor, a rower, and a cyclist. I do my best to do it at a professional level. The clothing I'm wearing is sportswear that I use for morning workouts. Apart from that, we don't wear this attire during our normal working hours on weekday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arah Kang with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0: Deep Dive Daily. A Turkish governor was ousted. Were bicycling tights to blam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공직자가 딱 붙는 운동복을 입었다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해임이 된 걸까요? 전문가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자전거 옷이 불씨를 지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정치 싸움이나 예전에 일했던 지역의 공사 비리 조사 같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뉴욕대 국제관계 전문가 페케르 교수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1: My sense is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but not necessarily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Pecker sai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underlying reason for sure,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horts were the only cause, she said. Whatever the reasons, Çiçekli is continuing to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페케르 교수는 쫄쫄이 바지가 논란에 불을 지핀 시발점이었을지는 몰라도 해임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며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정말 바지 하나 때문에 해임됐다면 그게 더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치체클리는 여전히 자신의 스포츠 사랑을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본인의 나는 이거 진짜 운동 정신으로 한 거다.
1: Right.
0: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사이클 탈 때 그런 기어가 다 있는데 복장이 다 있는데 바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뭐 you know, sweatpants 같은 거 입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1: Yeah, I agree.
0: Right?
1: I agree. Uh-huh. I mean it's interesting how this is really transpired.
0: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y sense is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but not necessarily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Pecker said.
0: 페케르 교수는 자전거 쫄쫄이 바지가 논란에 불을 지핀 시발점이었을 수는 있지만 해임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My sense is 라고 이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My sense, 나의 sense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my sense is 라고 하면 뭔가 정황상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fac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proof는 없지만 정황상 봤을 때 저의 감은 이래요. 라고 되겠고요. 좀 비슷하게는 사실은 my feeling is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는 조금 더 감에 의존하는 듯한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거를 확실하게 100%를 말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Sure, he doesn't know for sure.
0: Right. Right.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쫄쫄이 바지가 문제가 되긴 했을 것이다. 처음에 일단은 이라고 해서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Okay. So, I mean, we've talked about trigger a number of times.
0: Yes.
1: It kind of sparked this controversy. And it was a public controversy. Mm-hmm. So a controversy is like a public, it's a disagreement, it's a debate. There's a lot of, like, talk about what's, this is not right, you know, and people having opinions, strong opinions. And public, of course, is that everybody was talking about it.
0: Okay.
1: Not within the government circle.
0: Mm-hmm. 그냥 단순하게 뭐 의회에서만 도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뉴스든 뭐 댓글을 달고 소셜미디어든, right? Controversy라는 단어는 진짜 이 단어를 모르면 뉴스를 그냥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Controversy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논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참고로 adjective, 형용사 모형으로 바꾸면 controversial. 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쌤이 지금 public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정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1: Yeah, everybody in the public, you know, it could be you, me, anyone
0: right.
1: can, you know, talk about this and debate about this.
0: Right.
1: Yeah.
0: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쫄쫄이 바지가 처음에 그런 public controversy를 trigger 한 거가 맞긴 할 건데
1: yes.
0: 하지만 not necessarily 라고 얘기는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꼭 뭐는 아니냐면 the underlying reason
1: okay.
0: for the governor's dismissal.
1: Well, you know, we just covered that expression root issue or
0: yes.
1: root cause, which is very similar to this expression underlying reason. So there is what seems to be the reason and the real reason underneath.
0: 아.
1: So the underlying reason is the real deeper reason.
0: 그냥 단순한 reason이 아니라
1: yeah.
0: 뭐 이게 사람들이 아 이게 이유예요. 뭐 쫄쫄이 바지가 reason입니다라고 하지만 underly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걸까요? 아래 깔려 있는 아래 누워 있는
1: yeah,
0: right? So 진짜 저 아래 있는 이유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네요. 오케이. 어 그래서 진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root라고 하는 거 그리고 underlying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 근본적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atever the reasons,
0: it is difficult, right?
1: Oh, it is difficult to know the underlying reason for sure.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horts were the only cause, she said.
0: 정확한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정말 쫄쫄이 바지 하나 때문에 해임됐다면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Underlying reason이 또 한 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깔려있는 뭐 근본적인 이유인지 아는 것은 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할 수 있겠다.
1: Yeah, right. I mean, really, if you think about it, it's like, that can't be the only reason.
0: Right.
1: There's got to be other reasons.
0: 그러니까 뭔가 전에 뭔가 쌓인 게 있거나
1: yeah.
0: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1: I think
0: 것 같아요.
1: So, yeah.
0: right. 자, 연결해 볼까요?
1: Whatever the reasons, Chichekli is continuing to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이유야 어찌 됐든 치체클리 씨는 여전히 자신의 스포츠 사랑을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유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것보다 사실 그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나가고 있다. 이걸 좀 집중하고 싶은 것 같아요.
1: Yes.
0: 얘기 자체가. So whatever the reasons라고 출발을 합니다.
1: Okay. So whatever the reasons basically means regardless of the reasons.
0: Mm-hmm.
1: It doesn't matter what the reason is.
0: Okay.
1: He is going to pursue or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Okay. So whatever the reasons라는 건 이유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러면은?
1: That's right. 아. right. So you think it's this and you think it's that? Well, it doesn't matter. I'm still going to do this.
0: 아, 이게 이유이든 저게 이유이든 whatever the reason.
1: Whatever the reason.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oh, whatever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됐든
1: yeah.
0: 네가 뭐라고 말하든
1: It's used as a very informal way like whatever.
0: 아, whatever. 근데 쌤 그러면 whatever the reasons S를 붙여도 되고 S를 빼도 되나요?
1: Yeah,
0: whatever
1: sure,
0: the reason이라고 해도
1: sure.
0: 되나요?
1: Because here we're introducing several possible reasons.
0: Uh-huh. 아, 이유가 됐든 저게 됐든 뭐 이게 됐든 여러 가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복수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단수 써도 괜찮다.
1: Yes.
0: So 이유가 어쨌든 어찌 됐든 그 까닭이 무엇이든이라고 할 때는 whatever the reasons라고 하고 이제 문장을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My sense is that the bicycle shorts were the trigger for some public controversy, but not necessarily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governor's dismissal, Pecker sai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underlying reason for sure, but I would be surprised if the shorts were the only cause, she said. Whatever the reasons, Chichekli is continuing to defend his athletic pursuits.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죠. 오늘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고르기였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들이 쭉 나왔습니다. Tights죠. Pants, 바지, chinos라고 하는 건 면바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culottes는 이거는 치마 바지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1: yeah, a lot of people don't
0: right.
1: know this.
0: Trousers도 바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leggings는 뭐 여러분 아시겠죠?

0: leggings겠고요. 후디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거를 바지에다 입, 바지처럼 입진 않잖아요. 그렇죠?
1: No.
0: 우리가 후니 어, 뭐 후니 뭐 후드 셔츠 뭐 이렇게 mm-hmm. 부르는 게 사실은 후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거스는 정말 뭐 달릴 때 쓴 어, 입는 바지가 되겠고요. 쇼츠는 반바지가 되겠죠. Mm-hmm. 다 바지입니다.
1: Yes.
0: 자, 두 분께 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세네멘 톡톡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077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Yes, hoodie was the correct answer to both of them. Congratulations.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집니다.
1: Here's Jeremy Zucker with Always I'll Car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터키의 한 주지사가 사이클 타이츠 입었다고 비판받았을지도 모른대.
0: 진심? 운동복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다고?
1: 전문가들은 그 타이츠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고 본대.
0: 나도 누가 해고하기 전에 내 스키니짐부터 처리해야겠다.
1: 아니, 안 버렸어?
0: 안 버렸어, 혹시나.
1: 제발.
0: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1: When? 네. Soon? Well, look at you. I think you can soon.
0: Maybe at this pace, huh?
1: Yeah.
0: 내년 정도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입을 수 있어도 입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타이츠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고 본대라고 했는데요.
1: Experts think the tights we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0: 자, 지금 보면요. 그 타이츠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더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문자 그대로 썼네요. 말 그대로요.
1: Yeah.
0: Right? The tip of the iceberg. 팁이 뭘까요?
1: Yeah, the tip basically, it's like the highest little part, right? The tip.
0: Okay.
1: So basically the iceberg, you see the tip of the iceberg, only 10% of that iceberg, and the 90% is below.
0: 그래서 무서운 거죠.
1: So when you

0: say something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Mm-hmm. You're saying that it's just we see something small, mm-hmm. but there's a much bigger problem underneath.
1: It's just a small part of the problem.
0: Just a small part.
1: Okay, so tip이라고 하는 거가 끝부분, 뾰족한 끝을 얘기라고 아이스버그가
0: That's
1: 빙산이에요.
0: Right. Mm-hmm.
1: 근데 그 끝에만 보고 있다는 거, 아, 우리 문제 요거밖에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90%의 문제는 저 아래 숨어 있다.
0: Totally.
1: 그래서 타이타닉도 보면요.
0: Yeah.
1: 솔직히 팁이 이만했으면 피했을 거잖아요.
0: That's right. It was actually like a slight tip
1: right.
0: that came out.
1: But
0: underneath, you've got that whole big chunk of ice.
1: 큰 문제가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Mm-hmm. 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랑 정말 비슷하게
0: yes,
1: 설명이 될 수
0: absolutely.
1: 있겠습니다. Mm-hmm.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더 한번 보자면요. 크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클 타이츠 입었다고 비판받았을지도 모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mm-hmm. 막 아... 그러니까 욕 먹지 막 이러잖아요.
0: Yeah.
1: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0: Well, of course, we talked about criticism. Mm-hmm. So you are criticized for something.
1: You mm-hmm. are criticized
0: yeah.
1: for something
0: yeah.
1: or for doing something as
0: for
1: well.
0: For doing something,
1: okay.
0: yeah, that's right. So oftentimes with parents, like mothers, mm-hmm. You know, you're not a mother, but people who are mothers, everybody has an opinion mm-hmm. about how to raise their children.
1: Right.
0: And sometimes, you know, other mothers can mm-hmm. be like, why does she do that? Mm-hmm. Or she should do more. Or right. she, you know, so you're criticized mm-hmm. for doing certain things.
1: 아, 어떤 mm-hmm. 일을,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걸 했을 때,
0: It's
1: 남들이
0: very,
1: 봤을 때, 아, 저건 아닌데.
0: Yeah, yeah very
1: 하면,
0: common.
1: 아, okay, so mm-hmm. I am criticized for doing something wrong. Mm-hmm.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잘못으로 다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꼭 큰 일로다가 뭐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이 돼가지고 뭐 아니면은
0: yeah.
1: 회사에서 CEO가 뭘 잘못해서 criticize 되는 거 말고도 그냥 사람 친구한테
0: yeah.
1: 뭐 욕을 먹거나 이렇게 캐주얼하게 쓸 때도 할 수 있을까요?
0: Absolutely, absolutely. Mm-hmm. So someone can criticize you, and if your friend criticizes you, mm-hmm. we often say before we mm-hmm. say it, we say, "Oh, this is just constructive criticism."
1: Right.
0: So this is just to help you out, uh-huh. right? So I'm saying this.
1: 이거는 좋은 비판이야. 너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0: That's right.
1: Okay. So criticize 우리가 그냥 사전에서 찾으면 비판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욕을 먹는 거죠. If you are criticized, right?
0: Yeah, that's
1: okay.
0: right.
1: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운동복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다고 mm-hm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Mm-hmm. Right?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뭔가
0: yeah.
1: 별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제 삼는다.
0: Absolutely. Make that big of a deal out of something.
1: Wow.
0: And the key word is that.
1: Uh-huh.
0: Okay. You can just say, oh, it's not a big deal.
1: Uh-huh.
0: But make that big of a deal
1: uh-huh.
0: means 그렇게까지?
1: 이 정도라고?
0: Yeah,
1: 이러면서
0: that's right.
1: 실제로 big of a deal, 이게 a big deal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Uh-huh. 그렇죠? 어순이 좀 달라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Make a big deal. 이 큰 문제를 삼는다는데 거기 지금 대시 들어간 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0: Mm-hmm.
1: 그렇게까지?
0: 그렇게까지.
1: 큰 문제를 삼는다고 라고 하고요. 뒤에 out of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를, right? 뭐뭐 한 것으로
0: mm-hmm.
1: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1: 이거는
0: right.
1: 정말 너무 긴 패턴입니다.
0: Oh, it is. But you know what? It is a very useful pattern.
1: Right?
0: It's like, Monica, you're making that big of a deal
1: uh-huh.
0: of this? It's like, what's wrong with you? It's no big deal.
1: 이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몇 번 해보다 보면 입에 착착 붙을 것 같아요.
0: Absolutely.
1: Right? 자, 그리고 마유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내 스키니 진부터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0: Yeah. Throw away?
1: Right?
0: Yeah. No. Get rid of.
1: Yeah. Oh, 이거 더 강력하네요.
0: Or you can toss it out, too.
1: Mm-hmm.
0: Mm-hmm. But I think, Sam, mm-hmm. you should not get rid of your skinny jeans.
1: Why not?
0: Because you are losing so much weight
1: well,
0: that you will be able to fit into your skinny jeans.
1: Someday. Yeah. Not so soon, though. 네, 한 내년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kay, so get rid of 한다는 것은 뭔가를 제거하다이지만 가볍게 뭔가를 처분하다, 버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A Turkish governor may have been criticized for wearing cycling tights.

0: Seriously? People made that big of a deal out of workouts clothes?
1: Mm-hmm. Experts think that the tights we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0: I should probably get rid of my skinny jeans before someone fires me.
1: You didn't get rid of them yet?
0: No, not yet.
1: Oh, my
0: God. I pay too much.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3: Hi, 베베도기님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냈네요. 내 사랑 이브닝 스페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1: oh,
3: 감사합니다.
1: That's so sweet. Thank 네. you.
3: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Christine, Sam, of course, 수고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our show with our final song by Shawn Mendes. It is Falling All On In You.
3: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3: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Okay,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3: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here, everyone.
0: 자,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획을 잡을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1: And yesterday we said, let's meet up sometime.
0: 언젠가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이런 표현을 배웠죠.
1: So then the next step is, when? You could ask, what time works for you?
0: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sometime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그때 몇 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다시 한 번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센스 있어야 돼요, 근데.
0: 아, 센스가 있어야 돼요?
1: Let's meet up sometime. 하면, 네, let's meet up sometime. Okay, bye. 아니면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next step. What time works for you?
0: 그렇죠. 자, 우리가 이 work for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잠시 구체적으로 봤었어요. That works for me. 기억나시나요?
1: 네. If something works, 그냥 된다.
0: 맞아요. 괜찮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at time works for you? 라고 물어보면 몇 시가 괜찮으세요? 몇 시가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 time works for you?
0: 자, what time works for you? 이죠. 몇 시가 좋아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몇 시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what time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겠죠. What time?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what time? 이게 맨 처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시가 괜찮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s라는 표현이 오죠. 그럴 때는 이 work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스타트 잉글리시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거죠. 자, work가 맞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가능한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아주 좋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원어민들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일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맞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자, what time works?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어떤 시간이

0: 좋습니다. What time works for you? What time works for you? For you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뭐 그렇게 많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넣는 게 더 좋겠죠?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1: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요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왔어요. 패턴 practice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패턴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what time works for you? So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word time to something else. So what momo works for you?
0: 아, 그럼 time 대신에 다른 거를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시간, 날짜, 장소,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괜찮은지, 어떤 게 맞는지 먼저 배려하면서 물어보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약간 주는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어떤 문장인 거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So what kind of expressions can we make?
1: Well, instead of time, you could say what option works for you?
0: 아, option. 그렇죠. What option works for you? 어떤 선택지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네요. option이라고 하면 우리도 옵션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죠. 그래서 선택지라는 말입니다. What option works for you?
1: What location works for you?
0: location이라고 하면 장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소가 좋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What location works for you?
1: What pickup spot works for you?
0: 자, 상대방을 데리러 가는 건데 어디서 데리러 가는 게 좋나요? 어떤 장소에서 픽업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pickup spot이 픽업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location 대신에 조금 더 구어체에서는 이 spot, S-P-O-T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pick up location도 되지만 pick up spot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1: Kaylin,
0: yeah?
1: I heard that you're getting a delivery.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언제 배송받는 게 좋아요?
0: Anytime on Friday would be good. 금요일 아무 때나 좋아요. 자,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Delivery time. 배송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배송 시간이 당신에게는 좋나요? 라는 의미로 언제 배송받는 게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배송 가구나 뭐 이런 걸 샀을 때 배송 시간을 정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Anytime, 아무 때나 좋다. 근데 언제? On Friday. 우리가 요일을 얘기할 때는 앞에 on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nytime on Friday, 금요일 아무 때나 would be good.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면 anytime on Friday 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1: What design works for you?
0: What design works for you? 어떤 디자인이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죠. What design works for you?
1: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0: Price range라고 하면 가격대라는 뜻이에요. 이 price range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price range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what price range? Price range가 가격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1: You might also ask, what style works for you?
0: 아, 아까 디자인도 물어봤지만 네. style도 물어볼 수 있네요. What style works for you? 뭐 헤어스타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의상 스타일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You might ask even more specifically, like, mm-hmm. what color works for you?
0: Oh, what color works for

0: For you.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쿨톤, 웜톤.
1: 아, 네.
0: 네. Have you tried? Tested which color tone works for you?
1: I remember a long time ago, I figured out what season I was, and then
0: Oh.
1: what colors matched that season.
0: 근데 기억이 나요?
1: 아닙니다.
0: 기억이 안
1: I think I
0: 나요?
1: was a winter.
0: 아, 윈터 그럼
1: 네,
0: 쿨톤일 것 같기도
1: 그런 것 같아요.
0: 한데. 네. 저도 약간 쿨톤에 가깝긴 하거든요.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 네.
0: 자, what color works for you?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You might say, what flight works for you?
0: Oh, what flight works for you? 우리가 비행편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당신에겐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what flight works for you?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네요. 뭐,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패턴을 도대체 어떨 때쓸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What option works for you?
0: What option works for you?
1: What location works for you?
0: What location works for you?
1: What pickup spot works for you?
0: What pickup spot works for you?
1: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0: What delivery time works for you?
1: What design works for you?
0: What design works for you?
1: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0: What price range works for you?
1: What style works for you?
0: What style works for you?
1: What color works for you?
0: What color works for you?
1: What flight works for you?
0: What flight works for you? 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썼죠? 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토요일에 만나자. 몇 시가 좋아?
3: 2시 이후엔 괜찮아.
2: 3시는 어때?
3: 딱 좋아. 그때 봐.
0: 아주 좋은 표현들도 많이 나왔네요. 일단 처음에 친구가 토요일에 만나자. 몇 시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토요일에 만나자? 뭐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1: 네.
0: 토요일에. 여러분, 요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일 앞에 맞습니다. 몇 시가 좋아? 라고 질문을 했죠.
1: 아하.
0: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영어로 이제 슬슬 나오죠? 2시 이후엔 괜찮아. 자, 시간이 괜찮다고 할 때, fre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우리 이번 주에 배웠어요. 그쵸? 그거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3시는 어때? 자, 뭐뭐는 어때? 시간이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1: How
0: how
1: about?
0: about? 그쵸? 딱 좋아! 딱 좋아? 완벽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봐!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 쓰면 될까요? 네, 요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5: I'm free after 2.
4: How about 3 o'clock?
5: Perfect. See you then.
0: 토요일에 만나자. 몇 시가 좋아?
4: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0: 토요일에 만나자.
1: Let's meet on Saturday.
0: 그쵸. on이 나왔네요. 그쵸. Let's meet on Saturday.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Let's meet up on Saturday. up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몇 시가 좋아였잖아요. 요거는?
1: What time works for you?
0: 네. 요거는 이제 영어로 같이 말씀하셨죠? What time works for you? work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2시 이후엔 괜찮아.
5: I'm free after 2.
1: I'm free after 2.
0: 다시 한번요. 2시 이후엔 괜찮아는?
1: I'm free after 2.
0: 자, I'm free. 나는 자유다!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는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생활 영어에서는 나는

0: 시간이 괜찮아로 훨씬 더 I'm free를 많이 쓸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더욱이나 after 2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after 2는 2시 이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free after 2. 나는 2시 이후에 시간이 괜찮아라는 뜻이죠. 어떤 일도 없어라는 의미로 free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3시는 어때?
1: How about 3 o'clock?
2: How about 3 o'clock?
0: 네, 이렇게 시간을 물어볼 때,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How about?으로 물어보죠. 3시 정각이니까 3 o'clock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3까지만 말해도 될까요?
2: Sure.
0: 그쵸? 정시일 때는 How about 3?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2: 네, 바로 위에 I'm free after 2. 저기도
0: 네,
2: I'm free after 2 o'clock.
0: 똑같죠?
2: 네.
0: 네, how about three? How about 3 o'clock?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딱 좋아. 그때 봐라고 했네요.
3: Perfect. See you then.
2: Perfect. See you then.
0: 딱 좋아.
2: I like chicken. Oh, no. Perfect.
0: 닭 좋아가 아니라 딱 좋아.
2: 아,
0: I like chicken. A
2: 네.
0: dad joke군요.
2: 네.
0: 네. 딱 좋아는 perfe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라는 의미로 아주 좋다라고 할때 perfect.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때 봐라는 표현은
2: See you then.
0: see you then이라고 했죠. see you가 봐, 나중에 보자, 뭐, 요런 얘기인데, then이 붙어서 그때 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an이 아니고,
2: E-N.
0: then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봐, see you th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see you. 요거는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이에요. 나중에 봐. 요런 의미입니다. So, see you 하고, see you then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What time works for you? 기억나시죠? 요 부분 특히 큰 목소리로 따라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3: I'm free after 2.
1: How about 3 o'clock?
3: Perfect. See you the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What time works for you?
0: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이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볼 텐데요. What 할때 T 발음은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고요. time. 요거 발음할 땐 그냥 타임이 아니고 time을 좀 빠르게 발음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orks 발음할 때는 크스 발음을 아주 간단하게 그 work 할 때는 기역 받침처럼 그다음에 스 발음을 뒤에 붙여 주시면 돼요. works 이렇게. 그다음에 for you 부분은 그냥 빨리 for you,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유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2: What time works for you?
0: What time works for you? 네, 어렵지 않죠?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복습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 또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2: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2: English.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

0: 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이번 주는 내내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 뭐 주차 공간을 찾는 얘기, 이게 어제 바로 얘기였는데요.
1: Mm-hmm.
0: 자, 오늘은 운전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1: 습관이요?
0: 네.
1: Oh, like a habit?
0: Habit. 그 habit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Driving habit?
1: Yes. We all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so we have different habits when we drive. Driving habits.
0: 그러니까 mannerism 같은 게 있군요.
1: 누구는 너무 급해서 you drive really quickly. 누구는 좀 이렇게 느긋한 성격이면 네. you drive slowly.
0: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내 차가 이렇게 쭉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갈 때.
0: 네. 네. 끼어들 때 갑자기 나는 멈출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굉장히 right. 짜증이 확 날 수가 있는데
1: right.
0: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because it happens so often.
1: All
0: 너무
1: the time.
0: 많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화를 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 right.
0: 저 사람은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1: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0: 아닐 수도 예. 있는데 얼마나 화장실이 급하면 그 저래도 그럴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다.
1: 그럴 수 있겠다.
0: 네.
1: 그분은 당연히 보행쌤 알겠죠.
0: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
1: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0: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1: 그렇죠.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내는 상황을 해서 못 참잖아요. We call it road rage.
0: Road rage. 그러면 road rage. 싸우는 거 아니에요?
1: Road rage is you get very angry because somebody made you angry from their bad driving.
0: Okay.
1: So you have to learn how to control with your attitude. Maybe he's busy. Maybe he needs to go to the bathroom. Maybe he's in a rush.
0: Maybe he's in a rush. Maybe it's somebody that I know.
1: It could be somebody you know. So just relax.
0: 그러니까요.
1: Keep calm.
0: and carry on and drive on.
1: Drive on.
0: 네,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운전을 거칠게 해서 자, 운전을 거칠게 한다라고 할 때 drive recklessly 라는 말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 지나치게 좀 거칠게 하면 recklessly라고 해요.
0: 네.
1: So it's dangerously.
0: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1: Very
0: 거죠.
1: Very dangerously.
0: 아주 거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그런 운전자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다른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 자,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차선을 바꾼다. 뭐라고 할까요?
1: 오.
0: 자,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괜찮아서 다행이다. 라는 말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Mm-hmm.
0: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어머, 아까 그 차가 글쎄 우리를 거의 칠 뻔했지 뭐야?
1: 그러게 말이야. 화가 나. 운전자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변경했잖아.
0: 그래, 너무너무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1: 맞아,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긴장돼.
0: 그래, 그래도 우리가 괜찮아서 다행이지 뭐니?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1: 좀 멍멍이 같았나요?
0: 네. 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까 그 차 봤지? 그 차가 우리 거의 칠 뻔한 거 너 봤지?
1: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0: 네,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자, 아까 그 차라고 말할 때 아까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before라는 말도 쓰고 뭐
1: sure.
0: while ago라는 말도 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냥 that car back there 정도로 yeah. 풀어서 말해봤습니다.
1: 뭐 조금 전에 바로 저기서 바로 저기 뒤쪽에서 back there. It's very close by, but it's behind you.
0: Uh-huh.
1: So we say, oh, that car almost hit us. Right back there.
0: 그렇죠.
1: Yeah.
0: Right back there. 바로 저 뒤쪽에서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말로 아까 그 차 뭐 이런 뜻으로
1: that's right.
0: that car 내가 딱 말하면 너 알지 뭔지 이런 뜻으로 that ca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That car가 거의 우리를 칠 뻔했어. Almost hit us. 그러니까 이때 hit our car라고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 right.
0: almost hit us라고 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아까 뒤에서. Back there라는 말을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자, 전체 문장 말씀해 주신다면
1: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0: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이 almost가 들어가는 문장은 거의 늘 almost에 힘을 주죠. 그러니까 that car almost hit us. 그러니까 그 차가 우리를 완전히 치워버리거나 이렇게 우리를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럴 뻔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yeah. almost는 늘 힘을 줍니다.
1: 아슬아슬했다 이런
0: 그렇죠?
1: 상황이죠.
0: 네.
1: Almost hit us.
0: 네. 아 여기서 힘을 준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약간 길어지고요. 말이 right. almost 약간 길어지고 약간 띄워서 높여서 almost가 right. 아니라 almost 하고 띄워서 말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1: Right. That car almost hit us.
0: 그렇죠?
1: 이런 상황에서 주로 네. 이제 뭐 너무 아슬아슬하게 사고까지 안 났지만 mm-hmm. you can just say that was close.
0: 그렇죠.
1: Like, whoa, that was close.
0: Whoa, that was close.
1: That car almost hit us.
0: 그렇습니다. Yeah. 이어서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1: Back
0: 라고
1: there.
0: 말할 수도 있겠다.
1: That's right.
0: 어, 아슬아슬했네. Whoa, that was close.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말이죠.
1: Right.
0: Close는 가까운이란 뜻이 되는데요. 바로 그 가깝다는 뜻을 close를 쓰게 되는데 close가 아니라 close. 지금 방금 주치생 말씀하신 네. 거. Close는 정말 사고가 빵 터지기 직전까지 왔다. 가까이에 왔다는 뜻으로 that right. was close라고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I know. 나도 I 봤어. Know. 그러게. 자, 그 운전자가 말이야.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막 변경했잖아.
1: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네.
1: Or you can say that driver.
0: 그렇죠.
1: 저 운전사. That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깜빡깜빡 signaling.
0: 그렇습니다. 자, 차선을 가리켜서 lane이라고 하죠.
1: Right.
0: line이 아니라 lane이라고 하게 되는데 lane을 바꾸다라고 할 때 항상 뭔가를 바꾸다고 할 적에는 뒤에 오는 단어, 그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에 s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change lanes라고 해야 원래 right. 가던 lane하고 새 lane, 두 개의 차선이 지금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change lanes라고 하더라고요.
1: Yeah, when you change from lane 1 to 2, 2 to 3, change lanes.
0: Change lanes.
1: Make sure you put on your signal, or we call it blinkers, right?
0: Blinkers,
1: yeah,
0: yes.
1: Put on your blinkers because, you know, it signals people that I'm changing lanes. Uh-huh. Without it can be dangerous.
0: Oh, very.
1: Yeah.
0: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이를 켜다라고 할 때 put on signals라고 해요?
1: Or turn on.
0: Turn on.
1: Yes.
0: 뭐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1: Put on, you can say both.
0: Oh, okay.
1: Put on your blinkers, signals, mm-hmm. or turn on your blinkers or signals.
0: Okay, sure. Yeah. 자, 그래서 이제 blinker, 우리말 그대로 깜빡이란 말이 되네.
1: 맞아요. 깜빡.
0: 하는, mm-hmm. 네, blinker라고도 하고 signals 하게 되면 그 말로 신호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 Yes, that's
0: 그래서
1: right.
0: 그래서 the driver changed lanes. 저 운전자가 차선을 바꿨다. 뭐뭐를 하지 않은 채라는 말로 without signaling이라고 한다는 거죠.
1: Yeah. So he didn't change lane. He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without 깜빡깜빡, which can be obviously very dangerous.
0: 그렇습니다. Yeah. 어제도 왜 그 먹방 하시는 분이 네. 한 3시간째 계속해서 밥을 먹고 있었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때
1: right.
0: That person was eating for 3 hours non-stop 이렇게 말씀하실 때 without stopping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without stopping, 똑같이 여기서도 without signaling이라고 하니까 시그널을 주지 않고서 without signal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He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Signaling. 어, 쉽지 않네. Signaling.
1: 약간 tongue twister죠.
0: 네.
1: Signaling.
0: 네.
1: Signaling.
0: Signaling.
1: Signaling.
0: 네, 여러 번 연습할 수밖에 없네요.
1: 네.
0: Signaling.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0: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1: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네, 그랬더니 그래, 어떤 일부 운전자들은 좀 지나치게 거칠게 운전을 하더라.
2: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1: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ome people이 주어고요. 어떤 right. 사람들은 drive, 운전해요. Way too aggressively.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아주 그 거칠게 말이죠.
2: Right.
1: 네.
2: You can just say they drive too aggressively. But why do we say way too aggressively? Too is already too much. 근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지나치게 we sometimes we kind of double up the adjectives, right?
1: Uh-huh.
2: So way too much. 너무 많다는 표현을 way too aggressively.
1: 네, way too aggressively. 그렇죠. 그냥 aggressively 하면은 조금 격하게라는 말이 되죠. 좀 세게 할 때 aggressively라고 하게 되는데 좀 공격적으로라는 뜻으로 aggressively. 근데 too aggressively 하면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aggressively 하게.
2: Right, right.
1: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싶게 way too aggressively 이 way를 붙인다는 거 참 많이
2: right.
1: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2: Too 하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Too aggressive.
1: 그렇죠.를
2: 다시 표현하자면 way too aggressively.
1: 아, 그러니까 too 앞에는 way를 붙이면 된다는 거.
2: That's right.
1: 맞습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라고 right. 말할 때 some people 로 시작하면 좋죠. 사실 우리말로는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막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2: right.
1: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영어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everybody 혹은 people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 그렇단 말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 Some people 그다음에 yeah. drive 운전을 하는데 way too aggressively 라고 한다는 거죠.
2: So it's important to not think about everybody. Not everyone drives this way.
1: 그렇죠.
2: But there are some people Just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1: 네.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자, 이 부분 들어보세요.
3: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1: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way too라는 말을 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way를 좀 띄워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Right.
1: Way too 이거를 way too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하더라는
2: right.
1: 거죠.
2: Way too aggressively.
1: Way too aggressively.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아. 진짜 그거 그래.
2: Oh, seriously.
1: Seriously.
2: 아, 진짜. 그러게 말이야.
1: 그렇죠.
2: Seriously.
1: 이게 심각하게, 진지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농담 아니고 네 말이 맞아라는 말이 seriously라고
2: yeah.
1: 대꾸하게
2: 됩니다. I really agree with you.
1: 맞습니다.
2: I really think the same way.
1: No kidding. 그렇죠?
2: Yeah.
1: 자,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서 특히 긴장되더라고.
2: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1: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아, 그렇군요.
2: Especially during rush hour.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t makes me 어떠어떠한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어떠어떠하게 되도록 만든다라는 말이 되죠. It makes me nervous. 여기서 right. it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온 some people who drive way too aggressively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긴장하게 된다는 걸 it make를 사용해서 그렇게 내가 돼버린다. It makes me nervous라고 하게 됩니다.
2: That's right.
1: 네.
2: Oh,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1: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여러분 right.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그 during rush hour일 때 nervous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make라는 것이 결국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건데요.
2: Yeah. Makes me nervous.
1: Makes me nervous.
2: Mm-hmm.
1: 저는 이제 화장실에 안 갔을 때 미리 길 막히면 막 어떻게
2: rushing. 네. That's right.
1: 너무 떨려요.
2: Or when you're late, when you're late for a meeting,
1: right.
2: late for work, you just need to go quickly or else you become very nervous. I think everybody's nervous.
1: 그러면 그럴 때는 do you have any tactics that you use
2: strategy?
1: To calm yourself?
2: Listening, if you listen to relaxing music, it helps a little bit. Like calm classical music sometimes. So music really influences your behavior. It really does. And your emotions.

0: So if you feel like you're being rushed, you feel aggressive, listen to relaxing music.
1: 그렇구나. 그러니까 strategy가 되겠네. 전략이 되는 거네, 그거는.
0: For me, it works.
1: 네, 그렇군요. For you, it works. I'm sure it works for a lot of people.
0: I think so.
1: 네, 많은 분들에게 그 정말 calm music을 듣는다는 건 그렇게 그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라고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I think so.
1: 네,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쨌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괜찮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0: I'm just glad we're okay.
1: I'm just glad we're okay.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일단락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그래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I'm just glad we're okay.
0: Yeah, I'm just glad we didn't get into an accident. I'm just glad we didn't get hurt.
1: 선생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We didn't get into an accident. 그 사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0: Right.
1: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사고지만 나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났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I got into an accident.
1: I got into an accident.
0: This morning.
1: This morning.
0: I got into an accident this morning.
1: I got into an accident this morning.
0: 상사한테 전해가지고 oh, Boss, I'm so sorry. I'll be late today. Why? I got into an accident. 보영쌤 hit my car.
1: Okay. So he just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She didn't signal before she changed lanes. So
1: 그러면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 강할까요?
0: If it's their fault.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구 fault냐 아니냐 많이 따지잖아요.
1: 중요하죠.
0: So 뭐 보스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So when the police comes, they determine Who is at fault?
1: Right.
0: Whose fault was it?
1: Uh-huh.
0: Right.
1: 그럴 때 I got into an accident라는 말이 더 어울리나요?
0: Yes. Generally, 일반적으로 I got into an accident.
1: 근데 만약에 right. What if it's my fault? 내가 그 사고를 일으켰어. 그럼 I had an accident. 이래도 되나요?
0: I had an accident. I got into an accident. It was my fault.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누구 잘못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I got into an accident 할 때는. 그쵸?
1: I got into an accident 혹은 I had an accident.
0: I had an accident.
1: 다 되는 거예요?
0: 그냥 사고 났다. 누구 잘못인지는 뭐
1: 일단 중요하지 않고.
0: 중요하지 않고.
1: 그렇죠.
0: I got into an accident.
1: I got into an accident.
0: I had an accident.
1: I had an accident. 사시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I'm just glad we're okay. 우리가 괜찮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확실히 기분이 좋다. 혹은
0: yes.
1: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I'm just glad. 많은 걸 원하지 않고. I'm just glad we're okay. 까지 들어보세요.
2: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3: I'm just glad we're okay.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2: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3: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2: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3: I'm just glad we're okay.
1: 자,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아까 그 차가 우리를 거의 칠 뻔했지 뭐야?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0: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1: 그러게 말이야. 아니, 운전자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변경했잖아.
3: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1: 너무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3: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0: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1: 진짜 그래. Seriously.
0: Seriously.
1: 출퇴근 시간엔 그래서 특히 긴장돼.
3: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0: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1: 아, 그래도 우리가 괜찮아서 다행이지 뭐니. I'm just glad we're okay.
0: I'm just glad we're okay. Good job,
1: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

못하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monstrate, 뜻은 입증하다, 보여주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Climate experts warn that Typhoon Bavi, which recently made landfall in China, demonstrates how rising global temperatures fuel more intense tropical storms. 여기서 demonstrate이라는 표현은 어떤

0: 사실이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1: The data demonstrated a clear link between the two factors.
0: 그 데이터는 두 요인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뉴스에서 demonstrate the impact, demonstrate the nee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Demonstr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28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반장 선거.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던 그날. 심지어 자신도 스스로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망연자실함. 오늘이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땐 14살이었다. 이제는 마흔이 넘었는데 여전히 똑같다니.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땐 울기라도 했지. 지금은 울 수도 없다. 어른이니까. 박한선 교수의 책 거절 불안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른 어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김영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거절 불안.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박한선 교수의 책이고요. 잠시 후이책 거절 불안 들고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초대석에서 오늘 박한선 교수님 모시고 나눌 얘기들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모두 해당되는 얘기 일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아마 다내 얘기다 싶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읽어드린 부분 공감되시죠? 이것이 박한선 교수의 경험이든 누구의 경험이든 간에 나에게도 해당되는 마음이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이 어릴 때 상처받았던 마음 같은 것이 다시 딱들 때가 있고,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그게 딱 치솟을 때, 그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박한선 교수가 쓴 표현에 따르면,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거, 내가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망토를 두른 괴물 같아서 어느 순간 훅 이렇게 나를 감싼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혹스럽지만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 교수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은 가끔 몰래 우세요. 안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요. 우는 것도 안 하면 어찌 살아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이 또 많이 힘이 되네요. 울고 싶지만 난 이미 이제 어른인데, 마음 놓고 울 만한 공간도 시간도 마음 상태도 아닌데, 울고 싶은 그 어떤 심리 상태가 훅 치솟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은 반짝반짝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죠. 힘들긴 합니다. 너무 시원한 커피만 마셔서 배탈 날까 걱정돼서 오늘은 뜨끈한 커피를 챙겨 마시고 있어요. 할 일도 많고 기운도 없지만 부디 무거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감당할래요. 오늘도 북카페는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감당할래요라고 하는 말 단단한 결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카페인님들 지금 너무 폭염으로 지치고 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북카페에서 정말 좋은 자리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쉬셨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려드리려고 제가 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소리에 어떤 마음의 안정을 느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또 들려드리고 있어요.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굿즈, 키링입니다. 키링이고, 여기에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라고 우리 북카페 클로징 멘트잖아요. 약간 주문 같은.

한마디로 다짐 같은 말인데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개의 키링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받으시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제 조약돌을 흔드는 소리 같다. 그리고 저도 플라멩고 출때 캐스터네츠 소리 같다. 풍경 소리 같다. 많은 비유를 했는데 오늘 약간 엿장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그런 마음으로 키링 이벤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7주년 축하 엽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쁜 엽서 공모전 있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보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엽서 띄워주시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보내셔야 좀 여유롭게 다음 주 마감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기운덕님은 반짝 엽서 지금 막다 썼어요. 색연필로 테두리를 칠해서 조금 환하게 보이도록 했어요. 오늘 꼭 보내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EBS 북카페 태그 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이 엽서 관련 이야기를 또 띄워주시는 카페인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오늘 북카페 그 스토리에다가 공유해 놓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엽서를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윤덕님도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셨고, 카페인 송채원님 사연을 이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는데, 많은 카페인님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몰래 엽서 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쓰셨다면 보내주시죠. 우리 추첨해서, 추첨 아니고, 네, 우리 선정해서, 심사해서, 마음은 자꾸 추첨인가 봐요. 심사해서 우수 엽서에 우리 상품, 이 굿즈 드릴게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예쁜 엽서 보내주세요. 뷰티풀 사우스의 드리머 리들 드림 그리고 코러스 로란 불치의 All I Have to Do is Dream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미선님, 반짝거리든 아니든 모두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 카페인 분들이 서로서로 공유하시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반짝이고 싶지만 오늘은 찌그러져 있다면 더더 응원합니다. 언젠간 반짝일 테니까요. 라고 미선님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없어서 엽서 못 보내겠다 하고 있었는데, 보라로, 보이는 라디오로 흔들리는 키링을 보니 제 맘도 흔들립니다. 최선을 다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보라로 흔들흔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 같은 이 귀여운 키링을 보니까 아마 마음이 동하실 것 같습니다. 예쁜 엽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북카페 또 윤고은의 EBS 북카페로서는 7주년이니까 7살 된 북카페에 그냥 그 다정한 메시지 보내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나라님도 지금 반짝 키링을 보니 솜씨는 없지만 예쁜 엽서 쓰고 싶은 마음이 뿜뿜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시면 되죠. 옮기시면 되죠. 행동으로 기다리겠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손재주가 아니라 발재주도 없는데, 시간은 가고, 참 난감하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우리 어디, 뭐, 지금 미술 전시회에 출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7살 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그냥 다정한 마음 예쁘게 붙여서 보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 주제가 휴식의 기술이죠. 휴식의 기술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궁금한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시죠.

밤과 수면의 역사를 집중 조명한 밤의 문화사를 쓴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는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중세 말기부터 근대 초기까지의 책에서 사람들이 2단계 수면이란 말을 언급했고 밤마다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였죠. 조사 범위를 넓히자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수면 방법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개 9시나 10시쯤 첫 번째 잠에 들었다가 1시쯤 깨어나 한두 시간 각성 상태를 유지하다 다시 잠이 들어 해가 뜰 때까지 자는 형태죠. 2단계 수면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한밤중 깨어있는 한두 시간 각성기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주 자연스럽고 유용한 시간으로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시간에 가벼운 잡무나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사색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베개 밑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었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글을 썼고요. 현대의 우리는 대체로 하루에 7, 8시간 한 번도 깨지 않고 연속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원래는 통잠을 자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2단계 수면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 밤에 얼마 동안 깨어있게 되기도 하고요. 밤의 문화사에 따르면 이 오랜 수면 습관이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급격히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겪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 중 상당수가 질병이 아니라 과거 인류가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흔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밤중에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러니 밤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고 그 경험을 그냥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휴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명을 켜지 말고 다시 잠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하지 말고 평온한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소로처럼 침대 옆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0: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굿나잇 스위트하트 듣고 왔습니다. 이 목소리, 음악 목소리가 너무, 노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다가도 약간 너무 달콤해서 깰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자장가도 참 여러 갈래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2단계 수면,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도 굉장히 본능적이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인데 산업혁명 거치면서 그 통잠이라고 하는 통잠의 숙면 형태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카페인 분들 잠자는 스타일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통잠 딱잘 자시는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기후가 차고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밤에 잠을 두번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좀 온화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잠을 밤에 두는 대신 낮에 두는 거죠. 시에스타. 한낮에 그 잠을 들여놓는 그런 문화권들이 있잖아요. 카페인님들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오수미님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깨어 통잠이 안 되네요라고 하셨는데 아 그쵸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박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아나왜 자꾸 잠이 이렇게 한밤중에 깨지? 뭔가 문제가 있나?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다시 잠들지? 하면서 괜히 주섬주섬 휴대폰 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안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조금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을 차분히 그냥 누워서 해보는 거 이런 시간으로 드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리 데이비 소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펜을 두고 뭔가를 끄적끄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엽서 같은 시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엽서를 쓰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지만 끄적끄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주님, 어둠 속에서 반짝 떠오른 무언가를 메모하는 소로 따라하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 머리맡에다가 수첩과 펜을 두고 잔 경험 있나요? 카페인 분들? 저도 한때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이래가지고 꿈까지 어떻게 좀 창작에 활용해 보고자 그렇게 두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끄적끄적 했던 적도 있는데 수첩 하나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창작의 영감도 사실은 현실에서 더 많이 줍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첩과 펜을 이손 닿는 곳에 놓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다시 들여놓아 두고 싶어집니다. 오늘 일카 만나니까. 소년달에 잠들지 못하는 청춘들에게,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두곡 듣고 가시죠.
1: 매일 밤 뒤척이는 거.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 또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 휴가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오늘 책 더 흥미롭게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열 님도 지금 아이가 방학이라서 점심을 챙겨 먹이려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고은님 목소리도 들리는 노래도 참 나른하게 쉼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아이와 함께 지금 식사 중에 들으시기 참 좋은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집집마다 물건들이 너무 많죠? 물건 미니멀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은 물건이 필요한 거지라는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키에서 펴낸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살펴볼게요. 김병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정말 궁금하죠? 왜 인류에게 물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책이 출발하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시애틀에 사는 누나 집에 갔을 때 일이다. 누나가 대수롭지 않게 내게 물었다. 인간이 만들고 남긴 물건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고고학자로서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린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누나를 어색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온갖 게 다 어디서 왔느냐고. 누나가 덧붙였다. 처음에는 답이 너무나 뻔해 보였지만 또 너무나 뻔하게 복잡해서 머리가 얼어붙어 버렸다. 누나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액자에 든 그림이 걸려 있었다. 식탁 주위

에는 잘 어울리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마루에 깔린 무늬가 들어간 깔개 위에 나무 차탁이 놓여 있고 푹신하고 긴 소파가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흘낏 보이는 부엌에는 오븐, 싱크대, 식기세척기가 있고 찬장에는 접시, 플라스틱재 저장용기, 통조림, 신선식품이 가득 들어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침실, 화장실, 옷장 같은 다른 공간에 있을 물건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수천 개의 못, 볼트, 나사, 손잡이, 걸쇠, 그리고 지붕, 벽 배관 시설, 전기 설비, 통풍 장치에 들어간 금속, 돌,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집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당황한 채 앉아있던 그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물건 수는 아마 30만 개쯤 되었을 것이다. 미국 평균 가정에 대한 유달리 열정어린 추산에 따르면 그렇다. 이 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나는 누나의 질문이 어떻게 인간은 이런 순간에 이르렀는가 하는 더 심오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다른 어떤 생물도 물건과 이처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다. 도구 제작의 씨앗은 인류의 동물적 본능 깊숙이 묻혀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세상의 원자재를 이용한다. 인도네시아의 문어는 부서진 코코넛 껍질을 집으로 삼는다. 코끼리는 나뭇가지를 흔들어 파리를 쫓는다. 까마귀, 비버, 오랑우탄은 모두 도구를 사용하며 이런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지만 도구 제작이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으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일을 해냈다. 인간은 물건을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과 힘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만들기도 한다. 신을 숭배하기 위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미술 작품을 만들고 불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핸드백을 만든다. 또 끊임없이 더 많은 물건을 발명한다. 누나가 던진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을 인간답게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어쩌다가 동시에 호모 스투펜시스, 자신의 물건들로 규정되고 형성되는 물건으로 가득한 종이 되었을까?

더 루미니어스의 라이프 인더 시티 들려드렸습니다. 고고학자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읽고 있습니다. 어쩌다 인류는 이렇게 많은 물건과 함께 살게 됐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곳곳의 현장들을 다 다룹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석기를 사용했던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가지 기술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미국의 매립지까지 다 다루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가 생각할 때 인류는 세 차례 큰 도약을 하며 300만 년보다 더긴 시간 동안 물건과 함께 여정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인류 최초라고 알려진 도구에서 곤도마리에의 옷장 정리 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 큰 도약은 세상의 천연 재료가 우리의 상상력과 의지에 따라 다른 무엇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돌이 창으로, 속을 파낸 통나무가 칸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먼 영장류 조상들은 세상의 사물들을 생존이라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짜맞추어야 하는 퍼즐로 보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진화상 친족에게 바위는 그저 바위일 뿐이었다. 도구의 발견은 대략 400만 년 전 이후 거친 돌로 동물을 도살할 때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석기를 사용해 최초로 뼈를 자른 자국은 339만 년 전 에티오피아. 최초의 석기들은 330만 년 전 케냐에서 만들어졌다. 250만 년 전 호모 계통의 조상들은 초보적인 도구를 개량해 더 복잡한 기술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전통에서 아슐 주먹 도끼가 등장했다. 커다랗고 투박한 화살촉처럼 생긴 이 돌도끼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찢고 긁을 수도 있고 쪼아서 버리고 찌를 수도 있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만능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진화의 길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생물학과 문화가 결합해 우리 조상들에게 더 큰 뇌와 더 효율적인 소화기관 시스템을 제공했고, 이 덕분에 생존 기회가 늘어났다. 인류 최초의 기술 몇 가지는 너무나 뛰어나서 100만 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다. 이 기술들은 수렵채집 사회의 발전과 석기시대 이후 잇따라 일어난 물질혁명의 토대를 놓았다. 새로운 도구 하나하나는 그 다음 도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석기는 조상들이 동물을 효율적으로 도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덕분에 질긴 힘줄을 발출할 수 있었다. 힘줄은 실이 되었고, 실은 바늘로, 바늘은 의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발명을 통해 우리 조상 벌거벗은 유인원은 더 이상 벌거벗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물질적 창조물의 한 예인 의복은 추운 곳에서 온기를 제공하고 더운 곳에서 그늘을 제공해 조상들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의복은 또 사냥과 매복을 위한 위장도구, 상처를 싸매는 천, 악이나 물자를 운반하는 배낭으로도 쓰였다. 그리고 춤, 의례, 미술에 쓰이면서 훨씬 더 많은 용도를 가지게 되었다.

빌 더글라스의 매직 서클 띄워드렸습니다.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하루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카페이님들? 우리 인류와 물건의 그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본능적인 거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오늘도 띵동하는 그 소리에 택배가 도착한 소리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송채원 님도 싹다 버릴 거야 하고서 쓰레기 봉투 옆에 갖다 쏟아버리면서도 이건 써도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쪽 상자에 한가득 쌓아놓은 이놈의 병. 고쳐지지가 않네요. 사지 말아야지 하시면서도 또 택배가 도착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마 다들 사는 거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물건들, 대체 왜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거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지? 하는 거, 책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도 지금 자본주의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기가 막히게 타겟팅하는 것 같아요. 싸구려 상업주의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헨리 데이빗 소로처럼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건에 지배받지 않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클린 밴딧 자라라슨의 곡 심포니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박한선 교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단톡방에서 나만 빠진 채 대화가 이어질 때, 내 발표에만 시큰둥한 반응일 때, 새로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와장창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어째서 우리는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거절 불안을 쓴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박한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박한선 교수님 쓰신 책으로는 진화 인류학 강의, 인간의 자리, 마음으로부터 일곱 발자국 등이 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0: 와,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뭐, 즐겁게 왔습니다. 밖은 더운데 또 창문 닫아놓고 차 안에서 에어컨 최대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네. 또 우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생방으로 오늘 또 이제 거절 네.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1: 예, 예.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0: 아,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1: 네,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거절만 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청취자 카페인 분들, 우리 소통 많이 즐겨주시죠. 사연으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진화 인류학 어떤 학문인지 좀 짚고 갈까요?
1: 네, 인류학의 이 네 대표적인 분과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고고인류학, 그리고 이제 생물인류학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0: 네.
1: 이 생물인류학, 요즘은 이제 진화인류학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졌고 또 이 전 지구를 통틀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이 행동과 또 신체가 분화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0: 진화인류학. 이번에 이 내신 거절 불안이라는 책 제목부터 딱 보고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1: 네.
0: 거절 불안? 아마 모두가 다 나를 겨냥한 책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런 주제로 또 책을 쓰셨는지.
1: 네, 사실 이 책은 뭐 이제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
0: 네.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야말로 이 거절 불안이 아주 심각한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잘 정리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 기회가 있어서,
0: 네.
1: 한 2년 정도? 네, 잘 적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 인류학적인 얘기, 정신의학적인 얘기, 또 뒤에는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얘기까지 좀 다루면서, 저만 이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거절 불안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좀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0: 근데 좀 의외네요. 왜냐면 진화 인류학을
1: 네네.
0: 이렇게 연구하시고
1: 네네.
0: 정신과 전문이신데 거절 불안 이것을 나도 느끼고 있다. 나도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네. 것이요.
1: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정신 장애가 있다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0: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나라님은 저는 거절당할까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타인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뭐든 혼자 해결하려니 쉽게 지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귀쫑긋하고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런 사연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0: 많죠. 예, 거절 불안이 이제 너무 심하면 우리가 사회 불안 장애, 예전에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예,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증상 중에 하나로 정면 공포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사람들 만나서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빨개지고, 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홍당무처럼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또 불안하고,
1: 그렇죠.
0: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특히 요즘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대 앞에 서서 발표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자꾸 숨게 되고, 이런 분들 많아요.
1: 많습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거절 불안이라니. 저의 오랜 고민이자 약점을 관통하는 단어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교사를 하던 시절에 학생들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늘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주 자유롭지 못해요.
0: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1: 네.
0: 근데 학생들이 제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하고, 예전에는, 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는 첫 강의를 할 때는 끝나자마자 이 강의평이 있어요.
1: 네.
0: 막 들어가서 강의평이 뭐라고 나왔는지 보고, 에, 좋게 나왔나, 나쁘게 나왔나, 또 이제, 요즘 대학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5점 척도로 해서
1: 네.
0: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를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요.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물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전전긍긍 하는 것만큼이나 선생도 학생들한테 또 어떤 강의가 평가를 받았는지 전전긍긍하고 그러곤 하죠.
1: 그렇죠.
0: 누구나 그렇습니다.
1: 지금 이 실제로 거절을 당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거절로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애매한 어떤 그 기운까지도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구의 문자 메시지에서 키읔키읔 두개 하던 친구가 키읔 하나만 딱 찍어 보낸다거나 이러면
0: 네.
1: 또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0: 그렇죠.
1: 요 정도에서. 혹은 앞에서 얼굴을 볼수 있을 때는 표정 하나에, 막 눈썹 실룩임, 각도 이런 거에 또 예민해지고. 왜
0: 맞습니다.
1: 이러는 거예요, 우리?
0: 동아시아 사회를 이제 고맥락 사회라는 말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대화나 행동을 그 주변의 맥락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거죠. 재밌는 건 카톡에 키읔 혹은 키읔키읔 혹은 넵, 냉, 뭐, 네 하고 점점 몇 개. 이런 식의 맥락들이
1: 네.
0: 그 반응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1: 한국 사회에서 특히.
0: 네네. 뭐 영어로 yes 하면 되는데
1: 네.
0: yes 하고 점을 두개 찍었는지 세개 찍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는 안 해요. 예, 서구 사회는 우리가 저맥락 사회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이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러니까 대답이 좀 늦어지거나 예,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답이 예상보다 좀 짧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도
1: 네.
0: 그 맥락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머릿속에서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혹시 싫은 건가? 꺼리는 건가? 이게 종종 거절 불안이 심한 분들한테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1: 네.
0: 우리 하루에 카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문자
1: 그쵸.
0: 메시지, 뭐또 SNS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변하고 자신의 뭐 글을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데요. 이 거절 불안이 심한 분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니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1: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내가 겪었던 그때 그 감정도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공감하시는 경우,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연 보내주시죠. 왜 그런, 우리 아까 예도 들었지만, 단톡방에서도 내가 올린 메시지만 반응이 없다거나, 그쵸?

0: SNS 좋아요 수부터 시작해서 우린 뭐 북카페니까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누는데 독서 모임에서 내가 의견을 하나 냈는데 갑자기 뭐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이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또 이렇게
1: 네네.
0: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하는 거절 불안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누겠습니다. 6959 쓰시는 카페이님, 교수님도 거절 불안이 있다고 하시니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저도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걸 보니 거절 불안이 있었던가 봐요.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에도 깔려 있는 거죠.
1: 물론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도 잘 못하고, 심지어 이 중국집에 예전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주세요 이랬거든요.
0: 네.
1: 못한대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거에 더 편안해하고.
0: 네.
1: 윤고은 작가님은 키오스크 좋아하세요?
0: 키오스크보다 사실 전 대면 주문이 더 좋긴
1: 네,
0: 합니다.
1: 옛날 사람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저도 직접 말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0: 그렇죠.
1: 좋지. 막 키오스크 버튼 누르는 거 싫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오히려.
1: 키오스크는 거절을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말투, 행동, 또 눈빛, 아주 미묘한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주문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지 나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려운 말로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불확실성 불내성이라는 말을 해요.
0: 네.
1: 인간의 뇌는요, 빈칸을 싫어합니다. 이 상대방의 반응에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 그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이 최악의 판단을 했을 거야, 최악의 평가를 했을 거야라고 가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상대방이 나한테 카톡을 답장을 늦게 보내면 내가 너무 좋은데 날 너무 좋아해서 마음이 설레서 나한테 답장을 늦게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0: 네.
1: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드나 보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에요.
0: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
1: 그렇죠. 살아남는 게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심리, 즉 상대방의 반응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공백적인 상황, 즉
0: 네.
1: 답이 없거나 뭐 읽씹을 당했다고 하거나 혹은 좋아요가 달리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예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다 보니 키오스크가 이렇게 인기가 아닌가 싶어요.
0: 자, 오늘 얘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카페인님들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죠. 우리 음악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네, 아마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대학 시절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라디오 헤드의 크립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추억의 곡을 갖고 오신 거죠.
1: 네, 가사 내용이
0: 네.
1: 보면 이제 나는 이쪽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좋아하던 이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내
0: 네.
1: 자신을 받아줄지 모른다, 받아줄까라는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울하기도 하고 조금은 젊은이의 그런 충동적이고 조금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거절 불안입니다. 박한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책 내용 많이 궁금합니다. 저에게 거절은 불안하다기보다는 불쾌한 감정에 가깝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타인의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신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불안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불쾌하다.
1: 네,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불편하다, 불쾌하다. 화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거절당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제안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 존재 자체의 거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요, 이 제안이 거절당한 것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이제 친구한테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아, 나 그날 바빠 이러면 제안이 거절당한 건데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곤 하죠. 이 셋을 구분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러네요. 이게 연결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1: 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도 나는 네가 싫어서 영화 같이 안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너 같은 존재랑 내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0: 그렇죠.
1: 않죠. 네, 그러니까 제안이 거절당한 건지, 관계가 거절당한 건지, 혹은 내 존재가 부족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함도 느끼고, 화가 나기도 하고,
1: 화가 나죠.
0: 초조해지고, 이러는
1: 초조하고 화내죠.
0: 거죠. 6634 쓰시는 카페이님, 동네 댄스 수업 갈 때마다 기센 언니들이 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어쩌나 1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문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문 열고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씩씩한 척 인사해요. 이것이 바로 거절 불안이네요. 인사를 안 받아줄까 봐 불안하다.
1: 네, 이런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그 빨리 다 자기 단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단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 이제 뭐 동급생들이죠. 동급생들하고 친해지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먼저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이렇게 되어.

0: 버리는 소위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1: 네.
0: 이제 어른이 되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면을 쓰게 돼요. 일부러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좋은 아침입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하듯이
1: 네.
0: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 거절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또 사람들도 만나고 낯선 사람들한테 만나서 뭐 영업사원이라면 물건도 팔고 그럴 수 있지
1: 그쵸.
0: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 점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1: 갑자기 허탈해질 수도 있네요. 어느
0: 맞습니다.
1: 순간에.
0: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겉으로는 아주 사교적이고 막 핵인싸가 하는 것처럼
1: 네.
0: 말도 잘하고 또 아주 싹싹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깊은 공허와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있곤 하죠.
1: 권수현님은 이 처방이 하나 좀 있으면 좋을 듯하다. 저는 그러라 그래. 거절당한 순간을 이겨내는 처방으로 그러라 그래를 쓰신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되도록 빨리 털어냈는데 질문이 고은님과 교수님께도 이 혹시 거절당하는 입장이셨을 때 털어낼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0: 아, 이게 재밌는 게요. 거절을 정말 당하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집니다.
1: 간단하죠, 그냥.
0: 뭐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날 싫어서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으면 돼요.
1: 네.
0: 뭐 자신의 제안을 좀더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거절 불안의 핵심, 즉 내가 거절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지도 않아요. 누구도 그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봤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법의 비법 같은 건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0: 아무리 봐도 거절 같은데 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거절당하는 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1: 네.
0: 모두 알기 때문에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앞에 대놓고 야,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정도로 대놓고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 정말 막역한 사이가 아니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1: 책에도 많은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요, 요런 답변도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해 볼게요. 이걸 이제
0: 생각해
1: 긍정으로
0: 볼게요.
1: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반대도 있을 거고.
0: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과 토론을 할때 학생들이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1: 네.
0: 그래서 요즘은 참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 달콤하게 우리가 슈가 코팅이라고 하죠.
1: 네.
0: 설탕물만 입힌다고 해서 이 거절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거절 불안을 없애는 마법의 비법은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좋은 건 아주 가까운 사이, 즉,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놓고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쌓인 그러한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1: 믿을 수 있는 사람.
0: 보통은 배우자가 그런 역할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사귄 파트너도 그런 역할을 할
1: 네.
0: 수 있고요. 또 현대사회에는 그렇게 아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깊은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기지우라고 하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친구.
1: 네.
0: 우리 친구끼리는 일부러라도 거절하거든요. 욕도 하고 막 일부러 짓궂게도 행동하죠.
1: 그쵸.
0: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거절 불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줄수 있는 일종의 트레이닝이고 연습이고 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데 이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 이러한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참 어려워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떨 때는 거절 불안, 이게 참 애매한,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이 키오스크가 차라리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0: 아,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여기 딱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 빨리 눌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보리는 안 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 젊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40, 50대도 일부 그렇다고 하는데요.
1: 네.
0: 전화를 못 받습니다.
1: 전화를,
0: 문자나 혹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0: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1: 그렇죠.
0: 전화는 목소리의 톤, 또 뭐, 목 빠르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비언어적인 맥락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상대방의 제안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1: 네.
0: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 면접을 간다든지 혹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하면 무슨 말 해야지, 무슨 어떻게 행동해야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죠. 아주 중요하기는 한데요. 일상적인 관계에서마저 그걸 연습해야 된다면 아 그것은 아좀 사회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이게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의 그 본능에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내가 거절당하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그냥 바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는 사회적인 집단을 만드는 동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 네.
0: 대부분 독립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짝짓기 처리 아니면은 다른 동종 개체들과 만나지 않는데 그래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수준의 자기 독립성을 이룬 뭐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될까?
1: 네.
0: 그런데 인간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집단을 만드는 동물들은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큰 이득을 누려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죠. 사회적 관계에서 이득을 얻다 보니 사회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불안이 있었고, 이건 아마 수백만 년전 인간이 이 작은 규모의 수렵 채집 사회를 살아갔던 무렵부터 인간의 DNA에 강력하게 각인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1: 그것이 이제 뭐 사자, 호랑이를 우리가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에도 남아 있는 거죠.
0: 예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한테 평판을 이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배제를 당하면 저녁에 끼니거리가 없을 때쌀 구러 갈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게 비공식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1: 네.
0: 보상이 돼요. 돈 필요할 때 친구한테 돈 꾸는 사람 없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들한테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에 집착하고 내가 배제당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밀려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1: 사연으로 좀 질문도 엄청 많은데요. 우리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0: 네, 두 번째 곡은 레너드 코헨의 앤썸이라는 곡입니다. 네,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싱어송라이터고 그 가사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저음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요. 이 앤썸이라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크랙, 금, 즉 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 가사가 좋아서 이 책에 이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1: 함께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거절 불안을 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1: 아, 네.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저도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조개,
0: 조개?
1: 진주 조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진주조개 에디션입니다.
1: 네.
0: 네, 왜 진주조개를 선택하셨어요?
1: 조개 안에 진주는 안에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이렇게 감싸고 수천 번, 수만 번 감싸다 보면 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
1: 우리의 삶도 이 진주처럼 이 거절 불안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이 고통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듬고 쌓아가다 보면 결국 펄, 즉 진주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0: 네.
1: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진주 조개 에디션. 우리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요책 선물로 드릴게요. 이인희님은 오늘 메시지 창도 저를 거절하네요. 긴 글은 등록이 안 되고 짧은 글만 등록이 되네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1: 네.
0: 카페인님들 사연방에서 이 거절이란 단어를 써서 사연 주시는 게 약간 지금 어떤 밈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이니님 짧은 글로 자주 등록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든 보내주시죠. 그리고 5623 쓰시는 카페인님은 거절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 안에는 내 마음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자신을 인정받고 싶다, 자신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집단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이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갓난아기들.
0: 네.
1: 엄마가 100% 완벽한 사랑을 줍니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함에 대한 환상이라고 불러요. 원하는 건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갓난아기 시절, 엄마한테 완벽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연인을 만나던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던 누군가, 혹은 그게 절대자가 되었던, 나를 완벽하게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 나를 속하게 만들어줄 그 대상을 찾아서 헤매곤 하죠.
0: 네.
1: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0: 슬픕니다. 슬픈데,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섭리 같기도 하고, 책에 그 자아에 대해서 써두신 부분도 제가 밑줄을 그었거든요. 자아가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잘 확고하게 생겨난 구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40년 넘은 아주 낡은 아파트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쵸? 그러니까 철근도 없고, 내진 설계도 적용이 안 됐고,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집값이 휙 빠지는 그런 상황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부분이 참 너무 재밌었거든요. 공감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이게 막 휘청거릴 정도로. 근데 자아라고 하는 건 왠지 그래도 좀 중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시선 하나에, 뭐 이렇게 추임새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나, 얄팍하게. 근데 그게 사실 같기도 합니다.
1: 아, 이게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그런 아파트라서 제
0: 네.
1: 아파트 얘기를 쓴 거고요. 제
0: 네.
1: 아파트가 40년 됐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무슨 안전진단 막 D등급 받고 막 그런 아파트인데 사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 자아가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뭐 자존감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자존감에 대한 담론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유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허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태도에도, 행동에도, 세상 풍파에도 전혀 시달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0: 한 명도요?
1: 네.
0: 아.
1: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0: 네.
1: 척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걸 우리가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회피성 성격은 자신의 결점이나 혹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도망치는 것일 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1: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곤 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0: 네. 지금 회피성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책에 이제 거절 불안이 만들어낸 다양한 진단명들이 등장합니다. 여섯 가지 정도 고론을 하셨는데, 사회 불안장애, 그렇죠? 회피성 인격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1: 네네.
0: 네. 요런 부분 살짝 우리 좀 짚어볼까요?
1: 사회불안장애, 이제 사회공포증이라 그래요.
0: 네.
1: 거절불안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이제 언급되는 진단명인데요. 이 사회 불안장애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수줍음이 심해서 병이 된 정도의 이른 상태. 이렇게
0: 네.
1: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약간 수줍어하는 게더 여성적이고 더 좋아 보여, 더 바람직해 이렇게 얘기하는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곤 했어요.
0: 네.
1: 또 남자들도요, 너무 나가서 막말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고

0: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면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현대사회에는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막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고
1: 그쵸.
0: 광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인정도 받고요.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회불안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병이 아니었던 상태가 지금은 이제 병으로 취급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회피성 인격장애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그쵸? 이어지는 면인 거고, 의존성 인격장애, 분리불안, 경계선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까지 이렇게 있네요.
0: 네네, 맞아요. 아,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1: 그쵸?
0: 어려울 것 같은데, 의존성 성격장애와 분리불안 장애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나는 거절불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떨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데, 영희가 떨어지기만 해도, 멀리 가기만 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한테 위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1: 네.
0: 거절 불안이 너무 심해서, 거절당하지 않은, 완벽하게 내가 복종적인 상태, 관계에서 이 취약한 상태를 상대방한테 전부 전가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점점 질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회피성 성격을 보이게 돼요. 이게 극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 네.
0: 이 아주 심각한 경우가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잠깐만 연락을 안 해줘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1: 네.
0: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영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급기야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1: 네.
0: 문을 두들기고 화를 냅니다. 막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넌왜 나한테 3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이렇게 연락하�n 하죠. 카톡을 1시간에 10번씩 보내는 연인 관계, 바로 이
1: 네.
0: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참, 이 분리불안을 다루시면서도 그런 이제 그 확실하게 좀그 감별할 수 있는 법을 좀 적어 두셨더라고요. 상대방이 나 없이도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라면 행복한 모습 보면 좋다. 이건
0: 맞아요.
1: 사랑이고. 근데 그게 좀 싫다. 이러면 이제 분리불안을 좀 의심할 수 있는.
0: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깊게 유착되어 있죠.
1: 네.
0: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점점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하고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서 친구들과 독립적으로 여행도 가고 또뭐 시간도 보내고 자취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쁘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물론 걱정은 좀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그렇게 떠나지 못하게 해요. 집 안에 계속 두려고 하고 뭐먼그 대학으로 유학 가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나가서 혼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게
1: 네.
0: 건강한 부모님이라고, 그 양육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문제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거죠.
1: 이런 것들이 다 거절 불안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네, 이번에는 그 자우림의 샤이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대 때, 거절 불안을 떠나서 실제로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실제로도 그래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에 많이 시달렸을 때 그때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좀잘 들어보시면
1: 네.
0: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박한선 교수와 함께 거절 불안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현선 님이요. 맞습니다, 교수님. 다지고 다져도 마음은 좀처럼 단단해지기 어렵더군요. 거절을 시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풀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거절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가 필요했나 봐요. 이 책이 좀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1: 그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 손절하는 법,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마라. 이런 유튜브는 넘쳐나요. 해결책을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합니다. 거절당하지 않거나, 혹은 거절당할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하고 싶어 하죠.
0: 그쵸.
1: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런 식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겐 거절이 숙명이고, 그러니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절 불안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맞아요. 책에 나온 그 수많은 예시도 그렇고, 오늘 오가는 사연들도 그렇고, 우리가 딱 들으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빨리 이 거절 상태, 거절 불안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조바심만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책
1: 맞습니다.
0: 읽는 동안.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 우리 북카페 에디션이 진주 조개잖아요. 어머나, 제 영어 이름이 펄이었어요. 하시면서 지어주신 분이 소심함에서 벗어나 좀 뻔뻔해져야 친구도 만들고 영어도 는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어쩐지 막 운명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지금 뭔가를 피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6270 쓰시는 카페이님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거절이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지키기 위한 용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진심이 담긴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이어가기 위한 배려 아닐까 생각한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그 거절 불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거절을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거절을 내가 하면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관계 자체를 거절할까 봐 생기는 일종의 2차 거절 불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거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이 거절을 제안에 대한 거절인지 관계에 대한 거절인지 혼동스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건 너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제안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여기까지는 거절이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나를 다시 2차적으로 거절할까 봐 말을 빙빙빙빙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혼에 대해서, 아, 당신의 청혼은 고맙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몹시 혼동스러워 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절을 해주는 게 상대방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 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건 아니다. 전적으로 네 존재 자체를 밀어내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거절하는 요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지금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정말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지만 둘 사이,
1: 네,
0: 둘
1: 맞습니다.
0: 이상을 그런데 가끔은 정말 우리를 더 미로에 빠뜨리기도 하네요. 분명하게
1: 그럼요.
0: 말하지 않으면.
1: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거절을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해줘야 돼요. 이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투, 상대방의 목소리에 담긴 정감만을 가지고도 거절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연습을 많이 안 하고, 또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공식적인 거절을 하거나 혹은 돌려서 거절 아닌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절은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만큼이나 직접 만나서 해야 됩니다.
0: 와, 이 잠수 이별이란 말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를
0: 네.
1: 하려면 일단 찻집에라도 만나서 이러저러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을 갖자. 아니면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싫어서,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연락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인데 갑자기 연락 끊어지면.
0: 네.
1: 오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0: 그쵸.
1: 예, 사람과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가야 될 것이고, 처음 가진 직장에서 정년퇴직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면 거절 불안을 느끼는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0: 이게 개개인의 어떤 이 생각의 전환, 마음 다잡음,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회 분위기도 약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0: 네.
1: 사회라는 건 결국 개개인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절 불안을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이 사회가 바꾸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완벽한 엄마가 다시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0: 네.
1: 물론 사회적으로 거절이 너무 적나라하고 과도하게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안전, 혹은 뭐,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이라든지,
0: 네.
1: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가 해결해 줘야죠. 하지만 우리의 거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카톡에서 읽씹을 당했다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읽씹 금지 법안을
0: 그쵸.
1: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0: 네.
1: 문제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소하고 또 사회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데서 많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회의 일원이니 내가
0: 네.
1: 조금 더 거절 불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겠죠.
0: 그렇겠죠. 오늘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풀어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시간.
1: 재밌었습니다.
0: 네.
1: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거절 안 하실지.
0: 거절이 뭐예요, 지금.
1: 네.
0: 정말 많이. 네, 이 책을 찾아 읽겠다 하시는 그 사연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1: 아유,
0: 예.
1: 고맙습니다.
0: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이인희 님 그리고 93

0: 3939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270 쓰시는 카페이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바로 주소 연락처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요. 아, 교수님 오늘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정말 영광입니다.
0: 네. 오늘 끝곡은 신디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책을 읽는 거, 운동을 하는 거, 바른 자세를 갖는 거,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는 거.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처음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복리처럼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잘 푸는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나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시겠습니까?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K씨의 노래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들으면서 8월 5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자원이라니까요. 어느 순간 훅 불어나는 우리 친구들 공부했었던 맞아요. 지수 함수의 모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죠. 그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돈 이야기만은 아니겠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 운동하는 것,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거기에 정승재의 경청을 듣는 것까지. 이런 좋은 습관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인생의 복리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539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경청 요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에 물놀이 3번 하는 게 목표라고. 물놀이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물이랑 친하지 않아서 태어나서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정우님, 생선님, 수학 잘하시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경청 듣다가 노래도 잘하신다는 걸 어머, 창피하게 또왜 그러세요? 진짜 재능이 많으세요. 멋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녹음 끝났습니다.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정승재 노래 신곡. 곧 발표된다는 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9402님은 중학교 1학년이고요. 복싱 훈련 마치고 복귀할 때 즐겨드려요. 격려해주세요 그러는데, 야, 중1인데 벌써 복싱해요? 대단하다. 집에 오면서, 이 라디오 방송 듣는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우리 중1 친구, 파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밤 10시가 딱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훈련을 마치고 오는 조금 전 바다님처럼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도 계실 거고, 또 대학생, 직장인, 학부모 바다님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12시까지 지금부터 저랑 2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듣다가 언제든 의견 있으시면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1045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공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 드라마 대사 기억나실 텐데.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늘성이라는 그 드라마. 저랑도 연관 있는 거잖아요. 입시에 관련된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믿는다는 거요. 아니면 또못 믿는다는 거.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못 믿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뢰에도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꿀벌처럼 개미처럼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런 명언 들어보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슬픔에 빠질 시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예시로 꿀벌이 등장을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잖아요. 노는 친구는 배짱이, 열심히 일하는 친구는 개미. 개미를 본받아야 된다. 꿀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꿀벌과 개미는요,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열심히 일을 안 한대요. 꿀벌을, 와,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18시간에서 20시간 일한대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은 쉰다라고 하면 평일이 5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라는 거예요. 어? 와, 우리보다 훨씬 덜한데? 개미들도 여럿이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5일 일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20일을 쉰대요. 정말 뭐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꿀벌이나 개미보다

정승재의 경청, 이영지가 피처링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동물의 시간, 사람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일 열심히 안 하죠, 그쵸? 꿀벌은 하루에 4시간도 안 되게 일하고요. 개미는 5일 일하면 20일 쉰다고 하니까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자, 개미를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쵸? 가장 부지런한 건 우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학원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수행도 준비해야 되고 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막 확인하면서 고민 상담도 해가면서 그쵸? 더 발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배짱이처럼 놀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런 명언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우린 참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신 열심히 살아온 우리 바다님들께 편안한 쉼이 될수 있는 노래 두곡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윷마치가 부르는 초록, B2B에 흘려보내.

이슈에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르 불문 생선물. 꿀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련된 문제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꿀벌들은 열심히 꿀을 모아서 집을 짓잖아요. 작은 방이 여러 개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벌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도형과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그 도형, 무슨 도형일까요? 1번 사각형, 2번 오각형, 3번 육각형. 책에서 벌집 사진을 본 분들, 벌집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분들은 머릿속에 떠올려보면서 몇 각형인지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로시의 노래입니다. B

로시가 부른 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은 벌집이 어떤 도형을 닮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육각형 맞습니다. 맞아요. 내각의 총합이 720도를 이루는 육각형입니다. 벌집이 육각형인 이유를 아세요? 원이었다면 빈틈없이 채울 순 없잖아요. 물론 사각형도 빈틈없을 수 있고 삼각형도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맞아.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육각형이래요. 정육각형 어떻게 생겼어요?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형태면서도 최소한의 재료가 드는 모양이 육각형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를 설계도 하나 없이 수학도 배운 적 없이 꿀벌이 만든 거잖아요. 이 정도 능력이면 인정해 줄 만한데요. 하루에 4시간 일해도 인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들어와서 경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 있고 내 연락처가 있으면 아니다. 내 아이디가 있으면 연락처는 여러분이 남겨주셔야 돼요.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빈의 사랑의 소동 이 노래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할게요.

0: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더운데 이분은 웨딩 촬영을 하십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다투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얼마나 좋아요. 평생 한 번 또는
1: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0: 저는 0번.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번. 예,
0: 0번 또는 한 번 있는 그런 일. 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웨딩 사진을 그렇게 잘 찍으신다면서요? 연예인처럼.
1: 아주 뭐 열심히 찍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예. 많은 돈을 썼잖아요.
0: 돈을 또 조금 쓰셨을 것 같은데.
1: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0: 근데 실망입니다. 웨딩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까? 평생 한 번 보고 그거 저거 싸울 때 본다는데. 이사할 때 한 번 보고.
1: 싸울 때 제 얼굴만 볼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찍으셨어요? 진짜 선생님 정말 실망입니다.
1: 아, 정말?
0: 우리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거를 하라 그러셔놓고 웨딩 사진을 찍는다고요?
1: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노릇할 때 돈 아끼는 거 아니다.
0: 사람 노릇이라 무슨 생각? 선생님 그 웨딩홀 할 때 꽃 추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 기본으로 이제는 옵션 선택할 수 없고요. 네. 기본으로 가격을 올려서 기본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0: 추가는 하면 안 돼요?
1: 네.
0: 밥은 맛있는 대로 하셨습니까?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 예민합니다.
1: 밥과 주차에 아주 신경 썼습니다.
0: 밥과 주차. 네. 밥을 재해석해서 먹어도 됩니까?
1: 아,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1: 재해석? 오케이. 네.
0: 너무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신뢰의 끝판왕이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도 믿음, 신뢰에 관한 이야기라면서요.
1: 예. 그렇죠. 사실 경제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바다님들께 신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신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신용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예. 비슷한 맥락이지만 예. 훨씬 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0: 오, 옛날 얘기 그러면 하나 해주세요.
1: 네, 옛날 얘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0: 우리, 진짜요?
1: 네, 네. 바다님들 땡전 한 푼 없다.
0: 땡전.
1: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0: 그럼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우리 생선님도.
0: 예. 예. 그 10원인가요? 땡전이 뭐지?
1: 땡전이 예. 이제 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0: 예.
1: 일단 땡전 한 푼 없다는 건 아무리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돈 한 푼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 땡전이 조선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당백전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당백전.
1: 당백전.
0: 당백전이요? 이거 부침개인가요?
1: 그건 아닌데요. 맛있는 부침개 같기도 하네요.
0: 당백전이 땡전으로?
1: 생각보다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1866년.
0: 얼마 안 됐네요.
1: 얼마 안 됐죠.
0: 예.
1: 비교적 가까운 우리 흥선대원군 이제 조선 말기에 있었을
0: 예.
1: 때
0: 예.
1: 그 당시에 경복궁 다시 짓고 국방에 쓸 돈이 많이 없었어요. 흥선대원군 우리 국사나 근현대사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 예.
1: 막 서구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문명을 좀 전파하려고 할 때
0: 예.
1: 쇄국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하면서 쇄국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러면서 예. 국방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0: 아.
1: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을 걷기도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0: 예.
1: 동전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상평통보라는 돈이 있었는데 화폐가 있었는데
0: 맞아요.
1: 상평통보 100잎하고 같은 값으로 이제 하나가 한 잎이 상평통보 100잎에 해당하는 당백전을 발행을 한 거예요.
0: 그럼 되게 가치가 높은 거네요.
1: 굉장히 가치가 높고 우리로 예. 치면 갑자기 만 원권 쓰고 있는데
0: 예.
1: 이제 100만 원권이 나온 거죠.
0: 오, 그러네요.
1: 너무 크죠.
0: 예.
1: 그리고 이 당백전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0: 예.
1: 상평통보 5, 6잎 정도밖에 안 됐어요.
0: 아~
1: 원가는 굉장히 아끼면서 가치를 예. 이만큼 쉽게 말해서 좀 튀겨서
0: 아~
1: 가격을 매긴 거죠.
0: 예.
1: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부터는 당백전이 상평통보 100개의 값을 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0: 예.
1: 애기 저거 딱 봐도 그렇게 원가도 안 비싸 보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고 거래해?
0: 아,
1: 이런
0: 값어치가 별로
1: 식의.
0: 없어
1: 딱 봐도
0: 보였구나.
1: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0: 예.
1: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0: 예.
1: 이걸 사람들이 뭐잘 쓰진 않는데 짧은 기간에 당백전을 대량으로 풀었어요, 시장에.
0: 아이고,
1: 그럼
0: 그럼
1: 어떻게 돼요?
0: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
0: 예.
1: 물가 상승,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0: 예.
1: 그래서 쌀한 석을 사는데 원래는
0: 예.
1: 7, 8량 정도 들었는데
0: 예.
1: 40량 정도로 확 뛰었습니다.
0: 아이고, 그랬구나.
1: 너무 갑자기 물가가 뛰고 사람들은 화폐를 믿지 못하면서 차라리 나 물물 교환할래. 그렇게까지 나서면서
0: 화폐의 신뢰가 무너진 거네요,
1: 완전
0: 그러니까.
1: 무너져서 완전 실패, 화폐 개혁 실패. 그래서 당백전은 6개월 만에 발행 중단되고 이후로도 사용이 금지됐어요.
0: 야, 물가도 오르고 거래도 멈추고
1: 예.
0: 사람들의 생활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그 신뢰에서 시작된 거네요.
1: 그렇죠.
0: 신뢰가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네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모두 믿고 거래하는 시스템 위에 있지만 사실 신뢰가 없으면 이 당연한 것들이 아무것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 시작하면은 신용 얘기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신용 점수, 신용 카드, 신용
0: 맞아.
1: 대출,
0: 맞아.
1: 신용 점수.
0: 우리
1: 맞아요.
0: 배웠어요.
1: 다 얘기했었죠.
0: 그리고 잘 빌린 다음에 신용카드 쓴 다음에 잘 갚을 수 있으면 적절히 잘 쓰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1: 그렇죠.
0: 예.
1: 왜냐하면 내가 돈을 잘 갚는다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0: 예.
1: 금융에서 왜 이렇게 신뢰가 중요한지.

0: 아니야. 신뢰. 지금은 돈을 주고 나중에 내가 갚을게라고 약속할 수 있는 그 신뢰. 이게 금융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도 지금은 내가 열심히 신용카드 긁지만 다음 달 결제일에 갚을 거야라는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은행이 대출 내주는 것도 너 이거 만기 때 갚아야 돼라고 약속 믿는 거고요. 기업들이 돈 빌릴 때 채권 찍어내잖아요. 국가들도 국채라는 걸 찍어내는데 이것도 언젠가 만기에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라는 신뢰 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경제가
1: 그러네요.
0: 다큰돈 드는 일, 작은 돈 드는 일할것 없이 다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1: 와, 맞습니다.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0: 네.
1: 그렇게 신뢰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또 작용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0: 네.
1: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NCT DREAM의 노래, Best Friend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NCT 드림의 노래 베스트 프렌드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 EBS를
1: 네.
0: 믿으니까 지금 혼자 오셨죠?
1: 그쵸.
0: 그러니까 경호원 없이 오셨잖아요.
1: 네.
0: 만약에 진짜로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 음식점 앞에 총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1: 맞죠.
0: 나라도 꽤 많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신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보다.
1: 그쵸.
0: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도 그냥 못 들어왔을 거고, 또 여기도 이 방송국도 아마 미국이었으면

0: 보안 검사 되게 철저히 했을걸요? 그 가방도 이렇게 딱 엑스레이 지나가고 이렇게 했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출입증만으로 들어온다는
1: 네.
0: 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신뢰가 미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서로서로 믿는다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도 참 그런 연관성도 좀 있는 게 아닐까.
1: 맞아요. 요즘에 경제 얘기하는 유튜브에 얼굴 나오는 분들
0: 예.
1: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 돌아요.
0: 왜요?
1: 주식 얘기 잘못하면 누군가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0: 요즘 주식에 상당히 민감해서, 그쵸?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출퇴근을 혼자 하는 게 진짜 안전한 거 맞겠지? 저 주식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서도
0: 예.
1: 걱정이 될 정도예요.
0: 진짜로?
1: 네, 실제로.
0: 어?
1: 주변에, 제 주변은 아니지만
0: 주식 얘기
1: 있었어.
0: 하셨어요?
1: 주식 얘기가 제가 뭐 오른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0: 예.
1: 동향을 얘기하죠. 요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현금 충분히 확보하시고 적립식으로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0: 위험하다.
1: 그것도 위험하죠.
0: 예.
1: 행동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0: 앞으로 무조건 모르겠다 그러세요.
1: 모르겠습니다. 전 어떤 존재 가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0: 그러네.
1: 주의를 하고 있는데
0: 예.
1: 이 신뢰가 경제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의를
0: 예.
1: 실제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0: 사회적 자본.
1: 네, 자본이라는 건 자본, 순자산 이런 얘기 듣잖아요.
0: 예.
1: 뭔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자본 중에 하나로서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막 속이거나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고 협력할 수 있을 때더큰 일,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서로가 믿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구장 갈 때도 우리나라 야구장 들어갈 때랑 미국 야구장 들어갈 때 느낌 완전 다르거든요?
1: 완전 달라요.
0: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구장 입장할 때 들어가는 그런 검색 비용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신뢰가 참 자본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1: 그럼요.
0: 그쵸?
1: 우리 예전에 보증제도 있었잖아요.
0: 예.
1: 보증인. 그래서 뭔가 서로 개개인의 약속, 개인과 기관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증 세워야 되고, 감시 붙여야 되고, 분쟁 대비해야 되고, 계약서 쓰는데 뭐 계약서에 내용 이만큼 추가해서 몇십 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보증.
1: 그쵸.
0: 맞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저
1: 그쵸.
0: 들었었는데, 저 보증 쓴적 한번 있어요.
1: 오.
0: 신원 보증. 저 아는 선배가
1: 네.
0: 경찰서에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 신원 보증을 세워달래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1: 네.
0: 그거 만약에 그분이 도망가면 제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것도 신원 보증이 그런 건가? 전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사인해줬었던 그런 기억 나는데. 보증은
1: 거절하기
0: 안
1: 어렵죠. 보증은
0: 됩니다.
1: 안 됩니다. 근데
0: 예.
1: 좀 많이 좀 제도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0: 예.
1: 함부로 서는 게 아니다. 보통 그럴 때 거절 못해서 우리 또돈 관련해서 거절 자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맞아요.
1: 거절 못해서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양하시고 우리가 계속 서로를 의심하다 보면요. 제가 EBS 올때 여기 안전한 거 맞아? 여기 내가 믿고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심지어 시간 약속도 지금 이 시각 내가 와야 되는 거 맞아? 이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상태면 본업을 못
0: 맞네.
1: 해요.
0: 아니, 선생님, 저것도 나 생각나. 오늘도 저 계좌이체 여러 건 했거든요.
1: 네.
0: 옛날엔 그냥 이체했었는데 지금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예 눌러야 돼.
1: 맞아요.
0: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투자도 결국은 다 비용이잖아요.
1: 그쵸.
0: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우리가 비용을 또 지불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1: 그쵸.
0: 드네요. 맞습니다. 중고차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1: 맞아요.
0: 잘못 살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중고차 사이트보다 어떤 기업에서 보증하는 좀더 비싸게 팔지만 그냥 이쪽에서 사고 싶은 심리가 바로
1: 그쵸.
0: 신뢰를 돈으로 사는 거죠.
1: 그래서 정품 매장 가서 사는 게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가서
0: 맞아.
1: 사는 것도 있죠.
0: 맞아.
1: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중고거래. 중고거래 떠올리면 또이 신뢰가 단박에 얘기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판매자를 믿기 위한 정보를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뭐 사진
0: 맞아.
1: 보내달라고 하고 후기도 살펴보고 장소 정해가지고 사기 아닌 건가 끝까지 의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처럼 의심하고 또 의심해.
0: 근데 그거 참, 오늘 또 저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등기부등본 뗄 일이 있었는데
1: 네.
0: 그것도 계약서 쓰기 전에 꼭 떼봐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비용이거든.
1: 다
0: 믿지
1: 비용이거든. 그쵸.
0: 못하니까. 참
1: 그쵸.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예.
1: 우리가 인증된 플랫폼을 쓰는 것도 그 이유잖아요.
0: 네.
1: 안전결제라든지
0: 맞아.
1: 아니면 이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대응해 줄수 있는 곳을 찾아서 비싸더라도 쓴다.

0: 수수료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이런 실내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거다라고 볼수
1: 저
0: 있습니다.
1: 그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물에도 실내 비용이 숨어 있다, 이런
0: 네.
1: 얘기. 물. 예전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진짜 기억나는 게, 니네 놀래지 마라.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0: 네.
1: 그 담임선생님이 유럽에 가면 말이야, 구라파에 가면 물을 사람들이 사서 먹어.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에이,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물을 사요? 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기도 사서 숨 쉬겠네.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물을 사서 마시잖아요.
0: 그쵸.
1: 정말 대단한 것 같아.
0: 완전.
1: 진짜 언젠가는 공기 살 날도 이렇게 막그 황사 심해지고 그러면,
0: 사실
1: 아,
0: 지금
1: 그럴 수도
0: 공기청정기 쓰는
1: 있겠다.
0: 것도 공기
1: 아,
0: 사는
1: 공기 사는
0: 거죠.
1: 거네. 아,
0: 네.
1: 진짜
0: 공기
1: 그러네요.
0: 구독하는 거죠.
1: 아,
0: 말하자면. 약간
1: 그러네.
0: 소름 돋죠.
1: 소름 돋아요,
0: 이게 무슨 일이
1: 지금.
0: 있었냐면,
1: 예.
0: 여기에도 실내와 관련된 경제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1991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
1: 예.
0: 이때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1: 패널!
0: 페놀. 완전 오염물질.
1: 완전 그랬어요, 저 중3 때.
0: 기억나세요?
1: 기억나죠? 이유길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었는데.
0: 네.
1: 기억나요? 패널 사건. 예.
0: 담임선생님 성함까지.
1: 아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그 261을 딱쓴 다음에 내 이름은 이유길이다! 이랬던 기억이
0: 네.
1: 나요.
0: 그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던
1: 예,
0: 거죠.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1: 네.
0: 어쨌든 오염수가 퍼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는 수돗물을 이제 식수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1: 네.
0: 일단은 소독약을 많이 푼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수돗물
1: 아.
0: 자체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1: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수돗물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런 얘기도
0: 맞아요.
1: 했었고 막 그랬었어요.
0: 얼마나 무서워요.
1: 맞아.
0: 수돗물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도시괴담 같은데
1: 맞아.
0: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1: 맞아.
0: 당시에 생수 시장은 사실 아무나 진입 못 하거든요.
1: 예.
0: 인증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야 되는데, 불법 생수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정수기 사업이, 정수기 사실 그때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물을 구독시키는 거니까요.
1: 예.
0: 정수기 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을 불러오기도 했었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경제랑 신뢰는 그냥 뭐 신용카드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실생활에
0: 네.
1: 신뢰가 우리의 비용과 정말 큰 연관이 있다라는 거, 경제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밌습니다.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2부로 이어가서 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아주 큰 비용을 치른 다음에 잃었던 신뢰를 회복한 이야기.
0: 네.
1: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든요. 2부에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노래 Believer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태풍이 상륙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릅니다. 정전에 대비해 스마트기기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셋째,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에 있다면 수시로 이웃의 상황을 챙기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이야기 주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그렇죠.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0: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1: 그거 완전 이해됐어요. 네. 1부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게 된 배경,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니까 새로운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또 신뢰 때문에 돈을 지불했던 그런 사연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사실 찾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과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사례들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한 유명한 진통제이자 해열제, 이제 약국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에 관한 얘기예요.
1: 오.
0: 네, 우리 약이라고 하면 보통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예.
0: 약이니까요. 그렇죠.
1: 예, 예.
0: 그런데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예. 누군가가 약 캡슐에 위험한 물질을 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완전 독극물.
1: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0: 아, 저 기억나요.
1: 뭐 있었어요.
0: 네네.
1: 과장가 거기에 누군가가 뭐 집어넣었다 그래서
0: 네네.
1: 그랬었던 기억도 나요.
0: 사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1: 맞아요.
0: 그런 발상을.
1: 맞아요.
0: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느 해 이제 1982년 9월 말에 이제 이슈가 처음 발견이 되고 뭐 10월 1일까지인가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실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이후로 약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1: 아무도 안 사겠죠, 정말.
0: 그렇죠.
1: 예.
0: 이 약이 당연히 내가 까서 먹는 이 약이 중간에 뜯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걸 제조한 문제가 된 약을 제조한 회사가 처음에는 책임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의 어떤 회사들의 방어적인 태도라면
1: 예.
0: 이 회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3천만 병 넘게 이미 풀려 있었는데 예. 다 회수를 했고요.
1: 아이고.
0: 소비자들에게도 뭐 보통은 야,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1: 예.
0: 안 하고
1: 예.
0: 완전 중단, 복용 중단. 하면서 알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언론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모범적인 모습이죠.
1: 와.
0: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약 보면은 이제 병뚜껑이나 상자 같은데 안전 포장이 돼 있잖아요.
1: 예.
0: 이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은 좀 불편한데 싶지만 약 그걸 열 때, 개봉할 때 약간 이제 번거로운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게 다 안전장치인데 이때 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지불을 돈으로
0: 네.
1: 잃었던 신뢰를 산 거네요.
0: 산 거죠.
1: 회복하는 거, 그죠?
0: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건 직후에 이 브랜드의 약 점유율이 35%에서 7%까지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건 한 8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0: 그쵸.
1: 신뢰를 사는 게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네요.
0: 그렇죠.
1: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백반집을 차렸는데
0: 네.
1: 첫날 손님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음식을 팔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날 판 음식을 제가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0: 어떻게? 다 폐기?
1: 아니요. 전액 환불. 그날 저한테 돈을 지불했던 모든 손님들에게 공지 띄운 다음에 다시 오시면 그 신용카드 다 이렇게 취소 처리 해드리겠다. 이 맛은 정승재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딱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역시 정승재다라는
0: 다르다.
1: 얘기를 했지만
0: 네.
1: 결국은 망했습니다.
0: 야, 요식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란 뜻은 아닙니다.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해열제 관련해서도 약이라는 네. 게 신뢰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운데도
1: 맞아.
0: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잘 대응한 덕분에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신뢰로 회복한 사례가 또 있다.
1: 그러니까 그거겠네요. 예전에 그 휴대폰 회사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휴대폰 회사도 전량 폐기한 적 있었잖아요.
0: 네.
1: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는 무슨 건지 이해를 못했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도자기 장인이
0: 네.
1: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탁 깨버리잖아요. 이게 다 신뢰를 사기 위한 행동 아닐까.
0: 맞아요.
1: 그쵸? 다 비슷한 거네요.
0: 재밌는 게 최근에 인별그램에
1: 예.
0: 이런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빵 반죽 같은 걸 만들고 오늘 반죽 영 별로라고 막 버리는 걸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1: 그게 신뢰죠 뭐.
0: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사람들이 네. 그만 환경오염 좀 그만해 이렇게도
1: 그렇구나.
0: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적당히 하는 것도.
1: 야 그냥 지나갔었던 일이 모두 다 신뢰랑 자본 돈이랑 관련된다라는 거.
0: 네.
1: 와 그런 거를 세상 알게 됩니다.
0: 그렇죠.
1: 오 그러네요. 보통 믿는다 그러면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서 나 믿어? 응 믿어? 막 이런 건데

0: 서 일하잖아요. 미디어 관련된
1: 네.
0: 일을. 미디어는 실뢰 자본이란 표현을 실제로 써요. 우리가 갖고
1: 진짜로.
0: 있는 자산은 구독자 수도 있지만 뭐
1: 예.
0: 콘텐츠 역량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다. 큰 피해 입힌 적 없다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신뢰 자본이 굉장히 우리 사업에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1: 아니, 우리 바다님들이 정승재 경청을 듣고 있는 것도 EBS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이니까 진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0: 그쵸.
1: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청취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 알려주셔서 역시 좋은 프로그램이야.
0: 그쵸.
1: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노래 두곡 듣고 올까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죠.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돈 이야기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의 믿지라는 곡,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있지에 믿지,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바다님들의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돈잘쓴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수 있는 코너죠. 바다님들의 사연. 오늘은 소비천재 2742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성적 올리는데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입니다. 최근 잘산템 하나랑 못산템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잘산템부터 말씀드릴게요. 휴대전화 방수 케이스입니다. 저는 공부하느라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씻을 때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휴대전화 방수 케이스를 사서 세수할 때도 옆에 놓고 샤워할 때도 들고 해요. 대신

0: 있는 샤워가 끝나면 그대로 욕실에 두고 나옵니다. 그럼 엄마가 슬쩍 와서 치워주세요. 이거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휴대전화 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못 산 템도 있어요. 싱잉볼이에요.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던 어느 날에 싱잉볼 영상을 봤는데 띵 하는 울리는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머리도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거금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썼습니다. 막상 사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영상으로 볼 걸 그랬어요.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한 소비 하나, 그리고 실패한 소비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욕실에서만 쓰자. 그래서 방수템. 이거 너무 좋은데요?
1: 너무, 그리고 네. 기특하네요.
0: 기특하죠. 그쵸. 스스로가 절제하는 모습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1: 아, 시간을 돌릴 수 있나요? 우리 소비 천재.
0: 아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1: 아, 그렇죠.
0: 이렇게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뭐가 해도 분명히 다를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우리 바다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은근슬쩍 욕실에 두고 나와서 네. 어머님이 치워주게 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0: 왜요, 왜요?
1: 약간 칭찬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0: 아, 엄마한테.
1: 오빠랑?
0: 그렇지, 그렇지. 나 여기서만 쓰고 공부할 때는 안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1: 네, 참
0: 맞아,
1: 야무져.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 못한 템. 이거 뭐예요? 선생님 아세요? 싱잉볼?
1: 저도 들어만 봤는데, 왜, 우리 불교 요즘 또 유행하잖아요.
0: 불교요?
1: 불교 관련된 건 아닌데, 불교에서도 네. 그 종 조그맣게 돼가지고 땅 치면 닝 하고 울리는 예. 그런 굿즈 많이 팔리거든요. 예. 불교 박람회 같은 데 가면.
0: 예.
1: 근데 이런 식으로 명상을 돕는 도구로,
0: 예. 네.
1: 싱잉볼, 아~ 밥그릇같이 생긴.
0: 아~ 이거 성당에도 있어요.
1: 아~
0: 성당에도 중간에 성찬의 절례 할 때 띵 네, 하는 거.
1: 맞아요.
0: 그죠? 네. 그거구나. 이걸 10만 원이나 주고 왜?
1: 굉장히 홀리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직접 들으면 그때 10만 원은 좀 세다. 그렇죠?
0: 10만 원 너무 센데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0만 원이면
1: 그리고
0: 너무 세죠.
1: 알았으면은 여러 번 쳐요. 한 번 치는 건 좀 그렇다.
0: 그러니까 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다음에 잘 때 한번 꼭 치는 걸로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다음 사연 하나 더 읽어보죠. 러블리 H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1: 저는 올해 20살이 되고 처음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0: 나는 너한테 돈 쓰는 거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
1: 남자친구의 이 말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매번 저를 위해서 맛집을 찾아주고요. 그런데 데이트가 거듭될수록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자, 일로 와봐. 우리 밥 먹고 여기 가자.
1: 어딘데?
0: 여기 케이크가 와 정말 예술이래. 가서 딱 두 개만 먹자.
1: 조각 케이크가 2만 원? 두 개면 4만 원이야.
0: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너한테는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
1: 말은 고맙지만 전 솔직히 아까워요. 저도 반씩 내고 있거든요. 주말에 데이트 한 번 하고 나면 나머지 6일은 굶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먹는 비용은 얼마나 쓰는 게 맞는 걸까요?
0: 남자친구한테 반하게 된 이유가 너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이 말 때문이다. 요즘 또 분위기가 이런 거잖아. 뭐 반반 데이트, 네. 뭐 데이트 통장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이 친구는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 이 남자는 다르네 라는 느낌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1: 그건 소비 습관이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애인뿐만 아니라 친구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 소비 그 성향이라고 하죠. 버는 돈에 비해서 소비 수준이 너무 높으면
0: 예.
1: 내가 진짜 황새 따라가다 뱁새 다리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0: 맞아.
1: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0: 먹는 거에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정말 여자친구한테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래도 요즘 막그 망고 빙수 같은 거 유행하던데 막 10만 원 넘고 그러던데 호텔에 가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1: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0: 내가
1: 비슷한 거 많이
0: 진짜
1: 팔아요.
0: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20대 때는 싼거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좋은
1: 네.
0: 그런 유일한 식이 언제 싼거 먹어보겠어. 절대 비싼 거 막 이상한 거막네 글자로 일본어에서 온거막그 막김 차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안 해도
1: 그럼요.
0: 돼요.
1: 대학생일 때는 학식 데이트라고.
0: 맞아. 그천 얼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천 얼마는 아니겠다. 한 2천
1: 3천,
0: 얼마일 것
1: 네네.
0: 같은데. 그죠? 2천 얼마, 3천 원 정도. 그런 걸로 충분하지.
1: 그럼요.
0: 무슨 호텔에 가고 막 이런 친구들 많아요.
1: 그때 참돈 많이 아꼈었는데. 사회는
0: 그러니까.
1: 참 냉혹하죠.
0: 그때 기억나는데요? 저는 저 때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기본이 한 1200원이었고, 특식으로 나온 게한 1500원이었는데, 1500원짜리 먹을 때막손 떨리고 그랬었던 기억나거든요?
1: 와.
0: 예, 그리고 짜장면이나 라면 같은 거는 800원, 700원 이랬으니까 돈 없을 땐 그거 먹기도 하고 그래야지 당연히. 그리고 후배 됐을 때는 선배들한테 맨날 밥 사달라 그러고.
1: 요즘에는 학식이 한 대학에서 5천 원, 6천 원 정도씩 하나 봐요.
0: 그래요? 너무 비싸다.
1: 너무 비싸죠.
0: 정말? 와, 그거 어떻게 먹어? 와, 그러면 용돈이 얼마야? 과외비는 거의 비슷한데 대학생
1: 안
0: 과외비는.
1: 올랐어요.
0: 그죠?
1: 네.
0: 야, 그러면 후배들 밥 사주기 힘들겠다, 선배들.
1: 갑자기 확 와닿으시는.
0: 예, 진짜 와닿네요. 그러면 보통 한 2, 3만 원 깨진다는 얘기인데, 보통 동아리 방에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래서 한 명이 다 내기는 진짜 무섭네요.
1: 무섭죠.
0: 그러네.
1: 각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전체 예산 내에서 우리 커플들 데이트할 때 비중을 딱 정해놓는다기보단 한
0: 예.
1: 끼 식사할 때 둘이서 그래도 한 예를 들면 12,000원, 15,000원 정도 돼야 외식다운 외식을 할수 있잖아요.
0: 예.
1: 둘이 합쳐서 우리 한 끼에 3만 원으로 제한을 하자. 디저트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가고 싶다면.
0: 3만 원도 센데.
1: 세죠.
0: 그뭐몇번 만나요? 요즘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번 만나요?
1: 그것도 조절해야 되는 거죠.
0: 한번 만나면 가능하겠다.
1: 네.
0: 그런데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만나면 3만 원도 세요.
1: 초반엔 또 연애할 때 너무 좋으니까
0: 예.
1: 주 5일 만나버린단 말이죠. 그럼 돈못 모아요.
0: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먹어도 한 10만 원 금방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점심 한번 그리고 또 매일 컵라면 먹을 수는 없으니까
1: 그쵸.
0: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아주 비싼 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한 몇만 원짜리 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파스타 하나 먹어도 요즘 몇만 원
1: 2만 원,
0: 하지
1: 3만 원,
0: 않아요? 2, 3만 원, 3만 원 하죠. 그럼
1: 네.
0: 둘이 먹으면 6만 원이고 거기에 음료 막 17,000원, 2만 원 하잖아요.
1: 거의
0: 그럼
1: 10만 원
0: 10만
1: 깨지죠.
0: 원이네. 밀가루 부스러기 조금 먹었는데 10만 원이네, 정말.
1: 집에서 역시 단백질바 먹고 나와야 되는 건지.
0: 매일 만나면 300이에요. 한 끼만 먹으면. 세끼다 먹으면 900만 원이네.
1: 그렇게 얘기하니까.
0: 1000만 원이네. 한 달에.
1: 와.
0: 매일 그렇게 먹으면.
1: 너 나랑 밥 먹는 게 연간 1억이 넘어.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0: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 제가
0: 선생님, 빨리 그
1: 완전 추천드리는 방법이
0: 해법을
1: 있어요.
0: 알려주세요. 예.
1: 일단 예산 정해놓고 한 끼당 금액 정해놔야 여러분들 관계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현실적인 방법은
0: 예.
1: 이런 블로그 있잖아요.
0: 블로그.
1: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다 보면
0: 예.
1: 체험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걸로 소비 방어하시라고 저도 말씀드려요.
0: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1: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 신청 받는. 왜냐면 광고가 필요한 어떤 회사들은 우리 가게에 포스팅이 생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0: 예.
1: 우리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걸 주는데,
0: 예.
1: 이제 어느 정도 블로그 방문자가 많진 않아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글이 AI로 막 찍어낸 거 말고, 꽤 정성스럽게 쓴 글을 몇개 정도 쌓아놓으면
0: 예.
1: 신청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주말에 쓸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이 블로그 체험단을 해서 쿠폰을 받고 나면 꼭 그것보다 더 쓰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다. 미안하기도 하고, 좀. 예.
0: 맞아. 또간 다음에 좀몇 개를 더 시키고 막
1: 네네.
0: 이러잖아요.
1: 그 안에서 쓰시면 완전 바뀔 수
0: 최근에
1: 있어요.
0: 들려오는 얘기가 요즘 20, 30대들 연애 안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던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특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밥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1: 돈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해야겠어라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먹기보다는
0: 예.
1: 부담스럽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에서 멀어지는 것
0: 저는 제가 연애했었던 때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

0: 하는데 햄버거 집에 가면 한 햄버거 5천 원 정도였었던 것 같고 둘이 만 원이면 한끼 햄버거 충분히 먹었었는데 요즘 내가 얼마 전에 햄버거 집 갔었거든요. 햄버거 몇개안 먹었는데 한 7만 원
1: 아니, 엄청 드신 것
0: 나왔어요. 아니
1: 같은데요?
0: 엄청 먹었나? 7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0: 거기에 뭐 하나 추가하고 그 프렌치 프라이 하나 추가하고 거기다
1: 그쵸.
0: 치즈를 얹었고 그리고 거기에 음료 세 잔. 그러니까 한 7만 원 나왔던 것
1: 치즈
0: 같은데.
1: 스틱도 추가하신 거 아니에요?
0: 치즈 스틱 추가했나? 어, 비싸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1: 네.
0: 요즘 진짜 문제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 그래서 보통 군인 할인하듯이 커플 할인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정말.
1: 그렇네요.
0: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이게 좀 이렇게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젊은
1: 점차 생길 것
0: 친구들이.
1: 같기도 하네요. 지금 분위기면, 네.
0: 그래야 될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1: 전 역시 우리 바다님들 사연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고 얘기 드리고
0: 예.
1: 싶은 내용들이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0: 맞아.
1: 많이 제보해주세요.
0: 데이트 비용도 너무 좋았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잘산 템, 못산 템,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방수 케이스 샀다는 것도 너무 귀여웠고요.
1: 네.
0: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거죠?
1: 그럼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1: 네,
0: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저는 노래 세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미연이 피처링한 소란의 노래 세레모니. 조지의 오래오래, 제니가 부른 Less Than a Lover.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3669님 좋아하는 애랑 단둘이 샌드위치를 먹을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은 어떻게든 기념하고 싶어서 마시던 콜라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씻어서 말려뒀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엄마가 구겨서 재활용 통에 넣어버렸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으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콜라컵을 챙겨와서 기념으로 잘 씻어서 놨는데 참 얼마나 풋풋해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엄마야 어떤 사정을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앞으로는 메모지 꼭 붙여주세요. 버리지 말 것. 누가 써야 한다 이렇게 누구 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컵을 찾아올 수 있게 한 번 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생이님, 앉은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는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오늘도 한 통 해치웠습니다. 한 통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거 떠먹는 아이스크림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한 그 거의 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만 원 넘나? 얼만지 모르겠다. 와,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드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예전에 어떤 마른 개그맨 분이 엄청 뚱뚱해져서 TV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루에 딱 한 통씩 먹고 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저 그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거 진짜 살 많이 찌나 봐요.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근데 이미 사라져버린 아이스크림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다음번엔 한 두 번도 많다. 한 세 번 정도로 나눠 드시는 걸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정장군님, 생선님, 저 잠깐 졸다 깼는데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방송이 끝났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도대체 제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로웠습니까?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또 보이는 라디오 했던 날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다시 듣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해서 바다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와 반디 앱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저 다시 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프롬의 느린 여름의 노래.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5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죠.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마음으로 빌어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하는데 그쵸? 그래야지 좀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윤하의 노래예요. 나의 하루하루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진 발생 후 이 구마모토 구조 요원들은 폭염과 싸우며 실종된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당시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쳐 사라지는 등 사람 가족과 헤어진 반려동물들도 있죠. 구마모토 주민들은 SNS를 통해 이 실종된 반려동물의 사진부터

목격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병원들도 수색과 보호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자연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네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 덕분에 함께 피난처에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족 같은 동물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 자원봉사가 아닌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좋은 소식도 조금은 있습니다. Runaway Animals. 이렇게 패닉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반려견 중에 시바견 이름이 고라는데요. 이두살 시바견 고의 상황으로 기사는 시작합니다. 입양한 지 1년이 채안 됐는데, 그리고 이 입양한 반려인들이 고는 아마도 학대받은 그런 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답니다. 반면 좋은 소식은 치와와 견인데요. 이름은 레오. 그 지진이 발생하고 6시간 만에 그날 저녁 온라인 게시판에서 목격자들이 막 제보하는 가운데 상봉을 했대요. 온라인 게시판의 이름은 로스트 도그 블레틴 보드. 직관적이죠. 15만 멤버에 그리고 수천의 팔로잉에 아마도 제일 실적이 좋은 이용자 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명줄 역할을 해냈다. 뭐 이렇게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지진 이후로 이 80종의 반려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는데 지난 2016년도 그렇고 이 로컬 지역의 수의대학교 캠퍼스가 큰일을 해내고 있다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쉘터라고 이렇게 갈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데 수의대학교 딱인 것 같으네요. 그러나 수의대학교가 유일한 처방일 순 없다 그러면서 이 로컬 정부 지자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마모토 수색 작업은 8월 2일자로 그 공식적으로는 종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제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폭염 상황에서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반려동물들의 상태도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현선님께서 극한 상황에 처해도 소외될 수 있는 말 못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써주셨습니다. 0104님의 문자도 보이네요. 이런 소식이 반갑다 하시면서 자연재해 있을 때마다 이 친한 견주들끼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하시네요. 강아지들과 대피소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비상용품 챙겨서 광장에서 만나자라고요. 키우는 동물 버리고 혼자 대피소를 들어간다는 거 상상도 못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실제 이런 쉘터 대피소의 필요가 절실하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입니다. 또는 EBS 반디 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아마랄, 그들의 음악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날. 이어서 로사나가 부르는 엘 탈리스만, 운명의 징표 두곡 듣고 오죠.

스페인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사나의 엘 탈리스만, 운명의 징표. 먼저 들으신 곡 아마랄의 디아스 데 베라노, 여름날이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한 음악인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한 개의 창문만 들여보는 건 처음부터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례일 겁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윌리엄 실레르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그는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7살부터 베토벤이 되길 꿈꾸며 정식으로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죠. 훗날 그는 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하거나 직접 작곡한 정교한 교향악곡으로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두루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만 있으면 무대를 채울 수 있는 프렌치 팝 발라드의 장인이 되었죠.

클래시컬을 바탕으로 한 피아노 발라드는 윌리엄 실레르의 팝의 영역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부터 비틀즈를 필두로 한 영미 록 음악이 프렌치 팝의 아성을 뒤흔들 때 그는 풍자와 패러디에 가까운 비틀즈 워너비 음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실레르는 클래식 음악 못지않게 일찍부터 영미 록 음악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7살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고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클래식 음악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베토벤을 버리고 비틀즈 워너비의 길을 떠났다니까요. 1968년 직접 결성한 록밴드 The Worst를 만들었고 다른 밴드의 히트곡의 작곡가로 먼저 이름을 알리고 데스타 달리다나 마르바라의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1975년 윌리엄 슐레르 본인의 이름을 내건 데뷔 앨범에서 지금 들으시는 이곡 락앤 달라스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교향악단 지휘자, 클래식 음악가, 영화 음악가, 피아노 팝 송라이터, 싱어, 록 뮤지션, 윌리엄 슐레르에게 쉴 틈 없이 달린 이 명찰들은 일면 백화점식 절충주의에 복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가 시도한 스타일은 팝송부터 캬바레 음악, 발레 음악, 실험적인 전자음악, 전통 현악 사중주, 심지어는 일본 황실 전통음악까지 가지각색이네요. 이 때문에 클래식 음악계만이 아니라 샹송의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대중음악계에서도 그를 두고 이것저것 다 손대지만 고유한 정체성은 희미하다라며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데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장르의 경계, 시대적 가치관, 예술을 고급과 저급으로 분리하는 경향을 무너뜨리고 융합한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윌리엄 슐레르는 장르의 경계를 전방위적으로 유목하며 자신만의 개성으로 융합한 선구자로 자리잡게 되죠. 2018년 그리고 2021년 프랑스의 한 공영방송사가 윌리엄 슐레르의 은퇴와 회고록 발표를 기념하며 내건 헤드라인 또한 그의 굳건한 위상을 뒷받침합니다. Il n'y a pas un mais plusieurs William Schuller. 윌리엄 슐레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네

글로벌 팝의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계 프랑스 아티스트로 교향악에서 로큰롤까지 클래식과 팝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이 새롭고 다채로운 혼종음악을 자신만의 그런 작품을 탄생시킨 윌리엄 실레르 만나봤습니다. 두 곡 전해드렸죠. 첫 곡 Rock and Dollars. 그러니까 Rock and Roll도 아니고 뭐 이런 조합은 처음 보네요. 예, Rock, 예, Rock and Roll과 미국 달러라는 표현을 접합을 해버렸네요. 그 이탈리아 아티스트 아드리아노 짜렌타노의 그런 접합술보다는 좀 못하지만 왜 있잖아요. 브리즌 콜린 앤 시나인 치우소. 아주 엄청난 영어인 듯 영어 아닌. 이것도 냉소가 깔린 그런 풍자

곡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중음악의 상업적인 미국화, 뭐 대표적으로 영어 가사를 마구 사용한다든지 단어를 그냥 툭툭 집어넣어서 그런 거가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윌리엄 실레르 입장에서는. 그런 패러디였다. 74년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음반 제작하는 가운데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편곡, 현악, 관악 그런 집중된 그런 기술도 출중한 실레르 본인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노래 내용은 뭘 계속 달라고 하네요. 제발 좀 주세요. 햄버거에 뿌릴 케첩도 좀, 내 오토바이에, 내 바이크에 넣을 휘발유, 그리고 오디오를 듣는데 이 데시벨 좀더 주세요. 음량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비유. 메이드 인 잉글랜드제 부츠도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이런 소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소비 문화, 특히 영미권의 그런 문화, 뭐 상업, 그런 거 관련한 풍자였습니다. 두 번째 곡, 완전한 반전이죠. 뭐, 그래서 아까 그 비유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창을 하나만 들여보고 이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파악할 수 절대 없다. 그창 중에서 대중이 가장, 접점을 발견한, 커다란 접점을 발견한, 그래서,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Un homme heureux,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91년도 발표곡이고, 늘 들으면서, 저 때의 녹음 분위기는 어땠을까? 누가 초대되었고, 관계자 위주였을까? 팬 위주였을까? 궁금한데, 윌리엄 실레르가 이 음반은 스튜디오를 정해서 관객의, 소수의 관객의, 같은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음한 기록이었습니다. 뭐, 성적도 대단했죠. 뭐, 프랑스 탑50 차트에 16주간, 또, 뭐, 1위까지는 탈환하지 못했으나 2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요. 윌리엄 실러리 커리어상 유일하게 이런 탑 50, 50위권 안에 진출한 그런 음악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의 커리어는 뭐, 심포니 록, 뭐, 클래시컬, 그러니까 팝 록, 심포니, 클래시컬,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시기마다 집중했던 부분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 가운데, 심포니를 위주로 실험을 했던 시기가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방금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런 친밀함을 좀 더, 미니멀한 편곡으로 느낄 수 있는 90년대가 또 팬들에게는 어떤 팬들에게는 더 소중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문스러운 작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디스코그래피라고 설명드리면서 정말 다양하다. 자, 오늘 세아란 여기까지고요. 이제 브라질 음악 두 곡 듣겠습니다. 브라질의 플라비우 벤투리니의 세우지 상투 아마루, 상투 아마루의 하늘,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그바르트 닥슬란드의 Take Me and Hold Me 두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도도 구두뉴가 부르는 말레데토 소뉴, 저주받은 꿈입니다. 싱송나 도도 구두뉴의 1981년 작품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였을지 모른다고, 이러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지 모른다고, 악몽. 이 제목대로라면 저주받은 꿈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독백이죠. 진실을 알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거다 라고 다짐합니다. 뒤돌아 다시 찾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슬픈 거는 자신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 대상, 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할 거다라는 예감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 저주받은 꿈이 날 깨워 당신 없는 현실로 데려다 놓는다면, 내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 녀석이 당신은 지금껏 날 농락한 거라고 말한다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 꿈을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 그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나 고통을 느끼겠지.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게 되겠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만약 다른 남자가 당신을 안고 날 완전히 잊게 만든다면 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찾지 않을 거다. 그건 아니지. 큰 소리로 외치며 떠날 거야.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으로 인해 병이 들 수도 죽을지도 모르는 내 아픔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던져버린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당신을 미칠 만큼 사랑하면서도 또 그만큼 미워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또또 코두뉴의 1981년 발표곡 말라데토 소뇨 저주받은 꿈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남의림 청취자께서

자주 듣는다, 새 음행.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인사 주셨는데요. 오늘은 휴가라 집에서 듣는다고 하시면서 이 더운 여름 집 밖을 보다가 집 안이 천국이다라는 느낌을 느끼신다 하시면서 뭐 날씨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천국이라는 생각은 저도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약간 좀 뭔가 찜찜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집안에 있다가 보니 정리할 것 투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새 음행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악 잘 듣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살롱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인도네시아의 노아의 와니타 고 마이걸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

라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2부 첫 곡은요. 일본의 퓨전 재즈 그룹 T스퀘어 그들의 1998년도 음반 그래비티 수록곡 Sailing the Ocean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2부 순서 김파월 고수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김영혁의 LP 사롱 바로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팔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 질문은 예전에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유럽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전달해 질문해 봅니다. 뭐 한국도 이제 유럽과 비슷해진 상황이긴 한데 그 40도 또는 폭염 상황에서 바인을 걱정하는 유럽인들이 SNS에 많이 올린 글 중에서 한 매체가 소개한 그런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폭염 때문에 귀하의 LP들이 위기에 처했나요? 라고 기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5단계로

0: 쉽게 만들면 안 되죠.
1: 네.
0: 네.
1: 그런 팁은 예전에 주셔가지고,
0: 네.
1: 그게 요 매체에서 얘기하는 3단계. 그리고 보호 슬리브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뭐, 좀 공간 중에서도 다락이나 지하실 같은 데는 안 좋다. 피해라.
0: 그쵸. 네.
1: 예.
0: 그게 안 좋은 이유가
1: 예.
0: 습기 때문에.
1: 습기가 아주, 아주 안 좋은.
0: 습기 때문에도 좋지가 않고, 뭐, 다락 같은 경우는 뭐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직사광선이 들어오거나 좀 뜨거울 수 있잖아요. 뭐,
1: 아.
0: 특히나 이제 옥탑방? 뭐, 이런.
1: 그러니까 해가 그냥 바로 그
0: 네.
1: 지붕을 비추고 있으니까.
0: 네.
1: 아, 예. 그 열기가 대단하겠네, 요즘
0: 네.
1: 같은. 그래서 이 바인을 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참. 그래, 1단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거는 100도에서 녹기 때문에
0: 네.
1: 아직은 멀었다. 당분간은 괜찮다,
0: 네. 녹지는 않는데,
1: 이렇게.
0: 휠 수가 있죠. 근데 휘는 게 문제인데,
1: 예.
0: 이제 어떻게 하면 휘느냐?
1: 예.
0: 직사광선을 받으면 휩니다.
1: 모든 플라스틱이 그러면 뭐
0: 네.
1: 안경테 같은 것도 오래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좀
0: 그럴
1: 휠 수도
0: 수는 있는데,
1: 있으니까.
0: 레코드는 얇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변형이 빨리
0: 저는
1: 오나?
0: 일부러 실험을 한건 아닌데,
1: 네.
0: 제가 예전에 LP가 한번 물에 젖은 적이 있었거든요.
1: 그걸 예.
0: 그래서
1: 드라이기로 말리셨다고 지난번에
0: 드라이로
1: 그러셨잖아요.
0: 말리면 안 되니까
1: 예.
0: 어쨌든 말리긴 말려야 되잖아요. 잠깐 마당에다가 내놨었거든요.
1: 그럼 직사광선
0: 근데
1: 맞은
0: 이제
1: 거네요.
0: 그때 그늘이 져서
1: 예.
0: 해가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말려놓고 잠깐 제가 다른 일을 한 거죠.
1: 네.
0: 근데
1: 깜빡.
0: 깜빡 가봤더니 해가 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거든요.
1: 이렇게 위로
0: 네.
1: 이렇게 막 볼처럼 됐나요?
0: 근데 정말 걱정할 만큼 그센그 강력한 햇빛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 진짜 휘었어요.
1: 그새.
0: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이거는 어떤 식의 그 빛이라도
1: 네.
0: LP가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했었습니다.
1: 슬리브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보관할 때.
0: 네.
1: 그러니까.
0: 슬리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습기에 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그 비닐 재질로 된그 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어쨌든 습기도 레코드에 있어서는 뭐, 최대의 적 중에 하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한다면, 네. 직사광선.
1: 직사광선.
0: 네. 입니다.
1: 그
0: 네.
1: 좀좀더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컬렉터들이 혹시나 주변 아니면 뭐 들으신 바에 따르면 뭐 전용 보관실을 만들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0: 전용 보관실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1: 예.
0: 어쨌든, 그, 우리가 무슨 공산품 같은 거 사면 뒤에
1: 직사광선
0: 많이 적혀
1: 피하세요.
0: 있잖아요.
1: 예.
0: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1: 과자도 그 피하라고 그렇게
0: 그쵸.
1: 하잖아요. 예.
0: 과자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똑같습니다. 진짜, 빛만 정말 내려쬐지 않는 곳이면,
1: 네.
0: 뭐, 40도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1: 40도라도 뭐
0: 예.
1: 괜찮다.
0: 근데, 32도라도 빛이 들어오는, 예,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
1: 네.
0: 레코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1: 김파 레코드는 상태 보관 상태가 좋나요? 거긴
0: 아, 당연히 조심해야죠. 네.
1: 암막
0: 그거
1: 커튼 이렇게
0: 재산이니까요.
1: 예.
0: 네.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1: 약간 콩나물 같은 느낌이네. 약간
0: 네.
1: 어두운 데서 이렇게.
0: 뭐 콩나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빛을 차단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첫 질문 다시 한번 팁을 드렸고요. 바이닐 LP 보관하는 방법.
0: 네. 문화재
1: 네.
0: 보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1: 직사광선은
0: 박물관에서 그,
1: 당연히 또.
0: 네. 유물들이나 그 문화재들 보관하는 방식으로.
1: 너무 어렵잖아요.
0: 아, 그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1: 과자 정도,
0: 네. 과자와 라면, 네.
1: 간식
0: 정도라고,
1: 보관할
0: 네.
1: 때,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던져놓지
0: 그럼요. 네.
1: 않듯이.
0: 네.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거가
0: 네.
1: 있었는데, 그거
0: 네.
1: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0: 과자, 뭐, 라면을 싱싱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0: 똑같습니다. 네.
1: 유럽의 누군가는
0: 네.
1: 예, 아니 온라인상에 그런 팁이 돌아다닌대요.
0: 네.
1: 그렇게 뭐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나 네. 봐요.
0: 뭐 물론 라면도 냉장면이 있긴 하죠. 근데 레코드에는 네. 냉장용 레코드는 없습니다.
1: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뭐 나빠질 거가 있나?
0: 나빠질 건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습기가
1: 그걸
0: 좀
1: 꺼냈을 때
0: 네.
1: 습기가 거의 낄 수가
0: 그렇죠.
1: 있겠네요.
0: 네.
1: 온도차가 있으니까.
0: 네. 물렁물렁 해줄 수 있죠. 네. 네.
1: 괜히 또
0: 냉장고 좋지 않습니다.
1: 네. 넣지 마시고. 네. 자, 오늘 LP 또 소장 LP들 다량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0: 오늘 사실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번 네. 주 정말 더운 것 같은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말 청량감 넘치는 퓨전 음악 특집을 준비를 했다가
1: 네.
0: 며칠 전에 글렌 하사드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1: 맞습니다.
0: 글렌 하사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네, 글렌 하사드가 그 30년 넘게 음악 생활을 했는데
1: 네.
0: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을 준비를 해서 추모 네. 특집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또 아티스트를 추모하는 느낌으로 제인 버킨 때 또 한번
0: 그랬었죠. 뭐 몇 번 있긴 했었는데 예.
1: 그때가 예. 더 제일 생각이 나서
0: 네. 몇 번 있긴 했었는데 예. 글렌 하사드도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예. 좀 인연이 있었고 어쨌든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또 사망이라서
1: 예.
0: 예. 또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글렌 하사드 음악을 사실 원스 곡들은 많이 아시지만 다른 곡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좀 그의 음악 활동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예,
1: 네.
0: 다섯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글렌 하사드가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90년대부터 밴드 생활로 음악을 시작한
0: 네,
1: 거가
0: 1990년에
1: 맞나요?
0: 1990년에 네. 데뷔를 했고요. 글렌 하사드는 뭐 목수인 아버지와 이제 그 어머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 네.
0: 어머니가 뭐 비틀스를 좋아했고 아버지가 피드를 자주 연주했다는 거 외에는
1: 아.
0: 사실은 뭐 음악을 그렇게 권장하는 집안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여서 뭐 좀 폭력에 많이 시달리기도 해서 좀
1: 네.
0: 외로운 그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삼촌이 감옥에 가면서 남기고 간 기타가 한 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우연하게 이제 밥 딜런 카세트를 들었는데
1: 네네네.
0: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1: 독학으로
0: 기타를 배웠고
1: 네.
0: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분이 더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글렌 하사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1: 네.
0: 하는데 당시 학교의 선생님이
1: 네.
0: 글렌이 이제 기타 연주하는 걸 보고 계속 이 길로 나가고 싶다면 그냥 나가서 연주를 해라.
1: 아, 그 네 음악을 들어줄 사람들,
0: 네.
1: 관객을 만나라.
0: 그러니까 버스킹을
1: 아,
0: 이야기를 하는
1: 예,
0: 거죠.
1: 예.
0: 그래서 뭐 길거리에 나가서 연주를 해라. 내가 당신이 네가 유명해진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렌 하사드가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1: 오, 네. 고지 고대로 받아들였군요.
0: 네, 길에
1: 그 선생님의
0: 나가서
1: 조언을.
0: 네, 네. 길에 나가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실제로는 어쨌든 13살부터 음악을 했지만 프로로 데뷔를 한 거는 1990년, 그러니까 20살 때
1: 네.
0: 프레임스라는 밴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1: 그 더블린의 뭐 그래프턴 스트리트 워낙
0: 네.
1: 유명하니까
0: 네.
1: 그럼 그리로 바로 나간 거예요.
0: 그래프턴이 네. 어떻게 보면 글렌의 네. 음악적인 고향 같은
1: 아.
0: 네, 거리죠.
1: 13살 무렵에서 트레이닝을 그냥 하드하게 거기 거리에서
0: 네.
1: 버스킹으로
0: 스스로
1: 한 거네요. 네,
0: 스스로를 훈련을 시킨 거죠.
1: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솔로 데뷔는 아니었죠?
0: 네. 밴드로
1: 네.
0: 프레임스로 밴드로 데뷔를
1: 네.
0: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곡을 그 타임라인으로 한번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1: 예.
0: 그 프레임스 시절에 발표했던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1: 네네.
0: 1995년에 나왔던 프레임스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1: 네.
0: God Bless Mom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제목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어머니 뭐 이런 자신의
0: 네.
1: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가요?
0: 맞습니다. 네.
1: 일단 음악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오늘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일랜드의 글렌 한사드 추모특집으로 골라오신

0: LP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그의 커리어 타임라인에서 초기 95년 The Frames라는 밴드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발표한 God Bless Mom 듣고 왔습니다. 95년이니까 당시 음악 지형에서 봤을 때 아일랜드의 The Frames라는 밴드의 음악을 설명한다면 어떤 당시 컨템포러리들이 뭐 당연히 라디오헤드도 있었을 것이고 뭐 등등 그런지는 약간 저무는 그런 아니네 그런지가
1: 그런지가 좀 인기를 얻던
0: 확실히
1: 시절인데요.
0: 예,
1: 근데
0: 올라가던 시절이
1: 프렘스는
0: 네.
1: 뭐 그런지나 얼터너티브 이런 이름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아일랜드의 정서나 글레난사드가 갖고 있는 어떤 음악적 특징이 굉장히 강조된 밴드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글레난사드가 아까도 밥 딜런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밴 모리슨도
0: 벤
1: 좋아했었고
0: 모리슨
1: 뭐 아일랜드 음악적 영웅이죠. 그리고 뭐 레너드 코헨을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중에 그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AC/DC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본 스콧 보컬리스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취향들이 밴드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포크에 가까운 음악들도 있지만 또 지금 들으시는 음악처럼 뭐랄까 좀 하드락에 가까운 네, 그런 음악들도 좀 있는 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시대의 흐름보다는 그냥 프레임스의 음악을 자신들의 스타일의 음악을 뭐 십수년간 계속 지속을 시켜왔던 것 같습니다.
0: 13살부터 그러면 뭐 버스킹 하면서 자기 곡도 썼을 테니까
1: 네.
0: 그러니까 데뷔 앨범이지만 또 프레임스의 음악은 거의 완성도가 일반적인 데뷔 아티스트의 어떤 음반과는 좀 더, 또 깊이가 좀 달랐을
1: 그렇죠.
0: 거다, 뭐
1: 그리고
0: 이런 생각이,
1: 친구들과 같이 또 합주도 많이 했던 상황에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밴드의 사운드는 완성이 돼 있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스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원스에 사용된 음악들 일부가 프레임스가
0: 프렌치의 곡이군요.
1: 만들었던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뭐 Say to Me Now 같은 경우는 피츠카랄도라는 앨범에 이미 수록이 되어 있었던 곡이고 뭐 Falling Slowly도 물론 이제 Swell Seaso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녹음을 했지만 프레임스 앨범에도 수록이 되었던 원스 사운드트랙 이전에 수록이 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0: The Frames, 글렌 한사드의 모태가 된 밴드의 음악으로 출발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이제 프레임스가 이제 서서히 아일랜드에서 인기를 쌓아가면서 이제 번더맵스라는 앨범이 나올 무렵에는 거의 한 3만 장 이상 판매가 되는 그런 인기 밴드가 됐습니다. 아일랜드 차트에서 1위도 하게 되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가 이제 친구인 존 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0: 친구였군요.
1: 존 칸이는 프레임스에서 베이스를 연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톤에서 만났는데 글렌이 노래를 할때 존은 저쪽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글렌이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존은 존 칸이는 자기가 뭐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지만 글렌이
0: 버스킹
1: 그랬다고
0: 할때 걔는 저 옆에서
1: 댄서였다.
0: 춤을 췄다.
1: 거리의 댄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난 사이이고 프레임스에서 연주를 하다가 이제 영화 연출을 시작을 했는데 다 아시는 이제 원스라는 영화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사실 근데 존 카니는 글렌한테 주연을 뭐 맡기는 것보다 음악을 맡아달라고 온 건데 본래 배역은 킬리언 머피가
0: 정말요?
1: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킬리언 머피는 존 카니랑 2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킬리언 머피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무렵이긴 한데 킬리언이 주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한 건데요. 근데 킬리언이 이제 노래도 좀 어렵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자 배역이 글렌의 추천으로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그 역을 맡게 됐는데 본래는 또 다른 여자 배우가 있었었는데 여자 배우가 못하게 되면서 이 마르케타가 하게 됐는데 킬리언이 이제 난색을 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이 무산됐고 이제 주연 남자 배우가 없는 상황에서 글렌에게
0: 자연스러운 이렇게 흐름으로
1: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0: 왔네요.
1: 그래서 뭐 글렌은 근데 사실 그 전에 연기를 한번 한 적이
0: 아,
1: 있긴
0: 저그 영화
1: 했었어요.
0: 본 적이 있어요. 더
1: 커미트먼트.
0: 커밋먼트.
1: 알란 파커가 만든 영화인데 아마 OTT 같은데 지금 서비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0: 글렌의 20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거기서 잠깐 연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해요.
1: 상당히 유약한 네. 성격으로 나왔던 거예요. 네. 기타 치면서. 네.
0: 근데 어쨌든 네. 전문 배우는 아니니까 네. 네. 뭐 글렌도 사실 그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17일간 촬영을 했고 네. 뭐 우리 돈을 1억이 조금 넘는 제작비로
1: 저 예산으로
0: 네. 완성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 영화가 대박을 치게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 무렵에 그러니까 그 글렌이 마르케타를 추천했던 그 무렵에 스웰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촬영은 2006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스웰 시즌의 데뷔 앨범은 2005년 12월에 녹음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물론 이제 그때 원스 사운드트랙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앨범이 2005년에 녹음이 돼서 2006년에 원스 이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뭐 마르케타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글렌 한사드가 우연하게 그 초대받은 팬의 집에 그 부모의 딸이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서 뭐 마르케타와 우정을 쌓게 되는데 네. 이제 뭐 사실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건 영화
1: 촬영하면서
0: 한 이후죠. 네. 그래서 아, 네. 이제 마르케타는 이제 그때 이제 막 티네이저를 벗어나던 시기였으니까 이제 글렌도 사실 이 아 마르케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마르케타는 어린이야.
1: 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0: 어린이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어떤 로맨스가 시작이 된 게 이제 사실 2006년 무렵부터이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어떤 관계들이 담겨 있는 스웰 시즌의 곡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웰 시즌의 Sleeping이라는 곡 골라오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Still dreaming, still drifting off alone. I'm not leaving, but this feeling, see it better, best be told. And how in the world did you come? To be such a lazy love. Oh, it's so simple.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이죠. 김영혁의 LP 사롱, 김바라의 고수, 김영혁 대표의 안내로 오늘은 글렌 한사드 추모 시간으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말키다 엘 글로바와 함께 했던 The Swell Season 시절의 음반에서 Sleeping 듣고 왔습니다. 2006년 발표 음반이었고요. 뭐이 듀오, 이 조합, 이두 사람의 연기가 이제 원스를 이야기하면 전부니까요. 이 시절 2000년 초반에는 저는 원스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아일랜드 느낌의 어떤 포크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랑 뭐 리사 헤니건 이 조합은 알았었는데.
1: 네.
0: 내수용으로만 일단 정상까지 올라갔던 거죠. 한사드 같은 경우는.
1: 네, 이제 플레임스는 어쨌든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유럽에서 투어도 하고 뭐 북미에도 가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널리 알려진 밴드는 아니었죠. 아일랜드에서는 정말 유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밴드 중에 하나였지만 그 정도의 인기를 사실 아일랜드 바깥에서만큼 누리지는
0: 누리지 못했죠.
1: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웰 시즌이 전 세계적인, 아니, 스웰 시즌이 아니라 이제
0: 원스라는
1: 원스가
0: 존카리가
1: 전
0: 덕분에
1: 세계적인 그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프레임스도 같이 유명해졌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원스 때그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운드트랙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0: 음반사에서
1: 네.
0: 사운드트랙
1: 그러면서 이제
0: 담당
1: 저는 그 프레임스의 앨범을 한국에 발매를 하기 위해서 글렌 한사드 매니저와 이제 그쪽에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프레임스 음악을 조금은 알았지만 그 앨범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아, 정말 이 앨범들은 다 소개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0: 그러셨군요.
1: 좋았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글렌 한서드나 그 주변 사람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0: 요즘도 연락을 하시나요? 그때 인연 맺은
1: 지금은 사실
0: 글렌
1: 연락을 안
0: 한서드
1: 하는데
0: 매니저.
1: 어쨌든 뭐그 이후로 몇 년간은 계속 연락을 했었고요. 스웰 시즌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지금 제가 LP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2009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근데 2009년에 스웰 시즌이 이제 처음으로 내한을 했었거든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때 내한을 했을 때 스웰 시즌 두 번째 앨범 안에 있는 사진들을 그때 서울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뭐 홍보 사진은 남산에서 찍고 그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묵었던 L 호텔에서 촬영을
0: 그냥
1: 했었습니다.
0: 객실에서 이렇게
1: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0: 셀피로 설마?
1: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사진 같이 동행했던 포토그래퍼가 있어서 사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글렌 한사드의 미담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버스커들에게도 잘해주지만 뭐 주변에 있는 뮤지션들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처음 내한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메이트라는 당시의 무명 밴드가 이제 그 뭔가 공연의 그 버스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입구에서 버스킹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글렌이 그걸 보고 그냥 무대 와서 공연을 해라.
0: 아, 정말.
1: 네, 그렇게 초대를
0: 와.
1: 해서 메이트가 그 세종문화회관
0: 임원일
1: 네,
0: 씨가
1: 임원일 씨, 뭐
0: 속했던
1: 정준일 씨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 그큰 극장에서
0: 그런 일이
1: 그런
0: 있었군요.
1: 일도 있었습니다. 네.
0: 그냥 바로 올려서.
1: 네. 무대에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할수 있도록.
0: 그뭐 아일랜드에서도 자선 활동이나 뭐 이런 홈레스 관련 뭐 자선 행사를
1: 많이 했는데, 이제 2009년이 또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 게, 글렌이 이제 그래프턴을 지나가다가 합창단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우연히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갔는데 이게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기타를 들고 나와서 이제

0: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15년 넘게 이어졌고 아. 그 주변에 이제 보노, 유투의 보노라든지 네. 데미안 라이스라든지 그 동료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15년 넘게 200만 유로를 예. 와. 노숙자들을 위해서
1: 기금을 예, 또
0: 기금을 네.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30억이 넘는 돈을
1: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예.
0: 기부를 했었습니다.
1: 자, 이제 말씀하신 한국에서 찍은 자료 사진이 포함된 그 LP에서 네. The Rain이라는 곡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듣고 오죠.

0: 원스의 스타로만 뭐 혹시나 알고 계셨다면 오늘 약간은 더 프레임스 시절부터 더 스웰 시즌 그리고 솔로 자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글렌 한사드 추모 특집 김빠을 고즈의 김형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형혁의 엘피사롱 방금 듣고 온 곡은 더 스웰 시즌의 2009년 음반에서 더 레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곡을 들어볼 텐데 요거는 김밥 레코드에서 발매를 하셨어요.
1: 제 사실
0: 기획하신 건가요?
1: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때 뭔가 뭐 레이블을 만들거나 뭐 음반을 발매하거나 이런

0: 생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잠깐 프리랜서 하던
1: 예.
0: 시절이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렌 매니저한테 연락이
1: 네.
0: 와서,
1: 예.
0: 네, 이 글렌이 첫 솔로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혹시 한국에서 관심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국에서 따로 발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1: 아.
0: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뭐 음악을 듣고 뭐 평소에 글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앨범을 발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 그 뭔가 느낌이었기
1: 네.
0: 때문에 뭐 당연히 발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회사도 없고
1: 예.
0: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급조해서 만든 이름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을
1: 아, 그 탄생
0: 가서
1: 배경이
0: 예, 갖다
1: 그건가요?
0: 붙인 김밥
1: 아.
0: 레코즈였고, 그래서 이 앨범이 나오면서 그 김밥 레코즈라는 이름과 로고를 처음 사용을
1: 오.
0: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1: 머릿돌 같은
0: 네,
1: 거네.
0: 회사 예, 뭐또 시작점에 있었던
1: 예.
0: 아티스트라서 또저 어쨌든 저한테는 또 뭔가 인연이
1: 그런
0: 더 예,
1: 큰
0: 특별하게
1: 의미네요.
0: 느껴지는 음악가고요. 그래서 이첫 번째 솔로 앨범인 리듬 앤 리포즈라는 앨범에서 오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여기 담긴 이 버드 업 솔로라는 곡은 글렌의 또 대표곡 중에 한
1: 네.
0: 곡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곡이고요. 뭐 글렌의 그 정말 그 특유의 예, 고음에서 정말 그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보컬이 잘 담겨 있는
1: 이 곡이
0: 그런 노래.
1: 가장 그런 면에서 세다,
0: 네.
1: 파워풀한 곡이다. 오늘 골라오신
0: 자전 뭐
1: 레퍼토리.
0: 글렌의 곡들이 대부분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특히 이 곡은 자신의 어떤 좀 쓰라렸던
1: 알코올 중독이었던
0: 네,
1: 아버지와
0: 유년 시절
1: 관련해서
0: 기억에 좀 관련돼 있는 곡이라서
1: 네.
0: 예. 뭐 글렌을 생각할 때이 곡이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1: 혹시 그 매니저분을 통해서 글렌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신 바는 없어요?
0: 그런 건
1: 예,
0: 없습니다. 네.
1: 그건
0: 뭐 사생활 어떤 게 궁금하세요?
1: 아니 그런 거 궁금한 게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 뭐
0: 네.
1: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1: 근데 영혁 씨가 혹시 궁금했던 점은 없어요?
0: 뭐 특별히
1: 팬으로서?
0: 네, 특별히 그런 건
1: 아,
0: 궁금하지. 네.
1: 정말 훌륭한 팬이다라는 글렌 핸서드의
0: 네. 그리고
1: 2012년.
0: 뭐 글렌은 한세번 정도 만나봤는데, 뭐 어제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보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든 글렌을 만나면 그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뭐 사실 뭔가 깊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는 아티스트라서, 그래서 너무 사실
1: 마음이
0: 마음이
1: 아프시군요.
0: 아팠어요. 네.
1: 예. 느껴집니다. 자, 음악 듣죠. 2012년작 Rhythm and Repose 수록곡 Bird of Sorrow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LP로 특별히 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랑 오늘은 기파레코즈의 김영혁 대표의 안내로 듣고 있습니다. 글렌 헨사드의 커리어의 중요 지점에서 골라오신 그런 발표곡들 추모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테마 선곡 중에 마지막 곡을 만나볼 차례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로 글렌 헨사드의 90년 시절로 다시 회귀하네요. The Frames의 곡으로 마무리를 하실 모양이죠.
1: 네, 어제 그 장례식 때 그 뭐 보노도 오고 데미안 라이스도 오고 에디 베더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네. 같이 공연도 많이 했는데 에디 베더도 오고 리사 애니건도 오고 뭐 프레임스 멤버들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스트리트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못 왔지만 이스트리트 밴드의 멤버들도 오고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 콘서트처럼 장례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Forever Young을 불렀어요. 밥 딜런 곡을 불렀는데 저는 이제 Forever Young 대신 스타스타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은 프레임스가 95년에 발표를 했던 곡이고요. 공연을 하면은 스웰 시즌 공연이든 프레임스 공연이든 앵콜 때 이 곡을
0: 항상
1: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글렌이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별아 내가 빛날 수 있는지 알려다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글렌은 어쨌든 뭐 음악 생활도 그랬지만 사생활에서도 굉장히 빛

0: 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스타스타라는 곡이 마지막 곡으로 소개하기엔 딱 좋은
1: 예.
0: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1: 이 곡을 제가 오늘 미리 들어봤는데, 혹시 제가 음원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곡이 다 끝나고, 한, 얼마 있다가 뒤에 살짝 연결되는
0: 아,
1: 부분이 숨어 있더라고요.
0: 그게 이제 퓨어 이미지네이션을 혹시 들으셨는지
1: 네.
0: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다른 곡인데,
1: 네.
0: 그 영화 음악으로 사용된 곡인데,
1: 네.
0: 공연 때
1: 네.
0: 이두 곡을 가끔씩 붙여서
1: 메들리로?
0: 부릅니다. 메들리처럼
1: 아,
0: 부릅니다. 그래서
1: 예.
0: 뭐, 그래서 공연 셋리스트에는 스타스타 퓨어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1: 붙여놨군요. 예.
0: 붙여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제인 버킨 또그 외에 추모한 아티스트 선곡 중에서도 약간 좀 마음이 진짜 아픈 느낌을 전해주셨어요.
0: 네.
1: 예. 잘 들었고요. 함께 또 추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두 주에 뵙나요?
0: 네,
1: 예.
0: 2주 후에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글렌 한서드의 The Frames, 밴드 The Frames에서 시절의 음악 스타 스타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子供のお小遣い程度は出るだけでしょ。子供のお小遣い程度、애들 용돈 정도 나올 뿐이잖아. 즉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또 이때도 세세히 나니나니 다케다라는 문형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1: 暑い中、外回りお疲れ様。
0: 外回り 이거는 외근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외근하느라 수고 많았어.
1: 今日は酷暑日だって。
0: 곡숍이 최고 기온을 40도를 넘는 초폭염일. 이거를 곡숍이라고 하죠. 오늘은 40도가 넘는 초폭염일이라던데.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温もそうですけど、セミがうるさいのなんのって。
0: 으르사이 너 난노 때 하면은 정도가 심하다. 으르사이 시끄럽다. 너무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기온 뭐 소우데스께도 기온도 그렇지만 세미가 으르사이 너 난노 때 아유 매미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1: 確かに同じ40度でもセミが鳴いてると体感温度が3度くらい上がりそうだね。
0: 確かに 그러게. 同じ40度でも、같은40도라도、セミが鳴いていると、メミが울고있으면은、体感温度、체감温度が3度くらい上がりそうですね。3度정도더올라갈것같아。
1: 夏の風物詩なのはわかるんですけど、毎日これだとさすがに音を上げてしまいますよ。
0: 夏の風物詩、여름의 풍물이다. 뭐, 매미 하면 여름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풍물이라는 거는 알지만, 마이니치 거래다 또, 아유, 매일 이래서야 정말, 네오 아게테 시마이마스요. 두 손, 두발다 들죠.
1: じゃあさ、涼しくなるためにも虫の声の力を借りたら？鈴虫の声とか。
0: 아, 그런 말이야. 涼しく 나る, 시원해지기 위해서라도, 무시노 코에 노 치카라고 카리타라. 무시노 코에 하면은 벌레 소리인데요. 원래 코에 하면은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를 말하죠. 즉, 여기서는 무시, 벌레는 성대를 울리지는 않지만, 무시노 나키고에 벌레 울음소리를 무시노 코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벌레 소리, 벌레 울음소리에 치카라오 카리르 힘을 빌려보는 건 어때? 스즈무시 노 코에도가 방울벌레 소리 같은 거.
1: スズムシですか。寝る前とかに良さそうですね。
0: 아, 방울벌레요. 네루마에 잠들기 전에 들으면은 요사소 데스네. 좋다. 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요 이부터 시작해서 이를 떼고 요사소다. 그럴 것 같다. 좋을 것 같네요.
1: そうそう、涼しいって言っても、せいぜい涼しくなったように感じるだけなんだけどね。
0: 아, 그래, 맞아. 涼しいって 言っても, 시원하다고 해도, せいぜい 기껏해야, 涼しく 났다ように 感じる, 시원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긴 하지만, 정말 시원해진 건 아닌데, 그 소리, 울음소리 때문에 좀 시원하게 느껴진다.
1: セミと違って体感マイナス3度になりそうです。
0: 이 매미와 달리, 体感, 즉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3도니 나리 소 데스. 한 3도쯤 내려갈 것 같네요.
1: 家の中に虫がいるのが嫌だったら、スズムシの音をダウンロードして聞くのもいいかも。
0: 집안에 무시가 이르 노가 이하다따라 벌레가 있는 게 싫다면은 무시노네 하면은 이 방울벌레의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노네오 방울벌레 울음소리. 스즈무시노 네오 다운로드 시켜 듣는 뭐 이까 뭐 다운 받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요. 음이라고 하는 거를 네라고 읽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좀 아름다운 소리를 얘기를 할때 많이 쓰고요. 이게 오또가 되면 실질적인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노 네 또는 스즈무시노 네 하면은 방울벌레의 울음소리 링링링 こんな 感じ ですかね.
1: そうですね。
0: え、そして、セミの場合は、ミーンミンミンミン、ちょっとうるさい感じもしますけど。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暑い中、外回りお疲れ様。今日は酷暑日だって。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温もそうですけど、セミがうるさいのなんのって。
2: 確かに、同じ40度でも、セミが鳴いてると体感温度が3度くらい上がりそうだね。
3: 夏の

0: 1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1: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토 이때모 세제 나니나니 다케다.
0: 조킹があるって言っても 세제 50만 だけですよ.
1: 조킹가 아르 저축이 있다고 해도 세제 기껏해야 50만 だけですよ. 50만 엔뿐이에요.
0: 운동도 있때모 세제 긴조 산보するだけです.
1: 운동도 있때모 운동이라고 해도 세제 긴조 산보するだけ. 고작 그 근처를 산책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0: 忙しくて お盆休みといっても、せいぜい4日休むだけですよ.
1: 바빠서요. 오봉 야스미, 오봉 휴일이라고 해도 세제 기껏해야 4가 야스무 だけですよ. 나흘 쉴 뿐이에요. 普通は 8月 13から 13, 14, 15, 16日まで 休むっていうのが 一般的ですよね. 今年はですね、 8月 11日 山の日, 8월 11일 산의 날, 그 다음에 13일 사이에 12일을 쉬게 한다 그러면 무이까 6일간의 연휴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그걸 못한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장 완성하기 좀 볼까요? 시원하다고 해도 기껏해야 시원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긴 하지만, 자, 시원하다?
0: 涼しい
1: 느끼다?
0: 感じる 涼しいって言ってもせいぜい 感じるだけ 涼しいって言ってもせいぜい涼しくなったように感じるだけなんだけどね
1: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자기 방을 청소할 뿐이에요. 집안일을 돕다.
0: 家事を手伝う
1: 청소하다.
0: 掃除する 家事を手伝うと言ってもせいぜい 掃除するだけですよ 家事を手伝うと言ってもせいぜい自分の部屋を掃除するだけですよ.
1: 일본어를 할 수 있다.
0: 日本語ができる.
1: 가능하다.
0: できる. 日本語ができると言ってもせいぜいできるだけです. 日本語ができると言ってもせいぜい簡単な日常会話ができるだけです.
1: 자, 이렇게 토 이때모 세제 나니나니 다케다 라는 표현을 써서 별것 아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가베니 미미 아리 쇼지니 메아리.
0: 가베니 미미 아리 쇼지니 메아리. 직역을 하면요, 가베 벽에 미미 아리의 귀가 달렸고 쇼지니 장진문의 메아리 눈이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벽이나 장진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고 꼭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란 뜻으로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0: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니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1: ここだけの話だけど。
0: ここだけの話だけど、ここだけ、여기서만의 이야기인데, 즉 우리끼리 얘긴데.
1: ちょっと、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だよ。誰が聞いてるかわからないよ。
0: 잠깐. 가베니 미미아리, 쇼지니 메아리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나레가 키테이루카 와카라나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잖아. 고고다케노 하나시다케도 코레가 됐으네. 그리 신이오시자 이케나이 됐으네. 요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끼리 얘긴데 나중에 보면은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 있죠. 아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ここだけの話だけど、ちょっと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だよ。誰が聞いてるかわからないよ。
0: 두 번째는요,
1: 思い過ごし。
0: 思い過ごし 하면은 지나친 생각, 쓸데없는 걱정이나 기우들 말할 때 思い 過ごし라고 합니다.
1: 誰かに後をつけられている気がするんだけど。
0: 後をつける 하면은 뒤를 밟다 또는 미행하다, 쫓아오다란 뜻이거든요. 아도 츠케라레루 하면 미행당하다, 누군가가 내 뒤를 쫓아온다란 뜻이죠. 그래서 다레카니 아도 츠케라레 테 이르 키가 스룬다케도, 누가 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え、本当？誰もいないよ。
0: 뭐 정말 나레 모 이나요, 아무도 없는데.
1: 私の思い過ごしかな。
0: 私の思い過ごしかな。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라는 뜻이죠. 자, 어머이스것이는 생각이 좀 지나치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誰かに後をつけられている気がするんだけど。え、本当？誰もいないよ。私の思い過ごしかな。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 두 개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할 때,
1: 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
0: 가베니 미미아리, 벽에 귀가 달렸고, 쇼지니 메아리, 장지문에 눈이 달렸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고, 지나친 생각이나 쓸데없는 걱정은
1: 思い過ごし。
0: 思い過ごし라고 합니다.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早点到才吃得着.
0: 오, 早点到, 조금 일찍 到, 도착해야 才 비로소 吃得着.
1: 에이, 这句话跟那个早起的鸟儿有重吃. 差不多呀.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게 있다.
1: 对对对.

0: 벌레를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1: 그렇죠.
0: 되는데, 자오 디엔다 여기서 그 표현이 이 표현과 맞을지 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디엔다 조금 일찍 도착해야 잘 그래야만 비로소 추더자오 먹을 수 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일찍 빨리
1: 早，
0: 자오 기회가 다 먹을 수 있다.
1: 吃得着，
0: 추더자오 문의하다.
1: 咨询，
0: 咨询 상담 서비스.
1: 咨询服务，
0: 咨询 服务 服务가 그대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요. 咨询 문의하다. 문의 전화.
1: 咨询电话，
0: 咨询 电话 컨설팅 회사.
1: 咨询公司。
0: 咨询 公司 그대로 咨询 公司 예약하다.
1: 预约，
0: 预约 위딩 都可以. 현장 현지
1: 现场，
0: 现场 줄을 서다.
1: 排队，
0: 排队 거의 대체로
1: 基本上，
0: 基本上 그래서 거의 대체로 基本上 바로 직접
1: 直接，
0: 直接 식사하다
1: 用餐。
0: 用餐 용이 원래는 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음식에 나올 때는 그 음식을 먹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1: 是
0: 그래서
1: 的，
0: 用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식사할 때 드세요라고 할때 칭용 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막히다
1: 두
0: 또 신경을 쓰다 주의하다
1: 留意，
0: 에 레오이 주의하다 조심하다
1: 注意，
0: 주의 건강에 유의하다
1: 注意身体，
0: 주의 身体 대단히 감사합니다
1: 多谢。
0: 多谢 또가 많다 그래서 多谢 대단히 감사합니다 多谢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1: 麻烦,
0: 마판 남기다 남겨두다
1: 留,
0: 레오 붙어있다 닿아있다
1: 挨着,
0: 아이죠. 이렇게 이제 사물이나 뭐 사람이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 아이죠. 적다, 기록하다, 기억하다.
1: 气,
0: 찌. 재밌는 단어죠. 그대로 이제 적다라는 뜻도 되고 기억하다라는 찌. 되도록 가능한 한.
1: 这个是尽可能。
0: 尽可能. 이렇게 尽可能. 안배하다, 마련하다.
1: 安排。
0: 안排, 안배죠. 그래서 안배하다, 마련하다, 안排.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您好，我昨天打电话咨询过，你们说不能预约，只能到现场排队。
3: 您好，是的，不过如果您能5点前到，基本上就不需要排队，能直接用餐。
2: 可是我们现在堵在路上了。
3: 晚个10几20分钟，问题不大。我帮您留意着，您别急，开车注意安全。
2: 多谢，主要是我们6个人，能麻烦您帮我们留个6人桌，或者2张挨着的桌子吗？
3: 没问题，我这就记下来。您到了，我们尽可能给您安排。
0: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문의했었는데요. 예약은 안 되고 현장 대기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1: 您好，我昨天打电话咨询过，你们说不能预约，只能到现场排队。
0: 对，有的这个餐厅他不接受预约，因为客人多。
1: 我最讨厌这样的餐厅，因为他们都很骄傲。
0: 对，当然骄傲，因为客人多嘛。
1: 对，所以中国有一句话叫"店大欺客"。就是这
0: 哦，
1: 个店呢，它有名了啊，这个"大"指的是有名了的意思，他就欺负我们，
0: 欺负客人，
1: 欺负客人。对不起，而且他很有礼貌。对不起，我们不能接受预约哦，你要到这里来排队才行。
0: 当然，当然，有有，
1: 这个气死了。
0: 我就是这个去中国的时候，我自己亲手经历
1: 哦，这是洪老师的经历，
0: 对
1: 快来
0: 对
1: 听一
0: 对，
1: 听。
0: 有一个羊肉串的店。
1: 哦，
0: 很久以前，
1: 这么
0: 很
1: 牛。
0: 久以前。这 您好，我昨天打电话， 제가 어제 전화를 걸어서 쯔询过 문의를 했습니다. 알아봤어요. 쯔询过 오, 쯔询이라는 말 사실 약간은 좀 문어체적인 요点 정式一点
1: 对对对但是现在其实很多人都用是吗对洪老师这样用也是对的
0: 저 같은 그냥 我昨天打电话问过你 그렇게 편하게 어저께 물어봤었는데요. 이렇게 问过你咨询过

0: 좋습니다. 님은说 不能预约? 예약이 안 됩니다. 只能到现场 排队. 현장, 그러니까 저 여기 그 식당에 와서 줄을 서야만 됩니다.
1: 是的.
0: 아, 그래요? 오, 很火呀. 나就一定要去. 他们家 肯定没错, 对吧? 很不错的店.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5시 전에 오시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2: 您好，是的，不过如果您能5点前到，基本上就不需要排队，能直接用餐。
0: 예, 제가 갔던 집이 그랬습니다. 예,
1: 哦。
0: 5点 前到, 他们 下午3点到5点休息, 然后5点开始,他说5点前到, 到现场没问题。
2: 啊，明白了，不是说3点到5点去吃饭，三点，对，这个中国和韩国不一样，韩国很多地方其实3点到5点也可以吃饭的，
0: 有的，对，有的有限制，但
2: 对，
0: 是，
2: 但是很多很多中国饭馆3点到5点它就是休息，但是您说的意思是5点之前到，然后5点马上吃饭，
0: 是，
2: 哎，那么没问题。
0: 没问题。所以他说："您好，是的，不过그런데。" 5시 전에 도착하면 기본상 거의 그때는 줄 서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不需要排队, 줄설 필요가 없습니다. 能直接用餐, 바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能直接用餐? 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길이 좀 막혀서요.
2: 可是我们现在堵在路上了。
0: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제가 이때 전화했거든요. 가면서 可是我们现在堵在路上了. 아, 길이 막혀서요. 堵在路上了.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는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신경 좀 쓸게요.
2: 晚个10几20分钟，问题不大，我帮您留意着。
0: 哦, 그래서 아주 그때 행복했습니다.
2: 哦。
0: 왕거 10几20分钟, 한 10몇 분, 20분 정도는 아, 问题 보다. 아, 그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我帮您留意着.
2: 这个词用的特别有意思。
0: 对，没错，没错，没
2: 比如
0: 错。
2: 说，如果这服务员说："哦，洪老师，我帮你留着位
0: 对，
2: 子。"哎，这个不行，
0: 对
2: 对吧？
0: 对。
2: 但是呢。我帮你留意着
0: 留意着。
2: 啊，这个词用的恰到好处
0: 对，선생님지금말씀하신게아주핵심인데요。그냥留着라고하는것은약간물론남길수도있지만，제가뭐남겨놓을게요라는말이고留意着라고하면，제가좀신경좀쓸게요。
2: 对。
0: 예，여기예약자리는아니지만곧옵니다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2: 哦，
0: 딱잘얘기하는
2: 对，但是不能直接说。
0: 对，
2: 哦，
0: 客人来了。
2: 因为不能预约嘛。
0: 对，客人
2: 啊。
0: 来了。介绍另外一种桌子，对吧？
2: 对，
0: 啊，留意着，
2: 啊，
0: 啊，对，没错，
2: 非常好的服务哟。
0: 是我帮您留意着，哦，서두르지마시고안전운전하세요。
2: 您别急，开车注意安全。
0: 哎，您别急，서두르지마시고开车注意安全。서두르지 말고 운전 안전 운전 하세요. 사실 그때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中国外国人开车很难呐，
2: 不容易。
0: 哎，不容易。
2: 嗯，
0: 像那个租车啊什么的
2: 租车的话要换那个驾驶执照，不容易。
0: 对，
2: 但是中国的话，到韩国来换驾驶执照，好像
0: 对吗？
2: 可以吗？
0: 我不
2: 啊，
0: 太
2: 好像
0: 清
2: 也不
0: 楚，
2: 行
0: 我不太清
2: 啊。
0: 楚，
2: 韩国人过去还可以，我听说
0: 对吗？
2: 要通过一个考试，
0: 是吗？
2: 比较简单的考试。
0: 哦，但是去日本、台湾没问题。
2: 对，很方便，
0: 方便。
2: 不用考试，马上就可以直接开车。
0: 对，没错。아우,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6명이라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6인 테이블이나 아니면 붙어 있는 자리로 두 테이블 가능할까요?
2: 多谢，主要是我们6个人，能麻烦您帮我们留个6人桌，或者是2张挨着的桌子吗？
0: 哦，그렇죠. 多谢. 주요 시 워먼 6거 렌. 사실 여긴 제가 6거 렌으로 했는데 저희가 14명이었습니다. 14거 렌.
2: 아,
0: 소위 제가 헌난띵
2: 哎呀呀，你们是大客户啊！
0: 对，但是他那个服务员当天那个服务员就帮我们安排好了。
2: 哎呀，真是
0: 哎呀，
2: 服务态度真好。
0: 非常非常非常感谢他啊！能麻烦您帮我们留个6人桌，그러니까6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남겨주시거나, 或者 아니면 2장 挨着的, 이제 4명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두 테이블을 挨着的 桌子吗? 그 붙어 있는 테이블 두 개를 붙어 있는 거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오, 물론이죠. 바로 적어둘게요.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2: 没问题，我这。

0: 아이, 라이더지망. 아직 시간 충분하지? 그러니까 늦지 않았겠지?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1: 晚一点应该没关系吧?
0: 晚一点. 아, 刚才说那个十几分钟没关系. 그래서 晚一点, 조금 늦어도 应该没关系吧. 괜찮겠지? 관계없겠지? 没关系. 우리 앞에 아직 10팀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1: 我们前面还有10桌，怎么办？
0: 그러니까요. 아,
1: 快跑！
0: 我们前面그 앞에 还有十桌。
1: 那就走吧，
0: 啊，
1: 要饿，
0: 十
1: 再
0: 桌。
1: 等10桌，他要饿死了。
0: 十桌的话，当然这个每个餐厅的情况不一样，我估计起码等30分钟
1: 三
0: 吧。
1: 四十分钟
0: 对
1: 差
0: 对
1: 不
0: 对
1: 多。
0: 对，미리자리좀맡아줄수있어？
1: 你能提前帮我占个位子吗？
0: 哦，你能提前미리帮我占位子，占이여기서이제자리를차지하다，
1: 对对
0: 자리를맡다，그래서占个位子
1: 对。
0: 吗？우리 앞에 사람이 적지 않은데 계속 기다릴래?
1: 前面人不少，还等不等？
0: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前面 앞에 人 不少, 앞에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不少, 还等不等? 기다릴까? 말까? 기다릴까? 말까?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주의해서 보다, 신경 써서 살피다.
1: 留意着。
0: 留意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 구별법, 리우저하고 리우이저. 아, 不一样.
1: 这个词可以有很多很多种解释，它的意义太丰
0: 对，
1: 富，
0: 没错。
1: 所以它的味道更有趣。
0: 对，그래서 요 리우이저 좋은 학습해두면은 요긴하게 쓸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리우이저 선생님.
1: 你帮我留意着点翻译的人选。
0: 怎么，公司招人？
1: 要口语好的，韩语啊、中文啊都流利的。
0: 哦，没问题，包在我身上。哦，사실이包在我身上，이 표현도 정말 많이
1: 哎，
0: 쓰는
1: 没
0: 표현
1: 错
0: 중에
1: 没错，
0: 하나입니다.
1: 洪老师以前也常常把这个"包在我身上"，
0: 包在我
1: 我
0: 身
1: 们还
0: 上。
1: 重点讲过。
0: 对，没错，没错。다나보겠습니다통역번역
1: 翻译。
0: 후보자적임자
1: 人选，
0: 사람을구하다
1: 招人，
0: 회화
1: 口语，
0: 유창하다.
1: 流利，
0: 나한테 맡겨.
1: 包在我身上。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 파트 5가 되겠습니다. 아홉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게 좀 즐겁지 않으세요? 이 5 한 판 딱 풀고 다 맞춰보고 한 개 틀리면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맞출 때 기분 좋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

0: 있게 풀어나가 주세요. 그리고 I'm still hungry. 난 문제가 너무 적다. 이거 그러면은 5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푸시고 과월 호 많아요. 우리 저 최신 경향에 맞춰서 과월호들 많으니까 이거 많이 풀어보세요. 요즘 양치기 하는 거 아시죠? 저한테 과외 받으려면 엄청 비싸요. 그거 받지 마시고 이 교재 여러 권 사도 쌉니다. 여러분 교재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1번부터 같이 보시죠. User testing, 사용자 테스트가 show that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use our travel planning app, 우리 여행 계획 앱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For tasks, 업무를 위해서, beyond its original blank. 자, 이걸 잘 봐요. 원래 목적을 넘어서는 업무를 위해서 우리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래 이 앱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을 넘어서서 이게 용도가 다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purpose가 문맥에 맞는 겁니다. condition은 조건이고, explanation은 설명이고, advantage는 장점인데 그게 아니죠.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학생이어도 회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 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원래 목적보다 더 넘어서서 막 다른 용도로도 쓰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User testing showed that many people used our travel planning app for tasks beyond its original purpose.
0: 102번입니다. Ms. 다나카는 had blank left the office. 어떻게 사무실을 떠났다. When he received a message, 그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saying that the client visit had been postponed. 바로 이 고객 방문이 연기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걸 중2 때 끝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when을 이렇게 내려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선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잘 어울리는 부사가 뭐죠? already죠, already. 이게 여기서 답이에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이미 다나카가 사무실을 떠났다. 언제? 그가 이 고객 방문이 연기됐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번역하고도 좀 시원치 않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럴 때 when이 나올 때도 그냥 쫙 내려읽는 방법이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게 처음에 보면 저 사람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즈 다나카가 벌써 사무실을 떠났을 때 그는 고객이 그 방문하는 게 연기되었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자연스럽죠. 예, when을 그냥 앞에 붙여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저랬다. 요런 번역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102번. already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2: Ms. Tanaka had already left the office when she received a message saying that the client visit had been postponed.
0: 103번입니다. Because of heavy snowfall. 폭설 때문에 린턴 커리어 서비스는 is unable blank parcels. 지금 소포를 배달할 수 없었다. 이런 게 문맥에 맞겠네요. 눈이 많이 왔으니까 배달할 수 없었죠. To several mountain towns today. 오늘 몇몇 그산쪽 마을로 이제 이갈수 없었다는 얘기고 be unable to. 이게 투부정사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2번 to deliver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키 포인트 보세요. be unable to, be able to, be likely to, be liable to 동사 원형. 이키 포인트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일본 책을 다 분석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강점이 돼서 이제 새롭게 문제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한게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잘났다고 딱 문제집 만들어낸다고 이게 판매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5만 만들면 책이 안 팔린대요. 시장조사. 여러분, 요즘 많이 하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이

0: 책 팔리냐? 팔리겠냐? 안 팔린다고 나올 거예요. 저도 분석 다 해봤어요. 근데 시장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일본은 팔린대요. 그걸로 또 팔리는 게 있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취향이 달라. 그건 그거에 맞춰 나가야 돼요. Be able to.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교재에 정리된 거꼭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103번 들어볼까요?
1: Because of heavy snowfall, Linton Courier Service is unable to deliver parcels to several mountain towns today.
0: 104번입니다. Maintenance staff, 이 정비직 직원들은 will test the security cameras, 보안 카메라를 테스트할 겁니다. Blank new access card readers are being installed. 새로운 그런 접근 카드 리더기가 설치되는 동안에 여러분 are being 밑줄 진행형이죠. 진행형과 잘 어울리는 접속사가 뭐가 있어요? 뭐뭐하는 중인 동안에. 동안에죠, 동안에. 바로 while입니다, while. 그리고 although는 이게 뜻이 안 맞고, 나머지 be와 d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 빈칸은 접주동, 접속사 뒤에 조동사 온대로 우선 접속사여야 됩니다. c가 정답. 104번 들어볼까요?
1: Maintenance staff will test the security cameras while new access card readers are being installed.
0: 105번입니다. Ms. Patel은 spoke about blah blah energy's efforts. 이 에너지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어떤 노력이냐면, to lower its carbon emissions.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설득력 있게 말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spoke 동그라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A번 널리 말했다. 이상하죠. C번 수직으로 말했다. D번 전적으로 말했다. 그런 것보다 설득력 있게 말했다. 이게 적절한 의미의 부사죠. 그래서 B번 convincing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2: Ms. Patel spoke about Avanta Energy's efforts to lower its carbon emissions convincingly.

0: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 보시죠. Department Chairs. 이 부서장들은 will be announced. 발표가 될 것입니다. 블라블라 빈칸이 나오고 all candidate applications 모든 후보 지원서가 have been examined 검토를 받은 후에 또는 받자마자 접속사 자리죠. 그래서 우선 A와 D가 후보인데 뭐뭐하지 않으면 A번 unless는 의미가 안 맞고 바로 as soon as가 정답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관찰할 게 있어요. 첫째 줄에 will 동그라미 will 그리고 둘째 줄에 have been examined 동그라미. 여러분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나 현재 완료로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하고 주절은 미래나 미래 완료를 쓰죠. 이게 이제 기본 문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에도 맞고 의미도 맞는 접속사 as soon as가 정답입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Department chairs will be announced as soon as all candidate applications have been examined.
0: 107번입니다. Several software engineers, 몇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have been offered short-term contracts, 예, 단기 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놓고 blank the rapid expan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그 지금 급속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문의 확장, 이 급속한 확장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기분이 considering의 동의어다 그랬고요. 이 단어 뒤에는 이렇게 명사, 여기는 the rapid expansion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뿐 아니라 대절이 나올 수 있어요. given that 주어 동사, 이것도 강조드렸죠. given that 주어 동사는 7월 12일 토익 120번에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중에 우리 유경민 선생님이 계세요. 이 송도에서 이 공부하고 활동하시는 분 같은데 인천에서 열심히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0: 책에서 이게 적중률이 높은 걸쫙 뽑아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좀 신뢰감 있는 글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단톡방 가면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 덕분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107번 기분의 동의어는 considering입니다. 뒤에 대절도 나오고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1: Several software engineers have been offered short-term contracts given the rapid expan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0: 108번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 two companies, 두 회사는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On the details of the blank. 더 다음에 명사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더 다음에 최상급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긴 최상급 없죠. 그러면 명사를 골라보시면은 D번 collaboration, 그렇죠? 협업의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of,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죠? 그렇게 풀어도 D번이 정답입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2: Unfortunately, the two companies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details of the collaboration.
0: 109번입니다. The design team은 chose not to replace the hotel's original woodwork. 이 호텔의 원래 목재 장식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않기로 택했어요. Blank learning that guests valued its traditional appearance. 이 손님들이 그 전통적인 모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저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안 후에는, 이거는 바꾸지 말자. 이 목재 장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요거, 아래 그 구문을 암기해 두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제 문법책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알려드렸죠. 옥스포드 그래마 중급에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ing 목적어가 나와요. 케임브리지 그래마 중급에는 before, after, when, while까지 나오고 ing 목적어 나와요. whenever까지 나오는 교재는 우리 교재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총정리해 드렸으니까 애정을 갖고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래 보너스에 각각의 예문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109번 들어볼까요?
3: The design team chose not to replace the hotel's original woodwork after learning that guests valued its traditional appearance.
0: 101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앱이 처음 의도된 용도보다 그런 목적보다 더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었다는 문맥으로 purpose가 정답.
1: User testing showed that many people used our travel planning app for tasks beyond its original purpose.
0: 102번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잘 어울리는 already.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전에 독특하게 번역하는 거 알려드렸죠? 다나카가 벌써 사무실을 떠났을 때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 결국은 그 고객의 방문이 연기되었다는 메시지를 그때 받게 되었다. 알았죠? 이걸 주어가 동사했을 때 뒤에 블라블라 했다. 회니아 했을 때 앞에 했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쭉 내려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Already가 정답. 들어볼까요?
2: Ms. Tanaka had already left the office when she received a message saying that the client visit had been postponed.
0: 103번, be able to, be unable to 동사 원형입니다. A번이 정답.
3: Because of heavy snowfall, Linton Courier Service is unable to deliver parcels to several mountain towns today.
0: 104번, while ing, 비동사 ing, 진행형과 잘 어울리는 while 접속사가 정답.
1: Maintenance staff will test the security cameras while new access card readers are being installed.
0: 105번, 설득력 있게 말하다. spoke convincingly. B번이 정답.
2: Ms. Patel spoke about Arvanta Energy's efforts to lower its carbon emissions convincingly.
0: 106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as soon as는 때의 부사절. 그래서 뒤에 현재나 현재 완료로 미래나 미래 완료를 대신하고 주절은 미래나 미래 완료를 쓴다. D가 정답.
3: Department chairs will be announced as soon as all candidate applications have been examined.
0: 107번 give는 considering의 뜻으로 뒤에 명사도 오고 주어 동사도 옵니다. give이 정답.
1: Several software engineers have been offered short-term contracts given the rapid expan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0: 108번 of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보기 중에 collaboration D가 정답.
2: Unfortunately, the two companies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details of the collaboration.
0: 109번 이것은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 목적어 뭐 이렇게 일곱 개를 같이 외우시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토익킹 애청자는 다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109번 들어볼까요?
3: The design team chose not to replace the hotel's original woodwork after learning that guests valued its traditional appearance.
0: 우리 지난 시간에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8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거기 다시 강조할게요. 비동사 뒤라고 무조건 형용사 보호가 오는 게 아니라 빈칸이 없어도 되는 자리일 경우 이 자리는 부사 자리다. 그래서 the program's poor performance was possibly 아니라 was possibly due to the computer 아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그 예문을 같이 봤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예문 같이 정리해 보는데요. 아래 보세요. Possibly는 부사로 없어도 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possibly 아니라 possibly가 들어갈 자리다. 그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The program's poor performance was possibly due to the computer's outdated operating system.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108번, 아니 8번으로 갈게요. 이런 스타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130번에 나와요. 130번. 이렇게 빈칸 만들면 대부분 막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찍는데 부사가 답인 거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구토익은 140번이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럴 때 was 뒤에 빈칸 딱 보여주고 이거는 없어도 되는 부사 넣고 뒤에 이 부사구가 나오는 그런 경우로 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면 함정이 아닌가 꼭 주의하십시오. 130번이 킬러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사실 어제 그 네기티브 리뷰를 쓰면서
1: 네.
0: 거기 나왔던 내용을 좀 베이스 해가지고
1: 아하.
0: 한번 실제 대화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 Oh, sounds good.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Complaining to customer service about a moving company.
0: Alright, 영어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I'm calling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during the move.
3: We are terribly sorry. Could you elaborate on that, please?
2: On top of that,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They kept mumbling under their breath and speaking to us in a really rude tone.
3: We will look into this matter and compensate you for any damage.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유가 이제 불만이 있는 손님인 거고요. 그리고 CS라고 돼 있는 게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 직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1: Yes.
0: 이사 중에 가구가 여러 점 파손되어서 전화드리는 건데요.
1: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게다가 직원들 태도도 너무 안 좋았어요. 뭐 계속 뭐라고 투덜대고 저희한테는 진짜 무례한 투로 말하고요.
1: 이 문제를 조사해서 어떤 손상이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마무리해 봅니다.
1: 네.
0: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 보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요.
1: 네.
0: 자, 뭔가를 자세히 말해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게 있죠.
1: 네, 맞아요. Elaborate on 명사. 다시 한번요. Elaborate on something.
0: 네, 뭔가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 네.
0: Elaborate 하는 거. 근데 on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말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explain something in detail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 Mm-hmm. 네.
0: elaborate은 너무나 formal한 거 아닐까요?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생활 영어에서 은근히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네.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고객보다는 좀더 격식 있고 존중하게 말을 해야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런 elaborate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을 했을 때 용건을 먼저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나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당신의 다이어트 플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해 보시죠. 자, 자세히 말해 주세요.
1: Please elaborate
0: 당신의 다이어트 플랜에 대해.
1: on your diet plan. 선생님, please elaborate on your diet plan.
0: elaborate 할게 별로 없는데요.
1: What happened? I thought in January we had a plan.
0: please forget about that.
1: All right.
0: 두 번째는요. 자세히 말해 줄수 있겠니? 왜 네가 내 생일을 잊었는지에 대해 말이야.
1: 오.
0: 그러면서 굉장히 취조하는 느낌.
1: 네.
0: 자, 자세히 말해 줄수 있겠니?
1: Can you elaborate
0: 왜 네가 내 생일을 잊었는지에 대해?
1: on why you forgot my birthday? Can you elaborate on why you forgot my birthday? You
0: Please
1: have 10
0: forgive me.
1: seconds.
0: Let me make it up to you. 뭐 이러면서. 자, 세 번째는요. 그 선생님은 왜 내가 그 시험을 다시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어. 자, 그 선생님은 자세히 말해줬어.
1: The teacher elaborated
0: 왜 내가 그 시험을 다시 쳐야 하는지에 대해.
1: on why I have to take the test again. The teacher elaborated on why I have to take the test again.
0: 네. So, elaborate on 뒤에는 이렇게 your diet plan처럼 단순한 명사도 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처럼 why I have to take the test again이라고 하는 덩어리, 긴 명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여러분들 둘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Alright.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몇 개, 여러 개.
1: Several. 네. 여기에 모음이 세 개가 있잖아요. EEA. 근데, 미국식 발음으로는 사실 several 보다는 이음절로 several.
0: Several.
1: Several.
0: 진짜 한 번에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리고 중간에 V니까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Yes.
0: 자, 다음은요. 가구.
1: Furniture.
0: 네.
1: Furniture.
0: Sam, furniture는 I have three furnitures at home.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1: 안 돼요. Because

0: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furniture,
1: Right.
0: right? 그래서 세고 싶으실 때는
1: Mm-hmm.
0: piece of furniture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1: 아,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피스 조각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소파, 무슨 뭐 테이블 이렇게 아예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다음은요. 뭐뭐 외에도
0: On top of. On top of.
1: On top of something or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면은 뭐뭐 외에도 난 다른 것도 해야 한다. 뭐 다른 것도 있다. 정도가 또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맞아요.
1: 자, 다음은요.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0: Mover라고 합니다. Mover.
1: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movers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를 얘기를 할 때, moving company도 좋지만 movers라고 한게 보통은 한 명이 옮기지
0: 네.
1: 않으니까요.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0: 그래서 moving company보다 회화체에서는 movers라고 합니다. Oh, the movers are coming today.
1: 아,
0: 네.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태도.
0: Attitude. Attitude.
1: Attitude. 이거는요, 뭔가 attitude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누군가가 나에게 attitude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bad라는 단어가 없어도 나쁜 태도라는 뉘앙스가 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무례한.
0: Rude. 네, rude. R 발음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혀가 천장을 닿지 않아요.
1: 맞아요.
0: Rude.
1: Rude는 impolite보다 훨씬 더 의도적이고 강한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0: 맞아요.
1: So 단순하게 예의가 없다라는 느낌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날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라는 게좀 많이 있죠.
0: That's so rude.
1: Right.
0: How rude.
1: 그래서 보통 식당에 가게 되면 누군가 컴플레인을 막할때 이런 모습 볼수 있죠. You're being impolite보다는 you're being rude라고 대부분 쓰죠.
0: Yes.
1: Alright.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투덜대는 거, 막 불만 있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아, 저 사람 뭐 저 서비스가 좀 이런 거 있는데
0: 네.
1: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Mumble under one's breath. Mumble under one's breath. 일단 mumble를 아셔야 되겠죠.
1: 그쵸?
0: 네. Mumble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조용하게 이제 막 웅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mumble예요.
1: 오케이.
0: 그래서 그냥 mumble 해도 괜찮아요. 근데 under one's breath까지 있으니까 뭔가 조용조용하게 한다는 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용조용 하는 것은 불만을 얘기를 할때남안 들리게 하는 게좀 많잖아요.
0: 맞아요.
1: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mumble만 해도 그런 투덜댄다는 느낌이 줄 수가 있는데
0: 네.
1: under one's breath 하면 남 모르게 정말 조용하게 한다는 걸좀 강조한다. 그렇죠?
0: 네.
1: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유는 내가 샐러드를 주문했더니 계속 투덜댔어.
0: 오.
1: "자, 마유는 계속 웅얼거렸어.
0: Mayu kept mumbling
1: 그의 숨 아래서
0: under his breath.
1: 내가 샐러드를 주문했을 때."
0: When I ordered salad, Mayu kept mumbling under his breath when I ordered salad. 오, 정확하네요, 이 문장.
1: 그럴 수밖에 없죠,
0: 네.
1: 이게.
0: Under his breath라고 하면 진짜 숨 쉬는 소리보다 더 적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0: 네.
1: 그렇게 하면은 진짜 조용 속닥속닥 하듯이. 그렇죠?
0: 맞아요.
1: 자, 두 번째는요. 투덜대는 것좀 그만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웅얼거리는 걸 멈춰.
0: Stop mumbling
1: 너의 숨 아래에서.
0: under your breath. Stop mumbling under your breath.
1: Al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뭐뭐한 말투로. 형용사한 말투로.
0: In a 형용사 tone. In a 형용사 tone.
1: 네.
0: 여기 형용사는 뭐 좋은 형용사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형용사일 수도 있죠.
1: 그럼요.
0: 네.
1: 그리고 이 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톤이 원래 음색을 의미하는데
0: 네.
1: 좀 그런 느낌이죠. 감정을 좀 담은 소리다라고
0: 맞아요.
1: 할 수가 있어서 형용사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게 나오면 되게 좋은 말투로 얘기를 했다. 그런 어투 같은 거. 근데 네거티브한 게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다 방금 한 것처럼 기분
0: Yes.
1: 나쁘게 말했다 뭐 이렇게
0: Yes,
1: 한다든가.
0: that's right.
1: So 형용사만 잘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톤을 활용해서. 자, 내 여자친구는 나한테 아주 차가운 톤으로 얘기했어. 내 여자친구는 나에게 얘기했어.
0: My girlfriend talked to me
1: 아주 차가운 톤으로.
0: in a very cold tone. My girlfriend talked to me in a very cold tone.
1: 네. 두 번째 예문은 좀 화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거

0: 명사.
1: Mm-hmm.
0: Compensate someone for something.
1: 네, 여기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뭔가 손해를 본 거라든가 상대방이 미리 쓴 돈.
0: Yeah.
1: 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이거 저번에 제가 아마 컴펜세이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때는 저희가 형용사를 쓴것 같아요.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Right? Compensated.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일로 출장을 갔는데 급하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0: 네.
1: 회사에서 나중에 지불해 주는 것도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0: That's right.
1: 자, 해볼게요. 그들은 그 손상된 전화기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했어. 자, 그들은 내게 보상했어.
0: They compensated
1: 그
0: me
1: 손상된 전화기에 대해.
0: for the damaged phone. They compensated me for the damaged phone.
1: Alright.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회사는 그 출장 지출에 대해서 나한테 돈을 다시 줬어. 자, 그 회사는 내게 보상했어.
0: The company compensated me
1: 그 출장 지출들에 대해.
0: for the business trip expenses.
1: 음흠.
0: The company compensated me for the business trip expenses.
1: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잡아봤고요.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35.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마유가 이사 중에 가구가 여러 점 파손되어 전화드리는 건데요. 자, 전 전화하고 있어요.
0: I'm calling.
1: 제 가구에 여러 개의 조각들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0: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1: 그 이사 중에
0: during the move. I'm calling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during the move.
1: 네.
0: 선생님, 얼마 전에 저희가 I'm emailing to, I'm calling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은 I'm calling because가 나왔네요.
1: 오히려 더 쉽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뭔가 표현을 할때 너무 리미티드가 돼 있다는 느낌인데
0: 네네.
1: I에는 평소문으로 쫙쓸 수가
0: 오,
1: 있으니까요. 그렇죠?
0: 맞아요.
1: So I'm calling because or I'm emailing because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리고 furniture 저희가 셀수 없잖아요. 근데 셀수 있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pieces를 쓰면 되죠.
1: 그렇죠.
0: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1: 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런
0: 네.
1: 느낌이었고요. 자,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저희는 끔찍하게 죄송합니다.
0: We are terribly sorry.
1: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elaborate
1: 그것에 대해 제발.
0: on that, please? We are terribly sorry. Could you elaborate on that, please?
1: 네. 여기서 terribly라고 하는 거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할때이 단어를 넣는 거가 억지가 아니라 terribly sorry는 거의 친구 같은 존재죠.
0: 맞아요.
1: 네, 정말
0: 네,
1: 죄송합니다.
0: very sorry보다 훨씬
1: 아하.
0: 더 강한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예의를 이 상황에서는 더 갖추기 위해서 can you보다도 could you 이렇게 조심성 있게 써봤습니다.
0: Could you elaborate on that, please?
1: 자, 그랬더니 마유가 게다가 직원들 태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자, 그것 외에도
0: On top of that,
1: 당신의 이삿짐 옮기는 사람들은 심각한 태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0: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On top of that,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1: 네. So, on top of that, 바로 전에 얘기한 거 외에 뭐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뭐라고 투덜대고 저희한테는 진짜 무례한 투로 말하고요. 자, 그들은 계속 웅얼거렸어요.
0: They kept mumbling
1: 그들의 숨 아래에서.
0: under their breath.
1: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0: And speaking to us
1: 정말 무례한 톤으로.
0: in a really rude tone. They kept mumbling under their breath and speaking to us in a really rude tone.
1: 네. speak to는 결국 talk to나 큰 차이는 없죠. 그쵸?
0: 맞아요.
1: Right.
0: Talk to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은 있어요. 네.
1: Alright. So 우리에게 조금 루드한 톤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in a really rude tone. So in a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0: 맞아요.
1: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서 어떤 손상이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문제 안으로 들여다 볼 것입니다.
0: We will look into this matter
1: 그리고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0: and compensate you
1: 그 어떤 손상에 대해서라도.
0: for any damage. We will look into this matter and compensate you.

0: you for any damage. When someone is looking into something, they are going to research about it, look into it more deeply,
1: And
0: right?
1: investigate, you
0: 맞아요.
1: know.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I'm calling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during the move.
3: We are terribly sorry. Could you elaborate on that, please?
2: On top of that,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They kept mumbling under their breath and speaking to us in a really rude tone.
3: We will look into this matter and compensate you for any damage.
0: And here's today's review.
1: 몇 개, 여러 개.
0: Several.
1: 뭐뭐 외에도.
0: On top of.
1: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
0: Mover.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자세히 말해주다.
0: Elaborate on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투덜대다.
0: Mumble under one's breath.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1: Writing.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식은 피자에 대해 우리한테 보상해 줬어. 그 식당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그 차가운 피자에 대해.
0: 오늘 배우신 표현 목적어에게 명사에 대해 보상하다. Compensate 목적어. for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tuning in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의 이제 최근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보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뭐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affordability crisis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4: 그렇죠.
3: 생활비 자체를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이게 어디서 바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편의점 매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4: Yeah, because convenience stores are usually a place where you impulse buy. It's not part of your budget for the month. You're just like, oh, I'm thirsty. I want a drink. And the main reason behind these tighter belts and lighter wallets is the high gas prices.
3: 그냥 일반 편의점들보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roadside convenience stores거든요. 도로변에 이제 있는 편의점들을 말하는데 여긴 주유소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유를 하러 오는 고객들이 거기서 이제 뭘 사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4: Yeah, Korea's a little different. There aren't too many petrol or gas stations with convenience stores. There are a few, but in the UK and especially in the US, you have massive convenience stores attached to the gas station, and you usually go in and buy some snacks at the same time. But if you can't afford it, you're going to shun that completely.
3: 뭐 기름 넣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든다거나 그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저도 그쵸? 미국에 있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4: 오, 재밌어요.
3: 일단 기름 넣어놓고 들어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가벼운 음료 같은 거 간단하게 사 먹는 충동 구매를 소비자들이 많이 줄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뭐 그로 인해서 맥주나 뭐 발효주라든가 이런 음료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게 오늘 기사예요.
4: Yeah, so really interesting trend. We'll take a deep look into it. Starting off with part one on page 32 of our August book.
5: High gas prices hit beverage sales at U.S. convenience stores.
6: Surging fuel prices have begun hurting beverage sales across the United States. Data indicates that market volumes for beer, ciders, and malt drinks have suddenly dropped. Specialists express concern that this downward turn reflects broader pressure hitting household budgets. Consequently, consumer purchasing habits are shifting rapidly as commuting expenses continue to climb.
3: 보겠습니다. Surging fuel prices, 그 유가 급등이란 연료비 상승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4: Surging fuel prices have begun hurting beverage sales across the United States.
3: 자, 유가 급등이 음료 판매 타격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일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 No.
3: 미국 저녁에.
4: Across the United States, remember, like from east to west, you feel like that. And to hurt sales means, of course, you're negatively affecting them, right?
3: 뭔가 매출에 타격을 입히다의 의미로 hurt 동사를 썼네요. Hit 동사도 많이 쓰죠. Hitting sales.
4: Yeah.
3: Hurt 하면 다치게 한다는 얘기니까. 매출을 다치게 한다는 얘기는 매출을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 급등 자체가 미국 전역에 음료 판매 매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4: Yeah, it's negatively affecting those beverage sales. Beverages, by the way, can mean both alcoholic and non-alcoholic drinks,
3: 그렇죠.
4: right?
3: 그럼 yeah.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주류 및 음료 이렇게 주는 게 맞네요.
4: 맞아요.
3: 우리는 네. 음료하면 왠지 주류는 포함 안 시키는 것 같거든요.
4: 네.
3: 주류 및 음료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4: Okay, one more time. Surging fuel prices have begun hurting beverage sales across the United States. Data indicates that market volumes for beer, ciders, and malt drinks have suddenly dropped.
3: 자, 관련 조사들을 보면은 그 맥주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아니면은 메가주라고 하죠. malt drinks 같은 경우는
4: mm-hmm.
3: 이와 같은 것들의 시장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beer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맥주를 말하는 거고요.
4: Mm-hmm.
3: Cider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를 총칭하는데 사과 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뭐 사과 드링크에 이르기까지
4: 네.
3: 총칭하는 단어가 cider입니다.
4: Yeah, so foreigners often get very confused when they come to Korea and it's non-alcoholic. That's like lemonade or Sprite in the West,
3: 맞아요.
4: right? So it's always almost alcoholic in the UK and the US. Usually less alcohol than beer, though. Like a kind of weaker beer.
3: 약간 좀 그 알코올이 있는
4: 네.
3: 그런 주류 쪽이라고 봐야겠네요.
4: 그렇죠.
3: 우리나라에서 사이다 그러면 뭐 무조건 탄산음료 생각하잖아요.
4: 그렇죠. 네. 그래서
3: 영어권에서 사이더하고 우리나라 사이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거 확실하게
4: yeah.
3: 이해를 하셔야 돼요. And malt drinks.
4: Yeah, malt drinks are usually non-alcoholic, but they can also be alcoholic. So they're fermented from the barley that's sprouted. We've got a couple of examples here in Korea as well,
3: 그쵸.
4: right?
3: 뭐 맥콜이나 보리텐이나 무알콜 맥주 이런 거 의미하는 겁니다.
4: Mm-hmm.
3: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싹튼 보리를 원료로 한 그런 음료를 총칭하는 것이 malt drinks, 메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심심풀이로 이제 하나 정도 사 먹는 거지 막 집에 박스로 내놓고 사놓고 먹는 그런 음료는 아니잖아요.
4: 그렇죠. 네. Yeah, and so the sales of these have suddenly dropped, right? They've declined so rapidly. Next sentence. Specialists express concern that this downward turn reflects broader pressure hitting household budgets.
3: So 이런 주류나 음료 판매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0: 말하면 reflect란 건 뭘 반영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때 쓰는 게 reflect 동사죠.
1: 그렇죠.
0: Broader pressure hitting household budgets. 가계 예산에 가해지고 있는 점점 점층되고 있는 커져가는 그 압박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인상률, 그 근간에 있는 연료비 상승. Okay.
1: Consequently, consumer purchasing habits are shifting rapidly as commuting expenses continue to climb. Hmm. Yeah, here, commuting means traveling, right, to and from work, strictly speaking. And that can be public transport. But I guess here, because fuel prices are going up, maybe public transport ticket prices are going up too.
0: Hmm. 출퇴근 비용이란 얘기인데 그 서양권은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 상승이란 출퇴근 비용이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이 구매 습관도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하러 가면서 기름 넣었다 뭐 사 먹고 그랬었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름만 넣고 간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Yeah. So people are really changing their habits due to that. We're going to get on to part two. Turn over the page.
2: The slowdown is affecting roadside convenience properties hard due to diminished gas station traffic. Commuters are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amid the lowest consumer confidence in years. This contraction is especially visible within states burdened by the most expensive fuel options. Major multinational brewers are currently experiencing highly volatile demand across their portfolios.
0: Impulse purchases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충동 구매 그 소비가 뭐냐면 편의점 가면 진열대 앞에 이렇게 놓는 거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계획은 없었는데 그냥 하나씩 집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게 되는.
1: 갑자기 껌 같은 거, 사탕들.
0: 껌이나 사탕.
1: 아, 맛있죠.
0: 뭐 비타민 음료. 비타민 좀 많이 드시다면서요.
1: I have them all the time. They're unplanned impulse purchases.
0: 소비자들이 이런 걸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네. 볼게요.
1: The slowdown is affecting roadside convenience properties hard due to diminished gas station traffic.
0: 이런 이제 소비 위축 자체가 roadside convenience properties에 이제 크게 타격을 입히고 있대요. Affect 누구누구 hard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니까 타격을 크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도로변 편의점을 convenience properties라고 했죠. Convenience stores 얘기하는 겁니다.
1: 그렇죠. Yeah. And it's hit them hard or affecting them hard means in a big impactful way.
0: Due to diminished gas station traffic. Traffic은 이제 교통량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유소 이용객 감소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Yeah. They're not filling up their cars or vehicles as often, right? They're trying to save that money. Mm-hmm. Commuters are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amid the lowest consumer confidence in years.
0: 몇 년 만에 정말 최저 수준인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매일 일상처럼 하던 그 충동 구매 건수조차도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One more time. Commuters are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amid the lowest consumer confidence in years. This contraction is especially visible within states burdened by the most expensive fuel options.
0: 미국도 50개 주마다 뭐 유가가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주유소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휘발유 값이 높게 오른 그런 주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1: Yeah, so a contraction is a shrinking of something, right? In this case, talking about the shrinking consumption.
0: 소비 위축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Slow down도 그렇고, contraction도 그렇고, 전부 다 판매량 감소나 소비 위축을 의미하는 단어죠. 자, 문장 다시 한 번요. This contraction.
1: This contraction is especially visible within states burdened by the most expensive fuel options. Major multinational brewers are currently experiencing highly volatile demand across their portfolios. A brewer, somebody who is making the beer, and this just now generally represents the company selling it as well.
0: 여기 이 기사 맥락에서는 맥주 제조업체들 말하는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맥주를 만들어서 제조해 판매하는 그런 제조사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런 뭐 편의점 가면 딱 보이는 그런 이름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are currently experiencing highly volatile demand across their portfolios. Portfolios는 여기서 이제 맥주 제품군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런
1: Yeah, the
0: 음료
1: selection
0: 제품군들.
1: of beer brands and things like this, right?
0: 그런 것에 전체에 걸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즉 판매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It's up and down. We're going to move on next to part 3.
2: Meanwhile, specific premium brands are holding their ground, while traditional labels are suffering steep double-digit drops. Others face tough challenges in maintaining their marketplace footprint. In contrast, resilient operations such as Constellation Brands continue to capture valuable market share from rivals. This changing commercial environment demonstrates how quickly volatile energy prices spill over into ordinary retail goods.
0: 자, 업체마다 약간씩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프리미엄 음료 브랜드들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맥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판매량이 많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Okay?
1: Meanwhile, specific premium brands are holding their ground while traditional labels are suffering steep double-digit drops.
0: Hold their ground?
1: Yeah, if you hold your ground, it means you are not maintaining your position, right? Your market share.
0: 적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차지했던 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밀린다는 얘기죠.
1: 네.
0: 그래서 밀리지 않는다. 방어를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표현이 hold their ground 이런 거 잘 표시해 두세요. 듣자마자 이해를 하려면 뜻을 먼저 잘 인지를 해야겠죠. 자, specific premium brands.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제 판매량 혹은 매출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while traditional labels, 전통 주류 브랜드들은 are suffering steep double-digit drops. Double digit이란 건 이제 10%가 넘는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두 자릿수 매출 감소세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판매량이요.
1: Others face tough challenges in maintaining their marketplace footprint. Remember, we talk about footprint a lot. It's your presence, right, somewhere. In this case, it's your presence in the market.
0: 그렇죠. 뭔가 자기가 남기는 발자국을 footprint라고 하는데 marketplace의 footprint를 남긴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본인의 어떤 표식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시장 입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1: Yeah.
0: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은 또 시장 입지를 계속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In contrast, resilient operations such as Constellation Brands continue to capture valuable market share from rivals. So yeah, this is in contrast. So opposite to those ones that are struggling with their footprints, Constellation Brands and others are getting more share, winning percentage from other brands.
0: 이 와중에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흡수해 가고 있는 그런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They're resilient. They're adaptable.
0: Resilient란 건 무너지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Constellation Brands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예로 줬습니다. 뭐 미국에서 그 코로나라는 맥주 그 네.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고 가장 뭐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맥주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의 대형 주류 기업이에요.
1: Final sentence. This changing commercial environment demonstrates how quickly volatile energy prices spill over into ordinary retail goods. Yeah, to spill over into something means it has an indirect knock-on effect, right? Who knew energy prices, like from conflicts in Iran, etc., would affect beer sales in America?
0: 그러니까요. So, 연료비 급등이, 즉 유가 상승이 사람들이 그냥 매일 사 먹던 에너지바 같은 거 그런 것의 판매 급감에 얼마나 영향을 빨리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기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Yeah, the energy prices again described as volatile, up and down, unpredictable, 네. right?
0: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spill over into 하면 넘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에까지 파장을 미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1: 네.
0: So ordinary retail goods는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이런 연료비 상승이 얼마나 빨리 전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시장 환경의 어떤 변화입니다. 라는 뜻이죠.
1: One more time. This changing commercial environment demonstrates how quickly volatile energy prices spill over into ordinary retail good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now. Give it a careful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on page 36.
3: High gas prices hit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하,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간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0: 네, Sam. Today we'll be talking about wedding albums, but I have a question about wedding photos. Do you still have wedding photos hanging in your house?
3: I do, actually.
0: You do? Where?
3: When you walk in the door, the first thing that you see at the end of the hallway is the wedding picture frame.
0: Oh, at the end of the hallway. So that's like the first thing you see when you enter.
3: 그냥 뭐 특별하게 생각 없이 걸어놓은 걸 아직도 안 뗀 것 같은데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쭉 맨 앞에 그 복도 끝에 그 벽에 걸려 있어요, 결혼 사진이.
0: 오,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딱 네네네. 들어와서 딱 그래.
3: 선생님은 아니에요?
0: You know what? At the end of our hallway, we still have our Christmas tree.
3: Christmas tree? 지금이 몇 월인데?
0: 아,
3: 왜 안 치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0: 조명을 제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아. 트리도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네, 디스셈블 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나서.
3: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러니까요.
3: 괜찮아요. 재밌네요. 자, 오늘 그 웨딩 사진첩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 이런 거 뭐 생각해서 꺼내서 본다기보다 이렇게 정리하다 우연찮게 찾아서 막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옷장에서 이제 이거 옛날에 찍었던 그 웨딩 사진첩이 되면서 쭉 보다가 풋풋했던 시절에 네. 그 사진들 보면서 아이들이 보면 재밌어하잖아요.
0: 맞아요.
3: 어머.
0: 근데 심지어 이 웨딩 사진 앨범이 아이들 방에 있었어요. It was in the closet of the kids' room.
3: 아이들 방에 그걸 왜 갖다 놓으셨지? 자, 어쨌든 결혼 25주년이시라고 했는데 아내에게 항상 좀 고맙다 라는 네. 의미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또 마무리해 주신 사연입니다. 자,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0: 새싹 사연입니다. 결혼 25년 차가 믿기지 않는 원돌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3: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0: All right, let's listen.
4: Wedding album. A few days ago, my wife was cleaning out the closet in the kids' room when she happened to find our old wedding album. It was made carefully, bound in thick leather. Inside, there are about 30 photos of us taken before the wedding, wearing a wedding dress and a suit. When we opened the album, we saw a young couple with fresh, innocent faces, posing awkwardly and smiling for the camera. The kids were seeing it for the first time, and they kept saying, "Mom and Dad looked so young and beautiful." This year is already our 25th wedding anniversary. I still haven't kept my promise to buy my wife a diamond ring. But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I hope we will continue to trust and rely on each other and live happily together for many years to come.
3: 아내분이 이 사연 들으시면 다이아 반지 맞다. 그거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0: 맞다. 어머, 이거. 빨리 사주셔야 되겠네요.
3: 그러게요. 자, 이렇게 사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아이들 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결혼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0: A few days ago, my wife was cleaning out the closet in the kids' room when she happened to find her old wedding album.
3: Happen to find가 나왔었죠. 우리가 최근에 happen to come across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버전이에요. Find 동사 써도 되고, come across 써도 되고, 그래서 우연찮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연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find를 써봤습니다. 자, 문제는 그 앞에 이제 정리하다에 해당하는 구동산인데요. 일단 clean out을 썼거든요.
0: 네.
3: 어느 상황에 쓰는 구동산가요?
0: Clean은 청소하다, 뭐 깨끗이 하다인데 clean하고 out를 쓰면은 그쵸? 뭔가 정리하면서 버릴 거는 그럼요. 버리는 거예요.
3: 맞아요.
0: out, 너 가, 너 나가.
3: 맞아요. 이게 제가 그 정리를 의미하는 구동사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외웠거든요. 네. 정리 구동사 3인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lean out은 지금 제니퍼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꺼내서 버리면서 정리하다.
0: Right.
3: Tidy up 이란 것도 있어요. 이건 약간 좀 가지런하게 정리 정돈하다 뜻의 구동사.
0: 그렇죠. 약간 organize하고 비슷하죠.
3: 맞아요.
0: Right.
3: 또 하나가 sort out. 있는데 이거는 구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0: 네.
3: 아 얘네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뭔가 정리하다. 셋 다 정리의 의미인데 약간씩의
0: yes.
3: 어떤 뉘앙스가 다르죠. 다릅니다.
0: 네. 맞아요.
3: 그래서 clean out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버려야겠네. 그 공간을 좀 만들려고 clean out 했다는 얘기거든요.
0: 맞아요.
3: So my wife was cleaning out the closet in the kids' room when she happened to find our old wedding album. 자, 발음이요?
0: album.
3: album.
0: album.
3: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꺼운 가죽 재질로 정성스럽게 제작된 사진첩에는 우리 결혼 전 웨딩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찍은 3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 웨딩 촬영 그 사진들이네요.
0: It was made carefully, bound in thick leather. Inside, there are about 30 photos of us taken before the wedding, wearing a wedding dress and a suit.
3: 본식 촬영은 따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전에 뭐 한두 달 전에 찍지 않습니까?
0: Yeah.
3: 네, 몇 개월 전에 찍은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 찍으셨어요?
0: 저도 기억.
3: 네, 찍긴 찍으셨죠. 네. 자, it was made carefully, bound in thick leather. 이 bound가 여기 왜 나온 거예요?
0: Bound가 이렇게. 잘 연결해진 그러니까 책이나

0: 앨범 같은 게 뭐 글루, 풀로 이렇게 쫙잘
1: 그렇네요.
0: 붙어 있잖아요.
1: 아, bind에서 나온
0: 맞아요,
1: 말이니까
0: 맞아요.
1: bind 할때 bind 묶는다라는 얘기니까 bound는 묶여 있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It was made carefully bound in thick leather. 옛날에 웨딩 사진첩들은 정말 가죽 소재로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약간
0: 맞아요.
1: 트렌드가 그렇지 않아서 되게
0: 야야야.
1: 심플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자, inside 안에는 there are about 30 photos of us taken before the wedding. 결혼식 전에, 본식 전에 찍은 그 웨딩 촬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뭘 입고? Wearing a wedding dress and a suit. 그렇죠. 정장을 입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Okay?
0: When we opened the album, we saw a young couple with fresh, innocent faces posing awkwardly and smiling for the camera.
1: 자, 이 부분. 사진첩을 펼쳐보니까 정말 풋풋한 한 쌍의 젊은 커플이 어색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소 짓고 있다 보면 좀 얼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웨딩 촬영보다 가끔 뭐 프로필 찍을 때 있잖아요. 요즘 광대뼈가 아프더라고요. 하도 웃고 있어야 돼서. 자, 어색한 포즈는 이제 awkward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로 awkwardly 발음이 더 어렵네요. 한번더 해주세요.
0: Awkwardly.
1: awkwardly, 네.
0: Awkwardly.
1: posing awkwardly 그건 됐고, 자 그다음에 우리말의 이 풋풋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기가 쉽진 않은데 의미를 그냥 생각해서 풀어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좀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풋풋하다는 말 자체가.
0: I
1: 네.
0: see. 그럼
1: 그래서
0: 바로 이거네요. Fresh.
1: innocent가 좋을 것 같고.
0: Innocent.
1: 앞에 뭔가 좀 조금 더 양념을 하기 위해서 fresh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약간 어렸을 때 느낌으로.
0: 맞아요. 저도 옛날 사진 보면은 fresh 합니다. Fresh해 보여요.
1: 지금 사진과 비교하면요? 네. 그래서 fresh and innocent 혹은 그냥 and 없이도 fresh, innocent faces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풋풋한 한 쌍의 젊은 커플이 posing awkwardly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 뒤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다. 영어에서는 관용구가 있어요.
0: Yes, smile for the camera.
1: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이 얘기 많이 해요. Smile for the camera. 이렇게. 자, 여기 향해서 미소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smiling for the camera. 그것도 표시 잘 해놓으세요. 많이 쓰는 관용구입니다. 자, when we open the album.
0: When we opened the album, we saw a young couple with fresh, innocent faces posing awkwardly and smiling for the camera.
1: 오케이. 사진첩을 처음으로 보게 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젊고 예뻤구나 하며 연신 탄성을 질렀습니다.
0: The kids were seeing it for the first time, and they kept saying, "Mom and Dad looked so young and beautiful."
1: 그쵸, 아이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the kids were seeing it for the first time. 아이들도 뭐 처음 보는 사진들이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 모양이네요. 네. And they kept saying, Mom and Dad look so young and beautiful. 그죠? 결혼 25주년 되셨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이제 성인이실 것 같은데, 예. 그, 다 성인이 돼서 이런 사진을 처음 봤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 이어갈게요. 자, 올해 벌써 결혼 25주년이 되었습니다.
0: This year is already your 25th wedding anniversary.
1: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늘 묵묵히 곁을 지켜준 우리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I still haven't kept my promise to buy my wife a diamond ring, but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1: I still haven't kept my promise.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직까지 완료시제 해주고. To buy my wife a diamond ring. 자, 다이아몬드 발음 좀 드릴게요.
0: Diamond.
1: die, 그 다음에
0: Yeah, it's two syllables. It's not diamond, it's diamond.
1: diamond,
0: Diamond.
1: okay, diamond ring. But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자, 전치사 두 개를 동그라미 확실히 찍게요. to하고 for인데요. grateful 다음에 to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야 되고, grateful 다음에 for가 나오면 왜 고마운지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쓸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뭐 때문에 고맙다. So I'm grateful to my wife for 뭐뭐뭐뭐 여기서는 ing로 나왔죠. Staying by my side.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다.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I'm always부터 sign.

0: 여기까지 갑니다.
1: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0: 한 번 더요.
1: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0: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one more time.
1: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0: 뭐 남편 생각하면서 him을 써주셔도 되고 네. 뭐 가족을 생각하면서 my family를 써주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보,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1: I hope we will continue to trust and rely on each other and live happily together for many years to come.
0: 여기 honey 뭐 이런 게 빠졌네요. 여보.
2: 아, 넣어주시죠.
0: 그러게요. 여보 이렇게 아내한테 하는 말씀이셨구나. 자, I hope we will continue to trust and rely on each other. 서로에게 의지하다. And live happily together. 자, 앞으로 오래오래를 for many years to come. 이 구조가 참 특이하죠. 그 many years를 앞에 주고 뒤에다가 to come을 붙여서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오래오래의 의미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I hope we will.
1: I hope we will continue to trust and rely on each other and live happily together for many years to come. Let's listen one more time.
3: Wedding album. A few days ago, my wife was cleaning out the closet in the kids' room when she happened to find our old wedding album. It was made carefully, bound in thick leather. Inside, there are about 30 photos of us taken before the wedding, wearing a wedding dress and a suit. When we opened the album, we saw a young couple with fresh, innocent faces, posing awkwardly and smiling for the camera. The kids were seeing it for the first time, and they kept saying, "Mom and Dad looked so young and beautiful." This year is already our 25th wedding anniversary. I still haven't kept my promise to buy my wife a diamond ring. But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I hope we will continue to trust and rely on each other and live happily together for many years to come.
0: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정리구동사 3인방 알려드렸죠? Clean out, tidy up, 그 다음에 sort out 있었는데 자, clean out을 오늘 이제 집중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뭘 꺼내서 버리면서 정리하다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Clean out the closet.
1: My wife was cleaning out the closet in the kids' room a few days ago.
0: 나 저 옷장 정리를 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한다.
1: I try to clean out the closet at least once a month.
0: 제법 뭐 이것저것 안 쓰는 물건들을 거기다 넣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Things can stack up 그렇죠? in the closet. 네.
0: Quite quickly, actually.
1: Yeah.
0: 자, 그 다음. 옷장 정리를 하면 생각도 정리되는 기분이 든다.
1: Cleaning out the closet helps me organize my thoughts.
0: 그렇죠. 정리를 하면서 생각도 덩달아 정리되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helps me organize my thoughts와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약속을 지키다. Keep one's promise.
1: I still haven't kept my promise to buy my wife a diamond ring.
0: 자, 그녀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1: I'm sure that she will keep her promise.
0: I'm sure that she will keep her promise. Okay. 자, 그 다음에 누구의 곁을 지켜주다. 너무 예쁜 표현이죠. Stay by 누구누구's side 하시면 돼요.
1: I'm always grateful to her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0: 그렇죠. For quietly staying by my side. 다른 사람이면 떠났을 텐데도 그녀는 내 곁을 지켜줬다. 영어로
1: She stood by my side when others would have left.
0: 이 문장 좋네요. 한 번만 더요.
1: She stood by my side when others would have left.
0: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4: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hat's this photo album? It looks like it's from ages ago.
3: There are wedding photos. It's already been 25 years.
4: Wow, you both look so fresh and innocent.
3: I know, right? The kids were really surprised when they saw them.
4: looking back.

0: All these pictures become precious memories.
1: That's right. I guess that's why people hold on to albums like this for so long.
2: What's this photo album? 이 사진첩 뭐야? It looks like it's from ages ago. 이거 정말 옛날 것 같은데. 완전 옛날 것 같은데.
3: 이게 도대체 언제적 앨범이에요?
2: Right.
3: 딱 이거잖아요.
2: Uh-huh.
3: 이거 은근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 문장 우리를 통한 2번으로 갈게요.
2: Okay.
3: It looks like it's from ages ago. 그대로 외우세요.
2: Let's do it twice. It looks like it's from ages ago.
3: 야, 이거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 One more time.
2: It looks like it's from ages ago. And the man says, there are wedding photos. 아, 우리 결혼 사진들이야. It's already been 25 years. 벌써 25년이 됐네. Woman says, wow, you both look so fresh and innocent.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3: 풋풋하다.
2: I know, right? 남자가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서 The kids were really surprised when they saw them. 아이들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Woman says, looking back.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면 All these pictures become precious memories.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3: 그렇죠.
2: 같아.
3: 우리말에 그 남는 게 사진이다? 그거잖아요.
2: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자가 That's right. I guess that's why people hold on to albums like this for so long.
3: 구동사 중에 버리지 않고 쥐고 있다. 간직하다 네. 의미를 갖고 있는 구동사 잘 챙기세요. Hold on to something.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5개 영작 꼭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에 별표 찍게요.
2: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We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계획을 만드는 주입니다. 특히 이제 친구와 만나는 계획을 세울 때 쓰는 표현들인데요. 이제 만나는 시간까지 정했어요. 이제 정해서 그때까지 갈게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표현 소개해 주시죠.
1: I'll be there by 7.
0: 7시까지 갈게요 라는 표현이죠. 자, 몇 시까지 내가 거기 도착할게? 뭐 요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ll be there by 7.
1: 네. 네. Now there are two situations where you might use this sentence.
0: Mm-hmm.
1: One of them is you just made a plan.
0: Mm-hmm.
1: Let's meet at 7. Okay, I'll be there by 7. Another one is

0: You have to change the time.
1: 아,
0: Maybe
1: 그쵸.
0: you planned to meet at 6, but oh, I have a meeting at work. I'll be there by 7.
1: 맞아요. 계획을 지금 딱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7시 만나자. 알았어. 7시까지 갈게. 이럴 때쓸 수도 있겠지만, 원래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미안한데 내가 7시까지 갈게. 이럴 때도 이 표현을 쓸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같이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I'll be there by 7.
1: I'll be there by 7이었습니다. 7시까지 갈게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려면 여러분, 이제 뇌 구조가 달라져야 되겠죠? 7시까지 이거 먼저 나와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쵸? 맨 뒤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영어로는 갈게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할 거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는 나 뭐뭐 할 거야. 조금 굳은 의지가 보이잖아요. I will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약속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I wi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생활 영어에서는 요거를 축약해서 I'll 이렇게 얘기를 하죠. I'll. 네, 그래서 앞으로 할 행동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I'll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할 거예요? 그곳에 갈 거야, 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라고 할 때는 be ther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갈 거다이니까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will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be ther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will there. 너무 이상합니다. 그쵸? 그래서 I will be there니까 I'll be there.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There라는 거는 그곳, 약속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I'll be there. 갈게요.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이죠. 내 생일 파티 올 거야? 갈게. I'll be there.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시까지 갈게. 이렇게 시간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7시까지라는 말이 오겠죠. 자, 근데 까지 때문에 우리가 until 쓰고 싶어요. I'll be there until
0: 네.
1: 7. 근데 until도 뭐뭐 까지란 뜻이지만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by가 맞습니다. by라는 거는 그 시간 이전에 완료된다라는 의미로 내가 그 7시까지, 7시 혹은 뭐 7시 전에 도착할게. 그 전에 내가 완료해 있을 거야. 내가 도착하는 게. 이기 때문에 I'll be there by 7이에요. 그런데 until 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까지 뭔가가 계속된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7시까지 있을게. 있는 거는 계속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가는 거는 사실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내가 7시까지 갈게. 지금부터 내일까지 계속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til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상태인데 7시까지 있을 게는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ntil을 쓰지만 그 시간까지 갈게라고 할 때는 by라는 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두 개는 구별해 주셔야 돼요. 요거에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책 갖고 계신 분들은 34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y 7이 맞다. I'll be there by 7. 나 7시까지 거기 갈게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0: I'll be there by 7.
1: I'll be there by 7.
0: I'll be there by 7.
1: I'll be there by 7.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Our sentence is, I'll be there by 7.
1: Mm-hmm.
0: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time. So I'll be there by 어떤 시간?
1: 네, 여러분 제가 뭐 by until 설명했지만 by라는 걸 여기서 꼭 쓴다라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by까지 패턴을 넣었어요. 그래서 I'll be there by까지 그냥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몇 시까지 내가 갈 거다라고 할 때는 I'll be there by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됩니다. 근데 시간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0: Mm-hmm. Well, let's start with a time that isn't a number.
1: 숫자가 아닌 시간이요?
0: 네. I'll be there by noon.
1: Noon, N-O-O-N. 요거는 정오라는 뜻이죠. So, not 12시를 뜻합니다.
0: 네.
1: I'll be there by noon. I'll be there by 12라고 하면 점심 12시인지 저녁 12시인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름이 따로 있어요. Noon. 네. 그럼 저녁 12시는 midnight라고
0: You could
1: 하죠.
0: also say I'll be there by midnight.
1: 맞아요.
0: 네. Now it's not official
1: uh-huh.
0: to say like 12:30. But some people do say noon 30.
1: 아, noon 30.
0: 네.
1: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0: 네.
1: 근데 noon 30가 공식적으로 있는 표현은 사실 아니잖아요.
0: 네.
1: midnight 30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12시가 어떤 12시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어체적으로는 쓸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0: Now of course you can also use times that are numbers. Like mm-hmm. I'll be there by 6:30.
1: 6:30처럼 이렇게 숫자를 써서 시간을 나타낼 수는 있죠. I'll be there by 6:30. 6시 반까지 갈게요.
0: Don't worry. I'll be there by 8.
1: 걱정 마세요. 8시까지 갈게요. 네, 그래서 8시는 정시니까 그냥 8까지만 써줘도 되고 우리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8 o'clock. o'clock까지 붙여서 8시라는 말을 해도 되고요.
0: Hello, Kaylin?
1: Oh, yeah?
0: Are you on your way?
1: 아, 네, 가고 있어요.
0: When will you arrive? 언제 도착해요?
1: I'll be there by 3 for sure. 3시까지는 꼭 갈게요. 네. 3시까지 꼭 도착하겠죠?
0: 네.
1: 자, when will you arrive?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언제 도착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죠. I'll be there by 3. 여기까지만 보면 뭐 3시까지 갈게요 라는 뜻이고요. For sure 라는 표현이 뒤에 붙었어요. 꼭이라는 뜻이에요. 네, 확실히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꼭 3시까지는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for sure를 또 뒤에 붙여줄 수도 있겠네요.
0: There are also other times that aren't numbers, mm-hmm. like I'll be there by lunchtime.
1: Ah, lunchtime,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까지는 갈게요 라는 말이네요. 네, 이것도 시간 뭐 숫자는 아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Mm-hmm.
0: You could use other time, 뭐뭐 time, like I'll be there by class time.
1: Ah, class time, 수업시간. 네,
0: Or I'll be there by uh-huh. boarding time.
1: Boarding time, 보딩하는 시간, 뭐 탑승 시간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0: Mm-hmm.
1: 그래서 그렇게 뭐뭐뭐 하는 시간, 뭐뭐 time이라는 표현을 또 쓸 수도 있겠고요.
0: You could also say, I'll be there by tomorrow morning.
1: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이런 시간도 올 수 있겠네요. I'll be there by tomorrow morning.
0: Shall we do a bonus one?
1: Okay, one more.
0: You could even use dates. So I'll be there by September 1st.
1: 날짜도 쓸 수 있겠네요.
0: 네.
1: September 1st, 9월 1일이네요. 그래서 9월 1일까지 갈게요 라는 말이죠. 날짜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날을 얘기할 때 일. 를 얘기할 mm-hmm. 때는 서수로 쓴다는 거. 그래서 영어는 9월 첫 번째 날, 9월 다섯 번째 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ptember 1st, September 15th 이런 식으로 사용을
0: 네.
1: 합니다. 그냥 September 15이라고 얘기하면 틀릴까요?
0: 네.
1: 틀립니다, 여러분. 꼭 서수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0: But it won't confuse anyone.
1: 아, 맞아요. 뭐 그렇게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날이야? 헷갈리진 않겠죠. 그래서 꼭 기억이 안 나서 15까지만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떤 날이야? 무슨 날이야? 그러진 않겠지만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다.

0: I'll be there by boarding time.
1: I'll be there by tomorrow morning.
0: I'll be there by tomorrow morning.
1: I'll be there by September 1st.
0: I'll be there by September 1st.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오는 중이에요?
3: 네, 7시까지 갈게요.
2: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3: 좋아요. 곧 봐요.
0: 네, 걔 오는 중이네요, 서로,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 오는 중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죠. 오는 중이다, 오는 중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오는 중인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On 누구누구의 way라는 표현을 한번 응용해 보세요. 네, 7시까지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아하.
0: 아, 요거는 여러분 이제 영어로 술술 대답이 나오셔야 되겠죠.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두르다는 in a hurry. 뭐 이런 표현 알고 계실 것
1: hurry
0: 같아요.
1: Or rush.
0: 네, 뭐 그런 표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도착하다. arrive를 써야 될까요? 좋아요. 곧 봬요. 좋다. 뭐 이것도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곧 보자. 보다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see you.
1: See you.
0: 그럼 곧이라는 표현만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 soon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영어로 듣고 올게요.
2: Are you on your way?
4: Yes, I'll be there by 7.
2: No rush. I just got here too.
4: Great. See you in a bit.
0: 오는 중이에요.
2: Are you on your way?
1: Are you on your way?
0: 자, 오는 중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re you 이렇게 질문이 시작됐죠. On 누구누구의 way가 바로 뭐뭐로 가는 중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는 중인 거니까 Are you on your way?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Are you on your way? 오는 중입니까? 당신이 오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네, 7시까지 갈게요.
4: Yes, I'll be there by 7.
1: Yes, I'll be there by 7.
0: 네, 뭐 여기는 뭐 어려울 거 없네요, 그쵸? Yes, I'll be there by 7.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2: No rush. I just got here too.
1: No rush. I just got here too.
0: 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는 표현 어떻게 얘기했죠?
1: No rush.
0: No rush. 아주 간단하네요, 그쵸? rush가 서두르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혹은 뭐 서두름. 그래서 no rush는 서두름 않기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no rush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이대로 외워두면 좋겠죠. no rush 혹은 뭐 no hurry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no hurry. 네.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죠?
1: I just got here too.
0: 그쵸? I just got here too. 저도 got here, 이곳에 도착하다인데 막 도착했다. Just got he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just got here. 그 다음에 too. T-O-O는 나도 라는 뜻의 to죠. 그래서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I just got here too. 이렇게 대답을 했죠. 좋아요. 곧 봬요.
4: Great. See you in a bit.
1: Great. See you in a bit.
0: 네, 좋아요. 이 표현은?
1: Great.
0: 그냥 great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뭐 goo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봐요.
1: See you in a bit.
0: In a bit이라는 표현이 조금 후에, 뭐 곧, 잠시 후에라는 뜻이에요. In이라는 표현이 뭐뭐 후에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A bit이 조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see you in a bit, 조금 후에 봐요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이 표현도 see you in a bit.

0: 잘 외워두면 유용하겠죠?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Okay,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Are you on your way?
3: Yes, I'll be there by 7.
2: No rush. I just got here too.
3: Great. See you in a b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I'll be there by 7.
0: 네, 이 문장이었죠? 여기서 발음 연습할 때는 I'll, 요거를 짧게 원어민처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I'll, I'll 발음. 혀가 뒷부분은 목구멍을 약간 닿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7 할 때 V 발음 주의해 주세요. 잘 들어보면서 연습해 볼까요?
1: I'll be there by 7.
0: I'll be there by 7.
1: I'll be there by 7.
0: I'll be there by 7.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려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Fine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든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was near me. I should drive safely.
1: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0: right.
1: 이렇게 운전 연습할 때 같이 하셨던 그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0: okay.
1: 좀 연세가 되신 분이셨거든요.
0: Okay.
1: 그러니까 우회전할 적에는 항상 네 가지를 봐야 돼. 네 가지를. 개, 고양이, 다람쥐, 어린애. 개, 고양이, 다람쥐, 어린애. 그거를 꼭 보라고. Repeat after me. 개, 고양이, 다람쥐, 어린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오른쪽을 so 볼 적에 like 보라고.
0: Dog, cat, squirrel, and child.
1: And child, okay. yes.
0: I'll keep that in mind.
1: 네, 많은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교재 8월호 3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6일 순서가 되는데
0: yes.
1: We're still continuing with the topic of driving and cars. 여기서는 오늘은 누군가를 태워다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Giving someone a ride.
1: Giving someone a ride.
0: Do you need a ride to the airport?
1: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0: yes.
1: 자, 그 공항까지 데려다 줄 어떤 차편이 필요한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차편이라고 하니까 car라는 말을 꼭 쓸 것 같잖아요, 느낌에.
0: Right, right.
1: 뭐 실제로 써도 뭐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설명이 좀 길어지죠, 설명이.
0: That's right.
1: 직접 운전하실 건가요? 남이 할 건가요? 뭐 복잡해지잖아요. 자, 이럴 때 누군가가 태워다 준다라는 뜻의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ide라는 단어인데 이거 ride가 아니고 ride라고 발음해야 맞습니다.
0: Ra, ra, ra.
1: 그렇죠.
0: Ride.
1: Ride. 그렇죠.
0: Do you need 자, a ride?
1: Do you need a ride? Ride.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라이드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 giving someone a rid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0: right.
1: 내가 라이드를 얻어 탄다. 내가 얻어 타는 입장에서는 getting a ride가 될 수 있을까요?
0: Yeah, I'm getting a ride from 보양쌤.
1: 그렇죠. 누가 태워다 주기로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대화에서는 또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차로 태워다 주겠다. 라고 도움을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말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방향으로 나도 가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아직 역까지 태워다 줄 사람이 혹시 필요하니?
2: 필요하긴 해. 버스가 또 지연되고 있거든.
1: 괜찮아. 어차피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
2: 너무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된다.
1: 아유, 그냥 빨리 타. 우리 이제 곧 출발해야 되거든.
2: 우후.
1: 이럴 때 정말 구세주 같죠. 그 급한데 버스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누가 태워다 준다고 할 때 너무 고맙죠.
0: 너무 고맙죠.
1: 네.
0: 이럴 때 you're a lifesaver.
1: 그렇죠.
0: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1: 네.
0: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맞습니다. 그 인명 구조 대원 같아. 그 lifesaver. 그것도 lifesaver라고 하잖아요.
0: 그치.
1: 바닷가에 이렇게 계신 분들.
0: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네. lifesaver. Well, they're called lifeguards.
1: Lifeguards. 맞다,
0: But they do save people from drowning.
1: 선생님, 맞아요. 그거 헷갈렸어요, 제가. Lifeguard라고요. 그분들은 lifeguard.
0: But they do save lives.
1: 그렇습니다. That's what they're there for.
0: That's
1: 네.
0: right.
1: 그래서 거기 계신 거잖아요.
0: Lifeguards.
1: Lifeguards.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lifesaver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할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준 분, 아주 결정적인. Lifesaver.
0: 생각해보면 이런 이 lifesaver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큰 도움이 됐을 때 보영쌤 나 지금 공항 가야 되는데 보영쌤이 태워줄까? Oh my goodness, you're a lifesaver.
1: But that's not a good idea though. I give you a ride, that's a bad idea.
0: She's
1: not a good driver.
0: Not a good driver. I'll take a taxi.
1: 네. 근데 선생님 옛날에 사탕 이름 중에 lifesaver라는 사탕이 있었다?
0: 아직도 있어요. 네, 미국에 이름이. 있어요.
1: 있죠? 네.
0: 네.
1: 동그란데, 동그란데 가운데 구멍 뚫어져 있는 거.
0: 구멍 뚫어져 있는 거. 맞아, 맞아.
1: 그게 구명보트같이 생겨가지고.
0: That's exactly right.
1: 그래서 제가 라이프가드하고 헷갈린 거예요. 라이프세이버하고.
0: 캔디를 좋아하시는구나.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구명 보트가 생겼는데 거기 써 있어요. 라이프세이버라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똑같이 구명 그 라이프세이버 like the
1: 튜브.
0: 튜브처럼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헷갈리셨구나.
1: 네. 그래서 헷갈렸어요. 네. 제 잘못이 아니에요.
0: That's right. Blame 네. the candy.
1: 그러니까 사탕을 그렇게 제목을 지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네. 자, 그래서 lifesaver 같은 사람이 나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 혹시 아직도 역까지, 그 스테이션까지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하니?
0: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1: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네, 그렇군요. 역까지. to the station. 그다음에 need a ride. 차 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너 아직도 그런 상황이니 do you

0: still 하고 시작한 거예요. So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이렇게 right. 말했죠.
1: Do you still need a ride?
0: Do you still need a ride?
1: 일반적으로 do you need a ride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태워줄까 어. 말까 이런 건데 still need a ride?
0: 어.
1: 아직도?
0: 그렇죠.
1: 뭐 찾았니 안 찾았니 도움이 지금 필요하니 약간 이런 맥락이죠.
0: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still looking for parking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1: 아직도?
0: 네. Still can't find parking 했던 거 며칠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니? 라고 할 때 still이라고 하네요.
1: Do you still need a ride?
0: Do you still need a ride? 또 아까도 ride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야? Do you still need a ride? 그렇군요.
1: 몇 시간 후에도 그 라이드를 못 찾았어.
0: 네.
1: You still need a ride.
0: 그렇죠. I still need a ride. 나는 아직도 차편이 필요한 상황이야 라고 한다든지 여기서는 아직도 역까지 태워다 줄 차편이 필요하니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자, need a ride인데요. 이거 부차 발음하니까
1: Still need a ride?
0: Need a ride.
1: Need a ride?
0: Need a ride. Right. 그래서 보통 태워다 줄까요? 라고 말할 때 need a ride 라고만도 하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1: Hey, 보영쌤, need a ride?
0: Need a ride?
1: Right.
0: 네.
1: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네. 처음 몇 시간 전에 물어봤어. Can you give me a ride? I'm like, 미안해 오늘 바빠서 못 태워줄 것 같아. 몇 시간 지나서 갑자기 할 수 있게 됐어.
0: 아.
1: Hey,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0: 아.
1: 그쪽으로 마침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do you still need a ride? I can drive you now.
0: 그 좋겠다. 그런 상황 설명 너무 좋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못했는데 이제는 너한테 라이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혹시라도 그 상황이 여전히 하다면 나는 해줄 수 있다.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상황 설명이 더 복잡해.
1: 네. 너무나 고맙죠.
0: 네, 표현보다도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실 말이니까 참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래.
1: Actually, yes.
0: Actually, yes. 그렇군요.
1: 아직까지도 누가 태워줄까 말까 지금 찾고 있어서 아직도.
0: 그렇죠.
1: I'm still looking for a ride.
0: 맞습니다. 그 actually, yes.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맞아. 뭐 이렇게 말할 적에도 actually를 쓰게 되고요. 겉으로 봐선 아닐지 몰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 Actually, yes.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사실 하는 말이지만 actually yes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버스가 또 지연되고 있거든.
1: The buses are delayed again.
0: The buses are delayed again. 보통 이제 그 셔틀 버스도 있을 수 있고요.
1: We call it like limo bus.
0: Limo bus, airport
1: 그렇죠. bus.
0: 맞습니다.
1: Right.
0: 근데 그런 버스들이 뭐 그 보통은 지연된 일이 거의 없는데 또 지연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The buses are delayed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1: Maybe this is during rush hour.
0: 네,
1: the
0: possibly.
1: The buses are very busy.
0: Very likely.
1: The buses are delayed again.
0: The buses are delayed again. 우리가 delay라고 하면 지연을 시킨다는 말이 되거든요.
1: Right.
0: 근데 뭐뭐 is delayed, 뭐뭐 are delayed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되다라는 말이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all the flights are delayed 이렇게 말하면 뭐 악천후로 인해서 모든 항공편들이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흔히 들을 수가 있죠.
1: 현재 지연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0: 그렇죠.
1: It's delayed now.
0: 네.
1: We're in that situation. The buses are delayed.
0: 그렇죠.
1: At the moment.
0: 네, 여기서도 the buses are delayed again. 또다시 버스들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1: yes.
0: 합니다. 네, do you still need a ride to 어디 어디라는 말도 있었고 buses are delayed again까지 들어보세요.
2: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3: Actually, yes. The buses are delayed again.
0: The buses are delayed again. 그러니까 delayed 하고 한참 있다가 again 이게 아니고 delayed, delayed, delayed again 이렇게
1: right.
0: 말하는군요.
1: Delayed again.
0: Delayed again. 네.
1: The buses are delayed again.
0: The buses are delayed again. Delayed again. 자 그랬더니 yes. 아 괜찮아. 어차피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말합니다.
1: 아 이거 또 나왔다. No problem. Oh, no problem. I'm heading that way anyway.
0: 네, I'm heading that way anyway. 저기서도 the buses are delayed again. So I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이런 말을 듣고 야, 더 이상은 걱정하지 마.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라는 말로 no problem 이렇게 말한 거죠.
1: No problem.
0: 네. 이럴 때는 I'm sorry 할 때 no problem 이런 게 아니라 괜찮아

0: 것은 모든 상황은 문제 없어.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라는 뜻으로 no problem. 이렇게 말한 다음, 마침 나도 거기로 가는 길이야.
1: 근데 웃긴 게 여기서 no problem을 다니엘이 주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에마가 상대방에게 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괜찮아? 내가 괜찮게 해줄게라는
0: 그렇죠.
1: 차원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Yeah, no problem. I got you. I'll
0: 그렇죠.
1: take care of you. I'm heading that way. I'm going that way anyway.
0: 바로 이겁니다. I'm heading that way anyway. 자, 어쨌든 간에 어차피라고 말할 때 anyway를 이럴 때또쓸 수가 있네요. 어차피 I'm heading that way anyway라고 하는데요. 나는 마침 그쪽으로 that way 그 방향으로 heading 가는 길이거든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1: Anyway를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딱 이게 적합한 것 같아요.
0: 네.
1: I'm going that way anyway,
0: 그렇죠.
1: right?
0: 어차피 나도 거기로 가는 건데 뭐.
1: Yeah. So we should go together.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go를 heading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We covered this many times before. I'm heading that way anyway. I'm gonna go that way already anyway. I'm
0: Right.
1: scheduled to go, so I will drive you.
0: Might as well, sure. 근데 그렇게 된 바에는 어차피 같이 가면 좋지 뭐. 근데
1: Sure.
0: 보통 I am heading 이라는 말하고 I am headed 라는 말하고 우리가 많이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1: Right.
0: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약간 그 34쪽을 보시면 설명을 조금 드려놨는데요.
1: Right.
0: I'm heading home 해도 되고 I am headed home 해도 되거든요.
1: Both perfectly fine.
0: 그렇죠. 근데 I'm heading home 하면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라는 느낌이 조금 강한 데 비해서 I am headed home 하면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집 방향이야.
1: Yes.
0: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에 조금 중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anyway 나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해서 I am heading that way anyway라고 말한 거죠.
1: 우리가 주로 이제 ing로 하면 지금 가는 중이야라고 할때 ing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ing 써도 상관없어요.
0: 네네네.
1: I'm heading that way anyway.
0: 아, 내가
1: 그죠?
0: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 그쵸,
0: 네, 곧갈 거다라는
1: Right.
0: 뜻으로. 그렇죠?
1: So in your mind, you're already going there. So I'm scheduled. I am set to go there anyway. 그럴 때도 ing 써도 괜찮아요.
0: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말이야.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 뉘앙스.
0: 자세히 말씀드리는 프로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참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I'm heading that way anyway. 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자, 들어보죠, 일단.
2: No problem. I'm heading that way anyway.
0: I'm heading that way anyway. 자, anyway를 조금 또 띄워서 말하게 되는 건 어차피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같이 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물론 고맙다라는 말을 하겠죠.
1: Thanks.
0: 그다음에
1: I really appreciate it.
0: 그렇죠. 이럴 때 하는 말이 I really appreciate it가 되는 거죠.
1: 정말 고마울 때 그냥 thank you가 너무 약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이 세트를 그냥 외우세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0: 네, 그렇죠.
1: 이 표현을 좀더 풀어서 I really
0: I
1: appreciate it.
0: really appreciate it.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이
1: Right.
0: appreciate은 단순히 이제 감사하다라는 뜻만은 사실 아니죠. 그건 당신의 이 친절함이 배어 있는 그
1: Right.
0: 노력, 노고를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뜻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신경 써줘서 진짜 고맙다라는 정도의 뜻이
1: That's
0: 되겠죠.
1: right.
0: 네.
1: So when you appreciate somebody, you are lifting that person up.
0: 그렇죠.
1: Appreciate
0: 맞아.
1: you.
0: 그 위로 올려주는, 상대방을 그 위로 올려주는 그런 듯한
1: 그쵸, 예.
0: 느낌이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너무 좀 민망했나 봐요. 이 친구는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냥 약간 민망한 듯, 야, 빨리 타기나 해.
1: Just hop in.
0: Just hop in.
1: Hop in.
0: 네. 자동차는 항상 타라고 할때 hop in 이렇게 하더라고요.
1: Get in, hop
0: 응.
1: in. 빨리 타.
0: 올라타. 빨리 올라타. Just hop in. 그러면서 우리 이제 빨리 출발해야 돼.
1: We should leave soon.
0: We should leave soon. 우리 이제 곧 출발해야 돼.
1: It's
0: We
1: rush
0: should
1: hour.
0: leave soon. 그렇죠. 이때 should는 너무 무겁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We should leave so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We should leave soon.
0: 네, 자 들어볼까요?
3: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2: Just hop in. We should leave soon.
0: 네, 대화 전체 들어볼게요.
2: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3: Actually, yes. The buses are delayed again.
2: No problem. I'm heading that way anyway.
3: Thanks. I really appreciate

0: appreciate it.
1: Just hop in. We should leave soon.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같이 말해보세요.
3: Let's go.
2: 아직도 너 역까지 태워다줄 차편 필요하니?
1: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3: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1: 사실 그래. Actually, yes.
3: Actually, yes.
1: 버스가 또 지연되고 있거든. The buses are delayed again.
3: The buses are delayed again.
1: 아, 문제 될 거 없어. No problem.
3: No problem.
1: 나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 I'm heading that way anyway.
3: I'm heading that way anyway.
1: 고마워. 진짜 큰 도움이 된다.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3: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1: 아유, 빨리 타. Just hop in.
3: Just hop in.
1: 빨리 우리 출발해야 돼. We should leave soon.
3: We should leave soon.
2: 여기까지입니다.
3: Good job, everyone.
2: 일상의 삶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j.
2: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herapeutic, 뜻은 치료상의, 치료법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Korean research team has found that even a single day of social isolation can change the brain in ways that make individuals less inclined to engage with new people, while identifying potential new therapeutic targets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여기서 therapeutic이라는 표현은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received therapeutic treatment for his injury. 그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therapeutic effect, therapeutic approach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치료와 관련된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herapeutic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the 6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su Jin. Summer is synonymous with beaches, as evident in the massive numbers of visitors hitting the nation's coasts every weekend. But enjoying sand, water, and sun also implies being extra cautious, especially with rip currents.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각지 해수욕장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서지에서의 물놀이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안류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Rip currents are strong, narrow jets of water flowing straight away from the beach that can rapidly pull swimmers offshore. They are a recurrent that threat during the holiday season, especially on the east and south coasts. Authorities are on high alert and are actively deploying AI monitoring tools at high-risk locations like Haeundae and Songjeong beaches.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좁고 빠른 해류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수영을 즐기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끌려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올여름 동해안과 남해안 해변에서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주의 당부와 함께 부산 해운대와 송정에서는 이안류 포착을 위해 AI 모니터링까지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0: The return of K-pop superstars BTS for their first world tour in 4 years following the release of their sixth album Arirang is sparking a massive U.S. economic boom, including an estimated $340 million generated during just 4 sold-out shows in Las Vegas.
1: K-POP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이 여섯 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 발매와 함께 4년 만에 월드 투어를 재개하면서 미국 현지에 막대한 경제적 호황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전석 매진된 단 4회의 공연만으로 약 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guidance to reduce health risks during extreme heat, warning that high temperatures are a serious threat to human health rather than a mere inconvenience.
1: 세계보건기구 WHO가 폭염 속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수칙을 공개하면서 고온 환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0: A Polish swimmer has successfully crossed the Baltic Sea from Sweden to Poland, becoming the first person to complete the 160-kilometer solo journey without sleep or a single break in 55 hours.
1: 폴란드의 한 수영 선수가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헤엄쳐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55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휴식 한 번 없이 160km 거리를 단독으로 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1: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억 4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을 실수로 버린 이탈리아의 한 당첨자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린 약 6톤의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직원들이 2시간 넘게 뒤진 끝에 복권을 극적으로 되찾았습니다. Those are our 5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We'll start off with the weather here in Korea.
0: Korea experienced its third hottest July on record this year, with a nationwide average temperature of 26.8 degrees Celsius, according to the State Weather Agency.
1: 기상청은 올해 7월 전국 평균 기온이 26.8도로 역대 7월 중 세 번째로 더웠던 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It really was hot last month.
0: Oh, very, very hot. So I did mention it's the third hottest ever. 1994 is the hottest ever with an average of 27.7. Last year was actually the second hottest at 27.1. And once again, it's 26.8 this year.
2: We're looking at just the months of July in each of those respective years.
1: 자, 7월 기준으로 94년도가 가장 더웠고요. 그다음에 2025년이죠. 작년. 그리고 올해가 이제 세 번째로 더웠던 7월인데요. 근데 난 이번에 특히 더 더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밤이 특히 더 덥고 그래서 열대야 수가 역대급으로 많죠. 그다음에는 영남 지역 위주로 특히 뭐 경상도 계신 분들 너무나 덥다고 지금 매일매일 40도를 육박하거나 넘거나 하는 날씨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쪽이 특히 더 더워서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더운데 여기도 너무 덥긴 해요.
0: It's hot everywhere.
2: It's very, very hot.
1: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2: Yeah, tell us more.
0: Yeah, so it's getting hotter and hotter, as mentioned. Seoul has had two heat wave advisories recently. Daegu has been really, really hot, as has been Gumi. So it's not just been here. It's literally the entire country.
2: Yeah.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nationwide average.

0: ends something. The spark is what starts the fire, the same sort of thing. It's like BTS is starting these economic booms in the cities that they're going to.
1: 네, 스파크 자체가 불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불꽃의 역할을 해서 큰 무언가를 촉발하다, 유발하다,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일 텐데 지금 이 BTS 콘서트가 엄청난 미국의 경제 호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This, BTS is sparking a massive US economic boo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generate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저희도 지금 몇 번 썼는데요. What does it mean when money is generated?
0: It means that it's created, essentially. You're making something that wasn't there before.
1: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여기선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됐다라는 뜻으로 generated를 썼어요. 원래 generate는 뭔가 발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return of K-pop superstars BTS for their first world tour in 4 years, following the release of their 6th album Arirang, is sparking a massive U.S. economic boom, including an estimated $340 million generated during just 4 sold-out shows in Las Vegas. All right, well, I'm going to take a break.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이한나님, 아침에 해가 뜨면 방 온도가 높아져서 깨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고 너무 덥죠. 박용래님, good morning. 이번 주 더위만 잘 견뎌봐요. 버스 안에는 출근 시민들 땜시 만원 버스입니다. 오늘도 모스와 함께하면서 힘내봐요.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이 입추라고 하지만 옛날 얘기 같아요. 너무 더워서 모기들도 날지 못하는 세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절기상 내일이 입추거든요. The onset of autumn. But it doesn't feel like it. It doesn't feel like it at all. 자, 그 다음에 1624님, 냉장고 문 열어놓고 냉기 샤워 해봅니다. 근데 이제 금방 띵띵띵 그 알람 소리, 뭐 알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경고음 같은 거 울리지 않아요?
0: Yeah,
1: 온도 like 너무 많이 내려갔다고?
0: Or if the door is open for too long.
1: 그러니까, 그거. Yeah. 네. 자, 홍용승님, 회사에 있을 때 못 느끼다가 집에 가려고 나서는 순간 사우나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퇴근길 잠깐 동안 땀 흘리고 나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Yeah, it really feels like you're stepping into a sauna.
0: Yeah.
1: Oh my goodness.
0: There's... Oh. It's just been terrible. My wife recently purchased one of those ice bags that, you know, you either put ice into it or you can put water into it, put it in the freezer, and then when you take it out of the freezer, you know, you put it on your head. You know, like when you have a headache back in the day, there's like pictures or videos of people that use an ice pack. but apparently those have been really popular this summer. To, yeah,
1: oh,
0: to
1: 몰랐어요. Just kind
0: of keep your... head or keep on your head.
1: 오, 머리 위에다가 놓는 아이스백?
0: Yeah.
1: 그래요. 좋은 팁이군요.
0: Cool.
1: 네. 윤P4WS님은요.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대야 때문에 못 잤습니다. 항상 열대야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위를 좋아했던 저도 이번 더위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나마 풀린다고 하니 이번 주만 잘 견뎌봐요. 39도라니 하셨습니다.
0: Ooh, 39.
1: Yeah, it really is so hot and especially unbearable at night.
0: Mm-hmm.
1: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그런데 이제 그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요. 요거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입니다.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하시면 돼요. Let's listen to the summer set with Happy For You.

0: Happy for you, the Somerset tenore 들으셨습니다. Let's move on. This is headline number three.
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guidance to reduce health risks during extreme heat, warning that high temperatures are a serious threat to human health rather than a mere inconvenience.
0: 세계보건기구 WHO가 폭염 속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수칙을 공개하면서 고온 환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Tell us more.
1: So extreme heat causes approximately 489,000 global deaths a year. 45% of that comes in Asia, with about 36% in Europe. So there is quite a bit of deaths that can come from this. And their guideline is in four main groups. They say, obviously, stay out of the heat, but they also find ways to keep your home cool, as well as keeping your body cool and hydrated. And then they also talk about protecting infants and children.
0: WHO가 내놓은 뭐 여러 가지 그 대응 수칙들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제일 더운 시간대에 외출을 피하는 것 여기 있고요. 실제로 햇볕 바로 아래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은 그 스모미터에 나와 있는 온도보다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늘 아래 있거나 제일 좋은 건 외출을 피하는 게 제일 좋겠고 그다음에는 낮 동안에 이제 햇살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창 안으로 그럴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잘 활용을 하고 또 선풍기 사용은 40도 이상일 때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더운 그 40도 이상의 바람을 내 얼굴에 계속 이렇게 쐬는 거니까 40도 이하일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0: 네, 40도 미만일 때는 사용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이상일 때는 쓰지 마라.
1: Yeah, it becomes more like a convection oven then, because your
0: Yes.
1: body temperature is supposed to be 38 degrees. So if it's hotter than that, you're kind of exacerbating it.
0: 38 degrees. That's very high, isn't it? Body temperature.
1: I think that's what I remember. Is it
0: 36.5.
1: 36? Okay, around that. So,
0: Okay.
1: yeah, if you're at 40, then you're significantly higher,
0: 그렇죠.
1: and yeah.
0: 네. 자,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챙겨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칙을 WHO에서 내놨는데요. They're saying we need to excuse me, health risks.
1: Yeah, if you're reducing anything, you're lowering it or lessening it. And what are we lessening? We're hopefully lessening risks to our health, so danger to our bodies.
0: 그래요. 자,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reducing health risks라고 하고요. 근데 a mere inconvenience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What does a mere something mean?
1: When we use mere in a sentence or using the word,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really small. So something that is insignificant or small. And here it's saying that it's more than or rather than a mere inconvenience. So it's saying it's beyond just a small inconvenience. So the inconvenience is said to be small here. Or insignificant, so it's saying that it's in comparison about that.
0: Mere something. 그러면은 겨우 뭐뭐뭐.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nconvenience인 것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날씨 더운 게 사실은 우리 건강상의 위험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guidance to reduce health risks during extreme heat, warning that high temperatures are a serious threat to human health rather than a mere inconvenience.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A Polish swimmer has successfully crossed the Baltic Sea from Sweden to Poland, becoming the first person to complete the 160-kilometer solo journey without sleep or a single break in 55 hours.
0: 폴란드의 한 수영 선수가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헤엄쳐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55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휴식 한번 없이 160km 거리를 단독으로 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thinking about this gets me out of breath. Oh my.
1: 55 hours of continuous
0: What?
1: swimming. Yeah.
0: And this wasn't his first attempt, right?
1: This was actually his fourth attempt. And in one of those instances, he had to give up because of a severe physical exhaustion when he was only 15 kilometers short of the coast. So he was almost there. I mean, less than 10% to go. And he had to give up because his body just wouldn't allow him to do it. So, yeah, not his first try. It was his fourth t attempt, and
0: I believe this was
1: finally
0: actually,
1: pulled it off.
0: he had four failed attempts. So this was his fifth.
1: Oh, yeah, you're right. Yeah, four failed attempts.
0: Yeah, exactly. 그래요.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때는 해류가 너무 강해서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네 번째는 거의 성공했는데, 마지막 한 11에서 15km 정도 남겨두고 의식을 잃었대요. 그러느라고 이제 뭐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의식을 잃죠. 어떻게 50시간 이상
1: 55 hours, yeah.
0: 이렇게 수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다섯 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5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이제 스웨덴이 북쪽에 있고 폴란드가 유럽 내륙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죠. 이렇게 160km를 북에서 남으로 수영을 한 건데 도착하자마자 비틀비틀거리면서 거의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정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이제 비틀비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랬대요. 아, 대단하네요. 자, 폴란드의 Kupkowski?
1: Kupkowski.
0: Kupkowski입니다. Now, this was his solo journey.
1: Solo, meaning alone or by yourself. So he didn't do it with a group of people or others helping him out. It was just him doing it by himself. The journey being, an adventure or something that he's going on. But he did it alone, solo.
0: Solo journey는 단독 여행, 단독 여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혼자 수영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and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1: Yeah,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meaning he did no breaks along the way. So it's not like he got out into a boat, had a meal, or took a nap and then went back in.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So the entire time for 55 hours straight, he was in the water the whole time.
0: Single은 여기서 이제 단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단한 번의 휴식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solo도 나왔고 single도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콩글리시에서는 많이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journey 앞에다가도 single journey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Single journey는 단한 번의 여정이에요. 근데 solo journey 그러면 혼자 한 여정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지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A Polish swimmer has successfully crossed the Baltic Sea from Sweden to Poland, becoming the first person to complete the 160-kilometer solo journey without sleep or a single break in 55 hours.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0: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억 4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을 실수로 버린 이탈리아의 한 당첨자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린 약 6톤의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직원들이 2시간 넘게 뒤진 끝에 복권을 극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와우! So he won the money.
1: He won it, accidentally threw the ticket away and then was able to find it again. And the reason was because he took the ticket to a retail machine and he checked the ticket and then it basically came up with an error message saying that, well, this cannot be paid. And I
0: Why?
1: think he took that as a, oh, it's not like a valid ticket. But the reason that the error happened was saying that, well, it just means that you can't receive that money here out of that machine. So like you have to actually go and claim it, through the organization or through the agency, as we mentioned earlier. But upon the realization that, oh, wait a minute, this was actually a winning ticket, he had to go and find this ticket and received a little bit of help to be able to realize where his garbage might have gone. And they helped track exactly where the truck was that took his garbage away, and after a good amount of time, he eventually was able to find it.
0: This is so interesting. So in Italy, they have machines that give you the lottery winning money if it's, smaller cash, of course. 와, 이탈리아에서는 복권 당첨금을 기계를 통해서 약간 자판기 같은 곳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아마 소액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해당 당첨자가 자신의 티켓을 일단 그 기계에다가 넣어봤대요. 그래서 당첨금이 있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화면에 cannot be paid, 지불할 수 없음, 뭐 이런 문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아, 당첨 안 됐나 보다 하고 티켓을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이 기기에, 이 자판기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당첨이 사실 된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당첨됐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 좀 이렇게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잠깐만. 그거 표 어디다 내가 버렸지? 해서 결국에는 회수했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볼게요. He initially discarded the ticket.
1: Yeah, if you discard something, then you are throwing it away.
0: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He threw it away. 자, 그런데요. 당첨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이제 waste

0: management workers의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죠?
1: Yeah, so waste management workers is honestly, it's kind of like a nice or a different way of basically saying garbage people or garbage workers, as we would have said maybe 30, 40 years ago, is what we used to call them. But now, you know, titles have changed as of late. But it's someone that is taking care of your waste.
0: 웨이스트는 폐기물, 매니지먼트는 관리, 워커스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폐기물 관리자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톤의 쓰레기를 이 환경위원들이 직원들이 다 뒤져서 결국은 찾아낸 거네요. 그럼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로터리 위너가 이그 뭐죠?
1: Sharing the
0: 그쵸,
1: ticket, sharing
0: 맞아요.
1: the wealth.
0: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들한테 약간 수고비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1: He
0: 그거는
1: must have to.
0: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좋겠죠, 사례금.
1: I think we have to
0: 하나.
1: assume that he must have.
0: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의뢰하는 자체가 또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Well,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with Jason Lee. 오늘의 무마 문장은 그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이걸 영어로 바꿔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펜타토닉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Water.

0: 펜타토닉스의 아카펠라 곡 들으셨습니다. Water.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five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starting off with agency.
1: Agency is an organization usually funded by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some piece of information or research or,
0: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정부 기관, 무슨 청, 국, 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에이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명칭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KMA 같은 경우에는 끝에 A가 administration이지만 우리가 풀어서 말할 때는 그냥 National Weather Agency라고 하기도 해요. 자, 선생님이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s better known as the CIA.
0: 네,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줄여서 CIA라고 하죠. 거기서 A가 agency입니다. 자, 그리고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1: Generate is to make something, create something. Something that you're creating, maybe something in the economy. It could be a form of power or electricity as well.
0: 그래요. 그러면은 예문 볼게요.
1: The Hoover Dam generates enough electricity for 8 million people in its area.
0: 후버댐은 그 지역 주민 800만 명을 위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 표현은 mere something. 뭐뭐에 불과하다.
1: Mere is a descriptive word when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very small or insignificant.
0: What's your example?
1: The billionaire paid a mere $500 in income taxes last year.
0: 그 빌리어네어는 억만장자 정도가 되겠죠? 작년에 소득세를 500달러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500달러면 한 70만 원
1: Yeah,
0: 맞나요?
1: something like that. The rich always pay the least amount in
0: 왜 이렇게
1: taxes. They have good
0: 적게?
1: accountants.
0: 네, 그러니까 예문입니다만 그럴 때쓸수 있죠. 너무 액수가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적으니까 소득세가 그래서 a mere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a single break.
1: Single break meaning single is one, break is when you're resting. In the article, it was saying that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meaning no break, but didn't a period of rest.
0: 단한 번의 휴식, a single break. 자, 예문 볼게요.
1: Due to the urgency of the new project, he only took a single break over the past 2 weeks.
0: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금 상당히 긴급한, 지금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난 2주 동안 딱한 번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버리다, to discard.
1: Yeah, to discard means that you're throwing something away or not using something.
0: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department store only displayed the best produce for their customers and discarded the rest.
0: 네, 그 백화점 가게는 고객들을 위해서 가장 신선한 그런 채소만 판매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이런 예문입니다.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은 그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이건데요. 이유민님. It is so lucky for you being now here.
1: Okay, there's a few words in the wrong order there. So it should be, it is so lucky. I would say, it is so lucky that you are here now, is probably the best way.
0: 그래요. 이건 아마 이제 오프닝의 그런 컨텍스트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It's so lucky you're here now. 이렇게 바꾸면은, 그래도 여기 지금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고요. 노윤지님, It was so close.
1: This is okay, but I think what is more common.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것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